0: 종이에 쫓아온 애들도 있고요.
1: 아무리 킁킁대도 이 험버거는 전부 다 내 거거든.
0: 내가 못 살아. 퍼피 구조들 불러야겠어.
2: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퍼피, 달아 죽었다.
3: 구대 시장님, 웬일이세요?
0: 라이더, 지금 험딩어 시장님이랑 북극에 와 있는데 우리 같은 썰매가 뚝 빙벽 틈에 떨어져 끼었어.
3: 오우, 큰일이네요. 근데 험딩어 시장님도요?
0: 말하자면 길어. 또 지금은 늑대 셋이 둘러싸고 있고.
1: 저것들이 아무 힘없는 내 험버거를 노리고 있다니까.
3: 지금 바로 출동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2: 마샬 조심해!
5: 아까부터 날다람쥐 실컷 봤으니까 날강아지는 어떤지 한번 보라고!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서둘러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험딩어 시장님이 썰매를 타고 가시다가 빙벽 틈에 끼셨대.
2: 많이 놀라셨겠는데? 어떡해.
1: 게다가 햄버거를 노리고 늑대들이 몰려왔나 봐. 그래서 누가 가냐면 체이스? 넌 공을 쏴서 늑대들을 유인해줘. 그 틈에 시장님들을 구할 거야.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다음은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시장님들 찾는 걸 좀 도와줘.
2: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호버보드로 시장님들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3: 어우, 오도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난리란. 최악이야.
4: 어, 저기 시장님, 가만히 계세요. 썰매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3: 미안한데, 난 긴장하면 더 떨려요. 물론, 배가 부르면 긴장이 좀 풀리죠. 휴대용 렌즈로 버거를 하나 데워 먹어야겠어요.
4: 어,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러다 떨어진다고요.
1: 좋아, 다 왔어. 체이스, 러블, 에베레스트, 바로 가보자.
0: 알았어.

지금이야 로보도 Jet Engine!

0: 어디 계신지 쭉 둘러볼까?
1: 어, 잠깐만. 어, 절벽에 늑대들 찾았어. 계속 앞으로 가면 돼.
0: 라이더, 앞에 늑대들 보여.
1: 시장님들도 근처에 계실 거야. 나도 갈게. 제이스, 늑대들 좀 유인해줄래?
2: 알겠어. 발사!
1: 됐다! 이제 두 분을 구하자. 너블, 빙벽 틈으로 내려가서 한 분씩 모시고 올라올래?
2: 알았어, 간다. 제가 두 분 모시러 왔어요.
3: 오, 역시 퍼피 구조대라니까. 우리 겁쟁이 귀요미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4: 나 먼저.
1: 에베레스트, 두 분을 쫓아가자.
4: 뭐야, 조종기는 또 왜 망가져?
3: 엄디고 시장님, 제발.

0: 어쩌라고요?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1: 라이더, 멀기는 한데 시장님들이 다행히 멈추셨어.
2: 들으셨죠? 얼음이 깨지기 전에 가야 돼요. 어서요.
0: 그 전에 일단 내 험버거가 제대로 다 있나 확인해보고요. 하나, 둘, 셋, 넷, 안 돼! 하나가 없잖아. 어, 잠깐. 어, 맞다. 여기 잘 감춰놨지.
2: 제발 햄버거 타령 좀 그만해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엄마가 갈게. 시카라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예쁜 아가.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시 여기까지 끌고 올게요.
0: 뭐야, 점점 바다로 떠내려가네. 나태멀미 좀 심한데.
3: 북극 바람은 꽤 변덕스럽거든. 시장님들이 위험해.
4: 맞아. 만약 탁 트인 바다로 계속 떠내려가시면 큰일이야.
1: 내 갈고리 줄로 얼음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3: 맞다, 주마. 주마, 여기로 와줄래?
5: 해안구조 주마, 출동.
2: 어, 여기 너무 춥다.
0: 아, 이 바다는 얼어 죽겠구만. 오, 맞다. 배터리 발열 담요를 가져왔지. 나 이제야 좀 느긋하게 저 강아지들 그저를 기다릴 수 있겠구만.
3: 주마, 시장님들이 타고 계신 저 빙판을 여기로 밀어올 수 있을까?
5: 알았어, 라이더. 나한테 맡겨.
2: 왜 이러지? 저 전기 남녀잖아. 얼른 꺼요.
0: 어, 뭐야?
2: 주마, 어떡하게?
5: 제가 속도를 내드릴게요.
0: 빨리가 빨리! 물에 분 험버거는 별로 맛이 없다고!
3: 에베레스트, 이 정도 거리면 돼?
5: 응! 아! 갈고리 찔!
0: 빨리 해! 양말이 다 젖는단 말이야!
2: 어, 고맙다, 퍼피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
3: 뭘요, 시장님. 혹시 또 빙하 위에 갇히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어, 내 가방! 가방이 어디 갔지?
4: 저기 있다!
5: 내가 할게!
2: 어, 큰일 날 뻔했네. 물고기는 제가 먼저 잡았는데 어쩌죠? 자요.
0: 아, 지니까 배가 더 고프네. 아우, 완전히 얼어버렸잖아.
2: 놔줄게.
4: 로데오 게임쇼를 구해라.
6: 시작한다.
5: 이하! 예!
3: 어, 마셜은 쇼 놓칠 텐데.
5: 절대 놓칠 수 없지. 와! 어, 간다.
7: 자, 그럼 넣어주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마구마구 솟게 만드는 게임쇼 진행자 카우걸 베리.
8: 이하! 지금부터 왁자지껄 로데오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여기 제 단짝말 러스틴 다들 아시죠? 인사드려, 러스틴! 그럼 오늘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유미 선수, 그리고 윙런 선수, 또 오늘의 기대주죠?
5: 나온다!
8: 이미 모두 알고 계실 멋진 강아지입니다. 제이스! 인사해주실래요?
4: 어, 안녕하세요.
8: 그럼 마지막 참가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0: 험딩어요, 인사됐고 상이 뭔지 봅시다.
8: 러스티, 1등 상이 어떤 건지 이분들한테 보여드릴까? 1등 상은 바로 저 황금별 배지입니다.
4: 우와, 우리 중 하나가 받는 거예요?
0: 꿈깨지. 어차피 내 거야.
8: 자, 참가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근부츠 릴레이입니다. 부츠에 들어간 채 점프해서 말굽을 잡고 돌아오면 되는 경기죠. 명심하세요. 골지로 들어오는 분은 탈락입니다. 준비됐죠?
0: 어, 잠깐. 계획한 대로 부츠에 스프링을 넣어야겠어.
8: 모두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이리야!

0: 이렇게 뛰면 누가 날리겠어? 어? 오, 거의 뭐 말처럼 달려가네. 근데 어차피 안 될 걸. 나한테 걸리면 못 벗어나니까.
1: 유미 선수한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2: 살려줘!
1: 이거 좀이 아니라 많이 생겼네요. 워워워! 경기 중단! 라이더 봤어? 이제 어떡하지? 유미 선수가 간판에 달라붙었는데 이러다간 통째로 넘어가겠어. 빨리 와줄래? 바람처럼!
3: 그럼요. 우리 퍼피 구조대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2: 어서 마셜!
4: 2층 케이크를 바람처럼 만들었네.

0: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유미 아주머니가 왁자지껄 로데오 챌린지 간판에 딱 붙어버리셔서 얼른 구조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마셜, 넌 사다리 써서 유미 아주머니를 좀 내려드려줘.
1: 이하! 불자동차 출동!
0: 그리고 로키, 넌 연장으로 간판을 고쳐줄래? 쓰러져서 누군가 다치지 않게.
1: 이랴! 초록에너지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2: 파 파트롤!

0: 어쨌든 사람이 경기에서 1등을 했으면 조그만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1: 이하! 버피고도 내가 왔다!
2: 마셜, 사다리를 올리자!
3: 사다리! 됐다! 유미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1: 고맙다. 팔이 아파서 못 버티는 줄 알았어.
4: 이런, 아무래도 저 간판은 못 버틸 것 같은데?
3: 해봐야지. 드라이버!
1: 와우, 감쪽 같네. 이제 다시 로데오 챌린지 진행해도 되겠는데요? 전 여기까지만 하고 빠질게요. 대신 널 응원할게, 체이스.
2: 아주머니의 말굽이네.
3: 그런데 이거 진짜 말굽은 아닌 것 같아.
2: 아! 자석이야. 누가 유미 아주머니를 이기려고 자석으로 바꿔놨나 봐.
3: 누구지 그 얌체가?
2: 카우걸 베릴 덕분에 남아서 구경까지 하고 참 좋은데?
3: 그치. 여기서 양치질 경기하는 거 꼭 보고 싶었거든. 아니, 양치긴가?
1: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각자 여기 있는 작은 양들을 몰고 나무통들을 지나 저 우리에 넣는 겁니다. 그래, 맞아, 러스티. 골지로 가는 분은 탈락이죠. 자, 모두 제자리에 준비, 이겨!
4: 같이 갈까? 그럼 다 같이 전진!
3: 와, 체이스 정말 잘한다.
5: 뭐? 셰퍼드인데 당연하지.
0: 언제 다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 어쨌든

0: 시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 여기 맛있는 거 보이지? 깎아줄게, 먹자.
1: 뭐야? 어디가? 멈춰!
2: 윙넛 아저씨, 괜찮으세요?
1: 그럼, 걱정 마. 근데 나 때문에 가다가 돌아오면 어떡해?
0: 우리로 가라니까. 왜 먹기만 하고 안 가는 건데? 어우, 이래서 끝이 안 나. 가자!
3: 체이스!
4: 우리에다 넣어!
2: 앞으로 전진! 그렇지!
5: 이피커! 예, 예! 1등은 체이스입니다! 양들을 우리 안까지 제일 먼저 내려왔네요!
0: 나도 왔어요! 탈락은 면한 거죠! 헝딩어 만세!
5: 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로데오 챌린지 결승전입니다! 사나운 야생마 타기! 이 두 분은 앞에 있는 야생마를 타고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는데 남보다 오래 버티는 쪽이 오늘 로데오 챌린지의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이하!
2: 우리 힘내봐요, 시장님!
0: 뭐? 하, 너나 힘내든가? 나한텐 말이야! 풀이 있거든. 조심해. 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막 흐르잖아. 응? 뭐야? 벌써 시작하면 어떡해?
4: 야생마가 고장나기라도 했나?
6: 시장님, 빨리 내리세요.
0: 안 돼. 바지가 딱 달라붙었다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어디 갔냐?
5: 러스티! 위험해!
0: 야, 이번엔 또 어디가? 아직 나 경기 중이란 말이야.
5: 오, 라이더. 이러다가는 쇼를 전부 다 망치겠어. 우리 러스티도 놀랐는지 사막으로 달아나버렸다고.
6: 너무 걱정 마세요. 모두 해결하고 러스티를 찾아올게요. 바람처럼요. 로키, 넌 연장으로 부서진 우리를 고쳐줘.
4: 알았어, 라이더.
6: 마셜, 양들을 모아줄래?
5: 양치기라면 나도 도울 수 있는데.
4: 우와, 가시죠.
5: 양들아, 착하지?
7: 러스티하고 험딩어 시장님은 어떻게?
6: 다른 애들의 힘을 좀 빌리자. 주마,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해.
8: 해양구조 주마 출동.
2: 봐, 라이더, 말발굽이야. 이걸 볼 때 러스티는 아마도 저기 있다. 험딩어 시장님도 러스티 근처에 있어.
4: 얼마나 놀랐으면 저렇게 쉬지 않고 뛸까?
6: 주마, 튜브를 한번 올가미처럼 써보자.
4: 알았어, 라이더. 이하! 조금만 기다려. 아! 튜브! 좋았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0: 난 어쩌고 그냥 가!
6: 체이스, 발사 준비를 해줘.
2: 랩! 준비?
6: 이 자석을 쏴서 야생마 로봇에 맞추면 멈추겠지?
0: 살려줘!
6: 준비되면 바로 쏴!
2: 자, 이리야!
6: 딱 명중이야, 체이스!
0: 내가 이겼나?
5: 러스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맙다, 얘들아. 내 쇼도 내 말도 무사히 구해줘서.
2: 별 말씀을요?
5: 오늘 진짜 수고 많았는데 선물도 없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자, 이 황금별 배지 하나씩 받아.
2: 이하!
4: 완전 대박!
6: 감사히 받을게요. 혹시 또 경기 중에 급한 일이 생기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뭐야? 왜 안 떨어져?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넘버블럭스 친구들!
13: 모여라!
1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3: 20까지 합해!
14: 우리 같이 놀자!
12: 5와 3이 만나면?
14: 8이야!
12: 변신!
14: 우리 모두 8!
1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4: 함께 놀아요!
12: 넘버플럭스! 4대 가족!
1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덮어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덮어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긴긴.
0: 진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꼬롱꼬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커피 구조대와 사라진 광고 할아버지.
9: 안녕, 카를로스랑 캘컵.
10: 어서와, 얘들아. 내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놨어. 코코넛 굴리기 시합 해볼래?
8: 재밌겠다. 다 같이 해보자.
11: 카를로스, 잘 지냈어?
10: 응, 덕분에. 오티스 할아버지시죠? 어서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8: 나야말로 여기에 길 정말 많이 들었단다. 이젠 사라진 천선의 금광터잖니.
10: 알고 계시네요? 찾으러 온 사람은 많은데 다 실패했거든요. 진짜 그 전설이 맞아서겠죠? 옛날에 주변을 온통 덫으로 둘러쌌다던데.
8: 하, 끝까지 덫이 뭔 대수라고.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12: 라이더, 우리 코코넛 굴리기 할 건데 봐줄래?
11: 알았어, 심판이 필요하단 거지? 좋아, 얘들아. 굴리면서 결승선을 제일 먼저 지나야지 이기는 거다. 자, 그럼 준비하고 셋, 둘, 하나, 출발!
10: 할아버지, 와서 좀 보세요. 어, 할아버지?
13: 1등은 나다!
14: 4등은?
8: 무슨 정글이 이렇게 큰 거야?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그래도 이렇게 금쪽 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놓칠 순 없지. 혹시 저게 그... 내가 찾고 있던 광산이잖아. 이런, 전설의 광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무래도 라이더를 불러야겠어.
10: 좋아, 오늘 1등은 나라고.
13: 뺏어가는 게 어딨어? 반칙이야.
11: 할아버지, 안 그래도 찾았는데 어디세요?
8: 실은 내가 그 옛날 광산 위치를 찾아낸 것 같아.
11: 우와, 축하드려요.
8: 근데 팔이 묶였어. 정글에서 빙빙 돌고 있지.
11: 정글 구경도 좋죠.
8: 그런 뜻이 아니야. 봐봐. 누가 한 건지 몰라도 사람들을 못 오게 하려고 작정했나 봐. 여기서 내려가야 광산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11: 저희가 얼른 가서 내려드릴게요. 어디시죠?
8: 에, 나도 모르겠어. 주변을 둘러봐도 다 나무밖에 없어서 말이야.
10: 전부 다 나무라고요? 이 정글에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길을 잃으셨나 봐.
8: 아, 저리 가! 간지럽잖아! 라이더, 나 웃겨서 웃는 거 아니다. 빨리 와줘!
11: 알겠어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단 거려.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10: 마셔!
13: 코코넛 갖고 볼링 대회하면 1등은 난데.

0: 사라졌다는 금광을 찾으려고 정글 깊이 들어가셨다가 그만 덫에 걸리셨대.
1: 좀 위험한데?
0: 할아버지를 찾아서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누가 갈 거냐면 체이스? 넌 드론을 띄워서 정글을 다 수색해줘.
2: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0: 그리고 트래커? 너도 케이블이랑 큰 귀를 활용해서 오티스 할아버지를 찾아줄래? 찾게 되면 다용도팔로 나무에서 내려드리면 돼.
3: 다 들린다! I'm all ears!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왜 자꾸 오는 거야? 바나나 아니거든? 가! 원숭아, 내가 부탁이 있는데 이 귀찮은 앵무새 좀 저리 쫓아줄래? 제발!
1: 이쪽으로 가셨던 건 분명한데 둘 중 어떤 길이지? 체이스, 이쪽으로 드론을 날려서 할아버지를 찾아볼래?
2: 알았어. 락! 드론!
1: 트래커, 넌 저쪽으로 날면서 오티스 할아버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봐줘.
3: 오케이. 아! 케이블! 할아버지! 계세요? 벌써 날이 저무네. 곧 어두워지겠어. 그래도 괜찮아. 할아버지를 찾아야지. 저기요. 엄마! 누구 안 계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
0: 호호호! 이런,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날 것 같구나.
3: 그럼 내릴게요.
0: 이제 살았다.
3: 아! 다용도팔!
0: 땅 한번 단단하네. 그래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낫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고맙다. 자, 그럼 이제 금을 찾으러 들어가 볼까?
3: 근데 어둡잖아요. 광산이 있는 데는 알았으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다음에 다시 찾으러 오세요.
0: 듣고 보니 그렇긴 해. 허허, 하지만 광산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3: 라이더한테 여기 위치를 알려줄게요. 라이더, 찾았어. 할아버지, 안 돼요. 물러나세요.
0: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닥이 자꾸만 아래로 꺼져서.
3: 괜찮으세요?
0: 그럼 너는?
3: 저도요. 케이블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떡해. 광산 벽이 너무 약해서 케이블이 안 박히네요. 라이더! 라이더!
1: 트래커, 지금 어디야?
3: 오티스 할아버지랑 광산 안에 있어.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 광산에.
1: 신호 추적하게 계속 얘기해줄래?
3: 앞에 있는 더 조심해. 아까 할아버지가 걸린 거 알지?
1: 미안, 잘 안 들리네. 일단 어디쯤인 건지는 알겠어.
2: 아까 날린 드론 트래커가 간 방향으로 보낼게.

0: 여긴가 봐. 어서 들어가자.
1: 제이스, 조심해.
0: 와! 휴, 이런, 고마워.
2: 라이더, 우리 여기 있어.
0: 트래커다.
2: 조심해, 제이스. 조심해, 라이더. 바닥이 약해서 부서져.
1: 제이스, 차를 갖고 와서 견인고리를 내리면 어떨까? 트래커가 케이블로 잡으면 모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알았어.
3: 혹시 착한? 얘들아, 내가 뭘 찾았거든. 병뚜껑이네.
2: 뭐야, 이거 왜 이래?
3: 기다려, 잡아줘마.
1: 제이스,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보게 손전등을 비춰줘.
0: 손전등?

0: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선 철로 끝이 안 보여. 일단 드론을 보내서 확인하자.
1: 알겠어. 드론?
0: 어떡해? 이대로면 벽에 부딪힐 거야.
2: 지금 쫓아가서 잡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광산에 길이 하나 더 있으면 모르겠지만.
0: 아, 방법이 있겠어. 로키, 러블, 지금 최대한 빨리 산기슭으로 달려와 줄래?
3: 초록 에너지 출동!
4: 노랑 에너지도 출동!
0: 정말 서둘러야 돼, 얘들아. 러블, 너는 불도저로 이 산에다 구멍을 좀 파줄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이 정도면 돼?
0: 어, 크긴 좋은데 너무 높긴 하네. 철로랑 거리가 꽤 되잖아. 이래선 그 수레가 지나가도 구하기 어려울 거야. 아, 이렇게 해볼까?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철로를 연장하는 거야. 수레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5: 어, 그래. 꼭 롤러코스터처럼.
0: 로키, 철로로 쓸 파이프들 좀 꺼내줄래? 최대한 빨리 철로를 만들어야 돼.
6: 가끔 짜릿한 모험을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0: 서두르자 얘들아, 시간이 없어. 됐다.
5: 준비되셨죠 할아버지? 절 꽉 잡고 계셔야 돼요.
6: 그거야 도마라는 잔소리지. 고맙구나, 퍼피 구조대.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거 참 미안하다.
0: 덜 말씀을요. 혹시 또 정글 광산에서 길을 잃으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6: 이래서 옛말에 우정은 황금보다 귀하다고 한 건가 보구나. 집에 좀 데려다 줄래? 여기 계속 있어봐야 캘금도 없는데.
4: 그럼 이제 산을 처음 봤던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야지.
5: 오두막에 갇힌 모티스 할아버지.
6: 왜 이러지? 이놈의 열쇠가 녹슬어서 드디어 맛이 간 건가? 아, 얘기는 고맙지만 어쩌지? 아까 벌써 최고의 기술자를 불렀거든.
7: 그 현관문이 또 꼼짝 안 한다고요?
6: 맞아! 오늘 밤도 비버들한테 신세 질 순 없으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봐.
7: 이제 됐죠? 그리고 이 기회에 아예 집을 싹 스마트 홈으로 바꿔드리면 어떨까요?
6: 우호호! 그럼 나야 좋지!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데?
7: 최첨단 장치를 갈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이랑 창문도 자동으로 여닫아주고요. 불도 켜주고 전화도 다 걸어주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지겠어요.
6: 오, 그 듣기만 해도 벌써 신나는구만. 좋아, 부탁하지. 난 숲에 가서 땔감이나 좀 주워올게.
7: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 요즘 누가 설명서를 읽어? 이렇게 좀이야 감으로도 하지.
1: 강아지 옷에 거의 다 됐어.
0: 근데 너희는 지붕에 깃발을 달러 올라가기엔 아무래도 무겁지 않을까?
8: 다람쥐가 해주면 되지. 축축, 우리 옷에 깃발 좀 꽂아줄래, 다람쥐야?
9: 대단하다, 마샬. 너 다른 동물들 날 진짜 잘하는데?
8: 고마워. 나도 칭찬해줘야겠다. 다람쥐야, 찍찍.
6: 아니, 일은 잘 돼가나? 오, 창문도 달았네. 집이 벌써 스마트해진 것 같구만.
7: 그쵸? 이런 해가 많이 들어서 초를 켜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6: 어떤 집인지 기대되네.
7: 요새 누가 문을 열쇠로 열어요? 그 대신 소장.
6: 그래, 스마트, 우리 집 현관문 좀 열어줘.
10: 안녕하세요, 스마트 오두막 삼촌입니다.
6: 고맙네, 친구.
7: 또 어떤 게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티, 모든 창문에 커튼 좀 쳐줄래?
10: 사생활 보호 모드 작동.

0: 와, 이런 건 난생 처음 보네.
1: 스마티, 우리 음악 좀 골라서 들어줄래?
2: 오늘은 유쾌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좋아! 집에서 파티를 열다니!
1: 근데 집안이 좀 덥네. 스마티, 실내 온도를 좀만 더 낮춰줄래?
2: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2도 낮춥니다.
0: 우리 집에 에어컨도 달았나?
1: 이것도 설치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아마 여기 부품인 것 같은데.
2: 강력 보안 모드 작동.
0: 이건 또 어떤 모드지? 이거 왜 이래? 갇힌 거야?
2: 지금부터 안전을 위해 스마트 오두막 3000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1: 걱정 마세요. 호피 구조대를 부르면 되지요. 스마티, 라이더하고 통화할게.
2: 라이버, 맞나요?
1: 아니, 스마티, 라이더. 라이더!
2: 히터로 실내 온도를 더 높입니다. 찜질방 모드 작동.
0: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그래. 큰 소리로 외치자고. 사람 살려!
3: 어?
0: 살려줘요!
3: 저기 혹시 그 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0: 그래! 지금 오두막에 둘이 갇혀있어. 스마티란 최첨단 장치가 우릴 가둬버렸거든.
2: 잡상인 감지. 즉시 쫓아내겠습니다.
3: 즉시 쫓아내겠다고? 여기로 커피 구조대 부를게요.
4: 에베레스트, 웬일이야?
3: 윙넛 아저씨가 오티스 할아버지 댁에 설치한 스마트 홈 시스템이 두 분을 안에 가뒀나 봐.
4: 갇히셨다고? 바로 갈게. 커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커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6: 조심해!
3: 패션이 딱 완성됐네.

0: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아, 고마워. 윙런 아저씨가 오티스 할아버지 댁을 고치다가 일이 꼬여서 두 분 다 오두막 안에 갇히셨대.
2: 세상에, 드실 게 없으면 어쩌지?
1: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꺼내드려야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마셜스, 넌 집 현관문 위에 달린 창문 쪽으로 사다리를 대줄래?
3: 불자동차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연장으로 오티스 할아버지랑 윙넛 아저씨를 구출해줘.
3: 초록 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화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마셜, 사다리 저기에 대줘.
1: 알겠어. 사다리.
0: 로키, 넌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면 돼.
2: 좋았어. 지금 올라갈게. 이제 들어간다.
3: 위쪽 창문에서 침입자 감지.
4: 로키가 무슨 침입자야, 스마트. 우릴 도와주러 온 건데.
2: 쭉. 고맙습니다.
5: 와, 왜 이렇게 더워요? 제어판은 어디 있죠?
4: 보장난 제어판이야, 여기 있는데.
5: 프론트 패널을 뜯어야 끄는 법을 알겠는데요.
4: 와!
2: 드라이버!
4: 맞다, 꺼짐 방지 옵션이 있어서 일단 그걸 꺼줄게.
2: 아니요!
3: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영하까지 내립니다.
4: 아, 춥다.
5: 진짜 추운데요. 털옷까지 입었는데도요.
0: 로키, 안에 무슨 일 있어?
5: 제어판을 끄는 일이 쉽지가 않아.
4: 아, 저거를 헷갈렸네. 바로 이 겜마스터전은 스위치지, 아마도.
5: 잠깐!
3: 휴가 모드로 변경합니다.
5: 저 휴가 모드라는 건 어떤 모드예요?
4: 아, 휴가 때처럼 여행을 떠나는 걸 거야.
0: 모두 오두막을 쫓아가자!
4: 오두막이 걸음만 멈추면 내가 가서 꺼내주마. 근데 잠깐, 내 집이 왜 컸지? 그게 설명서를 보니까 여행 휴가도 집에서 편히 보내게 집이 움직인다네요. 위하! 진짜 멋지지 않나요? 멋지긴 얼어 죽겠구만. 얼른 고쳐야지. 이러다 지금보다 더 빨리 가면 어떡해.
3: 더 빨리 갑니다.
0: 이런, 빨리 오두막을 세워야 돼. 봐, 에베레스트, 갈고리줄로 속도를 늦춰줘.
1: 아, 갈고리줄! 잡았어!
0: 좋아, 브레이크를 밟아!
1: 일단 세우긴 했지만 얼마나 더 오래 버틸지 모르겠어.
0: 맞아, 마셜, 모두 얼른 집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
1: 오두막은 잠겼잖아. 새 창문만 빼고.
5: 창문이 크지 않아서 아저씨랑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못 나와.
0: 마셜, 비버들한테 탈출구를 하나 뚫어달라고 말해줄 수 있어?
1: 한번 말해볼게. 안녕, 비버들아.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이 사다리 타. 네, 네, 네!
0: 잘했어, 마셜. 근데 같이 한 군데를 파야지. 나눠 파면 너무 작을 거야.
1: 알았어. 한번 얘기해볼게.
5: 어쩌지? 끌려가!
0: 로키, 너도 톱으로 구멍을 같이 파줘.
2: 고맙습니다. 알겠어, 라이더.
5: 어? 동날!
2: 위험하니까 잠시 비켜줘. 어서 나오세요. 이제 아저씨 차례예요.
4: 이건 늦은 거 아니야?
0: 로키, 사다리 타고 집게 팔로는 다른 구멍을 잡아봐.
2: 어? 집게!
0: 준비됐지?
1: 그럼.
0: 좋아, 지금 당겨!
4: 우후, 다들 고맙다!
3: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4: 최첨단 오두막을 만들려다 전부 다 떨어뜨릴 뻔했네요.
6: 아, 난 괜찮아. 그런 비싼 장치 없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냥 현관문만 잘 잠기면 되는데.
2: 됐어요. 꼭 문 새로 단 것 같죠?
6: 아, 아날로그가 훨씬 어울리는 우리 집을 구해줘서 고맙다, 얘들아.
0: 별 말씀을요. 오두막이 다시 스마트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3: 옥스퍼드 상
14: 해민호
13: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5: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0: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혹시?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덤덤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어쩌지? 하필 지금 실이 없는데. 내일 사다가 꿰매줄게. 근데 달림아, 넌 달토끼가 아직도 좋아? 이렇게 낡았는데?
1: 당연하죠. 달토끼인 내 첫 번째 친구잖아요.
2: 달림이 말이 맞아. 엄마가 우리 달림이 뱃속에 있을 때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니까.
0: 다 됐다.
2: 우리 딸 태어나면 꼭 선물하고 싶다고 말이야.
0: 삐뚤빼뚤 엉망이라 몇 번을 다시 만들었었는데.
1: 그럼 그때보다 더 예쁘게 고쳐주세요.
0: 그래, 알았어.
1: 달토끼야, 내일 엄마가 고쳐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조금만 참아. 이제 코 자자.
2: 달림아, 내려와봐. 너한테 택배 왔어.
1: 우와, 로라 공주다.
2: 우리 딸 칭찬 스티커 100장 모은 기념으로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1: 어? 우와, 아빠 최고, 최고.
2: 그래, 그래.
1: 짜잔, 로라, 여기가 내 방이야. 소개할게, 얘는 내 친구 달토끼고. 달토끼야, 얜 오늘 새로운 로라 공주야. 우리 새 친구 환영 파티를 해줄까? 좋다고?

0: 삐뽀삐뽀삐뽀삐 재밌게 부부부부 빠삐뽀삐뽀삐뽀삐 신나게 빠삐뽀삐뽀삐뽀삐 귀엽게 빠삐뽀삐뽀삐뽀삐
1: 써니랑 놀이터에서 인형 놀이 하기로 했지. 써니야, 잠깐만 기다려. 어떤 인형을 가져가지? 자, 써니야, 지금 나가. 이거 봐라.
2: 노라 공주잖아. 완전 예뻐.
3: 맞아, 노라 공주야. 새로 샀어.
4: 재롱 쓰레기가 많이 모였네. 달콩아, 거실이 이게 뭐니? 엉망이잖아.

0: 얼굴은 또 이게 뭐야? 저건 재활용 쓰레기야. 지지예요, 지지.
1: 달토끼야, 커피 마실까? 응? 뭐야, 달림아. 걘 달토끼가 아니라 로라공주잖아. 아, 맞다. 로라공주구나. 맨날 달토끼랑만 놀아서 나도 모르게.
2: 토끼 인형이네.
3: 어? 이게 뭐야? 팔이 덜렁거리잖아.
2: 누가 버렸나 봐. 우리가 가지고 놀다 버리자. 자, 받아.
1: 달림아, 왜 그래?
4: 아니야, 아무것도. 다녀왔어요.
0: 써니랑 재밌게 놀았어?
4: 네. 근데 엄마, 실은 사오셨어요?
0: 아, 달토끼 꿰매줄 거? 당연히 사왔지.
4: 와! 그럼 달토끼 바로 가지고 올게요. 어? 달토끼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아까 여기에 두고 나갔는데 어디 갔지? 달토끼야! 달토끼야, 어디 있어?
0: 달림아, 마당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5: 안방에도 없는데?
6: 달토끼, 달토끼, 여기, 여기!
5: 뭐? 어디?
4: 이건... 달토끼 거예요! 내가 어제 달토끼 팔에 붙여준 건데!
0: 뭐야, 그럼... 아까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혹시...
4: 네?
0: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4: 뭐래요? 달토끼 있대요?
0: 아니, 없대. 혹시 길에 떨어진 거 아닐까?
2: 에이, 뭐야, 망가졌잖아. 씨, 가자.
4: 달토끼야! 달토끼야! 빅크야, 어디 가? 거긴 아까 내가 놀던 놀이터인데. 빅크야, 왜 그래? 이거 망가진 달토끼 팔이에요.
0: 정말이네.
4: 달토끼가 여기 있던 게 분명해요. 달토끼야! 이건 초코잖아. 안녕, 초코. 밀크야, 안 돼. 지금은 달토끼를 찾아야 돼. 얼른 달토끼를 찾아야. 어? 달토끼!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다고.
0: 어머, 초코네 가족이 달토끼를 돌보고 있었네.
4: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에 달토끼를 찾은 거야. 너무 고마워.

0: 됐다. 수술은 성공이야.
1: 와, 신난다. 달토끼가 훨씬 예뻐졌어요. 찾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 달토끼야. 달리마, 달리마.
2: 이게 무슨 소리지?
1: 달리마, 나야 나.
2: 어? 달토끼?
1: 오늘 나 찾아줘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2: 아니야, 내가 미안해. 밖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가 찾으러 올 줄 알았는걸.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고. 우리 같이 가자. 나랑 멋진 곳으로 여행하지 않을래?

0: 10시가 다 됐네.
1: 안녕히 주무셨어요?
0: 응? 아, 너무 늦게까지 잤어. 달림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
2: 어? 어? 어머, 이게 다 뭐야?
1: 우와! 아빠가 아침 준비해놓고 가셨나 봐요.
0: 아, 내가 해도 되는데. 아빠는 토요일도 일하러 나가면서.
1: 엄마!
0: 응?
1: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는 매일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나랑 놀아도 주잖아요.
0: 맞아. 아빠는 정말 최고야. 달콩이 아.
3: 맘마 맛있다.
1: 맛있지? 아빠 오므라이스는 최고야. 엄마, 밥 먹고 놀이터에서 놀아요.
0: 그래. 엄마 바쁜 일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신나게 놀아볼까?
1: 좋아요.
3: 거기서
1: 따라야.
0: 커피. 자. 여보세요? 네, 아빠. 여행은 재밌으세요?
4: 아, 재밌어. 너희는 생일 재밌게 보내고 있고.
0: 네? 생일이요? 누구요?
4: 응?
0: 헉! 깜빡했어요. 난 몰라. 큰일 났네.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해요. 어떡하지?
1: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0: 어떻게 달리마.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1: 왜? 아,

0: 작년에도 깜빡해서 이번엔 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아침까진 기억하다가 오늘 까먹었어.
1: 엄마, 빨리빨리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해요. 안 그럼 아빠가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선물 샀으니까 빨리 마트에 가요.
0: 그래, 아빠한테 뭘 만들어주면 좋을까?
1: 뭐가 좋을까? 아! 엄마, 우리 케이크 만드는 거 어때요?
0: 안 돼, 케이크는 너무 어려워.
1: 아니에요, 저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지난번에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0: 그래도...
1: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빠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0: 우리 달님이 생각하는 것도 예쁜 것 봐. 그래, 우리도 케이크 만들자.
2: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0: 더 어떡해. 시간도 없는데 내가 못 살아.
1: 엄마, 시간 없어요. 준비됐죠? 대결!
0: 밀가루, 수박. 케이크에 수박은 필요 없지.
1: 우유도요.
0: 좋았어.
3: 자, 지금부터 딸기 세일 시작합니다.
0: 세일?
1: 엄마, 딸기요, 딸기.
0: 그래, 케이크엔 장식할 딸기가 있어야지.
3: 자, 핫팩 나왔습니다.
1: 엄마, 마지막 딸기예요.
0: 알았어, 그거. 저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딸기가 꼭 필요해서요.
1: 우와!
0: 벌써 6시가 넘었어.
1: 시간이 없어요.
0: 자, 그럼 바로 파티 준비 시작!

0: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볼까?
2: 어떡해. 아빠 끝날 시간 다 됐는데.
3: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늦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2: 그래. 그래야겠다.
0: 여보, 무슨 일이야?
2: 여보, 어디? 아직 가게야?
0: 이제 끝났어. 곧 집에 갈 거야.
2: 그래? 그럼... 맞다!
4: 올 때 달콩이 기저귀 좀 사다 줄래?
0: 아직 기저귀 많이 남았을 텐데. 아침에 거실에서 본 것 같은데?
2: 아니야, 없어.
5: 그래? 알았어, 사갈게.
2: 그래, 기저귀 사갖고 천천히 와. 절대 뛰어오지 말고, 알았지? 달림아, 아빠 조금 늦게 오실 거야.
3: 네, 빨리 서둘러요. 엄마, 딸기는요?
2: 여기.

0: 딸기는 무사해.
1: 엄마, 다 됐어요.
0: 오, 너무 멋진걸. 엄마도 다 됐어.
1: 우리가 해냈어요. 성공이에요. 이제 아빠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0: 아빠가 들어오면 갑자기 짜잔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자.
2: 다녀왔습니다.

0: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1: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래서
2: 멋진 생일 파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1: 엉망진창이 됐네. 미안.
0: 아니야,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 케이크는 어디서 난 거야?

0: 달님이가 만들자고 했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드니까 오늘은 아빠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자고.
1: 날 위해? 우와, 달님아.
2: 그런데 아빠, 다 찌그러져서.
3: 이렇게 예쁜

0: 다들 피곤한가 보네.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아, 근데 이 많은 설거지는 언제 다 하지? 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0: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래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링.
6: 식물엔
7: 덕분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달콩아, 언니 지금 아기 돌보기 놀이할 건데 같이 할래?
1: 응. 아기, 아기.
0: 응애, 응애. 어? 아기가 울잖아. 우리 아가 왜 울어? 배고파?
1: 엄마, 엄마.
0: 쭉쭉쭉.
1: 언니, 언니, 아기 맘마 먹어.
0: 아유, 우리 아기 배 많이 고팠구나. 응애, 응애. 어? 아가, 왜 또 울어?
1: 맘마 또.
0: 어? 아니야. 맘마는 방금 먹었잖아. 봐, 이번엔 응가 있구나.
1: 응급응, 응급응.
0: 맞아, 응가뿡했어. 아, 냄새. 조금만 기다려, 기저귀 갈아줄게.
1: 왜 이거야? 기저귀.
0: 뭐야, 달콩이 네 걸 주면 어떡해. 인형 걸 줘야지.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인형이 우는 건 아닌데. 그럼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어? 1층에서 아기 소리가 나네. 우와, 하늘이다. 하늘이가 왔어. 아, 귀여워. 정말로 우리가 하늘이를 봐주는 거예요?
2: 이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하늘이 좀 봐달라고 했어.
1: 아기, 아기.
2: 그래, 아기야. 어때, 예쁘지?
0: 네.
2: 잠깐만. 이렇게. 자,
0: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가 더 잘 보여요.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아기를 돌보게 되다니.
2: 달님이도 달콩이도 이렇게 작은 아기일 때가 있었는데.
0: 까꿍, 까꿍.
1: 아기 장난감 줄 거야. 장난감.
0: 딸랑이 말고 누나가 더 재미있는 장난감 갖다 줄게. 자, 엄마, 엄마, 이거 하늘이한테 주.
2: 우르르르르 까꿍. 우르르르르. 하늘이가 갑자기 울어서. 이상하네. 너랑 달콩이 이렇게 하면 안 울었는데.
0: 배고픈 거 아닐까요?
2: 아니야, 우유도 안 먹어.
0: 아, 쉬나 응가 싼 거 아니에요?
2: 기저귀도 확인해봤어.
0: 그렇다면 심심해서 그럴 거예요. 응? 하늘아, 이거 봐봐.

0: 안 되겠다. 엄마가 할게. 달림아, 엄마가 하늘이 볼 테니까 넌 달팽이랑 놀고 있어. 하늘아, 왜 그래? 밖에 나가볼까?
1: 쉬! 달콩이 말고 아기 봐주고 싶은데. 엄마! 엄마!
0: 잠깐만 달콩아.
1: 엄마, 엄마! 내가 타줄게요.
0: 뜨거워서 안 돼. 팀장님이세요? 네네.
1: 엄마, 엄마! 내가 줄게요.
0: 그래, 조금씩 천천히 줘야 해.
1: 네!
0: 그것 봐, 엄마가 한

0: 조심해야지.
1: 치! 나도 아기 잘 볼 수 있는데. 하늘이는 잘 놀고 있나?
2: 살짝 가볼까?
1: 하늘아! 잘 놀고 있어?
2: 어? 어?
1: 자고 있네. 어? 엄마도 잠들었잖아?
0: 어, 휴대폰! 아기 깨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아, 팀장님. 네? 지금요? 아, 잠시만요. 달림아, 하늘이 깨지 않게 엄마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잠깐 하늘이 보고 있어.
2: 네? 아, 네!
0: 얼른 받고 올게. 아, 하늘이 앉거나 위험하게 하면 안 돼?
2: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0: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2: 우와, 드디어 내가 아기를 보게 되다니. 너무 귀여워. 안 돼.
1: 안 들리겠지? 자, 하늘아, 울지 마. 까꿍, 까꿍. 배고파? 우유 줄까?
2: 이건 어때?

0: 아직 안 깨...
1: 하늘아! 누나 봐라! 이렇게! 너야! 왜?
0: 이렇게 잘 놀아줬구나. 그래, 하늘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고마워, 달림아, 달콩아.
1: 이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음 언제든 하늘이 데려오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0: 이거 완전 든든한데?
1: 아, 엄마, 아기 한 명 더 낳아주면 안 돼요?
0: 뭐?
1: 동생 한 명 더 낳아주세요. 네?
0: 그래도 그건 좀...
1: 아, 엄마! 네? 네?
0: 갑자기 무슨 동생이야? 얘가 좀...
1: 그치만 오늘의 아기 돌보기는 성공!
2: 자, 오늘은 숲속에 사는 곤충 친구들을 관찰해 볼 거예요. 모두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알겠죠?
1: 네! 어? 달팽이다, 달팽이!
3: 우와! 정말 달팽이네! 우와! 귀여워!
1: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달팽이가 많이 보이네?
4: 어? 그건 말이야. 아침에 비가 와서 그래.
1: 비가 와서?
4: 비가 오면 땅속이 젖어서 숨쉬기가 힘들거든.
1: 아, 그렇구나. 근데 별이 넌 어떻게 그렇게 곤충을 잘 알아?
3: 진짜 곤충 박사 같다.
4: 그거야 책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달팽이는 곤충 아니거든. 달팽이는 연체동물이라고 해.
3: 그렇구나. 어? 근데 별이 네 어깨에 있는 건 뭐야? 응?
1: 벌레잖아! 무서워! 이거 좀 떼어줘!
3: 뭐야? 뭘 그렇게 놀라?
1: 난 곤충은 무서워. 아니, 싫단 말이야!
3: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귀여운데? 사슴벌레야, 별이한테 가봐!
1: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울지도 몰라! 그리고 걘 사슴벌레가 아니라 장수풍뎅이거든.
3: 그래? 안녕, 장수풍뎅이야.
1: 너 뿔 진짜 멋지다. 와, 귀엽다.
4: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데 뭐. 설명도 자세히 써 있고 사진도 있고. 어디 보자. 장수풍뎅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응? 가방 안에서 소리가.
1: 저게 아까 그 장수풍뎅이잖아. 어떡해. 너 밖으로 나가. 얼른 나가라고.
5: 별이야, 무슨 일 있니?
1: 빨리 나가.
5: 어? 아니, 가방을 왜 창문에다가.
1: 엄마, 가방 위에 장수풍뎅이.

0: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밖으로 나갔나 봐요. 엄마! 풍뎅이가 이리로 오고 있어요!
1: 저리가!
0: 엄마, 얘 밖으로 나가기 싫은가 봐요. 어쩌죠?
1: 글쎄, 원래 있었던 대로 데려다줘야 하는 거 아닐까?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오시면 숲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야겠지?
0: 그럼 아빠 오실 때까진 어떡하지?
2: 뭐?
3: 장수 풍뎅이가 가방에 들어가서 집까지 따라왔다고?
0: 오, 엄마가 겨우 잡아서 통에 넣어주셨어. 자는데 내 얼굴 위로 기어가면 안 되니까.
3: 그럼 이제 네가 키우는 응? 거야?
0: 아니, 주말에 아빠 차 타고 숲에 가서 다시 놔줄 거야.
3: 왜? 그냥 네가 키우지.
0: 안 돼, 난 곤충 무섭다니까.
3: 이름은 뭘로 할 거야?
0: 아이, 키울 것도 아닌데 이름은 무슨. 우와, 대단한데? 역시 장수풍뎅이는 책에서 본 대로 힘이 세구나. 금방 보낼 거긴 하지만, 뭐 힘도 엄청 세니까 장군이라고 불러볼까? 일단 이름도 필요하니까. 장군아! 얼른 일어나! 어떡하지? 도와줘야 하나? 안 돼. 그러다 나오면. 그래! 이걸로 장군이를 도와줄 수 있겠다. 절대 나오면 안 돼. 알겠지? 됐다! 뭐 계속 보다 보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안녕 장군아, 아침밥 넣어줄게.
4: 장군이?
3: 응, 장군이.

0: 새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겠다.
1: 응, 내일은 곤충 가게에 가서 새로운 먹이를 사줄 거야.
2: 별이야, 토요일에 숲에 몇 시쯤 갈까?
1: 네? 네?
3: 맞다.
1: 어? 숲엔 왜 가는데요?
2: 어, 별이 아빠 출장 갔다 오시면 장군이를 숲에 놓아주기로 했거든.
1: 그럼 장군이하고 곧 헤어지는 거야?
3: 어떡해.
1: 장군이랑 이제 좀 친해졌는데 어떻게 하지?
0: 뭐야, 데려다주기 싫음 계속 키우면 되지. 너 장군이랑 많이 친해졌잖아.
1: 어, 그치만
3: 장군이가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1: 어, 장군은 원래 숲에 살았으니까.
3: 그래, 통화는 너무 좁을 거야.
1: 장군아, 숲에 가서 잘 지내야 해. 알았지?
4: 자, 얘들아, 여기가 장군이가 살던 숲 맞지?
5: 네.
1: 장군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3: 장군이도 아마 고마워할 거야.
1: 잘 가, 장군아. 어서 가, 장군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서.
5: 잘 가.
3: 또 놀러 올게. 안녕. 뭐? 어? 근데 별이야. 거기 잠자리.
1: 뭐? 잠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1: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도마나라 캐슬.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EBS IN 포키젤?
17: 네.
16: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8: 플렉소!
19: 플렉소! 얼마세가?
2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9: 클릭소!
2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1: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9: 클릭소!
21: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5: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2: 남방구는 북방구와
2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원더키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지내는 게 어때? 어! 정말 멋있는데? 어디 서커스장에서 어떻게 생활했나 볼까? 어린애처럼 정말 그런

흠.

아마 길을 잃었나 봐.

0: 다시는 길 잃으면 안 돼? 서커스 기술 아깝네. 어! 대신하는 게 어때?
1: 아.

이거 참 예쁘지 않아? 아, 뽀송뽀송하고 귀여운 것. 오! 뭘 만들고 있었던 거야? 아, 오랜만에 요리 솜씨 좀 펼쳐볼까? 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까?

뭐지? 아우! 안녕하세요. 곰한테 데려가서 물어봐야겠다.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 걱정 마. 왔다.

0: 게 어때? 아빠! 아빠! 아빠! 어떻게 곰이 아빠가 될 수 있어?
1: 응!
0: 이제부터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러 가는 거야.
2: 응!
0: 아니, 이 친구는 그런 거 안 먹어.
2: 응!
0: 그런 거 싫어해. 정말 확실한 거야?

Thank you.

혹시 내 나비 못 봤어? 그러니까 나보고 당근을 지켜달라고? 싫어! 난 나비 잡는 게 더 좋은걸? 우와! 나한테 이모자 선물하는 거야?

잘 생각했어? 어서 손들어!

어디? 도망치라고 했는데 내 손은 절대 못 빠져나가지. 뭐 또 다른 거라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생수와 야식,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우와, 붕어빵 맛있겠다.
1: 간식으로 붕어빵이나 먹을까?
0: 네.
2: 어서 오세요. 몇 개 드릴까요?
1: 열 개 주세요.
2: 자,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3: 우와! 빨리 먹어보자.

0: 누가?
1: 따라가 보자.
0: 큐리야, 어딨니?
2: 큐리야!
3: 얘들아, 저기.
0: 혼자 뭐 하는 거지?
2: 큐리!
0: 뭐 하는 거야?
3: 붕어빵한테 물을 먹인 거지? 맞지?
1: 큐리! 여기서 뭐해?
3: 친구랑 놀고 있었다고?
0: 그럼 그 붕어빵이 내 친구라는 거야?
4: 먹는 걸로 장난치지.
1: 잠깐만 얘들아. 사실대로 말하면 퓨리가 슬퍼할 거야.
0: 붕어빵을 친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4: 맞아.
1: 그래도 지금은 퓨리가 행복해 보이잖아.
0: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어.
3: 방법이 있을 거야.
1: 좋은 생각이 있어.
5: 어머, 콩순아.
1: 엄마, 큰일 났어요. 큐리 친구가
3: 이렇게 됐어요.
5: 이게 뭐야? 큐리야, 왜 붕어빵을 바로 안 먹고 이렇게 썩혔어?
1: 큐리는 이 붕어빵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한다고요.
3: 맞아요. 친구를 어떻게 먹어요?
5: 뭐? 아니, 이건 붕어빵이잖아. 붕어빵. 음식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 큐리야, 이 붕어빵은 음식이야. 빵을 안 먹고 썩히니까 산에서 이렇게 파란 곰팡이가 생긴 거라고. 왜? 큐리도 알 건 알아야지. 그치? 여기 아까 사놓은 붕어빵이 있지. 큐리야, 잘 봐. 이 붕어빵 안에 달달한 팥이 들어있어. 맛있다. 자, 큐리야, 너도 먹어봐.

0: 방금 뭐라고 한 거니?
1: 붕어빵이 맛있대요.
2: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었어?
3: 콩순이니?
2: 네.
3: 짜잔.
2: 아빠, 이게 뭐예요?
3: 아빠가 만든 솜사탕이지.
2: 아니야, 큐리.

0: 자, 여기 맞지?
1: 큐리야!
0: 너희들이 큐리 친구들이니? 넌 팀이고?
2: 네, 맞아요.
0: 길을 잃은 큐리를 만났는데 티미네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 다음부터는 모르는 길로 다니면 안 돼. 알았지? 그럼 나는 해결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이만.
1: 우와, 진짜 멋있다.
3: 나도 경찰 하고 싶어.
2: 큐리, 왜 그래?
3: 비행기가 사라져버렸다고?
4: 좋았어! 사건 접수! 이 콩순이 경찰이 도와줄게!
2: 그렇지만 경찰은 멋진 경찰 모자랑 빛나는 배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엄청 빠른 경찰차도 있어야 하는데
5: 내게! 모자를 배신해줄게! 나도 경찰 놀이 하고 싶어!
3: 고마워, 포미. 모자는 입고. 잠깐만. 공순이 경찰이 번개보다 빨리 찾아줄게. 출동!
5: 출동!
6: 삐뽕, 삐뽕, 삐뽕.
3: 찾았다!
4: 휴리, 자, 여기. 잃어버린 비행기 맞지?
5: 공순이 경찰, 이 비행기가 아니라는데?
4: 이게 아니야?
5: 비행기가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난다고?
4: 그런 비행기도 있었나?
3: 아무튼 걱정하지 마. 이 콩순이 경찰이 꼭 찾아줄 테니까. 다시 출동!
5: 출동!
4: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까?
5: 저기. 에이, 탬버린이잖아.
4: 동글동글하고. 재밌는 소리도 나네. 소리는 엉뚱하니까 아마도.
3: 찾았다! 소리 비행기!
4: 그치만. 동글동글하고 소리도 나는걸?
5: 맞다. 탬버린은 날지 못하지.
4: 저게 큐리의 비행기라고?
3: 아무튼 큐리의 비행기를 훔쳐간 범인 공순이 경찰이 가만두지 않겠다.
2: 같이 가.
3: 범인 잡아라!
5: 공순이 경찰, 조금만 더 빼지!
3: 놓칠 수 없지!
5: 비바비바비바비바비바
7: 가져가?

0: 내가?
1: 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0: 나 범인 아니거든.
2: 나 코디거든.
1: 코디?
3: 진짜네.
1: 아니, 이 소리가 저 풍선이 자기 비행기라고 해서 나는 코디 네가 풍선을 가지고 온 범인인 줄 알고.
2: 뭐라고? 저 풍선은 말이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새로 발명한 헬멧을 시험해보려고 나왔다가 우연히 큐리의 풍선을 발견했었어. 풍선에 큐리랑 똑같이 생긴 스티커가 붙어있길래 큐리 것 같아서 가져다 주려는 길이었다고.
1: 아하! 그랬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풍순이 경찰이 사과할게, 코디.
3: 큐리, 그런데 풍선이 동글동글하긴 하지만 재밌는 소리가 나진 않잖아. 진짜 재밌는 소리가 나는 비행기 맞네.
1: 풍순이 경찰, 잠깐 해결!
4: 콩순아, 이를 어쩌지?
1: 왜요?
4: 엄마가 오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콩순이랑 소풍 못 갈 것 같은데.
1: 네? 뭐라고요?
5: 대신 아빠랑 콩콩이랑 신나게 놀자. 어때?
1: 어? 오늘은 꼭 간다고 했잖아요.
4: 엄마가 정말 미안해. 콩순아,
3: 콩순이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어쩌지?
2: 아, 우리 병원 놀이 할까? 콩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1: 됐어. 난 이제 세상에서 병원 놀이가 제일 싫어. 진짜 싫어.
3: 근데 왜 쉬는 날에도 병원에 가시는 거야?
1: 그건 병원 일이 나랑 노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아니야?
3: 에이, 설마. 그건 아닐 거야.
1: 그럼 왜 가는 건데?
2: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하시는지 보고 오면 되지.
1: 하지만 아빠가 엄마 일할 때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셨어.
2: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이건 몸이 투명해지는 숨바꼭질 망토야. 자, 어때?
1: 우와, 멋져, 코디. 나도 써봐야지.
3: 그게 뭐야?
2: 제대로 입어야 다 가려진다고.
1: 좋았어. 병원으로 출동. 여기가 엄마가 일하는 병원이구나. 어? 지금이야? 엄마다.
6: 자, 우리 예쁜 민지가 씩씩하게 진료 잘 받아서 주는 선물이야.
1: 고맙습니다.
6: 조심히 가.
1: 나는 오늘 안아주지도 않았으면서.
7: 콩순이가 보이잖아.
3: 안 돼.
4: 우리 콩순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2: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
1: 엄마가 나 없이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봐야겠어.
4: 잠깐만.
2: 괜찮을까?
8: 선생님, 오늘 점심도 못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4: 고마워요. 오늘도 환자가 많아 바쁘네요.
9: 안녕하세요, 선생님.
6: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1: 엄마? 엄마 배고프겠다.

0: 주사 한 번만 맞으면 안 아파질 거야.
1: 싫어요. 선생님 미워. 선생님 나빠. 우리 엄마한테.
2: 어머머.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0: 괜찮아요.
1: 선생님 괴물이야. 저리 가. 어? 어?
2: 야! 공순이?
1: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괴물이라니.
2: 공순이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니?
1: 그게 엄마가 나 뵙고 재미있게 노는 줄 알고. 아,
0: 그랬구나. 콩순이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콩순이랑 시간 더 많이 보낼게. 약속?
1: 좋아요. 약속.
0: 얼른 사과드려야지.
1: 선생님 죄송합니다.
0: 그래, 아프지 말고. 아프면 무서운 괴물 선생님 또 만나야 해.
1: 얘들아, 우리 엄마 진짜 멋지지?
3: 최고로 멋지셔.
4: 대단해.
0: 공순이 자니?
1: 엄마, 또 병원 가요?
0: 아니, 오늘 콩순이랑 소풍 가기로 했잖아. 얼른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1: 야! 정말요? 우와, 신난다!
0: 어? 저렇게 좋을까?
1: 안녕, 얘들아!
5: 안녕!
4: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본다고 그러던데. 이따 이쪽으로 올 거야.
1: 그럼 우리 먼저 놀자.
4: 좋아.
1: 보미, 우리 누가 더 높이 타나 시합할래?
5: 좋아. 그럼 티미가 심판 봐줘.
0: 알았어. 준비 시작.
1: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5: 나 좀 밀어줘.
4: 그럼 잡는다.
5: 저렇게 느려서야 금방 잡히겠는데.
4: 잡았다.
1: 봄이 또 졌네.
4: 얘들아, 이번엔 무슨 놀이 할까?
5: 이번엔 숨바꼭질 하자. 다른 건 절대 안 돼. 무조건 숨바꼭질이어야 돼.
1: 하나,
5: 둘. 이번에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주지. 잠깐, 누가 날 먹으면 어쩌지? 이게 좋겠지.
1: 이제 찾는다. 다들 어디 숨었지? 왜 모자지? 이거 임마.

0: 없네.
1: 분명 폼이랑 닮은 모자가 있었는데.
2: 위위용 위위용 위위용 위위용.

0: 여기가 어디야? 애들은 다 어딨지? 얘들아! 얘들아! 숨바꼭질하다 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뭐야? 왜 나 혼자 이런 데 떨어진 거야? 버려다가 얘들아 내가 잘못했어.
1: 호미
0: 이 목소리
2: 호미 어딨어? 호미
0: 얘들아
1: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야.
2: 영영 못 찾는 줄 알았어.
0: 무서웠다고. 주나주나 어떻게 찾아온 거야?
2: 큐리가 놀이터에서 코코넛 모자를 주웠다고 하던걸.
3: 모자가 날아갔다는 방향으로 쭉 걸어왔지. 그러다 널 찾게 된 거야.
0: 그랬구나. 미안해. 잠이 들어버릴 줄은 몰랐어.
2: 그치만 이렇게 어려운 숨바꼭질은 처음이었어.
3: 맞아.
0: 정말? 그럼 어쨌든 숨바꼭질은 내가 이긴 거네. 그치?
2: 뭐야? 호미도 참.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빠 저게 뭐야?
13: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EBS IN 포키젤?
15: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0: 겨울이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스쿨버스.
1: 내일 떠나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0: 생활선 제로 오렌지.
1: 커피 구조대와 사라진 광고 할아버지.
2: 안녕, 카를로스 암트레커.
3: 어서와, 얘들아. 내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놨어. 코코넛 굴리기 시합 해볼래?
1: 재밌겠다. 다 같이 해보자.
4: 카를로스, 잘 지냈어?
5: 덕분에. 오티스 할아버지시죠? 어서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6: 나야말로 여기 얘길 정말 많이 들었단다. 이젠 사라진 전선의 금광 터자니.
5: 알고 계시네요? 찾으러 온 사람은 많은데 다 실패했거든요. 진짜 그 전설이 맞아서겠죠? 옛날에 주변을 온통 덫으로 둘러쌌다던데.
6: 끝까지 덫이 뭔 대수라고.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7: 라이더, 우리 코코넛 굴리기 할 건데 봐줄래?
4: 알았어. 심판이 필요하단 거지? 좋아, 얘들아. 굴리면서 결승선을 제일 먼저 지나야지 이기는 거다. 자, 그럼 준비하고 셋, 둘, 하나, 출발!
5: 할아버지, 와서 좀 보세요. 할아버지?
7: 1등은 나다!
8: 나야! 나보는?
6: 무슨 정글이 이렇게 큰 거야? 가도 가도 끝이 없네. 그래도 이렇게 금쪽 같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놓칠 순 없지. 혹시 저게 그... 내가 찾고 있던 광산이잖아. 이런, 전설의 광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무래도 라이더를 불러야겠어.
3: 좋아, 오늘 1등은 나라고.
5: 뺏어가는 게 어딨어? 반칙이야.
4: 할아버지, 안 그래도 찾았는데 어디세요?
6: 실은 내가 그 옛날 광산 위치를 찾아낸 것 같아.
4: 우와, 축하드려요.
6: 근데 팔이 묶였어. 정글에서 빙빙 돌고 있지.
4: 정글 구경도 좋죠.
6: 그런 뜻이 아니야. 봐봐. 누가 한 건지 몰라도 사람들을 못 오게 하려고 작정했나 봐. 여기서 내려가야 광산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4: 저희가 얼른 가서 내려드릴게요. 어디시죠?
6: 나도 모르겠어. 주변을 둘러봐도 다 나무밖에 없어서 말이야.
5: 전부 다 나무라고요? 이 정글에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길을 잃으셨나 봐.
6: 저리 가! 간지럽잖아! 라이더, 나 웃겨서 웃는 거 아니다. 빨리 와줘!
4: 알겠어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단 거려.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코코넛 갖고 볼링 대회하면 1등은 난데.
9: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4: 빨리 와줘서 고마워. 오티스 할아버지가 위험하셔. 사라졌다는 금광을 찾으려고 정글 깊이 들어가셨다가 그만 덫에 걸리셨대.
5: 좀 위험한데?
4: 할아버지를 찾아서 도와드려야 돼. 그래서 누가 갈 거냐면 체이스? 넌 드론을 띄워서 정글을 다 수색해줘.
9: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4: 그리고 트래커, 너도 케이블이랑 큰 귀를 활용해서 오티스 할아버지를 찾아줄래? 찾게 되면 다용도 팔로 나무에서 내려드리면 돼.
7: 다 들린다. I'm all ears.
4: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왜 자꾸 오는 거야? 바나나 아니거든? 가! 원숭아, 내가 불타지 있는데 이 귀찮은 앵무새 좀 저리 쫓아줄래? 제!

0: 이쪽으로 가셨던 건 분명한데 둘 중 어떤 길이지? 체이스, 이쪽으로 드론을 날려서 할아버지를 찾아볼래?
1: 알았어. 랩! 드론!
0: 트래커, 넌 저쪽으로 날면서 오티스 할아버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봐줘.
2: 오케이. 아, 케이블! 할아버지, 계세요? 벌써 날이 저무네. 곧 어두워지겠어. 그래도 괜찮아. 할아버지를 찾아야지. 저기요, 헬로우, 누구 안 계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할아버지!
3: 호호호, 이런, 반가워서 눈물이 다 날 것 같구나.
2: 그럼 내릴게요.
3: 이제 살았다.
2: 아, 다용도판!
3: 땅 한번 단단하네. 그래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낫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고맙다. 자, 그럼 이제 금을 찾으러 들어가 볼까?
2: 근데 어둡잖아요. 광산이 있는 데는 알았으니까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다음에 다시 찾으러 오세요.
3: 듣고 보니 그렇긴 해. 어허, 하지만 광산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2: 라이더한테 여기 위치를 알려줄게요. 라이더, 찾았어. 할아버지, 안 돼요. 물러나세요.
3: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닥이 자꾸만 아래로 꺼져서.
2: 괜찮으세요?
3: 그럼 너는?
2: 저도요. 케이블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어떡해, 광산 벽이 너무 약해서 케이블이 안 박히네요. 라이더, 라이더!
0: 트래커, 지금 어디야?
2: 오티스 할아버지랑 광산 안에 있어.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 광산에.
4: 그래, 떨어졌구나, 그래.
0: 신호 추적하게 계속 얘기해줄래?
2: 앞에 있는 더 조심해. 아까 할아버지가 걸린 거 알지?
0: 미안, 잘 안 들리네. 일단 어디쯤인 건지는 알겠어.
1: 아까 날린 드론 트래커가 간 방향으로 보낼게.

0: 여긴가 봐. 어서 들어가자.
1: 체이스, 조심해.
0: 어! 휴, 이런. 고마워.
2: 라이더, 우리 여기 있어.
0: 트래커다.
2: 조심해, 체이스. 조심해, 라이더. 바닥이 약해서 부서져.
1: 체이스, 차를 갖고 와서 견인고리를 내리면 어떨까? 트래커가 케이블로 잡으면 모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잖아.
0: 좋은 생각이야. 알았어.
3: 혹시 착한...
4: 얘들아, 내가 뭘 찾았거든. 병뚜껑이네.
2: 뭐야, 이거 왜 이래?
4: 기다려, 잡아주마.
1: 제이스,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보게 손전등을 비춰줘.
0: 손전등?
1: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선 철로 끝이 안 보여. 일단 드론을 보내서 확인하자.
0: 알겠어. 드론?
1: 어떡해? 이대로면 벽에 부딪힐 거야.
0: 지금 쫓아가서 잡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광선에 길이 하나 더 있으면 모르겠지만.
1: 아, 방법이 있겠어. 로키, 러블, 지금 최대한 빨리 산기슬그로 달려와 줄래?
5: 초록 에너지 출동!
6: 노랑 에너지도 출동!
1: 정말 서둘러야 돼, 얘들아. 러블, 너는 불도저로 이 산에다 구멍을 좀 파줄래?
6: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이 정도면 돼?
1: 크긴 좋은데 너무 높긴 하네. 철로랑 거리가 꽤 되잖아. 이래선 그 수레가 지나가도 구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해볼까?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철로를 연장하는 거야. 수레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5: 그래. 꼭 롤러코스터처럼.
1: 로키, 철로로 쓸 파이프들 좀 꺼내줄래? 최대한 빨리 철로를 만들어야 돼.

0: 짜릿한 모험을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 서두르자 얘들아, 시간이 없어. 됐다.
2: 준비되셨죠 할아버지? 절 꽉 잡고 계셔야 돼요.
0: 그거야 도마라는 잔소리지. 고맙구나 퍼피 구조대.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거 참 미안하다.
1: 별 말씀을요. 혹시 또 정글광산에서 길을 잃으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이래서 옛말에 우정은 황금보다 귀하다고 한 건가 보구나. 집에 좀 데려다 줄래? 여기 계속 있어봐야 캘금도 없는데.
3: 그럼 이제 산을 처음 봤던 원래 모습대로 돌려놔야지.
4: 오두막에 갇힌 오티스 할아버지.
0: 왜 이러지? 이놈의 열쇠가 녹슬어서 드디어 맛이 간 건가? 아, 얘기는 고맙지만 어쩌지? 아까 벌써 최고의 기술자를 불렀거든.
5: 그 현관문이 또 꼼짝 안 한다고요?
0: 맞아! 오늘 밤도 비버들한테 신세 질 순 없으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봐.
5: 이제 됐죠? 그리고 이 기회에 아예 집을 싹 스마트 홈으로 바꿔드리면 어떨까요?
0: 우호호! 그럼 나야 좋지!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데?
5: 최첨단 장치를 달아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이랑 창문도 자동으로 여닫아주고요. 불도 켜주고 전화도 다 걸어주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지겠어요.
0: 오, 그 듣기만 해도 벌써 신나는구만. 좋아, 부탁하지. 난 숲에 가서 땔감이나 좀 주워올게.
5: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 요즘 누가 설명서를 읽어? 이런 게 좀이야 감으로도 하지.
6: 강아지 옷에 거의 다 됐어.
1: 근데 너희는 지붕에 깃발을 달러 올라가기엔 아무래도 무겁지 않을까?
2: 다람쥐가 해주면 되지. 춥춥, 우리 요새에 깃발 좀 꽂아줄래, 다람쥐야?
7: 대단하다, 마샬. 너 다른 동물들 날 진짜 잘하는데?
2: 고마워. 나도 칭찬해줘야겠다. 다람쥐야, 찍찍.
0: 어디, 일은 잘 돼가나? 오, 창문도 달았네. 집이 벌써 스마트해진 것 같구만.
5: 그쵸? 이런 해가 많이 들어서 초를 켜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0: 어떤 집일지 기대되네.
5: 요새 누가 문을 열쇠로 열어요? 그 대신 서비정.
0: 그래, 스마트, 우리 집 현관문 좀 열어줘.
8: 안녕하세요, 스마트 오두막 삼촌입니다.
0: 고맙네, 친구.
5: 또 어떤 게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티, 모든 창문에 커튼 좀 쳐줄래?
8: 사생활 보호 모드 작동.
0: 와, 이런 건 난생 처음 보네.
5: 스마티, 우리 음악 좀 골라서 들어줄래?
8: 오늘은 유쾌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좋아, 집에서 파티를 열다니.
5: 근데 집안이 좀 덥네. 스마티, 실내 온도를 좀만 더 낮춰줄래?
8: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2도 낮춥니다.
0: 우리 집에 에어컨도 달았나?
5: 이것도 설치해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아마 여기 부품인 것 같은데.
8: 강력 보안 모드 작동.
0: 이건 또 어떤 모드지? 이거 왜 이래? 갇힌 거야?
8: 지금부터 안전을 위해 스마트 오두막 3000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5: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를 부르면 되지요. 스마티, 라이더하고 통화할게.
8: 라이버, 맞나요?
5: 아니, 스마티, 라이더.
8: 히터로 실내 온도를 더 높입니다. 찜질방 모드 작동.
0: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그래. 큰 소리로 외치자고. 살려줘요!
7: 어?
0: 살려줘요!
7: 저기 혹시 그 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0: 그래! 지금 오두막에 둘이 갇혀있어. 스마티란 최첨단 장치가 우릴 가둬버렸거든.
8: 잡상인 감지.

0: 즉시 쫓아내겠습니다.
1: 즉시 쫓아내겠다고? 여기로 퍼피 고자들 부를게요.
2: 에베레스트, 웬일이야?
1: 윙넛 아저씨가 오티스 할아버지 댁에 설치한 스마트 홈 시스템이 두 분을 안에 가뒀나 봐.
2: 갇히셨다고? 바로 갈게.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4: 어, 조심해!
1: 패션 이따 완성됐네.

0: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아, 고마워. 윙넛 아저씨가 오티스 할아버지 댁을 고치다가 일이 꼬여서 두 분 다 오두막 안에 갇히셨대.
2: 세상에, 드실 게 없으면 어쩌지?
1: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가 꺼내드려야지. 그래서 누가 가냐면 마셔스. 넌 집 현관문 위에 달린 창문 쪽으로 사다리를 대줄래?
3: 불자동차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연장으로 오티스 할아버지랑 윙넛 아저씨를 구출해줘.
3: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4: 파트롤!

0: 마셜, 사다리 저기에 대줘.
1: 알겠어. 사다리.
0: 로키, 넌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면 돼.
2: 좋았어. 지금 올라갈게. 이제 들어간다.
3: 위쪽 창문에서 침입자 감지.
4: 로키가 무슨 침입자야, 스마트. 우릴 도와주러 온 건데.
2: 고맙습니다. 아, 왜 이렇게 더워요? 제어판은 어디 있죠?
5: 고장난 제어판이야, 여기 있는데.
2: 프론트 패널을 뜯어야 끄는 법을 알겠는데요. 와! 드라이버!
5: 맞다, 꺼짐 방지 옵션이 있어서 일단 그걸 꺼줄게.
2: 아니요!
3: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영하까지 내립니다.
4: 춥다.
2: 진짜 추운데요. 토로까지 입었는데도요.
0: 로키, 안에 무슨 일 있어?
2: 제어판을 끄는 일이 쉽지가 않아.
5: 아, 전관을 헷갈렸네. 바로 이게 마스터 전원 스위치지, 아마도.
2: 잠깐!
3: 휴가 모드로 변경합니다.
2: 저 휴가 모드라는 건 어떤 모드예요?
5: 아, 휴가 때처럼 여행을 떠나는 걸 거야.
0: 모두 오두막을 쫓아가자!
2: 안 빠져!
4: 오두막이 걸음만 멈추면 내가 가서 꺼내주마! 근데 잠깐, 내 집이 왜 컸지?
5: 그게 설명서를 보니까 여행 휴가도 집에서 편히 보내게 집이 움직인다네요! 위하! 진짜 멋지지 않나요?
4: 멋지긴 얼어 죽겠구만! 얼른 고쳐야지. 이러다 지금보다 더 빨리 가면 어떡해?
3: 더 빨리 갑니다.
0: 이런, 빨리 오두막을 세워야 돼. 봐! 에베레스트, 갈고리 줄로 속도를 늦춰줘.
1: 갈고리 줄!

0: 맞아. 마샬, 모두 얼른 집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
1: 오두막은 잠겼잖아. 새 창문만 빼고.
2: 창문이 크지 않아서 아저씨랑 할아버지는 창문으로 못 나와.
0: 마샬, 비버들한테 탈출구를 하나 뚫어달라고 말해줄 수 있어?
1: 한번 말해볼게. 안녕, 비버들아. 네. 자, 이 사다리 타. 네.
0: 잘했어, 마셜. 근데 같이 한 군데를 파야지. 나눠 파면 너무 작을 거야.
1: 알았어. 한번 얘기해볼게.
2: 어쩌지? 끌려가.
0: 로키, 너도 톱으로 구멍을 같이 파줘.
3: 고맙습니다. 알겠어, 라이더. 어? 정말! 위험하니까 잠시 비켜줘. 어서 나오세요. 이제 아저씨 차례예요.
4: 이건 늦은 거 아니야?
0: 로키, 사다리 타고 집게팔로는 다른 구멍을 잡아봐.
3: 어? 집게!
0: 준비됐지?
2: 그럼.
0: 좋아. 지금 당겨!
4: 우후! 다들 고맙다!
5: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4: 최첨단 오두막을 만들려다 전부 다 떨어뜨릴 뻔했네요.
6: 아, 난 괜찮아. 그런 비싼 장치 없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냥 현관문만 잘 잠기면 되는데.
3: 됐어요. 꼭 문 새로 단 거 같죠?
6: 아날로그가 훨씬 어울리는 우리 집을 구해줘서 고맙다, 얘들아.
0: 별 말씀을요. 오두막이 다시 스마트해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옥스퍼드 팡!
6: 아,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래요?
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N 포키젤?
3: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시장님, 어쩐 일이시죠?
1: 여기 왔으면 낚시겠죠. 누가 더 빨리 낚나 한번 내기해 볼까요? 이기는 쪽이 최고의 시장 어때요?
0: 최고의 시장을 몰리.
1: 자, 이거 좀 보실래요? 제 원터치 오두막 텐트는 6인용 사우나에다 게임룸까지 있거든요. 오, 오, 내 원터치 오두막 탁자가 안 돼.
2: 얘들아, 누가 왔는지 봐. 에베레스트.
3: 오랜만이야.
4: 잘 왔어. 다들 안녕? 기대해. 내가 장난감 가져왔어.
2: 이건데, 한번 봐봐.
5: 진짜 바람쥐 같은데?
4: 장애물 넘기 할까? 됐어. 시작해, 라이더. 숨바꼭질로 바뀌어버렸네.
1: 아, 지겨워.
0: 방금 시작했잖아요. 적어도 물고기 한 마리는 낚아야 이따 점심을 먹죠.
1: 생선, 와! 점심을 따로 가져오길 정말 잘했구만. 내 사랑, 냉동 햄버거. 그냥 렌즈에 바로 데우기만 하면 되잖아. 뭐야! 난 몰라, 피하자!
0: 오, 홈디거 시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어? 지카레타!
5: 구멍을 더 팔까? 다람쥐를 꺼내기 좋으려면 지금보단 넓어야지.
6: 이거 잘 안 파지네.
4: 아, 그런데 이 다람쥐 금속이지? 그럼 구멍 안에다 강한 자석을 한번 내려보면 어때?
7: 이렇게? 내 차에 있는 걸로 만들어봤어.
2: 우와, 대단한데? 자, 다시.
7: 아니, 뭐야, 또 빠졌어?
8: 얘는 안 되겠다.
0: 오, 엄비가 시장님! 아, 천천히 좀 가요!
1: 아, 안 돼요. 저 늑대가 방금 난 큰 햄버거 모두 봤다니까요. 갑자기 무슨, 여기가 어디지?
0: 오, 빙벽에 낀 것 같은데요? 저 위에 쫓아온 애들도 있고요.
1: 아무리 킁킁대도 이 햄버거는 전부 다 내 거거든.
0: 내가 못 살아. 퍼피 구조들 불러야겠어.
7: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4: 피해! 사람 죽었다!
2: 구도의 시장님, 웬일이세요?
0: 라이더, 지금 험딩어 시장님이랑 북극에 와 있는데 우리 같은 썰매가 뚝 빙벽 틈에 떨어져 끼었어.
2: 오, 큰일이네요. 근데 험딩어 시장님도요?
0: 말하자면 길어. 또 지금은 늑대 셋이 둘러싸고 있고.
1: 저것들이 아무 힘없는 내 험버거를 노리고 있다니까.
2: 지금 바로 출동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4: 우와!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서둘러 와줘서 고마워. 구대 시장님이랑 험딩어 시장님이 썰매를 타고 가시다가 빙벽 틈에 끼셨대.
2: 많이 놀라셨겠는데? 어떡해.
1: 게다가 햄버거를 노리고 늑대들이 몰려왔나 봐. 그래서 누가 가냐면 체이스? 넌 공을 쏴서 늑대들을 유인해줘. 그 틈에 시장님들을 구할 거야.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다음은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시장님들 찾는 걸 좀 도와줘.
2: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출동!
1: 그리고 러블. 넌 호버보드로 시장님들을 안전하게 들어 올려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4: 어우, 오도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난리란 최악이야.
5: 어, 저기 시장님 가만히 계세요. 썰매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4: 미안한데 난 긴장하면 더 떨려요. 물론 배가 부르면

0: 긴장이 좀 풀리죠? 휴대용 렌즈로 버거를 하나 태워 먹어야겠어요.
1: 어,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러다 떨어진다고요.
2: 좋아, 다 왔어. 체이스, 러블, 에베레스트, 바로 가보자.
3: 알았어.

0: 사람이 어디 계신지 쭉 둘러볼까?
1: 어, 잠깐만. 어, 절벽에 늑대들 찾았어. 계속 앞으로 가면 돼.
0: 라이더, 앞에 늑대들 보여.
1: 시장님들도 근처에 계실 거야. 나도 갈게. 체이스, 늑대들 좀 유인해줄래?
2: 알겠어. 럭! 발사!
1: 됐다! 이제 두 분을 구하자. 너블, 빙벽 틈으로 내려가서 한 분씩 모시고 올라올래?
2: 알았어. 간다. 제가 두 분 모시러 왔어요.
3: 오, 역시 퍼피 구조대라니까. 우리 겁쟁이 귀요미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4: 야, 나 먼저.
1: 에베레스트, 두 분을 쫓아가자.
4: 뭐야, 조종기는 또 왜 망가져?
3: 범디거 시장님, 제발 천천히 좀 가요. 시카레타가 멀미한다고요.
4: 나보고 어쩌라고요.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0: 라이더, 멀기는 한데 시장님들이 다행히 멈추셨어.
3: 들으셨죠? 얼음이 깨지기 전에 가야 돼요. 어서요.
4: 그 전에 일단 내 험버거가 제대로 다 있나 확인해보고요. 하나, 둘, 셋, 넷. 안 돼! 하나가 없잖아. 응? 어, 잠깐. 어, 맞다. 여기 잘 감춰놨지.
3: 제발 햄버거 타령 좀 그만해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엄마가 갈게, 치카레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예쁜 아가.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시 여기까지 끌고 올게요.
4: 뭐야, 점점 바다로 떠내려가네. 나 배멀미 좀 심한데.
1: 북극바람은 꽤 변덕스럽거든. 시장님들이 위험해.
5: 맞아. 만약 탁 트인 바다로 계속 떠내려가시면 큰일이야.
0: 내 갈고리 줄로 얼음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1: 맞다, 주마. 주마, 여기로 와줄래?
6: 해안구조 주마, 출동.
3: 어, 여기 너무 춥다.
4: 아, 이나방은 얼어 죽겠구만. 오, 맞다, 배터리 발열 담요를 가져왔지. 나 이제야 좀 느긋하게 저 강아지들 그저를 기다릴 수 있겠구만.
1: 주마, 시장님들이 타고 계신 저 빙판을 여기로 밀어올 수 있을까?
6: 알았어, 라이더. 나한테 맡겨.
3: 왜 이러지? 어? 저 전기 남녀잖아. 어, 얼른 가요.
4: 어우, 뭐야?
3: 주마, 어떡하게?
6: 제가 속도를 내드릴게요.
4: 빨리가 빨리! 물에 분 험버거는 별로 맛이 없다고!
1: 에베레스트, 이 정도 거리면 돼?
0: 응! 아! 갈고리 줄!
4: 빨리 해! 양말이 다 젖는단 말이야!
3: 어, 고맙다, 퍼피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
1: 뭘요, 시장님. 혹시 또 빙하 위에 갇히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3: 어, 내 가방! 가방이 어디 갔지?

0: 여기 있다.
1: 내가 할게.
2: 큰일 날 뻔했네. 물고기는 제가 먼저 잡았는데 어쩌죠? 자요.
3: 아, 지니까 배가 더 고프네. 아우, 완전히 얼어버렸잖아.
2: 놔줄게.
1: 제가 물고기야.
2: 아기 물고기.
4: 로데오 게임쇼를 구해라.
5: 시작한다.
1: 이하! 예!
6: 어, 마셜은 쇼 놓칠 텐데.
1: 절대 놓칠 수 없지. 와! 어, 간다.
7: 자, 그럼 나와주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마구마구 솟게 만드는 게임쇼 진행자 카우걸 베리.
8: 이하! 지금부터 왁자지껄 로데오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여기 제 단짝말 러스틴 다들 아시죠? 인사드려 러스틴. 그럼 오늘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유미 선수 그리고 윙넛 선수, 또 오늘의 기대주죠.
1: 나온다.
8: 이미 모두 알고 계실 멋진 강아지입니다. 제이스, 인사해 주실래요?
9: 안녕하세요.
8: 그럼 마지막 참가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3: 험딩어요, 인사 됐고 상이 뭔지 봅시다.
8: 러스티, 1등 상이 어떤 건지 이분들한테 보여드릴까? 1등 상은 바로 저 황금별 배지입니다.
9: 우와, 우리 중 하나가 받는 거예요?
3: 꿈 깨지. 어차피 내 거야.
8: 자, 참가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근부츠 릴레이입니다. 부츠에 들어간 채 점프해서 말굽을 잡고 돌아오면 되는 경기죠. 명심하세요. 골지로 들어오는 분은 탈락입니다. 준비됐죠?
3: 잠깐. 계획한 대로 부츠에 스프링을 넣어야겠어.
8: 모두 제자리에 준비하시고 이리야!
3: 이렇게 뛰면 누가 날리겠어? 거의 뭐 말처럼 달려가네. 근데 어차피 안 될 걸. 나한테 걸리면 못 벗어나니까.
8: 유미 선수한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요.
1: 살려줘.
8: 이거 좀이 아니라 많이 생겼네요. 워워워, 경기 중단. 라이더 봤어? 이제 어떡하지? 유미 선수가 간판에 달라붙었는데 이러다간 통째로 넘어가겠어. 빨리 와줄래? 바람처럼.
6: 그럼요, 우리 퍼피 구조대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 라이더가 부른다. 어서 마셜.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유미 아주머니가 왁자지껄 로데오 챌린지 간판에 딱 붙어버리셔서 얼른 구조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마셜? 넌 사다리 써서 유미 아주머니를 좀 내려드려줘.
2: 이하! 불제동체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연장으로 간판을 고쳐줄래? 쓰러져서 누군가 다치지 않게.
2: 이려!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어쨌든 사람이 경기에서 1등을 했으면 조그만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1: 이하! 버피고도 내가 왔다!
2: 마셜, 사다리를 올리자!
3: 사다리! 됐다! 유미 아주머니 조심하세요!
1: 고맙다. 팔이 아파서 못 버티는 줄 알았어.
4: 이런, 아무래도 저 간판은 못 버틸 것 같은데?
3: 해봐야지. 드라이버!
1: 와우, 감쪽 같네. 이제 다시 로데오 챌린지 진행해도 되겠는데요? 전 여기까지만 하고 빠질게요. 대신 널 응원할게, 체이스.
2: 아주머니의 말굽이네.
3: 그런데 이거 진짜 말굽은 아닌 것 같아. 봐.
2: 자석이야. 누가 유미 아주머니를 이기려고 자석으로 바꿔놨나 봐.
3: 누구지 그 얌체가?
2: 카우걸 베릴 덕분에 남아서 구경까지 하고 참 좋은데?
3: 그치. 여기서 양치질 경기하는 거 꼭 보고 싶었거든. 아니, 양치긴가?
1: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각자 여기 있는 작은 양들을 몰고 나무통들을 지나 저 우리에 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러시. 꼴찌로 가는 분은 탈락이죠. 자, 모두 제자리에 준비, 이야!
4: 같이 갈까? 그럼 다 같이 전진!
3: 와, 체이스 정말 잘한다.
5: 뭐? 셰퍼드인데 당연하지.
0: 언제 다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마. 어쨌든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 여기 맛있는 거 보이지? 깎아줄게, 먹자.
6: 에? 뭐야? 어디가? 멈춰!
4: 윙넛 아저씨, 괜찮으세요?
6: 그럼, 걱정 마. 근데 나 때문에 가다가 돌아오면 어떡해?
0: 우리로 가라니까. 왜 먹기만 하고 안 가는 건데? 이래서 끝이 안 나. 가자!
3: 체이스!
5: 우리에다 넣어!
4: 앞으로 전진! 그렇지!
1: 이피고 예예! 1등은 체이스입니다. 양들을 우리 안까지 제일 먼저 데려왔네요.
0: 나도 왔어요. 탈락은 면한 거죠. 험딩어 만세.
1: 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로데오 챌린지 결승전입니다. 사나운 야생마 타기. 이 두 분은 앞에 있는 야생마를 타고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는데, 남보다 오래 버티는 쪽이 오늘 로데오 챌린지의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이하!
4: 우리 힘내봐요, 시장님.
0: 뭐? 너나 힘내든가. 나한텐 말이야, 풀이 있거든. 조심해, 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막 흐르잖아. 뭐야, 벌써 시작하면 어떡해.
3: 야생마가 고장나기라도 했나?
2: 시장님, 빨리 내리세요.
0: 안 돼, 바지가 딱 달라붙었다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어디 갔냐?
1: 러스티, 위험해!
0: 이번엔 또 어디가? 아직 나 경기 중이란 말이야.
1: 라이더, 이러다가는 쇼를 전부 다 망치겠어. 우리 러스티도 놀랐는지 사막으로 달아나 버렸다고.
2: 너무 걱정 마세요. 모두 해결하고 러스티를 찾아올게요. 바람처럼요. 로키, 넌 연장으로 부서진 우리를 고쳐줘.
3: 알았어, 라이더.
2: 마셜, 양들을 모아줄래?
1: 양치기라면 나도 도울 수 있는데.
3: 우와, 가시죠.
1: 양들아, 잡혀지.
4: 러스티하고 험딩어 시장님은 어떻게?
2: 다른 애들의 힘을 좀 빌리자. 주마,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해.
7: 해양구조 주마, 출동!
4: 봐, 라이더! 말발굽이야! 이걸 볼 때 러스티는 아마도 저기 있다! 험딩어 시장님도 러스티 근처에 있어!
5: 얼마나 놀랐으면 저렇게 쉬지 않고 뛸까?
2: 주마, 튜브를 한번 올가미처럼 써보자.
5: 알았어, 라이더!
3: 이하! 조금만 기다려! 아!
2: 돌아가자.
0: 난 어쩌고 그냥 가.
2: 체이스, 발사 준비를 해줘.
4: 랩, 준비.
2: 이 자석을 쏴서 야생마 로봇에 맞추면 멈추겠지?
0: 살려줘.
2: 준비되면 바로 쏴.
4: 자, 이야.
2: 딱 명준이야, 체이스.
0: 내가 이겼나?
1: 러스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맙다, 얘들아. 내 쇼도 내 말도 무사히 구해줘서.
4: 별 말씀을요?
1: 오늘 진짜 수고 많았는데 선물도 없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자, 이 황금별 배지 하나씩 받아.
4: 이하!
5: 완전 대박!
2: 감사히 받을게요. 혹시 또 경기 중에 급한 일이 생기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뭐야? 왜 안 떨어져?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주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중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5: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긴긴
6: 줄무랑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엄마! 엄마! 달토끼 팔이 또 망가졌어요.
1: 또? 이런 어쩌지? 하필 지금 실이 없는데. 내일 사다가 꿰매줄게. 근데 달림아, 넌 달토끼가 아직도 좋아? 이렇게 낡았는데?
0: 당연하죠. 달토끼인 내 첫 번째 친구잖아요.
2: 달림이 말이 맞아.

0: 엄마가 우리 달님이 뱃속에 있을 때 직접 만들어준 인형이니까.
1: 다 됐다.
0: 우리 딸 태어나면 꼭 선물하고 싶다고 말이야.
2: 삐뚤빼뚤 엉망이라 몇 번을 다시 만들었었는데.
3: 그럼 그때보다 더 예쁘게 고쳐주세요.
2: 그래, 알았어.
3: 달토끼야, 내일 엄마가 고쳐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조금만 참아. 이제 코 자자.
0: 달림아, 내려와봐. 너한테 택배 왔어.
3: 우와, 로라 공주다.
0: 우리 딸 칭찬 스티커 100장 모은 기념으로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3: 어? 우와, 아빠 최고, 최고.
0: 그래, 그래.
3: 짜잔, 로라, 여기가 내 방이야. 소개할게, 얘는 내 친구 달토끼고. 달토끼야, 얜 오늘 새로운 로라 공주야. 우리 새 친구 환영 파티를 해줄까? 좋다고? 아,

0: 삐뽀삐뽀삐뽀삐 재밌게 부부부부 삐뽀삐뽀삐뽀삐 신나게 삐뽀삐뽀삐뽀삐 귀엽게 삐뽀삐뽀삐뽀삐
1: 가져가지. 자, 써니야, 지금 나가. 이거 봐라.
2: 노란 행주잖아. 왔어,
1: 대박. 맞아, 노란 행주야. 새로 샀어.
3: 언제, 언제, 언제 놓자. 어? 아, 다토끼, 다토끼.
4: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모였네. 달콩아, 거실이 이게 뭐니? 엉망이잖아. 얼굴은 또 이게 뭐야? 저건 재활용 쓰레기야. 지지예요, 지지.
1: 달토끼야, 커피 마실까?
2: 응? 뭐야, 달림아. 걘 달토끼가 아니라 로라공주잖아.
1: 아, 맞다. 로라공주구나. 맨날 달토끼랑만 놀아서 나도 모르게.
5: 토끼 인형이네.
2: 어? 이게 뭐야? 팔이 덜렁거리잖아.
5: 누가 버렸나 봐. 우리가 가지고 놀다 버리자. 자, 받아. 잘했어.
1: 달림아,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다녀왔어요.
4: 써니랑 재밌게 놀았어?
1: 네. 근데 엄마, 실은 사오셨어요?
4: 아, 달토끼 게임해줄 거? 당연히 사왔지.
1: 와, 그럼 달토끼 바로 가지고 올게요. 어? 달토끼가 어디 갔지? 이상하다. 아까 여기에 두고 나갔는데 어디 갔지?

0: 달림아, 마당도 다 찾아봤는데 없어.
1: 어, 안방에도 없는데?
2: 나토끼, 나토끼, 여기, 여기.
1: 뭐? 어디?
2: 뭐? 이건... 달토끼 거예요. 내가 어제 달토끼 팔에 붙여준 건데.
0: 뭐야, 그럼 아까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 혹시...
2: 네?
0: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뭐래요? 달토끼 있대요?
0: 아니, 없대. 혹시 길에 떨어진 거 아닐까?
3: 에이, 뭐야, 망가졌잖아. 치, 가자.
2: 달토끼야! 달토끼야! 메이크야, 어디가? 거긴 아까 내가 놀던 놀이터인데! 메이크야, 왜 그래? 이거! 망가진 달토끼 팔이에요!
0: 정말이네?
2: 달토끼가 여기 있던 게 분명해요! 달토끼야! 이건 초코잖아. 안녕, 초코. 밀크야, 안 돼. 지금은 달토끼를 찾아야 돼. 얼른 달토끼를 찾아야. 어? 달토끼!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다고.
0: 어머, 초코네 가족이 달토끼를 돌보고 있었네.
2: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너희 덕분에 달토끼를 찾았다.

0: 다 됐다. 수술은 성공이야.
1: 와, 신난다. 달토끼가 훨씬 예뻐졌어요. 찾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 달토끼야. 달리마, 달리마.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1: 달리마, 나야 나.
2: 어? 달토끼?
1: 오늘 나 찾아줘서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2: 아니야, 내가 미안해. 밖에서 많이 무서웠지.
1: 네가 찾으러 올 줄 알았는걸.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고. 우리 같이 가자. 나랑 멋진 곳으로 여행하지 않을래?

0: 10시가 다 됐네.
1: 안녕히 주무셨어요?
0: 너무 늦게까지 잤어. 달림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 어?
2: 어? 어머, 이게 다 뭐야?
1: 우와! 아빠가 아침 준비해놓고 가셨나 봐요.
0: 내가 해도 되는데 아빠는 토요일도 일하러 나가면서.
1: 엄마?
0: 응?
1: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는 매일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나랑 놀아도 주잖아요.
0: 맞아, 아빠는 정말 최고야. 달콩이 아
3: 맘마 맛있다.
1: 맛있지? 아빠 오므라이스는 최고야. 엄마, 밥 먹고 놀이터에서 놀아요.
0: 그래, 엄마 바쁜 일도 끝났으니까 오늘은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신나게 놀아볼까?
1: 좋아요.
3: 거기서
0: 여보세요? 네, 아빠. 여행은 재밌으세요?
4: 아, 재밌어. 너희는 생일 재밌게 보내고 있고.
2: 네? 생일이요? 누구요?
4: 응?
2: 깜빡했어요. 난 몰라. 큰일 났네. 네. 알겠어요. 나중에 전화해요. 아, 어떡하지?
1: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2: 어떻게 달리마. 오늘이 아빠 생일이야.
1: 왜? 아, 맞다. 아빠 생일. 나도 깜빡했어요.
2: 작년에도 깜빡해서 이번엔 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아침까진 기억하다가 오늘 까먹었어. 아하.
1: 엄마, 빨리빨리 아빠 생일 파티 준비해요. 안 그럼 아빠가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선물 샀으니까 빨리 마트에 가요.
2: 그래, 아빠한테 뭘 만들어주면 좋을까?
1: 뭐가 좋을까? 아, 엄마, 우리 케이크 만드는 거 어때요?
2: 안 돼, 케이크는 너무 어려워.
1: 아니에요, 저 케이크 만들 줄 알아요. 지난번에 아빠한테 배웠잖아요.
2: 그래도...
1: 아빠는 항상 다른 사람 케이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아빠한테 케이크를 만들어줘요.
0: 우리 달림이 생각하는 것도 예쁜 것 봐. 그래, 우리도 케이크 만들자.
5: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2: 어떡해. 시간도 없는데 내가 못 살아.
1: 엄마, 시간 없어요. 준비됐죠? 대결!
2: 밀가루, 수박.
0: 케이크에 수박은 필요 없지.
1: 우유도요.
0: 좋았어.
4: 자, 지금부터 딸기 세일 시작합니다.
2: 세일?
1: 엄마, 딸기요, 딸기.
2: 그래, 케이크엔 장식할 딸기가 있어야지.
4: 자, 핫팩 나왔습니다.
1: 엄마, 마지막 딸기예요.
2: 알았어, 그거. 저기 잠시만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이 딸기가 꼭 필요해서요. 벌써 6시가 넘었어.
1: 시간이 없어요.
0: 자, 그럼 바로 파티 준비 시작!

0: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슬슬 정리하고 집에 가볼까?
2: 어떡해. 아빠 끝날 시간 다 됐는데.
3: 엄마, 아빠한테 조금만 늦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2: 그래. 그래야겠다.
0: 여보, 무슨 일이야?
2: 여보, 어디? 아직 가게야?
0: 이제 끝났어. 곧 집에 갈 거야.
2: 그래? 그럼... 맞다!
4: 올 때 달콩이 기저귀 좀 사다 줄래?
0: 아직 기저귀 많이 남았을 텐데. 아침에 거실에서 본 것 같은데?
2: 아니야, 없어.
5: 그래? 알았어, 사갈게.
2: 그래, 기저귀 사갖고 천천히 와. 절대 뛰어오지 말고, 알았지? 달림아, 아빠 조금 늦게 오실 거야.
3: 네, 빨리 서둘러요. 엄마, 딸기는요?
2: 여기.
3: 엄마!
2: 딸기는 무사해.
3: 엄마, 다 됐어요.
2: 너무 멋진걸. 엄마도 다 됐어.
3: 우리가 해냈어요. 성공이에요. 이젠 아빠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2: 아빠가 들어오면 갑자기 짜잔 하고 깜짝 놀라게 해주자.
0: 다녀왔습니다.

0: 아빠.
1: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2: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그래서
3: 멋진 생일 파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2: 엉망진창이 됐네. 미안.
1: 아니야,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 케이크는 어디서 난 거야?

0: 만들자고 했어.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케이크를 만드니까 오늘은 아빠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자고.
1: 날 위해? 우와, 달림아.
2: 그런데 아빠, 다 찌그러져서.
3: 이렇게 예쁘게

0: 사랑해. 다들 피곤한가 보네.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라니까. 아, 근데 이 많은 설거지는 언제 다 하지? 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호키제?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호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호키제라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중물한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홈페이지와 니키플레이 두 다 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 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술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피어앤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0: 여덟.
1: 이번에는 헤엄치듯이 팔 돌리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아홉,
0: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야,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날개 박수.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우린 준비 끝! 아하!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바람 들어갑니다.
2: 후, 후. 다시, 다시. 이번엔 꼭 묶어요. 오.
1: 빙글빙글. 대구르르 갑니다.
2: 터졌다.
1: 다시, 다시. 풍선을 불어서 같이 놀아볼까?
2: 좋아요.
1: 우리는
3: 풍선.
4: 우와, 난 정말 엄청 커다란 풍선인데.
3: 난 더더더 큰 풍선이지롱.
4: 내가 더 크지롱.
1: 에, 뱅그샤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시작. 바람이 들어오면 점점 커진다. 친구들은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까? 자, 승범이 풍선 어떻게 커질 것 같아? 우와, 멋진데.
4: 얘들아, 나 좀 봐.
1: 탱그 풍선이 하늘로 날아간다. 조심. 아, 놓쳤다가. 바람 다 빠지네. 자, 승범이 풍선이 부풀어 있습니다. 바람이 빠집니다. 우와, 멋진데. 이번엔 노엘이 풍선도 부풀어 있습니다. 바람이 빠집니다. 우와, 멋지다. 우리 다 같이 풍선이 부풀었다. 바람이 빠집니다. 바람을. 어허, 이제 빵빵해졌어. 퉁실 퉁실 텅텅텅텅. 우리도 해보자.
4: 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실퉁
1: 우리 노엘이 풍선이 둥실둥실 하늘로 날아갑니다. 둥실둥실. 우와, 더 높게. 오, 빙글빙글 돕니다. 우와, 둥실둥실. 멋진데. 이번에는 우리 승범이 풍선이 둥실둥실 날아갑니다.
5: 둥실둥실.
1: 둥실둥실. 더 높게. 더 빠르게. 최고야. 우와, 진짜 높이 올라간다. 둥실둥실. 돈다. 조심조심.

0: 빵 터졌네.
1: 이번엔 사각선 터진다. 야,
0: 우와 터졌다.
1: 승범이 풍선도 한번 터뜨려 볼까?
0: 와, 터졌네.
1: 이번에는 노엘이 풍선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불착샘 풍선 터집니다.
0: 우리 다 같이 다시 풍선 터뜨려 볼까?
2: 좋아요.
0: 부풀었다.
2: 부풀었다.
0: 풍선이 터집니다. 풍선 친구들 모두 오세요.
3: 어, 좋아.
0: 모두 홀짝 준비.

0: 오늘도 풍선처럼
1: 모두 잘했어!
2: 잘했어!
3: 김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

0: 싱그러운 아침이네요. 꼬미는 뭘 하고 있을까요?
1: 머리 숨겨라 무끄무끄 보일라 꼬리 숨겨라 무끄무끄
0: 꼬미와 무끄무끄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네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끄무끄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을까? 여기 있지? 여긴가? 없네. 그럼 여긴가? 없네. 여기는 아하.
0: 자, 우리도 같이 무꾸무꾸를 찾아볼까요?
1: 짠! 짜잔! 무꾸무꾸! 이상하다. 안 보이네. 무꾸무꾸! 어디 어디 숨었니? 뭐야? 사진이었잖아. 난 또 뒤에 숨기라도 한 줄 알았네. 하긴 뒤에 있을 리가 없지.

0: 저런, 무꾸무꾸가 하수구 속에 빠지고 말았네요.
1: 무꾸무꾸!
2: 무꾸!
1: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이거 잡아! 무꾸무꾸!
3: 어? 뭐지? 꼬미야? 꼬미야, 꼬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저기,
3: 어? 에? 무꾸무꾸가 하수구에? 저런, 아, 이런 이거 어떡하지? 아무래도 무꾸무꾸가 좀 멀리 간 것 같구나.
1: 네?
3: 아, 그렇지. 찾을 수 있어. 하수구는 집집마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지도를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1: 진짜요? 무꾸무꾸 찾을 수 있어요?
3: 그럼. 우린 탐험가잖아.
0: 꼬미와 아빠는 무꾸무꾸를 찾아 나섰어요.
3: 그럼 가볼까?
1: 네.
3: 하수구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길 쭉 따라가면
1: 베베네 집이에요.
4: 꿍꿍 쿵쾅 쾅쾅 쿵쾅 쿵쾅 쿵쾅
0: 무꾸무꾸 무사했구나.
4: 쾅쾅
1: 무꾸
4: 쿵쾅 쿵쾅
1: 무꾸
4: 쿵쾅 쿵쾅 더쿵쿵쿵 사우루스
5: 누구세요? 어?
3: 아, 베베 어머님 실례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빨리요, 빨리.
5: 어?

0: 묵고 묵고
1: 묵고 묵고. 어 베베, 어 꼬미 안녕. 베베 베베, 혹시 묵고 묵고 못 봤어? 묵고 묵고. 묵고가 베베 집에 왜 와? 그거보다 이거 엄청 재밌어. 묵고 묵고. 이거 봐라, 펑펑펑펑 나르쭈.

0: 어딨니? 부끄부끄.
1: 꼬미야, 울지 마. 아빠가 꼭 찾아줄게.
0: 응? 꼭 찾을 거야. 기다려, 부끄부끄.
2: 과연 부끄부끄를 찾을 수 있을까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단배 살래. 매미는
2: 난 달걀 살래.
0: 어서오세요.
2: 달걀이
1: 있나요?
0: 여기요. 가방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2: 다른 건 없어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2: 자, 여기 동전 두 개요.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2: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1: 돛단배.
2: 네.
0: 여기요. 여기 인형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1: 다른 건 없어.
0: 다른 거. 네. 양이에요.
1: 어? 우와! 나 이거! 귀여워.
0: 배는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세 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3: 시장에 갑니다.
1: 배고파.
2: 먹을 걸 살까?
1: 아, 아무것도 없어.
0: 아, 가게 문 닫았어요.
1: 배고파.
3: 나도.
0: 짜잔!
1: 아, 빵이다!
0: 맛있겠죠?
1: 네!
2: 근데 이건 얼마예요?
1: 얼마예요?
0: 잠깐만요, 얼마더라? 한 개! 어?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1: 여기, 동전 한 개요.
0: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1: 우와!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0: 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내신 매운맛.
1: 우와, 떡볶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누나 이거 먹어.
0: 우와, 그걸 한 입에 다 먹는다고?
1: 그럼.
0: 우와.
1: 맛있어, 맛있어.
0: 그렇게 맛있어? 나도 먹어야지.
2: 맛있다.
1: 어? 누나는 빨간 떡볶이네. 안 매워?
0: 응, 나는 하나도 안 매워. 얼마나 맛있는데.
1: 정말?
0: 호떡이, 너도 한번 먹어봐.
1: 응? 그럼 그래 볼까? 응. 매울 것 같은데. 맛있다. 매워.
0: 어? 그렇게 매워?

0: 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냐고.
1: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그렇게 궁금하면 호떡이디가 매운맛을 왜 참을 수 없는지 알아보고 올래? 자, 매운맛

간장 떡볶이다. 어? 나는 매운 떡볶이잖아.

0: 나는 짠맛 담당 으쩌쩌쩌
1: 나는 신맛 담당 아이쇼 아이쇼 아이쇼

0: 오, 맛세포들이 무슨 맛인지 알려주네.
1: 네네, 여기는 짠맛세포. 짠맛이 들어왔습니다.
0: 어? 근데 어디로 연락하는 거지?
2: 네네, 여기는 맛센터 맛 매니저입니다.
3: 네? 짠맛이 들어왔다고요?
2: 네네, 내님께 전달하겠습니다.
4: 감칠맛 세포입니다.
2: 네네, 감칠맛 세포 말씀하세요.
4: 간장 떡볶이는 아주 아주 맛있는 맛입니다.
2: 간장 떡볶이는 아주 맛있는 맛이라고 뇌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간장 떡볶이는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5: 네네, 저 그럼 이제 위산탕으로 가는 건가요? 오 예!
6: 잘 가, 간장 떡볶이.
5: 네, 맛세포님들, 저 멋진 똥이 될게요.
6: 잘 가.
7: 다음은 어떤 음식이 들어올려나?
8: 그러게. 기대된다. 어떤 음식이 들어올까?
0: 나도 간장 떡볶이처럼 엄청 반겨주겠지.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저도 맛 좀 봐주세요.
6: 어서 오세요.
0: 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놀라는 거냐고요? 왜?
9: 그걸 몰라서 물어? 너는 매운 떡볶이잖아.
6: 매운 떡볶이는
0: 매운 맛이잖아.
6: 아니잖아. 매운 맛은 맛이 아니잖아.
0: 네? 매운 맛은 맛이 아니라고요?
9: 그래. 그래서 우리 맛세포들이 맛을 느낄 수 없는 거라고.
7: 아휴, 매운 떡볶이 때문에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겠네.
8: 다들 뭐하고 있어? 빨리 들어와 숨어야지.
6: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0: 맛세포님들, 왜 숨는 거예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뭔데요?
10: 핫 뜨거 핫 뜨거.
0: 어? 누구세요?
11: 우리는
12: 통증을 느끼는
11: 통증세포.
13: 이번에 통증 발생.
0: 통증 어디.
7: 여기는 통증센터. 통증 매니저입니다. 네? 입안에 통증이 나타났다고요?
13: 네, 아주 뜨거운 통증입니다.
14: 확실합니다.
15: 혀가 불타오르는 거.

0: 지킵니다.
1: 틀림없습니다.
2: 뭐라고요? 혀가 불타오를 것 같은 통증이라고요? 통증의 원인은 알아냈습니까?
1: 통증의 원인은 바로 쟤입니다.
0: 매운 떡볶이.
3: 확실합니다.
4: 제가 통증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떡볶이일 뿐이에요.
1: 아니다. 너는 통증이다.
0: 넌 뜨거운 통증이다.
3: 아, 뜨거 뜨거. 아,
0: 뜨거워서 아프다.
1: 너무너무 아프다.
3: 아야야야.
4: 내가 뜨겁고 아프다고?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뜨거뜨거 입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아팠던 건가요?
5: 나다. 통증의 신 캡사이신.
1: 왔다. 큰일 났다.
3: 엄마야.
6: 나는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다. 매운 떡볶이 속에 숨어있다. 나왔다. 뜨거운 맛 파이어. 매운맛 파이어. 통증 맛이었더냐? 괴롭냐? 아프냐? 너희들이 괴롭고 아플수록 캡사이신은 신이 난다. 그럼 난 이제 뇌로 간다. 파이야.
4: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1: 통증 매니저님!
2: 뭐라고요? 통증의 신, 캡사이신이 깨어났다고요? 네? 캡사이신이 뇌님께 가고 있다고요? 여기는 통증센터, 여기는 통증센터. 뇌님, 뇌님, 뇌님. 캡사이신 지금 뇌님께 가고 있습니다.
0: 뭐야? 통증의 신 캡사이신이 여기로 오고 있다고?
6: 매운맛 파이어. 아! 뜨거운맛 파이어. 아!
0: 안 돼!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
2: 뇌님, 당장 피하십시오!
0: 야! 너는 내가 여기 떠날 수 없는 거 알잖아! 내가 어떻게 피해!
7: 아, 맞다. 아, 그렇죠.
2: 아유, 그럼 어떡해요?
0: 지금 당장 캡사이신을 내쫓을 방법을 찾아야 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없을까? 없을까?
2: 없죠! 뇌님, 이제 어떡해요?
0: 야,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오요요요요요.
8: 어? 우유?
0: 그래, 바로 그거야.
2: 네?
0: 캡사이신을 내쫓아낼 방법을 찾았다. 지금 당장 밀크맨을 소환하라.
9: 네? 밀크맨이요?
10: 갑자기 밀크맨을 어디서 어떻게 데려와요?
1: 망했네, 망했어.
4: 왜요? 무슨 일인데요?
1: 아, 캡사이신을 쫓아내려면 밀크맨을 데려와야 한대.
4: 응? 밀크맨이 누군데요?
10: 밀크맨 몰라? 밀크는 영어, 우리말로는
4: 정답! 우유!
9: 딩동해!
11: 호떡이가 우유를 마시면 캡사이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1: 그게 가능하겠냐고.
4: 가능해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우유를 마실게요. 우와, 우유 최고 딱지다.
9: 오, 살아났다.
4: 누나, 누나, 나 우유 마실래.
12: 아, 찾을 줄 알았지. 자, 여기.
4: 매운 것을 먹으면 캡사이신이 나타나는데 캡사이신을 쫓아내려면 우유를 마시면 된대.
12: 알아, 얼른 마셔. 오, 천천히, 천천히.
0: 어떡하지, 어떡하지. 캡사이신이 오면 어떡하지.
6: 어떡하긴, 뜨거운 맛, 매운 맛을 보는 거지.
0: 캡사이신!
6: 그래, 내가

0: 바로 캡사이신이다.
1: 멈추시지.
2: 넌 이제 끝이다.
3: 밀크 밀크 밀크맨.
0: 하, 그렇게 허접한 주문으로 뭐 어쩌자는 거야?
3: 밀크.
4: 와, 캡사이신이 사라졌다. 고마워 밀크맨, 덕분에 살았다.
2: 아이, 뭘요? 호떡이가 우유를 마셔준 덕분이에요.
1: 밀크.
5: 밀크맨의 폭풍설사 사건.
6: 뇌가 뽑은 최고의 영웅상. 이름 밀크맨. 밀크맨은 매운맛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통증의 신 캡사이신으로부터 뇌를 구해내고 우유 칼슘으로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쑥쑥 키운 공로를 칭찬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7: 자, 트로피도 받으시고.
8: 뇌님,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못해냈을 거예요. 저랑 함께한 밀크맨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0: 아니 나도 있는데 왜 나는 안 부르는 거야?
1: 아 맞다. 아 유당도 있었지. 아 미안 미안. 자 그럼 유당이랑 함께 한 번 더 부르자.
2: 좋아.

0: 유당도 있다네. 예!
1: 우와! 아우, 맛있다! 호떡아, 우유 맛있지?
2: 으악!

0: 위험한데.
1: 흑도가 괜찮아?
2: 아니. 누나. 응? 나 왜 갑자기 설사를 하는 걸까?
1: 우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2: 응? 우유 때문에? 아, 맞다! 저번에도 우유를 마시고 설사를 하긴 했어. 근데 누난 괜찮은데 왜 나만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걸까? 왜 나만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거냐고! 왜?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우유 딱지가 깜빡인다. 우유가 네 몸속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이야!

0: 거지? 어? 어 관략근 문지기님!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1: 고마워요, 경찰 세포님.
0: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다들 어떤 거예요?
1: 방금 폭풍 설사가 있었잖아요.
0: 네? 대체 왜요?
1: 이게 다 밀크맨, 아니지, 설사맨 때문이에요. 응?

0: 좀 잡아주세요. 다시는 설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제발요.
1: 설사맨은 지금 어디 있죠?
0: 아마 그 시상식장에 있을 거예요. 최고의 영웅상을 받는. 오? 빠르네.
2: 이 밀크맨, 최고의 영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밀크맨! 아니, 설사맨! 넌 그 트로피 바디 자격 없어!
2: 설사맨이라고? 난 밀크맨이고 이 트로피는 내 거야.
1: 방금 너 때문에 대장마을에서 폭풍 설사가 일어난 거 몰라?
3: 왜야? 폭풍 설사라니!
1: 아주 그냥 싹 다 쓸어갔대요!
3: 왜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트로피랑 상장은 어쩌지?
2: 아니, 졌다 뺏는 게 어딨어요? 내가 설사맨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죠. 경찰 세포, 따라와. 직접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1: 그래, 좋아! 뭐야? 따라오라더니 위선탕에도 없고 혹시 도망간 거 아니야? 설사맨! 설사맨!
2: 설사맨 아니라니까! 여기 소장으로 와!
1: 소장? 기다려라! 설사맨 도망치는 거야?
2: 도망치다니? 나 밀크맨이라니까!
4: 어서오게 밀크맨!
2: 그죠? 맞죠? 저 밀크맨 맞죠?
4: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의 소장으로서 한마디를 한다면 밀크맨 맞지? 그 소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이네만.
1: 네?
2: 들었지? 이 밀크맨이 여기서 얼마나 환영받는지 지켜보라고.
5: 밀크맨님, 소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단백질 소화요소가 왔습니다.
6: 진한 소화요소도 왔죠.
1: 뭐야, 저렇게 반갑게 환영한다고?
2: 좋아, 자 그럼 소화를 시작해줘.
5: 조개야, 산다. 단백질 빠샤, 빠샤, 빠샤, 빠샤.
7: 꺼내줘서 고마워. 단백질 효과요소.
4: 오, 밀크맨 단백질. 발이 녹아서 튼튼한 근육이 되거라.
6: 이제 네 차례인가? 쪼개야 샌다. 지붕.
1: 파샤! 파샤! 파샤!
7: 또 지붕. 꺼내줘서 고마워. 지방 소화효소.
4: 아이고, 지방이 많네. 지방이 많으면 살이 찔 텐데.
7: 에너지가 돼서 힘나게, 힘나게 할게요.
4: 그럼 지방은 배로.
7: 네, 소장님. 안녕히 계세요.
8: 안녕, 밀크맨.
2: 단백질, 지방, 잘 가.
6: 밀크맨님 덕분에 영양분 부자 되겠어요.
4: 야르르, 야르르. 잘 가.
1: 뭐야, 다들 좋아하잖아.
9: 소장 입구에 비타민 D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4: 아이고, 왔구만. 밀크맨, 칼슘은 내가 부르겠네. 나와라, 칼슘.
1: 칼슘.
4: 비타민 D 버스가 뼈마을로 가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가자.
0: 네, 소장님. 밀크맨, 즐거우슈.
2: 그래.
4: 어서 와.
2: 잘 가. 유당. 알았어. 꺼내준다니까. 소장님. 유당이 나오고 싶어서 난린데 락타아제는 언제 오는 거예요?
1: 락타아제가 누구야?
2: 유당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야.
4: 밀크맨, 락타아제가 안 와서 집에 가보니까 말이야. 락타아제! 에이? 아이, 떠난 거야? 아휴. 아, 이건 편지잖아.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떠났지 뭔가.
2: 미크맨에게.
10: 쪼개야 산다! 그동안 미크맨 유당을 소화시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11: 유당!
10: 오! 와셔!
11: 야를,
10: 와셔! 야를.
2: 락타제가 없으면 유당은 어떡하라고?
4: 아, 유당이 그냥 나오려는 모양이야.
1: 어?
4: 락타제가 없이 그냥 나왔다가는
11: 유당
10: 물
4: 소화가 되지 않은 유당은 계속 물을 부를 거야.
1: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2: 물이 몰려오겠지.
12: 꼬르르 꼬르르 꼬르르 꼬르르 꼬르르
4: 그러지 마. 아이, 그럼 배가 아플 거야. 아이, 해당 마을로 내쫓아야 돼. 청체 세포 뭐 하고 있어? 아, 도와줘.
1: 유당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없어서 이 물 난리가 난 거라고요.
2: 호떡이는 락타아제가 없어. 유당을 소화시킬 수 없는 유당 불내증이야.
1: 그럼 호떡이한테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해야겠어.
2: 안 돼. 우유엔 몸에 좋은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럼 대신 이렇게.
1: 오, 좋은 생각인데? 고마워. 호떡아, 네가 우유를 마시면 설사하는 이유를 알아냈어.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없어서 배도 아프고 설사도 했던 거야.
11: 그럼 나는 이제 우유 못 마시는 거야.
1: 아니, 두유를 마시거나 유당이 없는 우유를 마시면 돼. 우유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으니까.
11: 아하, 고마워 누나.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직동.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줄무랑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옥스포드 탕.
17: 해보고
16: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건 뭐든지 뮤직 박스. 오, 어깨가 들썩들썩거려. 신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찾아봐야지. 오, 여기야. 뭐가 이렇게 커? 뭘까? 빨리 뜯어봐야지. 오늘은 바로 짜잔! 신나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온 건가 봐. 빨리 가지고 가야지. 오, 뭐가 이렇게 무거워? 으차! 으차! 오, 무거워. 오, 기다리고 기다리던 뮤직박스 열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0: 어디?
1: 앞뜻을 야해, 난간이!
0: 어? 어? 아프리카 머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누구세요?
1: 앞뜻을 야해, 난간이! 음악 없이 못 살아!
0: 어? 뭐라고 소리치시는데?
2: 음악 없이 못 살아? 어?
0: 누구세요?
1: 답답해! 빨리 열어주세요!
0: 아, 알겠어요! 우리말도 하신다.
2: 뭐예요?
0: 아, 빨리 열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1: 아르티스야의 단가에 음악 없진 못 살아, 못 살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나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은 음악 요정 아미두입니다.
0: 안녕!
1: 안녕!
0: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예! 예!
1: 뮤직박스 친구들에게 아프리카 음악 알려주려고 한국말 공부하고 왔어요.
0: 예! 최고, 최고! 와!
1: 여러분! 아프리카 음악 한번 들려줄까요?
0: 네! 어, 이거 내 건데?

0: 와! 야, 너무 멋있다! 박수! 아니, 아미도 요정님은 어쩜 이렇게 연주도 노래도 잘하세요?
1: 우리는 기쁠 때나, 네. 슬플 때나, 아르트지아의 단카에.
0: 아하! 아따시 단카에가 그런 뜻이었구나! 아, 저도요! 아따시야! 아따시아의 단카에! 음악 없이는 못 살아요!
1: 여러분!
0: 네! 네.
1: 음악 듣고 신나면
0: 네!
1: 춤을 추세요!
0: 네! 아따시아의 단카에!
1: 아르트지아의 단카에! 음악 신나면 춤을 추세요!

0: 就是要人当干预。
1: 哇，아프리카연주와춤정말잘봤어요우리도한번배워보고싶어요
0: 제구베스트댄서제친구다니엘소개해요
1: 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다니엘우리준비됐어요준비됐지준비됐지
0: 진짜
1: 우리다준비됐어요아프리카춤배우고싶은데알려주세요자다니엘첫번째동작알려주세요자따라치자따라치자오와팔을새처럼옆으로쫙쫙핀다와지우도잘하고정유도잘한다다니엘두번째오오하늘을들어올리듯이손을위로쭉쭉뻗는다우와다니엘세번째알려주세요오재밌다이거봐봐앞으로헤엄치고뒤로통통통앞으로헤엄치고앞으로헤엄치고뒤로통통통통통우와이게제일재밌다통통통통통와

얘들아 박수. 우와 재밌어요 재밌어. 우리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우리요 신나게 처음부터 다시 추고 싶어요. 음악 큐. 우와 잘한다.

지금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도 일어나서 춤추세요. 아미도 다니엘과 함께 더 신나는 아프리카 음악의 세계로

0: 뭐든지가 지금 돌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1: 아저씨.
0: 오 저기 봐.
1: 뮤직 박스를 해주세요.
0: 오 정엽이가 뮤직 박스를 갖고 왔네. 정엽이 뮤직 박스에 뭐가 들어있어? 아저씨 보여줘. 정엽이 박스에서 재밌는 소리가 들리네. 빨리 열어보고 싶어.
1: 아저씨가 여기 뜯어주세요.
0: 알겠어.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짜잔. 그림 밀기의 소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정엽이의 박스를 열어보겠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응? 이게 뭘까? 뭐지? 정엽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1: 비밀이에요. 아저씨가 맞춰보세요.
0: 아, 내 생각엔 여기에 정엽이 좋아하는 젤리. 아니야?
1: 아니에요.
0: 팽이?
1: 아니에요.
0: 초콜릿?
1: 아니에요.
0: 아, 나 모르겠어. 정엽이가 보여.

0: 제가 보여줄게요.
1: 그래. 그러면 정혜비가 보여줘. 과연 오늘의 박스는 우와, 잘 뜯는다. 우와. 짜잔. 아직 눈 가리고 있을게. 뭘까? 뭘까? 우와. 우와. 짜잔. 진짜 정엽이의 그림일기야? 우와, 궁금해, 궁금해. 그림일기는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정엽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겠다. 궁금했었는데 잘 됐다.
0: 네.
1: 이 그림일기 설명 좀 해줄래?
0: 네.
1: 짠짠짠짠짠짠짠. 이건 뭐야? 여긴 어디야?
0: 이거는 제 방이에요.
1: 정엽이 방이야?
0: 네.
1: 이 검은색은 뭐예요?
0: 검은색은 이불이에요.
1: 아, 이불이야? 난 너 미역덮고 자는 줄 알았어.
0: 아니에요.
1: 아니구나. 근데 정엽이는 왜 눈을 가리고 있어?
0: 눈을 아침에 일어나서 비비고 있어.
1: 아, 눈 비비고 일어나 이거구나. 우와, 여기 시계를 보니까 7시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
0: 네.
1: 뮤직박스 보려고?
0: 네.
1: 오, 하이파이브.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게. 짜자잔!
0: 화장실.
1: 양치를 하고 있네?
0: 네.
1: 자, 그럼 다음 그림. 짜자잔!
0: 이거는 제가 밥 먹고 있는 건데 이거는 계란말이고요.
1: 이거는?
0: 이건 햄이고요. 이건 계란이고요. 이건 손가락이고요. 이게 포크고요. 이게 계란이고요. 이게 밥이고요. 이게 미역국이에요.
1: 미역국이야. 골고루 잘 먹는구나.
0: 네.
1: 우와, 하이파이. 알았어. 다음 장 볼게. 짜잔. 오, 노란색 버스예요. 이거는 뭐예요?
0: 이거는 유치원에 가는데 버스 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놀고 가는 버스예요.
1: 아, 스쿨버스구나. 이 안에 버스에 타면 친구들이랑 재밌는 놀이도 많이 했겠네요?
0: 네.
1: 아, 저기 봐.
0: 네?
1: 여기 그림일기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몰랐지?
0: 네.
1: 그럼 자. 와, 이 소리 뭘까? 정유미가 맞춰봐.
0: 이거 뚝뚝뚝 시계 울리는 소리예요.
1: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정엽이를 위해서 아침에 해주는 것 같은데 뭘 써는 소리 같지 않아?
0: 그거예요.
1: 그지?
0: 네.
1: 자, 그럼 다음 소리. 오?
0: 이거 그거네.
1: 뭐야?
0: 이거 그거 그 물을 마시는 건데.
1: 오, 그래?
0: 물 마시는 건데 오물오물 해가지고 배.
1: 물을 먹고 삼키는 소리일 수도 있고 배는 소리일 수도 있다. 나는 정엽이 화장실 가는 소리인 줄 알았어. 다음 소리. 정엽이의 하루에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정엽이가 일어날 때. 오, 재밌는 소리. 시계 소리 째깍째깍 따르릉.
2: 정엽아, 일어나야지.

0: 정엽이가 씻을 때. 오호, 여기도 재밌는 소리.
1: 세수해야지.
0: 정엽이가 밥 먹을 때. 오호, 이 소리는 뭐지? 엄마의 요리하는 소리.

숟가락 젓가락 찹찹 냠냠. 이제 준비 끝. 신발 신고 따닥.

0: 와, 정엽이의 하루 잘 봤어요.
1: 그린이기 속엔 엄청 소리가 많아요.
0: 맞아, 맞아. 그치?
1: 네.
0: 정엽이가 일어나서 유치원 가기까지 재밌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구나. 정엽이는 어떤 소리가 제일 좋았어?
1: 저는 엄마가 밥 만들어줄 때요.
0: 아, 진짜? 아저씨는 정엽이가 씻을 때라는 소리가 제일 재밌었는데. 좋아! 이제 정엽이 그림일기에서 찾은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보겠어. 궁금하지 않아?
1: 네, 궁금해요.
0: 네, 그럼 우리 함께 공연 박스에서 확인! 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옥스퍼드 상.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3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노을.

0: 레미!
1: 어? 안녕, 썰.
0: 혼자 어디 가는 거야?
1: 배를 따라.

0: 안녕, 레미솔.
1: 우리 같이 놀까?
0: 그래. 노래를

0: 붓을 빼고 나뭇잎을 꽂으면
1: 와, 정말 대단해.
2: 다시 출발하자.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석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터져!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덕분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Hey, doggy.
1: Doggy.
0: Wow.
1: What's this?
0: Thanks, doggy. It's my shoe. And it's fixed. Ah. Woohoo. How do I look? Good.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주세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something sweet and delicious. 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달콤한 레시피 하나 있어요. We are making 연두부 연과류 카스테라. Yes, soft tofu and nut castella.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So we need milk and chestnuts. 우유하고 밤. 이거 생밤이요. 우리 조금 이따가 삶아요. We have almond flour, 그 almond 가루. We have nuts and raisins, 우리 견과류. We have powdered sugar, sugar powder. We have an egg, 달걀. We have more sugar, 또 설탕 있어요. And we have soft tofu, 연두부. 맛있는 카스텔라 만들고 싶을 때 연두부 꼭 필요해요. We need soft tofu to make this cake. 1. We need to make the chestnut paste. 네, 우리 밤 페이스트 만들어야 돼요. We put our chestnuts in the water. 손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And now we wait for them to cook. 우리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생밤은 못 먹어요. 너무 탁탁해요. So you can see they changed color. 그 색깔 완전 변했어요. 그리고 좀 부드러워졌어요. They're ready to take out. 이제 배주래요. 항상 손 조심해요. 물이 너무 뜨거워요. Now, we can crush our chestnuts. 네, 우리 밤 작은 부분 만들 거예요. 그래서

0: 재료 하나도 필요해요. We need milk. 우유 필요해요. So, we put our chestnuts in here. 아직 따뜻해요. 그래서 손 조심하세요. And now we add our milk. 우리 우유도 들어가요. 항상 믹서기 썼을 때 꽉 닫아야 돼요. 스톱! Look at that! Let's pour it into the bowl. 이거 보세요. 와우! Thick and creamy. 빰하고 우유, 그리고 설탕, 판에서 요리 좀 해야 해요. Let's add our chestnuts and milk. 와! And we add the sugar. 우리 설탕도. And stir. 이거 약불이요. Oh, look. It's bubbling. And it's getting smaller. 작아져요. You can see it's got thicker and thicker. 이제 뭐 peanut butter 아니면 잼처럼 생기는 거예요. It's much thicker. It's almost like jam. 진짜 거의 잼처럼 생겼어요. The next step is very easy. 우리 다음 스텝은 진짜 쉬워요. We put everything in a bowl and we mix. 우리 모든 재료들이 볼 안에 넣을 거예요. 믹싱할 거예요. First, one egg. 우리 달걀 하나. Plop. And now we whisk. 네, 흰자하고 노른자 섞여서 해야 해요. 아주 많이 안 해도 돼요. We call this egg wash. Now, the tofu. 이제 연두부 넣을 거예요. The soft tofu. We need a sieve. 이거 쓸 거예요. And now we add the tofu. 우리 두부 넣을 거예요. So we scrape it in like this. We put it all in the sieve. 이 연두부 여기 돌아갈 거예요. And now we push. And push it all through the sieve. 소리도 좋고요. Next, the flour. 네, 다음은 밀가루 말고 오늘은 almond 가루. 네, 우리 almond 가루 들어갈 거예요. And our nuts and dried fruit. 네, 우리 견과류 넣는 거예요. Our nuts and raisins. 네, 우리 견과류 들어가는 거예요. 아, 견과류. 외국 사람한테 발음 너무 어려워요. 견과류. 그리고 솔직히 견과류 몸이 어디서 어떻게 좋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견과류는 다양한 종류의 단단한 열매를 뜻해요. 예를 들면 땅콩,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등이 있어요.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Nuts keep our bodies healthy. So, let's cook together.
0: Now we mix it all together. 우리 다 섞여서 해야 해. Mix it around. 아, 맞다. 하나 더 넣어야 돼. We have to put in our chestnut paste. 이 맛있겠다. Perfect. Ah, look. This is more like it. 야, 이거 확실히 반죽 느낌이 나는 거예요. I think it's ready to go in the oven. Our cake is almost ready for the air fryer or oven. 네, 우리 금방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oven 케이크 들어갈 수 있어요. We need an oven dish. 그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oven 들어갈 수 있는 접시 하나. So now we put the cake batter in the dish. 네, 우리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Okay, and now, good. Baking time. 네, 우리 에어프라이어 들어갈 거예요. We put inside. 160도, 160 degrees, 20분, for 20 minutes. It's ready to go. 20분 기다려야 돼요. 하.

20 minutes is up. 네, 20분 다 됐습니다. 우리 어븐 열 수 있어요. Open it up. Look at that. Perfect. I'll take it out. I'll take off the paper. 그 종이 포일 뜯고요. Look at that. Now we can slice. 오늘은 썰어 볼 거야. I'm going to slice. You can have a thick slice or a thin slice. And one more. 마지막 터치 하나 있어요. 아주 달콤한 터치. 바로 슈가 파우더. Tap, tap, tap, tap, tap, tap. My soft tofu and nut castella is done. 네, 우리 연두부 견과류 카스테라 끝났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 시간. 나 핫따따따따. This one. 카스텔라. 이거 보통 카스텔라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이것은 바로 아몬드 가루예요. And you can taste the nuts. It's delicious. 네, 견과류 어려운 말지만 카스텔라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Next time you can make another easy recipe with me.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Bye bye.

0: 아이스크림 트럭.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설 마데카.
8: My precious hand.
9: Keep this. Keep this. Throw this away and keep this.
8: Joe, what are you doing?
9: Oh, I'm tidying up.
8: Keep this. Oh, Volka!
9: Oh, these are postcards from Wonderlands.
8: Wonderlands?
9: Wonderlands?
10: Do you want to know about the Wonderlands? Oscar can tell you. Windland. You can fly on the wind.
8: Windland.
10: And Thunderland. Whenever you tell a lie.
8: No, I didn't.
10: It will thunder.
8: Thunderland.
10: Candleland. Every day is your birthday. So you can blow out candles every day.

I can help.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클릭소
1: 클릭소 몰라내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족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이고, 조심하세요.
7: 응?
6: 응?
7: 아, 아니, 아니. 어, 어, 어, 오, 오,
6: 오, 오, 오, 왜 그러세요, 박희님?
7: 동이?
6: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7: 아, 아니, 아니, 그 동쪽, 그 어? 동이랑 홍, 홍이랑 합쳐볼래? 동, 홍, 동, 홍?
6: 홍,
7: 동이.
6: 어,
7: 동이,
6: 어, 안 돼요, 박희님. 힘을 좀 더 주세요. 잠시만, 왔다.
7: 주변에 지금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6: 아, 사람 많다고요?
7: 아, 사람 보시나 그래. 아, 잠깐만, 여기다.
6: 아, 네, 잠깐만 쳐봐야 돼요. 안 돼요.
7: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지. 그치?
8: 화장실 급하세요?
7: 예.
8: 제 차 안에서 해결하세요.
7: 어허! 그 어디 그 선비가 그 자동차 안에서 그 뚜껑을 한단 말입니까?
8: 제 차 안에 화장실 있어요.
7: 차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요?
8: 네, 안에서 해결하세요.
7: 아이, 그래도,

0: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이용하고 아주 기분 좋지, 다방아.
1: 에, 전 냄새 때문에 혼났어요.
0: 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탈 곳에 화장실까지 있고, 그러면 내가 조선을 가기? 이걸로 날 조선에 데리고 가주시오.
2: 네?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집 캠핑카예요.
0: 어? 바퀴 달린 집 캠핑카?
3: 캠핑카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오랜 시간 여행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방을 갖춘 자동차예요. 요리하는 주방과 편안히 쉴 거실, 몸을 깨끗이 씻을 화장실, 잠을 잘 수 있는 침실 등이 마련돼 있어요. 바퀴 달린 집이라고 부를만 하죠? 바퀴 달린 집 캠핑카, 함께 알아볼까요?
0: 아, 가야겠다. 캠핑카 구경도 못하고? 가야겠다.
1: 아유, 박희님 걸음이 왜 이렇게 느리세요?
0: 아유, 원래 선배는 이렇게 좀 느긋하게 걷는 거야. 아, 그 캠핑카도 구경을 하고 싶은데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싶은데 안 하고 그냥 가야겠다. 왜냐면 아직 이렇게 얘기도 없고.
2: 저기.
0: 어, 예.
2: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캠핑하실래요? 어,
0: 너무 좋아요. 근데 혹시 그럼 안에도 한번 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2: 아, 얼마든지 보여드리죠.
1: 나도 차 안이 궁금했어요.

0: 아까는 화장실 급하게 가시느라 자세히 못 봤는데.
1: 아 그럼 아예 보지도 못했네. 어, 우와, 저기 옆에도.

0: 우와! 우와! 정말 좋네요!
1: 아, 그래요?
0: 그냥 집 한 채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1: 네, 움직이는 집이라고 봐야죠.
2: 네, 여기가 아까 사용하셨던 화장실이고요.
0: 잘 잤습니다.
2: 여기는 잠을 잘 수 있는 침실입니다.
0: 침실?

0: 좀 가봐도
1: 네, 아 누워보셔도 돼요.
0: 우와. 우와. 어, 여기서 어. 조금만 자다가 어. 우와. 어. 우와. 아니 폭신하니 아주 너무 좋구나.
2: 편해요. 네.
1: 그리고 여기는 음식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주방이고요.
0: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주방이라고요?
1: 네.
0: 잠깐만. 아궁이. 아궁이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주방입니까?
1: 숨겨져 있죠?
0: 어? 우와! 어?
2: 우와!
1: 숨겨져 있죠?
0: 어? 우와! 어? 오, 오!
1: 캠핑카는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구를 보통 숨겨놓는 편이에요.
0: 오, 이런 숨겨놓은 거 덕분에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어,
1: 네.
0: 와, 여기는 그러면?
1: 여기는 음식을 드시거나 편하게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이, 뭐 더 숨어있는 거 더 찾고 싶을 정도로 숨어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진짜?
1: 숨겨진 것 중에 정말 신기한 건 있는데 보여

0: 드릴까요?
1: 정말 신기한 게 이미 충분한데 뭐가 더 신기합니까? 이거
0: 좀. 바로 보여드릴게요.
1: 네네네. 뭐가? 어메!
0: 이건 드랍베드라고 숨겨져 있는 침대예요.
1: 드랍베드요?
0: 평소에는 거실 공간으로 쓰다가 주무실 때 좀 더 많은 잠자리를 확보하고 싶을 때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1: 우와, 그냥 말 그대로 집이네요, 집.
0: 네, 움직이는 집이라고 봐요.
1: 타망아.
2: 네.
1: 너가 봐도 굉장하지 않느냐, 이거? 이거 좀 어때 보이니, 이거?
2: 이렇게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멋진 탈것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심지어 좁은 공간이라 해도 좁지가 않아. 충분히 쉬고 자고 먹고 다 할 수 있어.
2: 맞아요.
0: 이 캠핑카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 거기가 다 제 집이죠.
1: 와, 전국 방방곡곡이 내 집이다.
0: 네.
1: 와,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시다 시, 그치 타방아?
2: 맞아요.
1: 와, 여기서 이렇게 쉬고 먹고 캠핑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0: 그럼 본격적으로 캠핑을 해볼까요?
1: 저희랑 캠핑이요?
0: 네.
1: 너무 좋죠? 가시죠. 캠핑을.
2: 얼른 가요.
1: 이 차 하나로 어디든 가면 이렇게 앉아있고 쉴 수 있는 겁니까?
0: 네, 마음에 드시는 곳에 이렇게 앉으셔서 쉬시면 돼요.
1: 와, 아, 이거 좀, 아, 날도 좋은데, 좀 뭔가 이렇게 맛이.
0: 아, 네.
1: 오,
0: 좀 드세요.
1: 아유, 물을 또 이렇게 까지 좀
0: 드세요.
1: 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물이 아니라 이거. 뜨거운 물인데요?
0: 네.
1: 잠깐만! 이 물을 어떻게 데워온 겁니까?
0: 아, 깜빡했네.
1: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까?
2: 이건 전기로 밝은 빛을 내는 전등이에요.
1: 아, 전기!
0: 캠핑카에서 생활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1: 어?
0: 여기 있는 전기 포트, 전등도 캠핑카에서 전기를 얻어서 켠 거고요.
1: 잠깐만. 그럼 아까 봤던 그 집 안에 있는 그것도 다 전기?
0: 네. 캠핑카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전등이랑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는 TV까지 캠핑카 안에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1: 아니, 그럼 전기가 이렇게 무한적으로 이렇게 계속 있는 그런 겁니까?
0: 그래서 충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1: 전기를 충전을 한다?
0: 네.
1: 그럼 충전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2: 자,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캠핑카 위에 있는 검은색 판이요. 위에 있는 검은색 판은 태양광 패널인데요. 햇빛을 전기로 바꿔줘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햇빛이 캠핑카의 태양광 패널에 도착하면 짠! 햇빛이 전기로 변신해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전기로 바꿔준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잘 모아두었다가 캠핑카에서 불을 켜거나 TV를 볼 때처럼 전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0: 와, 정말 똑똑한 가방이네요.
2: 제가 한 똑똑하죠.
3: 그렇게 막 똑똑하진 않아.
0: 자, 그럼 드실까요?
1: 좀 국물도 좀. 예. 와,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운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와, 타방아,

0: 시상이 떠오릅니다. 캠핑카로 운 좀 띄워주시오. 캠캠캠.
1: 야, 진짜 캠캠하다.
0: 저번에 탔던 굴착기는 먼지도 많았는데
2: 핑핑핑핑
0: 화장실에 물도 잘 내려가고 아주 좋은 캠핑카
2: 카
0: 카 어묵 국물까지 예술이다.
2: 오, 삼행시 엄청 잘 지으시네요.
0: 엄청 잘 지죠. 네. 아, 그럼 제가 이 센스 있는 삼행시를 같이 여기서 지내면서 평생 옆에서 해드릴 테니까 혹시 저도 여기서 같이 지내야 되겠습니까?
2: 안 됩니다.
0: 그럼 대체 조선은 뭘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진짜. 캠핑카는 집처럼 꾸며진 자동차였소.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이 있어서 캠핑카에서도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소.
3: 캠핑카 안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지만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햇빛을 전기로 바꿔주니 전기를 못 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더군.
0: 캠핑카가 조선까지 갈 수 있다면 참 편했을 텐데 아쉽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주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빨리 낚시해요, 선생님.
1: 저도 하고 싶어요. 빨리요.
2: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해요.

0: 친구들, 낚싯대를 잘 봐야 해요.
1: 네, 볼트 선생님.
0: 제발.
2: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고기를 잡아요. 여섯, 일곱,

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5: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6: 형.
5: 누구?

0: 아니 이게 누구야? 내 동생 민호 아니야? 이 녀석아 오랜만에 형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1: 아, 형 잘 삐지는 건 여전하구나. 우리 형
0: 동생! 아 잠깐 소개하지. 이 친구는 나와 쌍둥이처럼 똑 닮은 내 동생 민호 왕자. 잠깐 나만 있을 때는 다들 표정이 죽상이더만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어? 어이없어.
1: 형 요즘에 어때? 악당일은 할만해?
0: 아휴 말도 마라. 요즘 빌런업계가 포화상태라 빵뜨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는 넌 왕자로 사는 건 어때?
1: 나야 뭐 이 외모로 할 수 있는 건 왕자 말고 없잖아.
0: 여전하구만. 아 온 김에 형이랑 일 좀 하나 하고 가자. 자 보자 보자. 아 마침 오늘 괜찮은 악당 역할이 하나 있구만.
1: 왕자 역할은 없고?
0: 그건 이 다음에 우리 작가님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자. 어때? 콜?
1: 유정 작가님 잘 부탁해요.
0: 저도 잘 부탁합니다.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급!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아, 요정들 왔구만. 나 지금 막

0: 나가려던 참인데 못 만날 뻔했네요.
1: 박사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2: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0: 나 좋은 데 가. 병원에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러 가. 아이, 좋아라.
3: 예방주사? 우리가 아는 그 예방주사 맞지?
2: 박사님 상태가 좀...
0: 내 상태? 아주 좋아요. 내가 그동안 맞은 예방주사들 덕분에 독감 용사, 백일의 용사, 간염 용사, 화상풍 용사, 디프테리아 용사, 폐렴 구균 용사가 날 지켜주고 있거든. 오늘 대상포진 용사가 추가되면...
1: 우와, 그럼 박사님은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천하무적 박사님이 되시겠군요.
3: 역시 우리 박사님 최고예요.
0: 그런데 이 좋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려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민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민서야, 가자.
2: 어디요?
1: 응? 오늘 예방주사 맞기로 한 날이잖아. 보자 보자, 우리 민서 오늘 1번 내염 예방주사 4차 맞으면 되네.
2: 잘 있어. 악당아, 사라져라.
1: 너 6살 되기 전에 꼭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들이 있어. 에휴, 가자, 빨리 일어나, 일어나.
3: 아, 가기 싫은데.
1: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3: 나 예방주사 맞기 싫은데.
1: 아, 전에는 잘 맞았으면서 왜 그래. 참. 어? 왕자 소아과? 1번 내염 예방주사? 안 아프게 놔드림. 아프면 무료?
2: 어? 주사를 안 아프게?
1: 민서야! 이 왕자 소아과 딱 우리 민서를 위한 소아과네. 가자, 가자.

0: 선생님이 안 계시나?
1: 안녕하세요.
0: 누구세요?
1: 저는 왕자 수학과 크크 간호사예요. 예방주사 맞으러 오셨죠?
0: 엄마,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 그래, 여기서 당장 나가자.

0: 안녕. 여러분의 왕자 의사 노민우예요.
1: 어머니, 방금 여기서 그냥 나가시겠다고
2: 선생님! 혹시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3: 선생님, 저 주사 맞고 싶습니다.
0: 씩씩한 친구구나. 그럼 우리 진료실로 가볼까?
3: 그러시죠.
2: 저도 예방주사 맞고 싶습니다. 저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1: 어머니,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2: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1: 시큐리티!
2: 안 돼! 선생님!
1: 민서 친구, 팔 걷으실게요.
3: 안 아프게 놔주시는 거 맞죠?
1: 준비됐습니다.

0: 딱붕.
1: 홍민서, 너 예방주사 맞기 싫지? 우리가 예방주사 맞았다고 뻥쳐줄게.
2: 우와, 정말요?
1: 자, 진짜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스티커도 짠.
3: 예방주사 맞지 않은 건 우리들만의 비밀?

0: 아니 왕자 소아과가 언제 생긴 거지? 아. 민서, 너 어디 아프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어? 예방주사 맞은데 막 붓고 그러면 엄마랑 왕자 소아과 다시 가자. 알았지?
1: 아니 붓긴 왜 보여. 주사 맞지도 않았지. 아무튼 괜찮아요.
0: 그래 그래.
2: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 여기는 크크.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리는가 오버.
3: 여기는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린다 오버.
2: 지금 일본 내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국민세 어린이가 공원을 지나가고 있다 오버. 내가 국민세 어린이 팔뚝에 너희 작은 빨간 집 모기만 들을 수 있는 삐삐 스티커를 붙여놨지. 삐삐 소리가 나는 아이를 만나면 일본 내염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오버.
3: 알았다 오버. 아니, 이 소리는! 어! 바로 치자! 네, 공주야!
0: 이 예방주사 안 아프게 놔두시네. 왜? 왜?
1: 어, 아니에요.
0: 그치, 그치? 아유, 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웃음이 막 나오는 거 있지?
1: 이게 뭐야?
3: 난 작은 빨간 집 모기. 나한테 물리면 일본 내염에 걸리게 되지.
0: 일본 내염? 우린 일본 내염 안 무섭거든? 난 어릴 때 일본 내염 예방접종 했고 우리 딸은 방금 전에 왕자 세마제 예방주사 맞았거든?
1: 엄마! 난 사실 예방주사 안 맞았는데.
0: 뭐?
1: 아니 그 왕자쌤이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그냥 이 스티커만 붙여줘서.
0: 그럼 그 왕자의

0: 이란이란 딩동댕 삼총사가 내 계획을 또 방해하는구만.
1: 저 사람 아까 그 간호사 아니야? 감히 사기를 쳐? 널로와 널로와.
2: 진정하시고 민서랑 잠깐 피해 계세요.
1: 네. 악당 크크. 악당 짓도 정도껏 해야지.
3: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려는 못된 신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0: 하! 너희들의 용서 따윈 필요 없다. 예! 아니! 받아라! 작은 빨간 진목이! 우와!
3: 그렇다면 딩딩 바람
0: 아니
3: 휴, 일단 쫓아냈지만 모기들 곧 다시 돌아올 거야.
1: 어떡하지?
0: 하! 어떡하긴 뭘 어떡해. 모기들한테 물려 뜯기는 수밖에.

0: 지금 뭘 붙인 거야?
1: 뭔지는 곧 알게 될 거야.
0: 설마!
2: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동동! 딩딩!

0: 뭐길래? 둘, 셋,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2: 예! 와!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3: 민서야, 예방주사를 맞으면 내 몸을 지키는 용사가 내 몸속에 생기는 거야.
4: 일본 내염 예방주사를 맞으면 작은 빨간집 모기가 우리를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어.
2: 아~ 엄마, 얼른 병원 가요. 나 예방주사 맞을래요.
5: 그래, 가자 우리 딸.
1: 민서야, 우리도 같이 가줄게.
2: 좋아.
6: 오늘도 왕땅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8: 기동대사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눈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순물엔?
6: 덕분만!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마당에서 캠핑하니까 너무 즐겁지?
1: 응!
0: 우리 오늘은 여기서 잘 거지?
1: 응!
0: 난 오늘은 절대 잠 안 잘 거야. 잠!
1: 그래!
0: 오늘은 잠 자지 말고 밤까지 놀자! 예! 오늘은 잠 안 자는 날!

0: 할아버지가 보고 있으니까 잠 오면 얘기해.
1: 네.
2: 근데 난 잠이 와.
3: 훈민아, 잠 자지 마.
2: 아이고.
3: 훈민아, 잠 자지 마. 오늘은 밤까지 놀기로 했잖아.
2: 그래.

0: 진짜 졸려. 또 잠들었네. 혼빈아, 일어나. 잠 자지 마.
1: 또 잠들었네. 알았어, 나 이제 진짜 안 잘게.
2: 이걸로 너가 이쪽으로 와봐.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0: 혼빈이가 잠들었네. 나도 자야겠다.
1: 이자.
3: 그런데 난 잠이 안 와.
4: 잠이 안 와.
0: 뭐든지 자판기에 잠 한글 카드를 넣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5: 어. 이.
6: 야.
5: 잠깐만요.
4: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잠이 궁금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7: 문!
5: 잠을 쓰려면 지읒이 필요해. 지읒의 문을 찾자.
8: 트, 트, 트, 트. 즈, 즈, 즈, 즈.
6: 여기야!
8: 즈, 즈, 즈, 즈.
5: 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지읒을 찾아야 해. 저기 멀리 집이 보이는군. 가까이 가서 찾아보자. 찾았어. 지붕에 지읒.
1: 소설아 한글.
2: 지읒이 알을 만나 자.
0: 자. 잠의 자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미음을 찾자.
3: 받침의 문.
4: 장, 장, 장, 장, 장, 장. 잘, 잘, 잘, 잘, 잘, 잘. 잠, 잠, 잠, 잠, 잠.
5: 여기야!
4: 잠, 잠, 잠.
6: 받침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맞다, 참기름.
1: 받침 미음을 찾자. 저건 김? 찾았어. 김의 받침 미음.

0: 차.
1: 받침, 미음.
0: 잠,
2: 하체.
3: 저장, 완료.
2: 잠.
3: 정은이의 손으로.
4: 잠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빨리 넣어봐야지. 어? 곰이잖아. 곰이 한 마리, 곰이 두 마리, 곰이 세 마리, 곰이 네 마리, 곰이 다섯.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0: 훈민 정음 기다려줘. 아, 아차. 친구들에게 한글 읽어주고 자야지. 한글 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잠. 자. 자. 잠. 잠. 잠. 잠. 아, 한글 잠을 읽으니까 너무 졸리다.
5: 미음. 꿀꺽. 받침 미음 맛있어요.
0: 자? 자. 받침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자. 잠. 잠. 잠. 잠. 잠. 바. 카. 잠. 바. 카. 밤. 밤. 감. 감. 밤. 잠.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잠. 친구들 따라해봐요. 잠.
5: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장난감, 잠수함, 잠꼬대.
6: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5: 장난감, 잠수함, 잠꼬대.
0: 잠. 오늘은 마당에서 캠핑을 해요. 훈민이는 잠을 자요. 정음이는 잠이 안 와요. 지붕에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자가 김의 받침 미음을 만나 잠.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곰이 나왔어요. 곰의 수를 세니 잠이 와요. 훈민 정음은 잠을 자요. 훈민 정음은 잠을 자요. 훈민 정음은 잠을 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밥이다. 밥.
1: 밥 먹자.
0: 잘 먹겠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먹어요.
1: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0: 밥은 맛있어요.
2: 나도 배고파. 밥.
0: 어? 악어가 배가 고프대. 어? 악어야, 너도 밥 한 숟가락 줄까?
2: 아니, 아니.
0: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2: 배고파. 나도 밥 줘.
1: 그럼 이건?
2: 아니, 내 밥이 아니야.
0: 어? 악어의 밥은 뭘까?
1: 뭐든지 자판기에 밥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그럼 악어의 밥이 나올 거야.
0: 밥, 어떻게 쓰지?
1: 아이야를 불러보자.
0: 한글 용사 아이야!
3: 어?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밥! 밥이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응? 한글의
3: 문!
4: 밥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6: 무
3: 여기야!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비읍을 찾아야 해. 뭐지? 찾았어. 비읍. 벌에? 어? 비읍이 사라졌어. 찾았어. 보라, 움직이지 말아줘. 도움이 필요해.
1: 멈춰라, 시공간.
0: 도와줘서 고마워. 벌의 비읍.

0: TV 알을 만나 봐. 봐.
1: 밥의 반은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비읍을 찾자.
2: 받침의 문.
3: 발, 발, 발, 발, 발. 밤, 밤, 밤, 밤, 밤. 밥, 밥, 밥, 밥, 밥.
1: 여기야!
2: 받침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오, 신나는 힙합이군. 어? 찾았어. 시공간을 멈춰줘.
1: 멈춰라, 시공간.
0: 도와줘서 고마워. 힙합의 받침 비읍.
2: 나나라 한두기.
0: 하차. 하차. 받침 비읍. 핫. 받침 비읍. 파. 받침 비읍. 밥
1: 받침.
3: 저장 완료. 밥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와, 밥 한 개 카드다. 얼른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응.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배부르다.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밥. 바. 읍. 바. 읍. 바. 읍. 밥. 밥. 밥. 밥. 할아버지도 밥 먹을 시간. 나는 김밥. 맛있겠죠?
0: 또 밥이네. 밥, 밥, 밥. 오늘 밥 많이 먹었는데. 받침 비읍. 아유, 배불러.
1: 밥? 밥. 받침 비읍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파. 밥. 밥. 밥. 이. 지. 입. 지. 입. 밥. 입. 집. 밥.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밥. 친구들 따라해봐요. 밥. 끝.
0: 끝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끝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콩밥, 수박,

0: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콩밥, 수박, 초밥.
1: 밥. 훈민정음이 배가 고파요. 밥을 꼭꼭 씹어 먹어요. 배고픈 악어가 왔어요. 악어의 밥은 무엇일까요? 벌에 비읍이 아를 만나 바. 바가 힙합의 받침 비읍을 만나 밥. 한글 카드를 넣으니 한글 밥이 나왔어요. 악어는 밥을 좋아해요. 악어는 밥을 좋아해요. 악어는 밥을 좋아해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7: 옥스퍼드 팡!
8: 어,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위험한 소풍.

가져가는 거야, 쭉!

0: 겐지 갑자기 왜?
1: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믿어.
0: 이유가 뭔지 알려줘 좋아. 자세히 말할 순 없어. 그치만 안 된다면 안 됐죠.
2: 왜 그래 하츠핑? 무슨 일 있는 거야?
0: 왠지 불길하단 말이야. 제발 좀. 어?
3: 안녕 얘들아, 준비는 다 됐어?
2: 어서와 제니.
0: 너희도 가는 거였어?
2: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제니가 로미한테 얘기를 듣더니 꼭 가고 싶다잖아.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거야 다해.
0: 로미, 나한테 왜 말 안 했었죠?
2: 아, 미안. 이참에 가을핑과 친해졌으면 해서.
3: 이거 봐봐, 나 열심히 도시락도 만들어왔어. 이제 어서 가자.
0: 얘들아, 잠깐만!
3: 뭐해, 로미도 서둘러, 어서.
2: 어쩔 수 없네. 같이 가자, 하츠핑.
0: 하지만
2: 걱정 마.

0: 언니가 만든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 믿어. 아,
1: 친구들은 모두 체중이야. 다 같이 여기 너무 싶어. 어? 비둘기 돌 때 먹을래 좋아?
2: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도 재미있게 놀아.
1: 다들 어디 갔지?
3: 숨바꼭질하면서 놀겠다던데.
1: 어디에 숨을 거야, 수원? 내 램프는 어때, 수원?
4: 아, 거긴 너무 좁아, 짝짝. 아, 그러고 보니 쪼꼼핑이 숨바꼭질 잘하지, 짝짝?
1: 그래, 쪼꼼핑 그대는 시종이 되어 우리를 잘 숨기도록 하거라, 공주.
4: 나한테 맡겨, 쪼꼼.
1: 잠깐, 잠깐!
4: 하츄핑.
1: 하지마, 안 돼! 왠지 느낌이 안 좋단 말이야, 쪼!
4: 또야, 하츄핑? 괜찮아. 우린 그 넓은 보석숲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적 없어, 짝짝.
1: 맞아. 하츄핑은 너무 걱정이 많아서.
2: 공주인 나를 그대가 막을 순 없어, 공주.
1: 왜 몰라주는 거야, 쭈? 난 너희를 걱정하는 거라고, 쭈! 하츄핑.
5: 그냥 노는 건데 뭐가 걱정된다는 거야, 좋아.
1: 우리 같이 놀자. 이번엔 하츄핑이 술래해, 방글.
6: 모두 꼭꼭 숨어.

0: 아니, 아직 아무도 못 찾았어. 아무리 숨바꼭질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지?
1: 다들 어디로 간 거야?
2: 이렇게까지 멀리 와도 괜찮을까, 좋아?
3: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믿어.
2: 이제야 자유롭게 놀 수 있겠다, 방금! 무슨 소리지?
3: 아, 이 피리 소리 엄청 신이 나비다.
2: 이 근처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나 봐, 좋아.
4: 좋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주지.

0: 성공이군.
1: 그만 다쳐! 남현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쭈? 조합빈! 방글빈! 미덕빈! 어서 나와, 쭈!
0: 네 친구들은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본데?
1: 아니야, 그렇지 않아!
0: 소용없어. 넌 저 아이들이 노는 걸 방해할 뿐이지만 난 영원히 재밌게 놀게 해주려는 거야.
1: 뭐라고?
0: 그만 포기해. 다들 이 안에서 영원히 즐거운 꿈을 꾸게 될 테니까.
1: 싫어!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쭈! 너의 마법을 깨뜨릴 거야!
0: 그렇게 놔둘 것 같아?

0: 이럴 수가. 안 돼! 아름답고 포근한 소리 좋아.
1: 악몽을 제대로 재현해주려고 했는데 실패군.
2: 아초핑, 얘들아.
3: 로미, 저기.
4: 어? 이런 데서 뭐하고 있었어?
2: 감염킹이 나타났었었죠.
5: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2: 아초핑이 우릴 구해줬어, 아야.
6: 이제야 알았어. 우리를 위하는 하츄핑의 마음 고마웠죠, 꿈?
2: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웠죠.
5: 이 녀석들 걱정했잖아. 근데 감염핑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2: 핑그르르 티니핑 발레단.
7: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던 발레 공연에 대한 감상을 말해보기로 했지? 나일 팀부터 해볼까?
8: 네? 네. 나일, 네가 먼저 해.
9: 난 잘 모른단 말이야.
8: 그래도 먼저 해.
9: 저는 되게 좋았어요.
8: 엄청 멋졌어요.
10: 그래? 그럼 시험 한번 해볼까?
9: 뭐야 이게?
8: 내 몸이 멋대로.
10: 설마 쟤들 지금 발레하는 거니? 진짜 웃긴다.
11: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비더?
12: 역시 이건.
2: 쟨 발레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발레핑이잖아, 방글.
10: 다른 동작도 봐볼까?
2: 아, 핑그르르 발레.
10: 쟤는 진짜 귀여워.
8: 너가 좀 멈춰줘.
10: 자, 더 우아하게.
7: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시켰나?
2: 제가 데려올게요, 선생님.

0: 루비. 발레핑은 벌써 도망친 건가?
1: 그만, 그만! 지금 더! 그만 멈춰줘!
0: 너 가볍게 쳐야죠, 발레. 이제 그만해!
1: 힘들어.
0: 한 번 더요? 발레핑! 사람들을 억지로 춤추게 해서 괴롭히면 안 돼. 난 같이 발레 공연할 친구를 찾고 있는 것뿐이야, 발레. 그건 보석숲에 돌아가서 찾아줄래? 피리피리 캡트리! 다이아 큐브 쇼그로! 캡트를 피했어. 그것도 내 춤을 방해할 순 없어, 발레.
2: 춤을 추며 마법을 모두 피하겠단 거야, 방금!
0: 너의 춤은 어떨지 한번 볼까? 발레!
2: 몸이 저절로 움직여! 왜 이러는 거야, 좋아! 넌 누굴 억지로 춤추게 만들지 않았었잖아, 방금!
0: 더 이상 혼자는 발레는 싫어, 발레! 난 여기에서 진정한 발레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 발레. 여럿이 한 무대에서 멋진 발레 공연을 해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까지 모두 실패했어. 전부 우스꽝스럽게 날 따라할 뿐인데다 멋진 무대도 찾을 수가 없었어, 발레.
2: 그럼 네가 우리를 가르쳐주면 되잖아, 방글. 우리가 티니핑 발레단이 돼서 열심히 연습해보지 마, 방글.
0: 티니핑 발레단?
3: 맞아. 무대로 쓸만한 공간도 있으니까 공연은 문제 없어, 좋아.
4: 얘들아, 잠깐만.
0: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럼 친구들과 공연이 끝나면 완전히 캐치되는 거야. 괜찮지? 응?
3: 함께 공연만 할 수 있다면 난 좋아, 발레.
2: 잊지 마. 정말 예뻤죠.
0: 도시즈도 엄청 귀여워, 좋아.
2: 나나나, 나 봐봐. 정말 예뻐.
4: 난 정말 하기 싫은데.
0: 자자, 다들 준비됐지, 발레?
2: 응!
0: 날 따라서 발을 쭉 뻗어봐, 발레. 니더피, 발을 이렇게 쭉 뻗어야지, 발레. 나비처럼 뛰는 거야, 발레.
2: 응, 알았어.
4: 야호!
0: 미더핑, 그러면 안 돼, 발레.
4: 어? 왜? 내가 제일 높이 뛰었는데.
0: 자, 날 봐. 이렇게. 발레에는 우아함이 필요해. 높은 건 그 다음이야, 발레. 될 때까지 연습이야, 발레.
4: 와, 될 때까지.
0: 자, 다음은 발끝으로 서기. 사뿐사뿐 나처럼 걸을 때까지, 발레.
4: 대체 어쩌란 거야?
0: 좋아, 잘하고 있어. 유연하고 우아하게 발끝에 집중해보자, 알겠지? 그래, 그렇지.
4: 힘이 들 땐 역시 초코볼이 최고지. 믿어.
3: 믿어 핑. 연습 중에 집중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발레.
4: 더는 못 참겠어 믿어. 안 될 걸 어떻게 믿어.
0: 리더핑한테 무슨 일 있어?
2: 롬이 그게
4: 발레핑은 너무 깐깐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래 비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비더?
2: 사실 좀 그렇긴 하지.
4: 너희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2: 뭐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 탓이야?
4: 뭐? 처음부터 안 하면 됐잖아.
0: 모두 그만. 내가 발레핑하고 얘기해볼게. 진정해.
4: 저건...

0: 며칠 뒤.
1: 우와, 드디어 시작하나 봐.

0: 고마워. 덕분에 내 꿈이 이루어졌어, 발레. 이 행복을 안고 보석숲으로 돌아갈래, 발레.
1: 꿈이 이루어져서 다행이야, 발레핑. 그럼 약속대로 캐치할게.
0: 응? 피리피리 캐치리! 다이아큐브 속으로! 보석핑킹 발레핑 캐치! 다음엔 더 멋진 발레 공연을 하고 싶어, 발레. 연습 언제 한 거야?
2: 그게 며칠 전에 달빛 아래서 혼자 춤추는 거 봤어.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었지.
0: 아니야, 나도 좀 심했지. 네 역할을 아주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 감동받았어, 발레.
2: 공연 끝났으니까 초코볼 먹을래? 믿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긴긴.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 타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결치된 놀이터.
14: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15: 내일 떨어져.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8: 순하게
16: 진물엔
19: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냄새가 지독해.
6: 렉스, 안녕.
1: 안녕 얘들아. 너.
6: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9: 렉스.
1: 토모, 이게 무슨 일이야?
9: 지금 사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어. 어서 빨리 기지로 와줘.
1: 알았어, 바로 갈게.
6: 우리도 갈래, 렉스.
1: 그래, 빨리 가보자.
6: 유후!

0: 그래? 어? 너무 지독해. 이게 뭐지?
1: 얘들아!
2: 이게 무슨 냄새야?
1: 모르겠어. 어제부터 갑자기 냄새가 나더니 오늘은 더 심해졌어.
3: 이것 좀 봐.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 저기에서 냄새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
2: 그래? 그럼 원인을 찾으러 어서 가보자. 어?
0: 점점 독해지고 있어.
3: 렉스, 저기 좀 봐. 깜짝이야. 다들 급하게 어딜 가는 거지? 꼭 도망치는 것 같아.
2: 그러게, 좀 이상하네. 저 공룡들은 여기가 집인데.
3: 냄새 때문인 것 같은데. 저기 디플로도쿠스들이 있는데?
0: 디플로도쿠스?
2: 디플로는 이 지역에 살지 않는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디플로가 먹이를 찾아서 여기로 온 것 같은데?
1: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대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어? 우와! 이유를 찾은 것 같아.
3: 오케이!
4: 디플로의 방귀 냄새가 그렇게 강력했다니.
2: 목이 긴 공룡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다 먹어 치우거든.
0: 그만큼 방귀향도 어마어마하겠구나.
2: 그렇지. 원래 디플로가 살던 곳에서는 방귀를 끼워도 별 문제가 없었을 거야.
3: 여긴 워낙 좁은 숲이라 냄새가 고여 있어서 메탄가스 농도가 짙어진 것 같아.
2: 아무래도 이 지역에 원래 살던 공룡들한테 피해가 클 것 같아.
0: 정말? 그럼 어쩌지?
2: 도모, 뭔가 공기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0: 공기청정기는 어때?
3: 그래, 그러면 되겠다.
2: 정말 좋은 생각인데? 그럼 부탁할게, 토모.
3: 응, 나한테 맡겨두라고. 완성됐다.
4: 와, 진짜 멋지다. 토모, 역시 대단해.
3: 이제 숲 중앙에다가 설치하기만 하면 돼.
2: 해보자.
3: 응.
2: 엑스, 리드 파워, 갱신.
3: 토모, 블루 파워, 갱신. 렉스, 이 방독면은 5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잊지 마.
2: 알았어.

0: 토모, 오른쪽으로.
1: 와, 대단한데. 렉스, 토모, 힘내, 힘내.
0: 토모, 위험해. 오른쪽으로.
2: 렉스, 방독론 시간이 거의 다 됐어.
0: 안 되겠어. 일단 돌아가자.
2: 다 됐어.
0: 다른 방법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2: 응?
0: 하늘로 옮기면 돼.
1: 하늘로? 그럼 핑계하면 되겠다.
3: 너무 무겁지 않을까?
4: 맞아. 그리고 핑은 아까 기절도 했잖아.
2: 아, 비바브는 어때? 휘인 모드가 있잖아.
0: 그래, 그럼 되겠다. 비바브, 비행 모드로 바로 변신해서 적이 표시된 곳에 공기청정기를 옮겨줘.

0: 비비,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돼. 알았지?
1: 비비. 얘들아, 잘할 수 있지?
2: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는데.
3: 비바보끼리 출동하는 건 처음인데 괜찮을까? 얘들아, 조심해. 비비.
4: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0: 핀, 괜찮겠어?
4: 괜찮아. 방독면도 있고 하늘에서는 내가 최고니까.
3: 맞아, 하늘하면 핑이지. 네가 제일 최고잖아.
4: 당연하지, 나만 믿으라고. 걱정하지 마.
5: 부탁할게.
4: 응?

0: 좋았어. 이제 내 차례야. 이야. 어? 냄새가 안 나네? 토모! 이 방독면 정말 좋아!
1: 고마워, 핑!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2: 빨리 버튼을 눌러야 해.
0: 알았어, 걱정 마. 간다!

0: 정말 잘했어, 핀.
1: 와, 아까 도망쳤던 드리오들이 돌아오고 있어. 도모의 공기청정기 덕분인가 봐.
0: 맞아. 그렇지만 디플로의 방귀에 좋은 점도 있어. 방귀에 들어있는 메탄가스로 인해서 다른 공룡들이 살기 적당한 온도가 되기도 하거든.
2: 좋은 점도 있구나.
3: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하마터면 또 기절할 뻔했지 뭐야. 우와! 냄새!

0: 자, 받아. 디플로 카드야.
1: 오늘 탐험 정말 재밌었어.
2: 두 번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였지만.
1: 신비한 무늬 공룡.
2: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 정보를 수집하러 가는 거야?
0: 긴 꼬리와 너구리 같은 눈 무늬를 가진 시노사우롭테릭스라는 공룡을 보러 갈 거야.
1: 시노사우롭테릭스?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나도 그래. 와, 정말 기대된다. 렉스, 빨리 가자. 어? 빨리.
3: 너.
2: 빨리, 빨리.
0: 알았어.
4: 자, 여기쯤이면 고사리가 있을 것 같은데.
5: 그래? 그럼 어서 찾아보자.
4: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잎이라. 어디에 있을까? 고사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5: 여기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이쪽이 분명해. 없네. 그럼 저쪽인가?
4: 이건 아니야. 이파리가 양쪽으로 삐죽하고 넓게 펼쳐진 모양인데. 이것도 아니고.

0: 코피! 너도 봤어? 방금 꼬리에 줄무늬 모양이 있는 공룡이 수집기를 가져갔어.
1: 무슨 소리야? 너구리 같은 눈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0: 잘못 본 거 아니야? 꼬리에 줄무늬가 있었다니까.
1: 토모, 네가 눈에 무늬가 있는 걸 잘못 본 거겠지.
0: 아,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1: 나도 봤어. 게다가 내가 그루터기에서 더 가까이 있었잖아.
0: 어?
1: 아우, 답답해. 나 혼자서 찾을래.
0: 어? 아, 핑! 좋아. 그럼 나도 혼자 찾지 뭐.
2: 시노사우로 펠.

0: 스는 어떤 공룡일까?
1: 그러게, 빨리 만나보고 싶다.
2: 신호는 몸집이 좀 작고 귀여운 공룡이지만 시속 24km의 속도로 날쌔게 뛸 수 있어.
1: 정말?
3: 렉스, 방금 본 그 공룡 뭐야?
1: 엄청 빠르던데?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도 있고. 저 공룡이 신호구나. 맞지?
2: 응, 맞아. 근데 신호가 정보 수집기를 갖고 있던데.
3: 정보 수집기를?
2: 응. 먹이가 풍부한 강가로 가보자. 거기라면 신호가 있을 거야.
4: 응. 분명히 눈에 너구리 같은 무늬가 있는 공룡이었어. 왠지 이쪽으로 왔을 것 같은데. 응? 찾았다. 뭐야, 마! 큰일 날 뻔했다. 나무에 무늬였구나. 어떡하지? 토모보다 빨리 찾아야 하는데. 저기 있었구나. 이야!

0: 드론만 있으면 핑보다 더 빨리 그 공룡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어디에 있는 거야? 아, 여기 있었구나! 어? 꼬리가 왜 이렇게 길지? 디플로도쿠스였구나! 우와! 이번엔 진짜겠지? 수집개를 가져간 공룡은 바로!
1: 신호 말이야, 정말 빠르더라.
2: 얼굴에 무늬가 정말 너구리 같았어.
3: 꼬리도 엄청 길더라.
1: 나만 못 본 거야? 우리 빨리 가자! 나도 꼭 신호를 볼 거야.
4: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유, 힘들어.
0: 공룡 찾기도 어렵고 드론도 부서졌네.
4: 토모잖아? 범인을 나보다 먼저 찾은 건 아니겠지?
0: 핑이 혹시 범인을 찾은 건가? 절대 안 되는데.
4: 그래서? 그 꼬리에 무늬가 있는 공룡은 찾았어?
0: 그러는 넌 너구리 무늬 공룡을 벌써 찾은 거야?
4: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너구리 눈무늬
0: 찾았다. 긴 줄무늬 꼬리.
4: 토모 말이 맞잖아.
0: 흰 말이 맞잖아.
4: 같은 공룡이야. 도망간다.
0: 핑, 우선 수집기를 되찾아오자. 잘했어, 핑.
4: 왜 그래? 뭔데? 토모, 뱀이 왜 이렇게 많지?
0: 아, 여기 뱀의 서식지인가 봐.
4: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0: 그러게. 와, 하지마!
4: 토모, 내가 신호를 들고 네 위로 올라갈게.
0: 뭐라고?
4: 우리가 뱀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갈지도 모르잖아. 토모, 빨리!
0: 알았어! 진짜 멈췄어!
5: 이 소린 핑 목소리잖아.
2: 토모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5: 어서 가보자. 믹스 레드포 캐치.
4: 오지마, 저리 가라고.
5: 핑, 토모.
4: 렛츠, 우리 좀 도와줘.
0: 빨리 빨리.
5: 좋았어. 렉스 슈퍼 배구리 발사. 렉스 슈퍼 엔진.
4: 다행이다. 렉스 고마워.
1: 뭐라고? 그럼 둘이서 시노사우로테릭스를 보고 서로 다른 공룡이라고 우겼던 거야?
4: 토모 미안해. 네 말 안 믿어서.
0: 아니야. 나도 계속 고집부렸잖아. 정말 미안해.
5: 신호사울 옵트릭스야, 이제 그 정보 수집기를 우리한테 주지 않을래? 어디가? 신호야, 그거 돌려줘! 찾았다!
3: 신호가 엄청 많네!
5: 아무래도 여기가 신호의 서식지 같은데?
2: 우와! 저걸 좀 봐! 뭐 하는 거지?
1: 네? 렉스! 지금 신호들이 뭐 하는 거야?
5: 춤을 추며 친해지는 거야.
2: 정말? 우와! 근데 목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네?
3: 그러게, 정말 유연하다.

0: 신호사원 옵티렉스 카드야.
1: 우와, 고마워 렉스.
2: 오늘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 나도 즐거웠어. 공룡들의 귀여운 춤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어.
1: 렉스, 다음 탐험 때도 꼭 같이 가야 해.
0: 응, 그래, 알았어.
1: 우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옥스퍼드 탕.
15: 아, 해보고.
14: 주유소 4분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오.

0: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8: 순한 킹킹.
5: 주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긴긴.
1: 줄무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아바데카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해간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다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나도 잘할 수 있어.
11: 바키케팔로사우루스?
10: 응. 오늘은 바키케팔로사우루스의 정보를 수집하러 갈 거야.
11: 와, 정말? 바키케팔로면 박치기자라는 공룡 맞지? 맞아. 머리에 이렇게 혹이 있는 공룡.
12: 아, 근데 새끼는 혹이 없었지.
10: 응,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바키케팔로를 만나러 가볼까?
11: 응.
13: 어? 다시 들었네. 아, 이러면 관찰을 할 수가 없는데. 아, 렉스한테 열매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렉스? 나야, 더머.
11: 어?
13: 렉스, 안 들려? 이동 중인가? 왜 연락이 안 되지?
12: 렉스형! 어?
14: 여기도 없네. 더머형, 혹시 렉스형 못 봤어?
13: 못 봤어. 마침 부탁할 게 있어서 통신해봤는데 연락이 안 되네.
14: 뭔데? 뭘 부탁하려고?
13: 관찰에 필요한 열매인데 다시 들어버려서 렉스한테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지.
14: 내가 가져다 줄까? 어? 우르르 행성에 있는 거 맞지?
13: 이 열매 서식지는 렉스만 아는 곳이라 찾기 힘들 거야.
14: 아닌데, 나도 찾을 수 있는데.
13: 괜찮아, 로키. 마음만 받을게. 다른 열매부터 관찰해야겠다.
14: 나도 렉스 형처럼 잘할 수 있는데.
11: 나 혼자 가서 찾아볼까? 응, 나도 할 수 있다고. 여기 파키케팔로가 있다고?
12: 신난다. 파키케팔로를 만났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
10: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
12: 응.
11: 두고 봐. 렉스 형보다 더 빨리 열매를 찾을 테니까.
14: 근데 모양이 어땠더라? 사과같이 생긴 열매였어.
11: 좋아, 가보자.
14: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혼자서 있네? 근데 무슨 공룡이지?
11: 안녕, 난 로키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4: 길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엄마랑 떨어졌어?
11: 진짜 아무도 없나? 둘이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얘 엄마는 아닌 것 같아.
12: 그쪽엔 큰 공룡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빠져나가야 해. 날 따라와.

0: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어른 파키케팔로랑 달리 새끼는 머리가 납작하고 뒤통수에 뾰족한 돌기가 솟아있어. 다들 잘할 수 있지?
1: 물론이지. 걱정 마. 우리가 꼭 찾을게.
2: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1: 아, 몰라 몰라. 우선 꼬마야 엄마를 찾아줘야지. 근데 넌 무슨 공룡이니?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걱정 마. 내가 엄마를 꼭 찾아줄게. 난 레스형 다음으로 멋진 다이노 대원이거든. 나만 믿어. 어? 저거 봤어?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쫓아가 보지 않을래? 어때?
0: 이쪽에서 새끼의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1: 이것 봐! 발자국도 있어!
3: 어? 근데 발자국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1: 그러게, 이건 무슨 발자국이지? 누구랑 같이 있나?
0: 아무래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여기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1: 너도 배고프구나. 아, 이 근처에 뭔가 먹을 만한 게 있으려나?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저긴 풀이 훨씬 많을 거야. 여기도 없는 건가?
3: 어? 어? 어디 가는 거야?
0: 얘들아, 빨리 쫓아가보자.
1: 맛있어? 이거 다 먹으면 내가 엄마 찾아줄게. 꼬마야, 빨리 도망쳐.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여기 있으면 위험해. 위험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어서 도망쳐.
3: 로키랑 파키케팔로야!
0: 대체 무슨 일이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위험해! 그쪽은 남겨놓자! 렉스! 레드포! 행신! 렉스! 슈퍼 발굴이! 비바보, 잘했어. 조금만 더 힘내서 끌어올리자. 하나, 둘, 셋. 로키.
3: 근데 로키, 저 공룡이 파키케팔로인걸 정말 몰랐어?
1: 깜빡 잊었어. 다 크고 나면 새끼 때와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말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다들 놀랐지.
4: 아니야, 아무도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5: 엄마 파키케팔로도 무사히 새끼를 찾았고.
4: 근데 렉스, 새끼 파키케팔로는 왜 혹이 없는 거야?
0: 새끼들은 아직 혹이 필요 없거든. 파키케팔로 사우루스들은 영역 다툼을 할 때 머리에 혹이 있는 어른끼리만 박치기를 한다고 해.
3: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역시 박치기는 파키케팔로가 최고라니까.
1: 그러게, 나도 아까 얼마나 놀랐는데.

0: 엄마 파키캐팔로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데 와! 루키! 아프리마!
1: 루키!
0: 괜찮아?
2: 렉스? 여기 있었구나!
1: 토모, 무슨 일이야?
2: 열매 좀 구해달라고 부탁하려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직접 왔지. 어? 로키! 그 열매는? 뭐야? 로키, 네가 찾은 거야?
0: 내가 뭐라고 했어? 나도 찾을 수 있다고 했지. 아이고, 어지러워.
3: 로키는 못 말린다니까.
4: 내 말이.

0: 얘들아, 카드가 완성됐어.
1: 우와, 파킹캐팔로 사우루스 카드다.
0: 오늘도 다들 즐거웠어?
2: 응, 너무 좋았어.
3: 맞아, 로키 때문에 뛰어다니긴 했지만. 근데 로키는 어딨어?
4: 그거 봐, 나도 할 수 있다고.
1: 어? 뭐야? 자고 있는 거야?
0: 네? 아무래도 많이 피곤했나 봐.
1: 밤하늘의 선물 오로라. 얘들아, 안녕.
0: 아, 너희들 왔구나.
1: 지금 뭐 하고 있어?
0: 응, 라일리나 사우라를 보고 있었어.
1: 어? 라일리나 사우라?
5: 라일리나 사우라는 추운 극지방에 사는 공룡이야.
3: 우와, 예쁘다.
1: 이게 뭐지?
6: 이건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야. 거기 가면 볼 수 있는 거야.
5: 응, 운이 좋으면 종종 볼 수도 있어.
1: 걱정하지 마, 루카스. 앤디하면 행운, 행운하면 앤디. 이 앤디와 함께라면 오로라를 꼭 볼 수 있을 거야.
0: 라일리나 사우라의 서식지 정보를 수집하려던 참이라 우르르 행성에 가야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2: 물론이지.

0: 이대로는 걷기 힘들겠어.
1: 설마 너희 도와줄 친구들을 잊은 건 아니지?
2: 어? 아하! 비바보?
3: 비비!
4: 바비!
3: 부!
2: 비?
3: 바비 부!
0: 우와! 비바보다!
3: 안녕 비비.
2: 비비? 비비?
3: 바비, 바비.
4: 알았어, 알았어. 나도 반가워.
0: 부도 잘 지냈지? 렉스, 근데 비바보도 미끄러워하는 것 같아. 무사히 타고 갈 수 있을까?
1: 걱정 마. 비바보에겐 아주 특별한 힘이 있거든.
0: 특별한 힘이라고?

0: 변신했어. 정말 멋진데?
1: 그럼 라일리나 사우라를 찾으러 가볼까?
0: 응!

0: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1: 랄리나 사우라는 어디 있지?
2: 온통 눈으로 덮여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 어? 비바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비바보 어딜 가는 거야?
0: 거기서 비바보!
3: 같이 가! 철 메모드야!
4: 우와 엄청 크다!
2: 단어도 엄청 커!
4: 어? 다리에 뭐가 붙어있는데?
0: 새끼 라일리나 사우라잖아.
3: 아, 비바보가 새끼 라일리나의 꼬리를 빨개라고 쫓아낸 거였나봐.
4: 안녕 라일리나야, 왜 거기 붙어있어?
2: 라일리나 사우라가 곧 떨어질 것 같아.
0: 내가 갈게. 비바보, 라일리나 사우라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지?
2: 비바보.
0: 좋아, 라일리나를 찾자.
4: 비바보, 부탁할게.
2: 비바보. 비바보 찾은 거야?
3: 이건 라일리나의 흔적이야.
2: 어?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
0: 여기 협곡이라 위험한데?
3: 응.
0: 라일리나를 어서 빨리 찾는 게 좋겠어.
3: 어? 저기 라일리나 사우라야!
0: 멈춰! 비바보! 거긴 위험해! 잘못하면 협곡으로 떨어질 수 있어! 도모! 라일리나한테는 내가 갈 테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
3: 어!
0: 엑스! 어! 배신!

0: 왜 그래, 렉스?
1: 라일리나가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어.
0: 정말 다행이야.
1: 내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슈퍼 갈고리 발사!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3: 엄청 귀엽게 생겼는걸?
2: 응, 눈이 정말 커.
3: 추워.
2: 맞아.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눈보라가 잦아들어야 해.
0: 아,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이글루를 만드는 건 어때?
1: 좋은 생각이야.

0: 목모라가 그쳤어.
1: 그러게, 다행이야. 어? 그새 날씨가 좋아졌네?
2: 비비?
3: 바비.
0: 라일리나의 집을 찾아줘야 하는데 어딘지 몰라서 정말 큰일이야.

0: 그럼 어떡하지?
1: 우선 라일리나 사우라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어때?
2: 비비!
3: 바비!
2: 여긴가 보다.
3: 라일리나가 어디로 가는 거지?
1: 잠깐만! 라일리나는 시력도 좋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을 볼 수 있구나. 지금 집을 찾아가고 있나 봐.
2: 우와, 대단하다.
0: 우리 따라가 보자.
1: 좋아.
3: 비비,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우와, 라일리나 사우라가 사는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2: 겨울이면 라일리나들은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땅속에서 생활한다고 해. 어때, 멋지지?
3: 꼭 땅속의 이글루 같아.
0: 맞아, 이제 가족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야.
3: 어? 저기 봐, 오로라야.
2: 그거 봐! 역시 행운하면 이 앤디라니까! 행운하면 앤디! 앤디하면 행운!

0: 자, 라일리나 싸우랑 카드야.
1: 고마워, 렉스.
2: 라일리나 싸우라 덕분에 멋진 오로라를 볼 수 있었어.
3: 밤하늘의 아름다운 선물이 받은 것 같아.
4: 다 내 덕분이라니까.
3: 그 순간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2: 나도야.
3: 우린 갈게, 렉스.
4: 어? 나도 같이 가.
0: 잘 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옥스포드 상.
4: 해보고.
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플렉소,
8: 플렉소 얼마세가?
9: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8: 클릭서
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0: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8: 클릭서
1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자.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지성.
15: 얼굴엔
16: 순한 킹킹.
15: 줄무랑
16: 덥덥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8: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0: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보라로 렛츠고 캠핑 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5: 순하게.
3: 눈물엔
6: 순하게
7: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수호요정.
1: 둘 다 무척이나 실망스럽도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2: 억울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심혜송에 갈 거라고는.
0: 네가 보자제만 안 했어도 안 들킬 수 있었는데.
2: 애초에 몰래 나간 게 잘못이지.
3: 화이트 골드님의 전날이요.
1: 화이트 골드가 명하노니 공주들의 수호 요정들을 화이트 골드 성으로 소환한다.
2: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틀림없어. 다 별 남 때문이야.
4: 자, 오늘 현장 학습은 관찰하고 싶은 해양 생물을 이 병에 채집하는 겁니다.
5: 네.
6: 왕궁 도서관 자료 중에는 심해에서 우리를 구한 그 힘에 대한 단서가 없었어.
0: 그럼 그 힘은 대체? 내 마법은 아니었어.
6: 아, 수호 요정들한테 화이트 골드님께 불려간 김에 물어봐달라고 하자.
0: 오늘 핑크스타랑 싸웠는데.
2: 저 철딱선이 없는 공주들 때문에 항상 우리만 혼나.
7: 에휴, 그게 수호 요정들의 임무니까요.
2: 이건 수호 요정이 아니라 보모랑 뭐가 달라?
8: 누가 와요?
4: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세상에! 이런 희귀종들이 여기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거야!
8: 하츠콘!
7: 얜 왜 필요할 때마다 없는 거야?
6: 벌써 화이트 골드님 성으로 출발한 거 아닐까?
0: 에? 작별 인사도 없이? 핑크스타 아직도 삐졌나.
8: 재집 시간 끝이래.
0: 일단 교실로 가자.
4: 미역, 성게, 소라, 엄청 흔한 조개? 이게 다인가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게 될 겁니다. 뚜두두두두두. 이런 희귀종들을 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 줄 서서 구경하세요. 난 곧 유명해지겠지.
0: 하트콘! 핑크스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2: 몸이 안 움직여.
4: 나의 위대한 발견이 역사를 바꿀. 만지면 안 되지. 자, 관찰은 끝났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9: 수호 요정들이 잡혀서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됐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그래, 빠르게 돌진해 모든 걸 부숴버리는 고블린 사냥.

0: 자, 가서 공주들의 버블 잼 조각을 빼앗아 오너라.
1: 이 발견으로 난 과학계 대스타가 될 거야. 어휴, 이 귀염둥이.
2: 빨리 구하는 게 좋겠어.
3: 블루랑 옐로우는 야외 수업 중이야.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야 해.
2: 타임스탑만 쓸 수 있으면 훨씬 쉬울 텐데.
4: 작전 체크. 내가 뒷문에서 끝없는 질문으로 선생님을 붙잡아둘게. 너희 재빨리 들어가서 요정들을 데려와. 알겠지?
5: 앞문으로?
1: 우리 귀염둥이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나? 누구야?
3: 선생님을 위험해. 변신하자.
2: 그러다 다 들키려고.
3: 하지만
4: 시간이 멈췄어.
3: 지금이야. 선생님부터 구하자.
6: 늦진 않았군.

0: 크림 퍼플 변신 보여.
1: 조금만 기다려.
2: 이제 어떡하지?
0: 내가 유인할게.

정신 차려.

0: 낮의 시간이다! 그린 버블! 핑크스타, 괜찮아?
1: 버블, 나 버블잼을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0: 아니야, 나야말로 항상 핑크스타 도움만 받고 말썽만 부리고 미안해.
2: 알면 됐어.
3: 버블!
4: 얘들아! 블루블!
0: 해치 왔어! 오,
5: 좋아! 타임스탑이 끝나기 전에 요정들을 구하자!
6: 공주님!
7: 오네!
5: 잠깐! 어? 근데 타임스탑은 누가 쓴 거지? 어?
0: 글쎄?
8: 수고했어, 프리클. 흩어진 버블잼을 대신해 블랙다이아를 막아내느라 마법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힘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잠에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럼 저희를 혼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8: 수호 요정들이요, 제 남은 힘을 드릴 테니 공주들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지만 이 힘은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
1: 이제 돌아가자. 어? 근데 마법의 힘이 7개가 나온 것 같은데?
7: 어? 응? 리나 공주는 모두 6이잖아요.
1: 어? 응? 저건 누구지?
9: 심해 공주의 등장!
10: 요즘 화이트 골드님께서 통 소식이 없으시네.
11: 자네, 거기서 뭘 하는 겐가?
1: 키니,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11: 말해보라.
1: 제가 화이트 골드님 성에서 또 다른 공주를 본 것 같아서요.
11: 뭐? 또 다른 공주를? 그럴 리가. 혹시 심의 성 공주? 하지만 분명 그때 우리가 심해성에 도착했을 때는 블랙다이아의 공격으로 이미 모두 당해버린 뒤였어. 생존자가 없는 것을 보신 화이트 골드님께서 그곳에 블랙다이아를 놔둬버리셨지. 자네가 잘못 본 게지.
1: 역시 그렇겠지요.
11: 그럴 거야.
9: 심의 성이면 블랙다이아가 갇혀있는 곳이잖아. 둘이 무슨 대화를 한 거지? 심의 성 공주는 또 뭘까? 뭐지?
5: 조심해! 위험하게.
9: 고마워.
5: 그럼.
9: 잠깐! 기다려! 난 빚 찍어는 못 산다고! 내가 보답으로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이쪽이야!
5: 됐어.
9: 어? 에이, 사양하지 마! 핫도그라는 건데, 얼마나 맛있다고!
5: 다니까.
9: 가자.
5: 이거 봐. 미안. 괜찮아?
9: 괜찮아. 그럼 나랑 핫도그.

0: 뭐지?
1: 그냥 저리 가라니까. 어? 뭐지?
2: 이걸 어쩌나? 접착불에 붙어버렸네. 잠깐 기다리거라. 가게에 가서 떼어내는 미끈액을 가져올 테니.
0: 늦었다. 아저씨, 저희 수업 끝나고 다시 올게요.
3: 자, 우리 블루다섬의 마스코트가 뭐라고 했죠?
0: 저야! 불가사리야! 아님 해삼? 넙치?
4: 이너야, 이너.
0: 이너야!
3: 정답이에요. 그런데, 인디고, 네가 왜 입 안에 있는 거니?
0: 네 이름 인디고였구나. 반가워.
5: 퍼플, 포즈 좀 제대로 할 수 없어?
0: 이 포즈 어렵네.
6: 이건 또 무슨 장난이야, 퍼플? 얜 누구고?
0: 인사해. 여기는 오늘부터 우리 친구 인디고. 이 친구는 레드.
7: 뭐, 안녕.
0: 이 친구는 오렌지.
7: 안녕.
0: 인디고는 머리도 똑똑하고 포즈도 엄청 잘 취해.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 너희도 봤어야 하는데.
7: 그래, 정말 잘 어울린다.
0: 에이, 칠칠맞게 왜 흘리고 그래.
8: 잠깐, 왜 개차의 반응이 한 개 더 뜨는 거지? 좋아요.
9: 감히 나를 두고 화이트 골드에게 버블잼을 갖다 바쳤겠다.
8: 요람이 비워져 있었어. 아기를 탈출시킨 건가? 알아봐야겠군.
9: 심의 성의 백성이여, 가서 너의 주인인지 확인해보거라.
2: 자, 이제 미끈액을 발랐으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야. 손이 많이 미끄러울 테니 꼭 닦고.
0: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져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1: 됐어.
0: 어? 왜? 난 너랑 무지 잘 맞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1: 아무나 쉽게 믿지 마.
8: 이러다 정신을 들키겠어.
0: 핑크스타!
9: 더블타운 스타!
0: 좋아, 우선 인디고를 안전하게!
1: 내려줄래?
0: 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1: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0: 저게 뭐지?
1: 심해 사는 공벌레야.
9: 나중에 얘기해. 버블버블 루나 체인지!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1: 인디고, 너도 인어공주였구나. 손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 손이 떨어질 때까지만 버티자. 버블 스카이.
0: 제법인데?

0: 내 손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1: 절대 놓지 않을 거야.
0: 누구라니까.
1: 날 믿어.
0: 난 아무도 안 믿어.
1: 와.

0: 꼬마, 나만 믿으라니까.
1: 쉐도우 버블!

0: 해주네. 고마워래요. 그동안 우리를 도와준 게 인디고였어.
1: 제도 핑! 제도!
2: 너는
1: 블록 거기서! 비켜! 너 뭐하는 거야? 블록을 보내주다니 넌 뭐야?
0: 블랙다이아의 부하 아니야? 얘들아, 오해야. 그림 속에 갇혔을 때 밖에서 캐처를 되찾아준 게 인디고였어. 인디고도 우리와 같은 인어공주라고.
3: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호여정 끼리는 서로 알고 있지 않겠어?
4: 난 분명 심의 성에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저 수호여정도 오늘 처음 보고.
3: 가자, 프리클.
1: 야! 어디 가는데?
0: 봐봐, 수상하댔지? 버플, 넌 너무 순진해.
3: 그래, 사정이 어쨌든 블록을 놔준 건 사실이야.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고.
0: 그만 가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지. 인디고.
5: 역시 심해성의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블럽이 자신의 백성인 걸 알고 해치지 못한 거야. 어쩌면 저 심해성의 공주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 같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줄무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팡.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숲속에 가자.
8: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장소.
7: 친구입니다.
8: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무성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아,
1: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0: 이 물고기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하는 불가사리보다 100배는 낫답니다.
2: 옷 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버리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0: 이걸 다요?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맞아.
3: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났다는데.
0: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무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뒤통수에 달린 스님의 선생님, 심지어는
3: 팔다리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0: 하하,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봐야지.
4: 아까 들은 괴담도 찍지 마고 빨리 두고 나가자.
0: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안 가. 저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꼭 정체를 밝혀내고 말 테니.
5: 3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퍼플? 내가 2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0: 저기 있는 거 나?
5: 정체가 뭐야?
6: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샤이렘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0: 너도 인어공주였어?
7: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0: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7: 이야, 진짜 잘 그린다.
0: 멋지다.
8: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5: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0: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5: 이번에는 나 그려줘. 나!
0: 나도!
8: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5: 넌 이제 블루 이거야.
8: 내 것도.
0: 스케치요? 어? 예쁘다. 그린, 너는 그림부터가 안 해?
7: 버블쯤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8: 제 말에 신경 쓰지 마. 원래

0: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나라.
1: 신난다! 귀여워!
2: 인원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것.
3: 옐로우한테 농구팀을 만들어달라고 할까?
4: 어? 누구야? 네 인원들! 니들 딱 걸렸어!
1: 도망쳐!
4: 또 너희야?
3: 맛있게 먹어. 사랑스러운 내 머핀들.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안 돼.
1: 아 뜨거. 이게 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우아한 얼굴 익어버렸잖아.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3: 내 불쌍한 머핀들이 다 쏟아져 버렸어.
1: 우린 운동장 청소에 반성문까지 쓰게 생겼어.
5: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2: 뭐야? 감히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야?
3: 아니에요. 공주님께서는 아까 분명히 남의 손이 닿으면 사라진다고 경고하셨거든요. 다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너무들 하시네요.
2: 경고했다는데 들었어?
3: 다들 공주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6: 샤이렘,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1: 손 댔다고 뿅 하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2: 웃겨.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7: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3: 그럼 옐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7: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1: 얘들아, 블록이야. 미술 시비야. 옐로우의 버블잼!
8: 일로! 버블잼!
1: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7: 흩어져서 찾아보자!
2: 어디 간 거야?
7: 덤봉으로 블록이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8: 이야! 비겁해!
7: 조심해.
2: 어디 갔지?
7: 옐로우의 버블잼을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8: 뭐?
7: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3: 누굴

0: 자기 모습을 감췄어.
1: 뭐 하고 있어?

0: 안 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1: 이번엔 버블잼 조각이 안 나타났어.
2: 블록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리 싫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3: 어, 됐어. 가자.
1: 어? 어?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리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 뿐이야.
4: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둘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1: 그림 속의 공주들.
0: 그랬다니까.
1: 옐로우, 좋은 아침. 어? 아, 얘들아, 인사 안 해?
5: 아니요.
6: 다들 안녕.
0: 왜? 나 참.
5: 뭐야?
0: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
5: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
1: 정말 너무해.
0: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1: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됐어.
5: 너나 친구해.
2: 필요 없어.
4: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버블잼에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몰래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고 무엇이든 부숴버리는 스마일크랩.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1: 공주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6: 됐어.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2: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그렇지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2: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1: 뭐야, 너희들. 미술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더니.
7: 하지만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5: 걘 너무 무례.
0: 못 본 척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1: 블록이다. 미술실이야.

0: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
1: 여기? 어디?

0: 이게 뭐지? 물질이 아닌 건가?
1: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2: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도 똑같다. 저기 뭐가 있어.
3: 난 몰라.
4: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2: 레드 공주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3: 우리가 수호 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2: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3: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좋아, 모두 잡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0: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3: 어떡하지?
2: 뭐야? 진짜 귀엽다.
0: 함부로 만지지 말라니까.
2: 정말 귀여워.
0: 도무지 경계심이라고는 없군.
1: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 와.
2: 자, 커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5: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2: 레드는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그럼
6: 진실의 울림인가?
2: 그린, 넌 세상의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핀은 냄새만 맡아도 꼭 먹고 싶어서

0: 블루,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1: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2: 어? 그림 속?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우와, 어쩜 너도 칭찬해주려고? 여여 귀여운 것 좀 봐. 정말 귀엽다. 어? 갑자기 왜 이래?
3: 다친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란.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2: 뭐?
3: 블랙 다이아의 계략이었어. 클로버핑!
1: 저기가 나가는 문인가 봐.

네가 그리는 거야? 야! 모두 힘을 합치자!

문을 잡아야 해.

0: 사라졌어.
1: 이건 꿈일 거야.
2: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클릭서!
4: 클릭서! 몰라들까?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4: 클릭서!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서!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0: 밥에 가자.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아이스크림 트럭.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you. You are

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우,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조심하세요. 왜 그러세요, 파키님?
1: 동이?
0: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1: 아니 그 동쪽 말고 동이랑 홍 홍이랑 합쳐볼래? 동홍 동홍
0: 홍
1: 동이
0: 어
1: 동이
0: 안 돼요 박희님 힘을 좀 더 주세요.
1: 주변에 지금 대방 아무도 없으시죠?
0: 아, 사람 많다고요.
1: 아, 사람 부시라 그래. 잠깐만 여기다.
0: 잠깐만 잡아야 돼요.
1: 돼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지. 그치?
2: 화장실 급하세요?
3: 예. 제 차 안에서 해결하세요.
4: 어허! 그 어디 그 선비가 그 자동차 안에서 그 뚜껑을 한단 말입니까?
3: 제 차 안에 화장실 있어요.
1: 차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요?
3: 네, 안에서 해결하세요.
4: 아이 그래도
1: 잠깐만. 지금 일단 지금
0: 지금 또 가셔야죠.
1: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화장실도 이용하고 아주 기분 좋지, 다방아.
0: 에, 전 냄새 때문에 혼났어요.
4: 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탈 곳에 화장실까지 있고 그러면 내가 조선을 가기? 이걸로 날 조선에 데리고 가주시오.
3: 네?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탈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집 캠핑카예요.
4: 어? 바퀴 달린 집 캠핑카?
5: 캠핑카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오랜 시간 여행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방을 갖춘 자동차예요. 요리하는 주방과 편안히 쉴 거실, 몸을 깨끗이 씻을 화장실, 잠을 잘 수 있는 침실 등이 마련돼 있어요. 바퀴 달린 집이라고 부를 만하죠? 바퀴 달린 집 캠핑카 함께 알아볼까요?
4: 아, 가야겠다. 캠핑카 구경도 못하고 가야겠다.
0: 아유, 박희님 걸음이 왜 이렇게 느리세요?
4: 아유, 원래 선비는 이렇게 좀 느긋하게 걷는 거야. 아, 그 캠핑카도 구경을 하고 싶은데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싶은데 안 하고 그냥 가야겠다. 왜냐면 아직 이렇게 얘기도 없고.
3: 저기.
1: 예.
3: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캠핑하실래요?
4: 너무 좋아요. 네.
1: 혹시 그럼 안에도 한번 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3: 아, 얼마든지 보여드리죠.
0: 나도 차 안이 궁금했어요.
4: 우와.
0: 아까는 화장실 급하게 가시느라 자세히 못 봤는데.
4: 아 그럼 아예 보지도 못했네. 우와. 그럼 이 옆에도.

0: 우와! 우와! 정말 좋네요!
1: 아, 그래요?
0: 그냥 집 한 채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1: 네, 움직이는 집이라고 봐야죠. 네, 여기가 아까 사용하셨던 화장실이고요.
2: 잘 잤습니다.
1: 여기는

0: 이따가 좀 가봐도.
1: 네, 아 누워보셔도 돼요.
0: 우와. 우와. 어, 여기서 어. 조금만 자다가, 어. 우와, 어. 우와. 아니, 복싱하니 아주 너무 좋구나.
2: 편해요.
1: 그리고 여기는 음식을 해서 드실 수 있는 주방이고요.
0: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주방이라고요?
1: 네.
0: 잠깐만. 아궁이. 아궁이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주방입니까?
1: 숨겨져 있죠?
0: 어? 우와! 어?
2: 우와!
1: 숨겨져 있죠?
0: 어? 우와! 어? 오!
1: 캠핑카는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구를 보통 숨겨놓는 편이에요.
0: 오! 이런 숨겨놓은 거 덕분에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어,
1: 네.
0: 와, 여기는 그러면?
1: 여기는 음식을 드시거나 편하게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아이, 뭐 더 숨어있는 거 더 찾고 싶을 정도로 숨어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진짜?
1: 숨겨진 것 중에 정말 신기한 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0: 정말 신기한 게? 이미 충분한데 뭐가 더 신기합니까? 이거 좀.
1: 바로 보여드릴게요.
0: 네네네. 뭐가? 어메!
1: 이건 드랍베드라고 숨겨져 있는 침대예요.
0: 드랍베드요?
1: 평소에는 거실 공간으로 쓰다가 주무실 때 좀 더 많은 잠자리를 확보하고 싶을 때 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0: 우와, 그냥 말 그대로 집이네요, 집.
1: 네, 움직이는 집이라고 봐요.
0: 와, 에, 타방아.
2: 네.
0: 너가 봐도 굉장하지 않느냐, 이거? 이거 좀 어때 보이니, 이거?
2: 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멋진 탈 것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심지어 좁은 공간이라 해도 좁지가 않아. 충분히 쉬고 자고 먹고 다 할 수 있어.
2: 맞아요.
1: 이 캠핑카를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 거기가 다 제 집이죠.
0: 와, 전국 방방곡곡이 내 집이다.
1: 네.
0: 와, 이거는 뭐 거의 그냥 시다 시, 그치 타방아?
2: 맞아요.
0: 와, 여기서 이렇게 쉬고 먹고 캠핑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1: 그럼 본격적으로 캠핑을 해볼까요?
0: 오, 저희랑 캠핑이요?
1: 네.
0: 너무 좋죠? 어, 가시죠. 캠핑을.
2: 얼른 가요.
0: 이 차 하나로 어디든 가면 이렇게 앉아있고 쉴 수 있는 겁니까?
1: 네, 마음에 드시는 곳에 이렇게 앉으셔서 쉬시면 돼요.
0: 와, 아, 이거 좀, 아, 날도 좋은데, 좀 뭔가 이렇게 아, 네. 맛이.
1: 아, 네.
0: 오,
1: 좀 드세요.
0: 아, 물을 또 이렇게 까지
1: 좀 드세요. 드시고.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잠깐만. 이 물을 어떻게 데운 겁니까?
1: 참 깜빡했네.
0: 뭐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까?
2: 이건 전기로 밝은 빛을 내는 전등이에요.
0: 아, 전기?
1: 캠핑카에서 생활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0: 어?
1: 여기 있는 전기 포트, 전등도 캠핑카에서 전기를 얻어서 켠 거고요.
0: 오! 잠깐만. 그럼 아까 봤던 그 집 안에 있는 그것도 다 전기?
1: 네. 캠핑카를 환하게 비춰주는 전등이랑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는 TV까지 캠핑카 안에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0: 호호호! 아니! 그럼 전기가 이렇게 무한적으로 이렇게 계속 있는 그런 겁니까?
1: 그래서 충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0: 전기를 충전을 한다?
1: 네.
0: 그럼 충전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2: 자,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 캠핑카 위에 있는 검은색 판이요. 위에 있는 검은색 판은 태양광 패널인데요. 햇빛을 전기로 바꿔줘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햇빛이 캠핑카의 태양광 패널에 도착하면 짠! 햇빛이 전기로 변신해요.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전기로 바꿔준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잘 모아두었다가 캠핑카에서 불을 켜거나 TV를 볼 때처럼 전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1: 와, 정말 똑똑한 가방이네요.
0: 제가 한 똑똑하죠.
2: 그렇게 막 똑똑하잖아.
1: 자, 그럼 드실까요?
3: 아, 저 국물도 좀. 아,
4: 와,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운치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와, 타바만.
0: 네.
4: 넌 어땠니?
0: 저도 언젠가는 이런 멋진 자동차에 바퀴가 되고 싶어요.
1: 꼭 그럴 수 있을 거예요.
0: 아, 감사합니다.
3: 그럼 뭐 조금 더.
4: 내 특기가.
0: 등에 매달려 있을 때 이런 걸 못 봤는데. 뭐야 이게.
5: 시상이.
4: 시상이 떠오릅니다. 캠핑카. 캠핑카로 운 좀 띄워주시오.
1: 캠.
4: 캠캠캠.
6: 야, 진짜 간다 간다.
4: 저번에 탔던 굴착기는 먼지도 많았는데
1: 핑.
4: 핑핑핑. 화장실에 물도 잘 내려가고 아주 좋은 캠핑카.
1: 카.
4: 카. 어묵 국물까지 예술이다.
1: 오. 삼행시 엄청 잘 지으시네요.
4: 엄청 잘했죠. 네. 아, 그럼 제가 이 센스 있는 삼행시를 같이 여기서 지내면서 평생 옆에서 해드릴 테니까 혹시 저도 여기서 같이 지내야 되겠습니까?
1: 안 됩니다.
4: 그럼 대체 조선은 뭘 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진짜.
5: 캠핑카는 집처럼 꾸며진 자동차였어.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이 있어서 캠핑카에서도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
7: 캠핑카 안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지만 태양광 패널이 있어서 햇빛을 전기로 바꿔주니 전기를 못 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더군.
4: 캠핑카가 조선까지 갈 수 있다면 참 편했을 텐데. 아쉽소.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식물엔
9: 덮어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남방구는 북방구와
1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낮의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0: 친구들,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1: 선생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0: 더 신나게 놀기 위해서 지금 낮잠을 자야 해요.
1: 네.

0: 솔, 아직도 잠이 안 오니?
1: 눈을 감으면 깜깜해서 무서워요.
0: 걱정 마, 솔. 선생님이 코어 자게 도와줄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7: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크크의 최종 목표다.

0: 아니 이게 누구야? 내 동생 민호 아니야? 이 녀석아 오랜만에 형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1: 아, 형 잘 삐지는 건 여전하구나. 우리 형
0: 동생! 아 잠깐 소개하지. 이 친구는 나와 쌍둥이처럼 똑 닮은 내 동생 민호 왕자. 잠깐 나만 있을 때는 다들 표정이 죽상이더만 왜 이렇게 웃고 있지? 어? 어이없어.
1: 형 요즘에 어때? 악당일은 할만해?
0: 아유 말도 마라. 요즘 빌런업계가 포화상태라 빵뜨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는 넌 왕자로 사는 건 어때?
1: 나야 뭐 이 외모로 할 수 있는 건 왕자 말고 없잖아.
0: 여전하구만. 아 온 김에 형이랑 일 좀 하나 하고 가자. 자 보자 보자. 아 마침 오늘 괜찮은 악당 역할이 하나 있구만.
1: 왕자 역할은 없고?
0: 그건 이 다음에 우리 작가님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자. 어때? 콜?
1: 유정 작가님 잘 부탁해요.
0: 저도 잘 부탁합니다.

0: 이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아, 요정들 왔구만. 나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인데 못 만날 뻔했네요.
2: 박사님,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1: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3: 나 좋은 데 가. 병원에 대상포진 예방주사 맞으러 가. 아이, 좋아라.
0: 예방주사? 우리가 아는 그 예방주사 맞지?
1: 박사님 상태가 좀...
3: 내 상태? 아주 좋아요. 내가 그동안 맞은 예방주사들 덕분에 독감 용사, 백일의 용사, 간염 용사, 화상풍 용사, 디프테리아 용사, 폐렴 구균 용사가 날 지켜주고 있거든. 오늘 대상포진 용사가 추가되면...
2: 우와, 그럼 박사님은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천하무적 박사님이 되시겠군요.
0: 역시 우리 박사님 최고예요.
3: 그런데 이 좋은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려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홍민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민서야, 가자.
2: 어디요?
1: 응? 오늘 예방주사 맞기로 한 날이잖아. 보자 보자, 우리 민서 오늘 1번 내염 예방주사 4차 맞으면 되네.
2: 잘했어. 악당아, 사라져라.
1: 너 6살 되기 전에 꼭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들이 있어. 가자, 빨리 일어나, 일어나.
3: 아, 가기 싫은데.
1: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3: 나 예방주사 맞기 싫은데.
1: 아, 전에는 잘 맞았으면서 왜 그래. 참. 어?

왕자 소아과? 일본 내염 예방주사? 안 아프게 놔드림. 아프면 무료? 어? 주사를 안 아프게? 어, 민서야! 이 왕자 소아과 딱 우리 민서를 위한 소아과네. 가, 가자, 가자.

0: 선생님이 안 계시나?
1: 안녕하세요.
0: 누구세요?
1: 저는 왕자 수학과 크크 간호사예요. 예방주사 맞으러 오셨죠?
0: 엄마,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2: 그래, 여기서 당장 나가자.

0: 안녕. 여러분의 왕자 의사 노민우예요.
1: 어머니, 방금 여기서 그냥 나가시겠다고
2: 선생님! 혹시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3: 선생님, 저 주사 맞고 싶습니다.
0: 씩씩한 친구구나. 그럼 우리 진료실로 가볼까?
3: 그러시죠.
2: 저도 예방주사 맞고 싶습니다. 저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1: 어머니,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2: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1: 시큐리티!
2: 안 돼! 선생님!
1: 민서 친구, 팔 걷으실게요.
3: 안 아프게 놔주시는 거 맞죠?
1: 준비됐습니다.

0: 따끔.
1: 홍민서, 너 예방주사 맞기 싫지? 우리가 예방주사 맞았다고 뻥쳐줄게.
2: 우와, 정말요?
1: 자, 진짜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스티커도 짠.
3: 예방주사 맞지 않은 건 우리들만의 비밀?

0: 아이, 왕자 소아과가 언제 생긴 거지? 민서, 너 어디 아프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어? 예방주사 맞은데 막 붓고 그러면 엄마랑 왕자 소아과 다시 가자. 알았지?
1: 아이, 붓긴 왜 보여. 주사 맞지도 않았지. 아무튼 괜찮아요.
0: 그래, 그래.
2: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 여기는 크크.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리는가, 오버.
3: 여기는 작은 빨간 집 목이 들린다, 오버.
2: 지금 일본 내염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국민세 어린이가 공원을 지나가고 있다, 오버.

0: 내가 국민서 어린이 팔뚝에 너희 작은 빨간 집모기만 들을 수 있는 삐삐 스티커를 붙여놨지. 삐삐 소리가 나는 아이를 만나면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퍼뜨려라, 오바.
1: 알았다, 오바.
2: 어? 아니, 이 소리는... 바로 치자! 네, 공격!
3: 이 예명조사 안 아프게 놔주시네.
4: 왜? 왜, 왜, 왜?
5: 어, 아니에요.
3: 그치, 그치? 아유, 엄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웃음이 막 나오는 거 있지?
1: 무기 나한테 물리면 일본 뇌염에 걸리게 되지.
6: 일본 뇌염? 우린 일본 뇌염 안 무섭거든. 난 어릴 때 일본 뇌염 예방 접종 했고 우리 딸은 방금 전에 왕자 세번째 예방 주사 맞았거든.
5: 엄마, 난 사실 예방 주사 안 맞았는데.
6: 뭐?
5: 아니, 그 왕자쌤이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그냥 이 스티커만 붙여줘서.
6: 그럼

0: 이란이란 딩동댕 삼총사가 내 계획을 또 방해하는구만.
1: 어? 저 사람 아까 그 간호사 아니야? 감히 사기를 쳐? 널로와 널로와.
2: 진정하시고 민서랑 잠깐 피해 계세요.
1: 네. 네. 악당 크크. 악당짓 또 정도껏 해야지.
3: 어린이의 건강을 해치려는 못된 신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0: 하! 너희들의 용서 따윈 필요 없다. 예! 쯔! 아니! 받아라! 작은 빨간 진목이 소환!
3: 그렇다면

0: 일단 쫓아냈지만 모기들 곧 다시 돌아올 거야.
1: 어떡하지?
2: 하, 어떡하지 뭘 어떡해. 모기들한테 물려 뜯기는 수밖에.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공공!

0: 뭐길래? 둘, 셋, 뿅!
1: 우리가 또 해냈다!
2: 예! 와!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3: 민서야, 예방주사를 맞으면 내 몸을 지키는 용사가 내 몸속에 생기는 거야.
4: 일본 내염 예방주사를 맞으면 작은 빨간집 모기가 우리를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어.
2: 아! 엄마, 얼른 병원 가요. 나 예방주사 맞을래요.
5: 그래, 가자 우리 딸.
1: 민서야, 우리도 같이 가줄게.
2: 좋아!
6: 오늘도 왕땅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4: 우리가 누구?
7: 기동대사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술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0: 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 하세요. 버신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위험한 소풍.

어디 가는 거야, 쭈?

0: 대체 갑자기 왜?
1: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믿어.
0: 이유가 뭔지 알려줘 좋아. 자세히 말할 순 없어. 그치만 안 된다면 안 됐죠.
2: 왜 그래 하츠비? 응? 무슨 일 있는 거야?
0: 왠지 불길하단 말이야. 제발 좀. 어?
3: 안녕 얘들아, 준비는 다 됐어?
0: 응. 어서 와 제니. 어? 너희도 가는 거였어?
1: 아,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제니가 로미한테 얘기를 듣더니 꼭 가고 싶다잖아. 어쩔 수 없이 여기 온 거야 다해.
0: 로미, 나한테 왜 말 안 했었죠?
2: 아, 미안. 이참에 가에핀과 친해졌으면 해서.
3: 이거 봐봐, 나 열심히 도시락도 만들어 왔어. 이제 어서 가자.
0: 얘들아, 잠깐만.
3: 뭐해, 로미도 서둘러, 어서.
2: 어쩔 수 없네. 같이 가자, 하츠핀.
0: 하지마.

0: 보자꿈 때문에 소풍을 안 오려고 했어? 그렇게 웃을 것까지였죠. 그래도 웃긴 걸 어쩌겠어. 꿈 같은 걸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보석핑들을 가르치겠다는 건지.
1: 나나나!

0: 제니가 만든 샌드위치 진짜 맛있어, 피자. 아,
1: 친구들은 모두 체중이야. 다 같이 여기 떠오고 싶어. 비둘기들도 먹을래 좋아?

0: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도 재미있게 놀아.
1: 다들 어디 갔지, 쭈?
2: 숨바꼭질 하면서 놀겠다던데?
1: 어디에 숨을 거야, 수원? 내 램프는 어때, 수원?
3: 아, 거긴 너무 좁아, 짝짝. 아, 그러고 보니 쪼꼼핑이 숨바꼭질 잘하지, 짝짝?
1: 그래, 쪼꼼핑 그대는 시종이 되어 우리를 잘 숨기도록 하거라, 공주.
3: 나한테 맡겨, 쪼꼼.
1: 잠깐, 잠깐!
3: 하츄핑.
1: 하지마, 안 돼! 왠지 느낌이 안 좋단 말이야, 쪼!
3: 또야, 하츄핑. 괜찮아. 우린 그 넓은 보석숲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적 없어, 짝짝.
1: 맞아. 하츄핑은 너무 걱정이 많아서.
0: 공주인 나를 그대가 막을 순 없어, 공주.
1: 왜 몰라지는 거야, 쭈? 난 너희를 걱정하는 거라고, 쭈! 하츄핑.
4: 그냥 노는 건데 뭐가 걱정된다는 거야, 좋아.
1: 그만하고 우리 같이 놀자. 이번엔 하츄핑이 술래해, 방금.
5: 모두

0: 찾았어?
1: 아니, 아직 아무도 못 찾았어. 아무리 숨바꼭질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지?
0: 다들 어디로 간 거야?
2: 이렇게까지 멀리 와도 괜찮을까, 좋아?
3: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 믿어.
2: 이제야 자유롭게 놀 수 있겠다, 방금! 무슨 소리지?
3: 와, 이 피리 소리 엄청 신이 나비다.
2: 이 근처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나 봐, 좋아.
4: 좋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주지.

0: 성공이군.
1: 그만 다쳐! 남연핑!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쭈? 조합핑! 방글핑! 미더핑! 어서 나와, 쭈!
0: 네 친구들은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본데?
1: 아니야, 그렇지 않아!
0: 소용없어. 넌 저 아이들이 노는 걸 방해할 뿐이지만 난 영원히 재밌게 놀게.

0: 오기! 다들 이 안에서 영원히 즐거운 꿈을 꾸게 될 테니까.
1: 싫어!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쭈! 너의 마법을 깨뜨릴 거야!
0: 그렇게 놔둘 것 같아?

0: 얘들아, 제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줬죠. 이럴수가. 안돼. 아름답고 포근한 소리 좋아. 얘들아, 하츠핑! 이상한 꿈속에서 하츠핑의 하프 소리가 들렸어. 좋아.
1: 나도 들었어. 믿어.
0: 덕분에 눈이 반짝 떠졌어. 방금
2: 제가 악몽을 제대로 재현해주려고 했는데 실패군.
0: 하츠핑, 얘들아.
3: 로미, 저기.
4: 어? 이런 데서 뭐 하고 있었어?
0: 감염킹이 나타났었었죠.
4: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0: 하츠핑이 우릴 구해줬어, 아야.
5: 이제야 알았어. 우리를 위하는 하츠핑의 마음 고마웠죠껑.
0: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웠죠.
4: 요 녀석들 걱정했잖아. 근데 감염핑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0: 핑그르르 티니핑 발레단.
6: 오늘은 지난 시간에 봤던 발레 공연에 대한 감상을 말해보기로 했지. 나일 팀부터 해볼까?
7: 네? 네. 나일, 네가 먼저 해.
8: 난 잘 모른단 말이야.
7: 그래도 먼저 해.
8: 저는 되게 좋았어요.
7: 엄청 멋졌어요.
9: 그래? 그럼 시험 한번 해볼까?
8: 뭐야 이게?
7: 내 몸이 멋대로.
9: 설마 쟤들 지금 발레하는 거니? 진짜 웃긴다.
1: 아,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비더?
4: 역시 이건.
0: 쟨 발레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발레핑이잖아, 방글.
9: 다른 동작도 봐볼까?
0: 아, 핑그르르 발레. 쟤는 진짜 웃겨.
7: 누가 좀 멈춰줘.
9: 자, 더 우아하게.
6: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시켰나?
0: 제가 데려올게요, 선생님.

0: 발레핑은 벌써 도망친 건가?
1: 어? 그만! 그만! 지친다! 그만 멈춰줘!
0: 더 가볍게 쳐야죠, 발레! 이제 그만해!
1: 힘들어. 어머, 어?
0: 한 번 더요?

0: 발레핀. 사람들을 억지로 춤추게 해서 괴롭히면 안 돼. 난 같이 발레 공연할 친구를 찾고 있는 것뿐이야, 발레. 그건 보석숲에 돌아가서 찾아줄래? 피리 피리 캐트리 다이아 큐브 속으로! 캐치를 피했어. 그것도 내 춤을 방해할 순 없어, 발레.
1: 춤을 추며 마법을 모두 피하겠단 거야, 방금?
0: 너의 춤은 어떨지 한번 볼까, 발레?
1: 몸이 저절로 움직여! 왜 이러는 거야, 좋아! 넌 누굴 억지로 춤추게 만들지 않았었잖아, 방금!
0: 더 이상 혼자는 발레는 싫어, 발레. 난 여기에서 진정한 발레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 발레. 여럿이 한 무대에서 멋진 발레 공연을 해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까지 모두 실패했어. 전부 우스꽝스럽게 날 따라할 뿐인데다 멋진 무대도 찾을 수가 없었어, 발레.
1: 그럼 네가 우리를 가르쳐주면 되잖아, 발레. 어? 우리가 티니핑 발레단이 돼서 열심히 연습해보지 마, 방금!
0: 티니핑 발레단?
2: 맞아! 무대로 쓸만한 공간도 있으니까 공연은 문제 없어, 좋아!
3: 얘들아, 잠깐만!
0: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럼 친구들과 공연이 끝나면 완전히 캐치되는 거야! 괜찮지? 응?
2: 함께 공연만 할 수 있다면 난 좋아, 발레!
1: 잊지마! 정말 예뻤죠!
2: 도시즈도 엄청 귀여워, 좋아!
1: 나나나! 나 봐봐! 우와, 정말 예뻐!
3: 난 정말 하기 싫은데...
2: 자자, 다들 준비됐지, 발레?
1: 응!
2: 날 따라서 발을 쭉 뻗어봐, 발레! 미더피, 발을 이렇게 쭉 뻗어야지, 발레. 나비처럼 뛰는 거야, 발레.
1: 응, 알았어.
3: 야호!
2: 미더핑, 그러면 안 돼, 발레.
3: 어? 왜? 내가 제일 높이 뛰었는데.
2: 자, 날 봐. 이렇게. 발레에는 우아함이 필요해. 높은 건 그 다음이야, 발레. 될 때까지 연습이야, 발레.
3: 와, 될 때까지.
2: 자, 다음은 발끝으로 서기. 사뿐사뿐 나처럼 걸을 때까지, 발레.
3: 대체 어쩌란 거야?
2: 좋아, 잘하고 있어. 유연하고 우아하게 발끝에 집중해보자, 알겠지? 그래, 그렇지.
3: 힘이 들 땐 역시 초코볼이 최고지, 믿어.
2: 미더핑, 연습 중에 집중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발레?
3: 더는 못 참겠어, 미더! 안 돼, 이걸 어떻게, 믿어!
1: 미더핑!
4: 미더핑한테 무슨 일 있어?
1: 로미, 그게...
3: 블랙핑크 너무 깐깐해.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래, 빅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빅도?
4: 사실 좀 그렇긴 하지.
3: 너희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1: 뭐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 탓이야?
3: 뭐? 전부 다 알아면 됐잖아.
0: 모두 그만. 내가 발레핑하고 얘기해볼게. 진정해.
3: 저건.

0: 내 꿈이 이루어졌어, 발레. 이 행복을 안고 보석숲으로 돌아갈래, 발레.
1: 꿈이 이루어져서 다행이야, 발레핑. 그럼 약속대로 캐치할게.
0: 응? 피리피리 캐치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보석 피리핑, 발레핑 캐치! 다음엔 더 멋진 발레 공연을 하고 싶어, 발레. 연습 언제 한 거야?
2: 그게 며칠 전에 달빛 아래서 혼자 춤추는 거 봤어.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었지.
0: 아니야, 나도 좀 심했지. 네 역할을 아주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 감동받았어, 발레.
2: 공연 끝났으니까 초코볼 먹을래, 미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0: 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1: 얼굴엔
7: 순한 킹킹
1: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뭐든지 가지고 놀아주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 어깨가 들썩들썩거려. 신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찾아봐야지. 오, 오, 여기야. 뭐가 이렇게 커? 뭘까? 빨리 뜯어봐야지. 오늘은 바로 짜잔! 신나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온 건가 봐. 빨리 가지고 가야지. 오, 뭐가 이렇게 무거워? 으차! 으차! 오, 무거워. 오, 기다리고 기다리던 뮤직박스 열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뮤직박스는 아, 야야 얘들아 아직 보면 안 돼. 눈 감고 일로와. 눈 감고 눈을 감아요. 약속 지켜요. 절대 보지 마요. 자, 이쪽으로 앞으로 보세요. 짜잔, 커다란 박스가 또 왔습니다. 예. 이제 커다란 박스도 안 무섭죠? 그죠?
1: 네.
0: 오늘의 박스는 신나는 아프리카야. 멀고 먼 아프리카. 도대체 그 먼 곳에서 어떤 것을 보내왔을까요? 어디?
2: 압지수야의 난간이!
0: 어? 어? 아프리카 말인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누구세요?
2: 압지수야의 난간이! 음악 없인 못 살아!
0: 어? 뭐라고 소리치시는데?
1: 음악 없이 못 살아? 어?
0: 누구세요?
2: 깝깝해! 빨리 열어두세요!
0: 아, 알겠어요! 우리 말도 하신다.
1: 뭐요?
0: 아, 빨리 열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2: 아티스야의 단가에 음악 없인 못 살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나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은 음악 요정 아미두입니다.
0: 안녕! 하이파이! 예!
2: 뮤직박스 친구들에게 아프리카 음악 알려주려고 한국말 공부하고 왔어요.
0: 예! 최고! 와!
2: 여러분! 아프리카 음악 한번 들려줄까요?
1: 네!
0: 어? 이거 내 건데?

0: 와! 야, 너무 멋있다! 박수! 아니, 아미도 요정님은 어쩜 이렇게 연주도 노래도 잘하세요?
1: 우리는 기쁠 때나, 네. 슬플 때나, 아르트시아의 단카에.
0: 아하! 아따시 단카에가 그런 뜻이었구나! 아, 저도요! 아따시아! 아따시아의 단카에! 음악을 쓰는 못 살아요!
1: 여러분!
0: 네!
1: 음악 듣고 신하면
0: 네
1: 춤을 추세요.
0: 네. 아타시아의 단가에
1: 아르티시아의 단가에 음악 신하면 춤을 추세요.
0: 갈라바스.

0: 주스야의 단칼이.
1: 와! 아프리카 연주와 춤 정말 잘 봤어요.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2: 제구!

리더 다니엘 드라체. 오, 오, 하늘을 들어 올리듯이 손을 위로 쭉쭉 뻗는다. 우와. 다니엘 세 번째 알려주세요. 오, 재밌다 이거. 봐봐, 앞으로 헤엄치고 뒤로 통통통. 앞으로 헤엄치고, 앞으로 헤엄치고, 뒤로 통통통통통. 우와, 이게 제일 재밌다. 통통통통통. 우와. 얘들아, 박수. 우와, 재밌어요, 재밌어. 우리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우리요, 신나게 처음부터 다시 추고 싶어요. 음악 큐. 잘한다.

자, 지금 텔레비전 보는 친구들, 엄마, 아빠, 이모, 할머니도 일어나서 춤추세요. 아미도 다니엘과 함께 더 신나는 아프리카 음악의 셀로 고고.

0: 뭐든지가 지금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고를까?
1: 아저씨.
0: 오 저기 봐.
1: 뮤직 박스를 해주세요.
0: 오 정엽이가 뮤직 박스를 갖고 왔네. 정엽이 뮤직 박스에 뭐가 들어있어? 아저씨 보여줘. 정엽이 박스에서 재밌는 소리가 들리네. 빨리 열어보고 싶어.
1: 아저씨가 여기 뜯어주세요.
0: 알겠어.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짜잔. 그림 밀기의 소리?

0: 친구들 안녕.
1: 안녕.
0: 오늘은 정여비의 박스를 열어보겠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응? 이게 뭘까? 뭐지? 정여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1: 비밀이에요. 아저씨가 맞춰보세요.
0: 아, 내 생각엔 여기에 정여비 좋아하는 젤리.
1: 아니요.
0: 팽이?
1: 아니에요.
0: 초콜릿?
1: 아니에요.
0: 나 모르겠어. 정여비가 보여주면 안 돼?
1: 네, 제가 보여줄게요.
0: 그래. 그러면 정혜비가 보여줘. 과연 오늘의 박스는 짜자잔 짜자잔. 우와, 잘 뜯는다. 우와, 짜잔. 다시 눈 가리고 있을게. 뭘까? 뭘까? 우와. 진짜 정엽이의 그림일기야?
1: 네.
0: 우와, 궁금해, 궁금해. 그림일기는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으로 그리는 건데 정엽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겠다. 궁금했었는데 잘 됐다.
1: 네.
0: 이 그림일기 설명 좀 해줄래?
1: 네.
0: 짜잔. 이건 뭐야? 여긴 어디야?
1: 이거는 제 방이에요.
0: 어, 정엽이 방이야?
1: 네.
0: 이 검은색은 뭐예요?
1: 검은색은 이불이에요.
0: 아, 이불이야? 난 너 미역 덮고 자는 줄 알았어.
1: 아니에요.
0: 아니구나. 어? 근데 정엽이는 왜 눈을 가리고 있어?
1: 눈을 아침에 일어나서 비비고 있어.
0: 아, 눈 비비고 일어나, 이거구나. 우와! 여기 시계를 보니까 7시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
1: 네.
0: 뭐, 뮤직박스 보려고?
1: 네.
0: 오, 하이파이브!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게. 짜자잔!
1: 화장실.
0: 양치를 하고 있네?
1: 네.
0: 자, 그럼 다음 그림. 짜자잔!
1: 이거는 제가 밥 먹고 있는 건데.
0: 어.
1: 이거는 계란말이고요.
0: 이거는?
1: 이건 햄이고요. 이건 계란이고요. 이건 손가락이고요. 이게 포크고요. 이게 계란이고요, 이게 밥이고요, 이게 미역국이야.
0: 미역국이야, 골고루 잘 먹는구나.
1: 네.
0: 우와, 바이. 알았어, 다음 장 볼게. 짜잔. 와, 노란색 버스예요. 이거는 뭐예요?
1: 이거는 유치원을 가는데 버스 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놀고 가는 버스예요.
0: 아, 스쿨버스구나. 이 안에 버스에 타면 친구들이랑 재밌는 놀이도 많이 했겠네요?
1: 네.
0: 아, 저기 봐.
1: 네?
0: 여기 그림일기도 음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몰랐지?
1: 네.
0: 그럼 자. 우와, 이 소리 뭘까? 정유미가 맞춰봐.
1: 이거 뚝뚝뚝 시계 울리는 소리예요.
0: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정여비를 위해서 아침에 해주는 것 같은데 뭘 써는 소리 같지 않아?
1: 그거예요.
0: 그지?
1: 네.
0: 자, 그리고 다음 소리. 오?
1: 이거 그거네.
0: 뭐야?
1: 이거 그거 그 물을 마시는 건데.
0: 오, 그래?
1: 물 마시는 건데 오물오물 해가지고 배.
0: 어, 아, 물을 먹고 삼키는 소리일 수도 있고 뱉는 소리일 수도 있다? 나는 정엽이 화장실 가는 소리인 줄 알았어. 다음 소리. 정엽이의 하루에는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정엽이가 일어날 때. 오, 재밌는 소리. 시계 소리, 째깍째깍, 따르릉.
2: 정여봐, 일어나야지.
0: 정엽이가 씻을 때.
2: 오호, 여기도 재밌는 소리.
1: 세수해야지.
2: 정엽이가 밥 먹을 때. 오호, 이 소리는 뭐지? 엄마의 요리하는 소리.

0: 와, 정엽이의 하루 잘 봤어요.
1: 그림이 속엔 엄청 소리가 많아요.
0: 맞아, 맞아. 그치?
1: 네.
0: 정엽이가 일어나서 유치원 가기까지 재밌는 소리가 엄청 많이 들어있구나. 정엽이는 어떤 소리가 제일 좋았어?
1: 저는 엄마가 밥 만들어줄 때요.
0: 아, 진짜? 아저씨는 정엽이가 씻을 때라는 소리가 제일 재밌었는데. 좋아! 이제 정엽이 그림일기에서 찾은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 보겠어. 궁금하지 않아?
1: 네, 궁금해요.
0: 네, 그럼 우리 함께 공연 박스에서 확인! 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중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달콤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달콤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신 매운맛.
1: 우와, 떡볶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누나 이거 먹어.
0: 우와, 그걸 한 입에 다 먹는다고?
1: 그럼.
0: 우와.
1: 맛있어, 맛있어.
0: 그렇게 맛있어? 나도 먹어야지.
2: 맛있다.
1: 어? 누나는 빨간 떡볶이네. 안 매워?
0: 나는 하나도 안 매워. 얼마나 맛있는데.
1: 정말?
0: 호떡이 너도 한번 먹어봐.
1: 응? 그럼 그래 볼까? 매울 것 같은데. 맛있다. 매워.
0: 어? 그렇게 매워?

0: 꿈혀가 불타오르는 것 같다. 아, 나 배운 건 참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왜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 그렇게 궁금하면 호떡이 니가 매운맛을 왜 참을 수 없는지 알아보고 올래? 자, 매운맛 딱지.
0: 좋았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오겠어.

0: 똑똑! 안녕하세요!
1: 우와!
2: 어? 저기 간장 떡볶이다! 어? 나는 매운 떡볶이잖아!

0: 오, 맛세포들이 무슨 맛인지 알려주네.
1: 네네, 여기는 짠맛 세포. 짠맛이 들어왔습니다.
0: 어? 근데 어디로 연락하는 거지?
2: 네네, 여기는 맛센터 맛 매니저입니다.
3: 네? 짠맛이 들어왔다고요?
2: 네네, 내님께 전달하겠습니다.
4: 감칠맛 세포입니다.
2: 네네, 감칠맛 세포 말씀하세요.
4: 간장 떡볶이는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맛입니다.
2: 간장 떡볶이는 아주 맛있는 맛이라고 뇌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간장 떡볶이는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5: 네네, 저 그럼 이제 위산탕으로 가는 건가요? 오, 예!
6: 잘가, 간장 떡볶이.
5: 네, 맛세포님들, 저 멋진 똥이 될게요.
6: 잘가.
7: 아, 다음은 어떤 음식이 들어올려나?
8: 그러게. 기다린다. 어떤 음식이 들어올까?
0: 나도 간장 떡볶이처럼 엄청 반겨주겠지.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저도 맛 좀 봐주세요.
6: 어서오세요.
0: 왜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놀라는 거냐고요?
9: 여기는 통증센터 통증 매니저입니다. 네? 입안에 통증이 나타났다고요?

0: 네, 아주 아주 뜨거운 통증입니다.
1: 확실합니다.
2: 혀가 불타오르는 것 같은 통증입니다.
1: 틀림없습니다.
3: 뭐라고요? 혀가 불타오를 것 같은 통증이라고요? 통증의 원인은 알아냈습니까?
0: 통증의 원인은 바로 쟤입니다.
2: 매운 떡볶이.
1: 확실합니다.
4: 제가 통증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떡볶이일 뿐이에요.
0: 아니다. 너는 통증이다.
2: 넌 뜨거운 통증이다.
1: 핫 뜨거 뜨거.
2: 뜨거워서 아프다.
0: 너무너무 아프다.
1: 아야야야.
4: 내가 뜨겁고 아프다고?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핫 뜨거뜨거 입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아팠던 건가요?
5: 나다. 통증의 신 캡사이신.
0: 뜨거웠다. 큰일 났다.
1: 엄마야.
6: 나는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다. 매운 떡볶이 속에 숨어있다. 나왔다. 뜨거운 맛 파이어. 매운 맛 파이어. 통증 맛이 어떠냐? 괴롭냐? 아프냐? 너희들이 괴롭고 아플수록 캡사이신은 신이 난다. 그럼 난 이제 뇌로 간다. 빠야.
4: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0: 통증 매니저님!
3: 뭐라고요? 통증의 신, 캡사이신이 깨어났다고요? 네? 캡사이신이 뇌님께 가고 있다고요? 여기는 통증센터, 여기는 통증센터. 뇌님. 캡사이신이 지금 뇌님께 가고 있습니다.
2: 뭐야? 통증의 신 캡사이신이 여기로 오고 있다고?
6: 매운맛 파이어. 뜨거운맛 파이어.
2: 안 돼!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
3: 뇌님, 당장 피하십시오!
2: 야! 너는 내가 여기 떠날 수 없는 거 알잖아! 내가 어떻게 피해!
3: 아, 맞다. 아, 그렇죠. 아유, 그럼 어떡해요?
2: 지금 당장 캡사이신을 내쫓을 방법을 찾아야 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없을까? 없을까?
3: 없죠! 뇌님, 이제 어떡해요?
2: 야, 내가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우요요요요요.
7: 어? 우유?
2: 그래, 바로 그거야.
3: 네?
2: 캡사이신을 내쫓아낼 방법을 찾았다. 지금 당장 밀크맨을 소환하라.
8: 네? 밀크맨이요?
9: 갑자기 밀크맨을 어디서 어떻게 데려와요?
1: 망했네, 망했어.
4: 왜요? 무슨 일인데요?
1: 아, 캡사이신을 쫓아내려면 밀크맨을 데려와야 한대.
4: 응? 밀크맨이 누군데요?
9: 밀크맨 몰라? 밀크는 영어, 우리말로는?
4: 정답! 우유!
8: 딩동해!
0: 호떡이가 우유를 마시면 캡사이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1: 그게 가능하겠냐고.
4: 가능해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우유를 마실게요. 우와, 우유 최고 딱지다.
8: 오, 살아났다.
4: 누나, 나 우유 마실래.
10: 아, 찾을 줄 알았지. 자, 여기.
4: 매운 것을 먹으면 캡사이신이 나타나는데 캡사이신을 쫓아내려면 우유를 마시면 된대.
10: 알아, 얼른 마셔. 천천히.
2: 어떡하지? 캡사이신이 오면 어떡하지?
6: 어떡하긴, 뜨거운 맛.

0: 매운맛을 보는 거지.
1: 캡사이신!
0: 그래, 내가 바로 캡사이신이다.
2: 멈추시지! 넌 이제 끝이다. 밀크, 밀크, 밀크맨.
0: 하! 그렇게 허접한 주문으로 뭐 어쩌자는 거야?
2: 밀크!
1: 와! 캡사이신이 사라졌다! 고마워, 밀크맨! 덕분에 살았다!
2: 아이, 뭘요? 호떡이가 우유를 마셔준 덕분이에요. 밀크!
3: 밀크맨의 폭풍 설사 사건!
4: 뇌가 뽑은 최고의 영웅상! 이름, 밀크맨! 밀크맨은
1: 매운맛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통증의 신 캡사이신으로부터 뇌를 구해내고 우유 칼슘으로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쑥쑥 키운 공로를 칭찬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4: 자, 트로피도 받으시고.
5: 뇌님,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못 해냈을 거예요. 저랑 함께한 밀크맨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0: 근데 왜 나는 안 부르는 거야?
1: 아, 맞다. 아, 유당도 있었지? 아, 미안. 자, 그럼 유당이랑 함께 한 번 더 부르자.
2: 좋아!

0: 굉장한데. 어.
1: 흑도가 괜찮아?
2: 아니. 누나. 응? 나 왜 갑자기 설사를 하는 걸까?
1: 우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2: 응? 우유 때문에? 아, 맞다! 저번에도 우유를 마시고 설사를 하긴 했어. 근데 누난 괜찮은데 왜 나만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걸까? 왜 나만 우유를 마시면 설사를 하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우유 딱지가 깜빡인다! 우유가 네 몸속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이야!
3: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1: 여기는 대장 마을인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지? 관략근 문지기님,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3: 고마워요, 경찰 세포님.
1: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다들 어디 간 거예요?
3: 방금 폭풍 설사가 있었잖아요.
1: 네? 대체 왜요?
3: 이게 다 밀크맨, 아니지, 설사맨 때문이에요.
1: 응? 밀크맨?

0: 그럼 호떡이가 우유 때문에 설사한 게 맞았네.
1: 경찰 세포님, 설사맨 좀 잡아주세요. 다시는 설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제발요.
0: 설사맨은 지금 어디 있죠?
1: 아마 그 시상식장에 있을 거예요. 최고의 영웅상을 받는... 오? 빠르네.
2: 이 비크맨, 최고의 영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비크맨! 아니, 설사맨! 넌 그 트로피 받을 자격 없어!
2: 설사맨이라고? 난 밀크맨이고 이 트로피 내 거야.
0: 방금 너 때문에 대장마을에서 폭풍 설사가 일어난 거 몰라?
3: 뭐야? 폭풍 설사라니?
0: 아주 그냥 싹 다 쓸어봤대요.
3: 뭐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트로피랑 상장은 없지.
2: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내가 설사맨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죠. 경찰 세포, 따라와. 직접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0: 그래, 좋아! 뭐야? 따라오라더니 위선탕에도 없고 혹시 도망간 거 아니야? 설사맨! 설사맨!
2: 설사맨 아니라니까! 여기 소장으로 와.
0: 소장? 기다려라. 설사맨 도망치는 거야?
2: 도망치다니. 나 밀크맨이라니까.
4: 어서 오게 밀크맨.
2: 그죠? 맞죠? 저 밀크맨 맞죠?
4: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의 소장으로서 한마디를 한다면 밀크맨 맞지? 그 소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이네만.
0: 네?
2: 들었지? 이 밀크맨이 여기서 얼마나 환영받는지 지켜보라고.
5: 밀크맨님, 소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단백질 소화요소가 왔습니다.
6: 지방 소화요소도 왔죠.
0: 뭐야, 저렇게 반갑게 환영한다고?
2: 좋아, 자 그럼 소화를 시작해줘.
5: 소개야, 한다. 단백질 빠샤, 빠샤, 빠샤, 빠샤.
7: 오, 오, 오, 오. 꺼내줘서 고마워. 단백질 소화요소.
4: 오, 밀크맨 단백질. 다리 녹아서 튼튼한 근육이 되거라.
6: 이제 네 차례인가? 쪼개야 신다. 지붕
0: 파샤! 파샤! 파샤!
7: 또 지붕 꺼내주어서 고마워. 지방 소화효소.
4: 아이고, 지방이 많네. 지방이 많으면 살이 찔 텐데.
7: 에너지가 돼서 힘나게 힘나게 할게요.
4: 그럼 지방은 배로.
7: 네, 소장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밀크맨.
2: 단백질, 지방, 잘 가.
6: 밀크맨님 덕분에 영양분 부자 되겠어요.
5: 야르르 야르르.
4: 잘 가.
0: 뭐야, 다들 좋아하잖아.
8: 소장 입구에 비타민 D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4: 아이고, 왔구만. 밀크맨, 칼슘은 내가 부르겠네. 나와라, 칼슘.
0: 칼슘.
4: 비타민 D 버스가 뼈마을로 가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가자.
9: 네, 소장님. 밀크맨, 즐거우슘.
2: 그래.
4: 어서 와.
2: 잘 가. 유당. 알았어. 꺼내준다니까. 소장님. 유당이 나오고 싶어서 난린데 락타아제는 언제 오는 거예요?
0: 락타아제가 누구야?
2: 유당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야.
4: 밀크맨, 락타아제가 안 와서 집에 가보니까 말이야. 락타제! 에이? 아이, 떠난 거야? 아휴. 아, 이건 편지잖아.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떠났지 뭔가.
2: 미크맨에게.
10: 쪼개야 산다! 그동안 미크맨 유당을 소화시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11: 유당!
10: 오! 빠셔!
11: 야르, 빠셔!
2: 락타제가 없으면 유당은 어떡하라고?
4: 유당이 그냥 나오려는 모양이야. 어? 락타제가 없이 그냥 나왔다가는
11: 유당 물
4: 소화가 되지 않은 유당은 계속 물을 부를 거야.
0: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2: 물이 몰려오겠지.
12: 꾸르르 꾸르르 꾸르르 꾸르르 꾸르르
4: 뭐하고 있어? 아, 도와줘!
0: 네! 양자! 양자! 양자! 양자! 괜찮을까요? 가봐야겠어요!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없어서 이 물난리가 난 거라고요.
2: 소떡이는 락타제가 없어. 유당을 소화시킬 수 없는 유당 불내증이야.
0: 그럼 호떡이한테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해야겠어.
2: 안 돼. 우유엔 몸에 좋은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럼 대신 이렇게.
0: 오, 좋은 생각인데? 고마워. 호떡아, 네가 우유를 마시면 설사하는 이유를 알아냈어.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없어서 배도 아프고 설사도 했던 거야.
11: 그럼 나는 이제 우유 못 마시는 거야.
0: 아니, 두유를 마시거나 유당이 없는 우유를 마시면 돼. 우유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으니까.
11: 아하, 고마워 누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8: 얼굴엔
13: 순한 킬링.
8: 식물엔
13: 덤덤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7: 난방구는 붙방구와
1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1: 아빠, 저게 뭐야?
22: 글쎄.
23: 다들 뭐 먹는 거지?
24: 이게 뭐예요?
2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4: EBS IN

아니야.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we're making something sweet and delicious. 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달콤한 레시피 하나 있어요. We are making 연두부 연과류 카스테라. Yes, soft tofu and nut castella.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So we need milk and chestnuts. 우유하고 밤. 이거 생밤이요. 우리 조금 이따가 삶아요. We have almond flour, 그 almond 가루. We have nuts and raisins, 우리 견과류. We have powdered sugar, sugar powder. We have an egg, 달걀. We have more sugar, 또 설탕 있어요. And we have soft tofu, 연두부. 맛있는 카스텔라 만들고 싶을 때 연두부 꼭 필요해요. We need soft tofu to make this cake. 1. We need to make the chestnut paste. 네, 우리 밤 페이스트 만들어야 돼요.

0: We put our chestnuts in the water. 손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And now we wait for them to cook. 우리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생밤은 못 먹어요. 너무 탁탁해요. So you can see they changed color. 그 색깔 완전 변했어요. 그리고 좀 부드러워졌어요. They're ready to take out. 이제 배주래요. 항상 손 조심해요. 물이 너무 뜨거워요. Now we can crush our chestnuts. 네, 우리 밤 작은 부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재료 하나도 필요해요. We need milk. 우유 필요해요. So we put our chestnuts in here. 아직 따뜻해요. 그래서 손 조심하세요. And now we add our milk. 우리 우유도 들어가요. 항상 믹서기 썼을 때 꽉 닫아야 돼요. Stop. Look at that. Let's pour it into the bowl. 이거 보세요. Wow. Thick and creamy. 밤하고 우유, 그리고 설탕, 판에서 요리 좀 해야 해요. Let's add our chestnuts and milk. Wow. And we add the sugar. 우리 설탕도. And stir. 이거 약불이요. Oh, look. It's bubbling. And it's getting smaller. 작아져요. You can see it's got thicker and thicker. 이제 뭐 피넛 버터 아니면 잼처럼 생기는 거예요. It's much thicker. It's almost like jam. 진짜 거의 잼처럼 생겼어요. The next step is very easy. 우리 다음 스텝은 진짜 쉬워요. We put everything in a bowl and we mix. 우리 모든 재료들이 볼 안에 넣을 거예요. 믹싱 할 거예요. First, one egg. 우리 달걀 하나. Plop. And now we whisk. 네, 흰자하고 노른자 섞여서 해야 해요. 아주 많이 안 해도 돼요. We call this egg wash. Now, the tofu. 이제 연두부 넣을 거예요. The soft tofu. We need a sieve. 이거 쓸 거예요. And now we add the tofu. 우리 두부 넣을 거예요. So we scrape it in like this. We put it all in the sieve. 이 연두부 여기 돌아갈 거예요. And now we push. And push it all through the sieve. 소리도 좋고요. Next, the flour. 네, 다음은 밀가루 말고 오늘은 아몬드 가루. 네, 우리 아몬드 가루 들어갈 거야. And our nuts and dried fruit. 네, 우리 견과류 넣는 거야. Our nuts and raisins. 네, 우리 견과류 들어가는 거야. 아, 견과류. 외국 사람한테 발음 너무 어려워요. 견과류. 그리고 솔직히 견과류 몸이 어디서 어떻게 좋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견과류는 다양한 종류의 단단한 열매를 뜻해요. 예를 들면 땅콩,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등이 있어요.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Nuts keep our bodies healthy. So, let's cook together.
0: Now we mix it all together. 우리 다 섞여서 해야 해. Mix it around. 아, 맞다. 하나 더 넣어야 돼. We have to put in our chestnut paste. 이 맛있겠다. Perfect. Ah, look. This is more like it. 야, 이거 확실히 반죽 느낌이 나는 거예요. I think it's ready to go in the oven. Our cake is almost ready for the air fryer or oven. 네, 우리 금방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oven 케이크 돌아갈 수 있어요. We need an oven dish. 그 에어프라이어 아니면 oven

0: 갈 수 있는 접시 하나. So now we put the cake batter in the dish. 네. 우리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씩. Okay? And now good. Baking time. 네. 우리 에프라이더를 갈 거예요. We put inside 160도 160 degrees 20분 for 20 minutes. It's ready to go.
1: 20분 기다려야 돼요. 하.
0: The 20 minutes is up. 네, 20분 다 됐습니다. 우리 어븐 열 수 있어요. Open it up.
1: Look at that. Perfect.
0: I'll take it out. I'll take off the paper. 그 종이 포일 뺄고요. Look at that. Now we can slice. 오늘은 썰어 볼 거야. I'm going to slice. You can have a thick slice or a thin slice. And one more. 마지막 터치 하나 있어요. 아주 달콤한 터치. 바로 슈가 파우더. Tap, tap, tap, tap, tap, tap. My soft tofu and nut castella is done. 네, 우리 연두부 견과류 카스테라 끝났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 시간. 나 핫다다다다. This one. 카스텔라.
2: 이거 보통 카스텔라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이것은 바로 아몬드 가루예요.
0: And you can taste the nuts. It's delicious.
2: 네, 견과류 어려운 말지만 카스텔라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0: Next time you can make another easy recipe with me.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Bye bye.

0: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1: 이거 도라고!

0: 괜찮나, 소녀?
1: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2: 영혼은 무사합니다. 근데 세나가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3: 이건 제가 마무리하죠.
4: 가디언제 전력이 저 정도일 줄이야. 도착할 때가 됐는데.
5: 아,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누가 좀 도와줘.
2: 도착했습니다.
5: 고맙긴 한데 누구세요? 처음 보는데. 조심하세요. 걔 보통 아니에요.

0: 불스, 우리도 싸우자. 야, 너네 어디가? 도망가는 거야? 이리 돌아와. 상대해 줄게.
1: 와, 스노우 체인 대박.
0: 불스, 넌 저런 거 없어?
2: 처음 보는 오빠인데 완전 짱이네.
3: 누구지?
4: 도대체 누구지?
3: 서론 전투의 기재라더니 소문대로군요. 유라시아 지부에서 급한 지원군 덕분에 위기를 겨우 넘기긴 했는데 에스링커들이 저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인 건...
5: 어떻게 된 겁니까? 지형적인 불리함을 고려하더라도 이터널 코어로 작동하는 신화물을 장착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다니.
6: 아, 그게 신화모의 향상된 파워업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5: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6: 그게 당장 신화모의 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한 후 대대적인 기술 지원팀을 현지로 급파하겠습니다.
7: 테스트 준비해.
8: 네.

0: 저 오빠 장난 아니던데 누구지?
1: 지원 온 거 아닐까?
2: 지원?
1: 원칙적으로라면 이 지역은 유라시아 지부에서 맡아야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왔으니 그 지부에서도 에이스를 보내만 하지.
3: 그야 우리가 잘하니까 온 거고. 제 서론엔 확실히 익숙해 보였는데 우리보다 스펙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

0: 그렇지?
1: 유라시아 집으면 러시아어 쓸 텐데 내가 물어볼까?
0: 너 러시아어도 아냐?
1: 응. 안녕하세요, 아친. 아찌?
2: 안녕하세요, 유리 이바노비치 불코프.
3: 벌써 인사들 나눈 거야?
2: 난 유리 이바노비치 불코프. 유리락 부르면 돼.
0: 뭐야? 그럼 우리가 했던 말 다 들었어?
2: 응? 너희 무슨 말을 했더라? 아, 내 실력이 별로라고 했었나? 교관님, 혹시 얘가 제 룸메이트인가요?
0: 룸메이트?
3: 맞아. 유리는 이번 전투에 지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부로 우리 아시아 지부 소속이야.
0: 오, 전학생? 그럼 내가 선배네.
3: 그래, 유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네가 도와줘.
0: 네, 걱정 마세요.
4: 안 됐다.
3: 아무튼 오늘 모두 고생했어. 내일은 해가 뜨기 전에 기상할 거니까 빠르게 수면에 들도록 한다.
5: 네.
0: 하, 일찍 일어나는 게 제일 싫은데. 야, 너 한국 가봤어?
2: 아니.
0: 그런데 한국말을 왜 그렇게 잘해?
2: 6개월 전에 한국으로 가게 된다고 결정 났을 때부터 배운 거라 아주 디테일한 대화는 힘들어.
0: 아, 걱정 마. 한국 가면 다 알려줄게.
6: 제대로 만났네.

0: 어제는 기계 맘머스들이 전략적으로 후퇴한 겁니다. 곧 그들이 다시 몰려올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수로.
1: 어제 전투에서 드러났듯이 기계 맘머스들의 전투력은 지금껏 상대해온 기계 맹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2: 신암으로 업그레이드된 파워 없이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3: 안 그래도 본부에서 신암호 점검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팀을 급파했다고 합니다.
1: 서둘러야 합니다. 적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4: 시간을 좀 주세요. 다시 그대가 맞서기 전에 여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공룡과 훈련해야겠어요. 암호 없이.
5: 신암호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공룡과 링커들이 최악의 컨디션에서 교감 수치가 너무 낮아진 게 문제입니다. 이터널 코어를 동력으로 사용하려면 고도의 집중력과 더 높은 교감 수치가 필요합니다.
6: 그럼 단시간 안에 교감 수치를 회복하는 방법은?
5: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내는 것 말고는.
6: 오닉스도 늘 비관적인 답변만 했었는데 변한 게 없군요.
5: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7: 너는 계획 세웠어?
8: 응.
7: 아, 난 뭘 하지?
8: 자네 나왔으니 릴렉스 해봐. 우리가 편해야 공룡도 같이 듣고 편해지지.
7: 릴렉스 좋아?
9: 그럼 이제 슬슬 가볼까?
10: 오케이. 그럼 모두 즐거운 시간 가져. 가자 얘들아.
2: 어제 전투 때문에 링커들이 위축되지 않았나 걱정입니다.
0: 그 마음을 덜어줄 수 없어서 나도 괴롭다.
11: 링커들이 서론에서 공룡들과 빨리 교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레시아스도 없다는군. 아이들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12: 아이들도 서론이 처음인데 링커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1: 어차피 겪을 일이야. 게다가 지금 서론에 출몰한 그들을 막지 못하면 세계 곳곳이 뚫릴 거야. 어떻게든 막아야 돼.
12: 애들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군요.

0: 꼼짝도 안 하네.
1: 예! 세계 최초 T-Rex 굴리기 성공!

0: 리오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너도 그러니?
1: 평균 교감 수치를 회복한 것 보니 체내 방법이 통한 것 같습니다.
2: 드디어 신나무의 파워를 확인해 볼 수 있겠군.

0: 이게 맘모스들도 지난번 싸워봤으니 전력을 정비해서 나올 거야. 더 어려운 전투가 될지도 모른다.
1: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싸워볼 거니까.
0: 무턱대고 덤비지 말고.
1: 아, 교관님. 걱정 마시라니까요.
0: 맘모스가 이번엔 링커 한 명당 두 마리씩 동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네요. 사령관님, 괜찮을까요?
2: 일단 지켜봐.
1: 가자, 불스. 저번엔 장난이었고 오늘이 진짜지. 불스, 한번 놀아보자고!

절대 밀리지 마, 불쇠! 뭐야? 또 한 마리 더 왔어? 울었다, 요놈! 후후! 야, 뒤에 오는 놈, 너 후회한다! 내가 후회한다 했지? 넌 이제 죽었어! 와, 신형 암호 파워 최강인데? 이게 아닌데? 절대 밀리지 않을 거야! 치사하게 둘이 한꺼번에!

기계 마법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드디어

꼼짝도 안 하네. 뭐야?

0: 달려선 랩터들은 신형 암호의 향상된 스피드가 제대로 발휘된다면 거대 맘모스가 절대 잡을 수 없을 겁니다.
1: 부럽다!
2: 싸움은 이제부터야.
0: 신형 암호가 인용의 하강 속도를 최대 마하 0.5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2: 리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 맘모스, 너 한번 날아볼래?
0: 생명의 발톱뿐만 아니라 불의의 무는 힘으로도 백성이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2: 마무리는 이거다.

0: 신용함을 힘입다더라고.
1: 그런데 왜 가디언즈들은 보이지 않는 걸까?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버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4: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3: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3: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4: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0: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션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션이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션이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이것 다 좋아?
1: 좋아요.
2: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찾아온 고양이 한 마리. 녀석 덕분에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데요.
0: 순서죠? 네, 봐, 줄여줄게. 더 크게, 네.
2: 평범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삶에 희망이자 이젠 전부가 됐다는 것. 대체 할머니와 냥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3: 미란이랑 하고 싶은 게 있어요?
0: 거기서 영화 안 될 것 같아서.
2: 할머니가 비단이랑 하고 싶은 건 뭘까요? 포근한 봄 기운이 찾아온 3월의 어느 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이댁.
0: 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4: 안녕하세요. 네.
2: 할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4: 오늘 비단이는 어디인가요?
0: 지금 이제 금방 놀다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모르겠네요. 비단아, 어딨나? 비단아? 아, 여기 있네요. 숨바꼭질하네.
2: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얼레레 또 도망치는 녀석. 자, 다시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비단입니다.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비단이. 너 겁이 많구나.

0: 괜찮아. 착한 아저씨들이야. 비단이를 예쁘게 담기 위해 다가가는 제작진. 그런데 녀석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1: 내려.
0: 할머니는 비단이 자랑을 하고픈데 영 나올 생각이 없는 녀석.
2: 비단이가 잘 숨어요?
1: 사람 많으면 이렇게 숨어갖고 뭐 안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3: 할머니 나 너무 무섭다.
0: 그래서 꺼내든 할머니의 비밀병기. 오잉? 이것은 상추? 아니 멸치도 아니고 상추?
1: 이게 어떻게 냄새가 나나 봐요 걔네들. 근데 뭐 생선이고 뭐고 이렇게 막 밥 먹으려고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와. 근데 상추를 일단 딱 올려놓으면 튀어올라와요. 냄새가 나나 봐요 이게.
0: 생선도 고기도 필요 없답니다. 비단이에겐 쌈채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데요. 취향도 독특한 비단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1: 비단아, 이거 먹자. 상추 먹자. 여기. 응? 너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0: 하지만 최애간식 유인작전도 실패. 비단이 먹으라고 직접 키운 무순도 있는데 오늘은 채소로 비단이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듯합니다.
1: 단양에서요. 새벽에 저거 3시에 애가 저거 뭐야 3시간 동안 울었대요. 누가 키우다가 때려서 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0: 비 내리는 밤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 딸이 도착한 곳은 버스정류장. 그곳 쓰레기통 안에서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던 녀석이 비단입니다.
1: 애가 휴대폰만 했어요. 단양이고 비 오는 날 이제 데려왔다 해서 비단이.
0: 병원에서 일단 급한 치료를 받고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난 비단이. 그 후로 온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하루하루 기운을 차려갔다는데요. 씩씩하게 쑥쑥 자라준 비단이가 마냥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한 할머니. 하지만 그 일로 비단이는 양쪽 눈의 시력을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비단이는 아직도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부터 합니다. 비단이 얼굴이라도 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
1: 비단! 비단아, 할머니 혼자야. 응?
0: 이제야 좀 안심이 되는 걸까요? 꼼짝 않던 녀석이 움직입니다.
1: 나서 찔러 먹어.
0: 그리고
1: 자, 찔러 먹자. 이거 찔러야. 비단아.
0: 지금 비단이에게 간식보다 중요한 건
1: 갔나 안 갔나 보는 거야?
3: 진짜 간 거 맞냐? 응?
0: 처음 보는 낯선 카메라를 아직도 의심하는 듯 하더니 한참 냄새를 맡다가 제작진이 없다는 걸 확인한 비단이.
1: 이것보다 좋아? 아유, 좋아라.
3: 할머니랑 둘만 있는 게 좋다.
0: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온 녀석. 발라당 배를 보이며 신이 났네요.
1: 줄어줘. 네, 그래. 네, 봐, 줄어줄게. 더 크게. 네. 뭔 소리야? 냥냥냥이야? 냥냥냥?
0: 비단이는 할머니와 둘만 있을 땐 수다도 떨고 노래도 합니다.
1: 냥냥냥. 온세 마리가 안실에 있어. 비단이곰 유모곰 할머니곰. 왜 이 노래 시원치 않아? 다른 걸까? 응? 말 되고 다 해요. 사람처럼. 대단하 그러면 네 그래요. 여자애처럼.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아파서 꼼짝 못하면은 비단이가 아마 전화도 할 것 같대. 그래갖고 얼마 웃은지 몰라요.
0: 그날 밤 잠들기 전 화장실에 가는 할머니. 그런데

0: 할머니가 보여야 안심인가 봅니다.
1: 네. 배불러 할머니.
0: 하루 내내 할머니에게 말을 걸던 비단이가 이제 잠이 오나 봅니다. 자는 모습도 똑 닮은 비단이와 할머니. 진짜 할머니와 손주 같아요. 다음날 다시 찾은 비단이네. 그런데 눈 뜨자마자 할머니가 약부터 챙깁니다. 너무 맑고 웃음이 밝으셔서 건강해 보이셨는데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 건지.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밥보다 약을 더 먹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1: 제가 어지른 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병원에는 다 다녀봤거든요. 좋다는 데는. 그랬는데 변명이 없어요. 저도 뭐 좋은 거 구경하러 나가지 못해요. 이제 어지른 병이 있어서 이제 그냥 일 볼 거나 병원에 가든가 마트 가든가 또 여기 공원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한 바퀴 조금 돌고 들어오고.
0: 어지럼증으로 10년 동안 외출다운 외출을 못했던 할머니. 집안에 거의 누워 지내던 할머니에게 비단이는 유일한 말동무가 돼줬다는 것.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자 할머니 옷 속으로 쏙 들어가는 비단이.
2: 할머니 어디 가는 거냐옹? 혼자 있으라는 거냐옹?
0: 오늘은 할머니가 병원에 가는 날이라는데요.
3: 할머니 금방 갔다 올게.
0: 왠지 아쉬워 보이는 비단이.
3: 간다.
0: 어서 가야 하는데 할머니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비단아, 할머니 금방 다녀오실 거야. 할머니가 없는 동안 집에 혼자 남은 비단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온 비단이. 아무래도 홀로 외로운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비단아, 괜찮니? 하지만 이것도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비단이가 발견한 건 할머니 옷. 고민 없이 옷 안으로 쏙 들어가네요. 할머니 냄새 폴폴 맡으며 할머니를 기다리려나 보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3: 비단이 할머니께 깎아도 사왔네. 여기 봐봐.
0: 드디어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사온 새 간식을 먹으니 다시 기운이 솟나 봅니다. 할머니에게도 비단이는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1: 약을 비단이 오기 전에는 어지른 약을 세 번 아니면 네 번 먹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비단이 오고 나서 이제 여기 재롱도 피고 이제 막 이러니까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그런가. 어들찍은 진짜로 거짓말 같아요. 어지른 약을 네 번 먹던 걸 한 번 먹을 때도 있고 두 번 먹을 때도 있고.
0: 할머니가 죽어가던 비단이를 살려냈지만 비단이는 할머니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것입니다.
4: 뛰더라고.
0: 그래서 비단이를 구조해온 딸에게 늘 고맙다는 할머니.
5: 서운할 때 있어요. 그냥 눈을 뜨고도 저한테 되게 있었잖아요. 저 가도 저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잘 놀지 않아요. 좀 대면대면 한데 엄마 껌딱지요. 비단이 오고 나서 일단 어머니 건강도 좀 좋아지셨고요. 비단이한테 늘 고마워하죠.
0: 딸의 빈자리도 꽉 채워주는 비단이. 정말 복덩이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할머니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1: 괜찮은 사람이야.
0: 비단이랑 함께 바깥 외출을 하고 싶다는 것.
1: 바람 씌워줄게.
0: 사실 비단이는 구조된 후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1: 바람 씌워. 괜찮아. 안 무서워. 자.
0: 바깥 공기도 무서워하는 녀석.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보는데요.
1: 그치.
0: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0: 아이고 버둥버둥 싫다고 합니다.
1: 해주고 싶은 거는 뭐 밖에 구경 좀 시키고 싶은데 보다시피 뭐 여기만 조금만 열어도 우르릉거리고
2: 좀 답답할까봐?
1: 네. 고양이들은 밖에서 하늘길을 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갇혀 살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
0: 바깥 외출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찾아온 봄을 함께 누리고 싶은 할머니. 그 소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봄처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3: 저기 비단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1: 비단이요? 네. 이제 여기 있다.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3: 겁이 좀 많나 봐요.
0: 비단아, 또 어디 숨었니?
4: 나 또 외쳤냐?
0: 비단이를 만나러 미아홍철 선생님이 직접 출동.
3: 비단아, 아이들이 긴장하면 얼굴이랑 발 이렇게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웅크려가지고 겁난다는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0: 비단아, 널 위해서 오신 거야.
3: 혹시 뭐 성별도 좀 이렇게 따지나요? 무서워하는 게?
1: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 제가 남자라서 조금 더 무서워하나 보네요.
1: 예.
3: 제가 계속 여기에 있으면 긴장해서 오히려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더 줄게요.
0: 비단이가 남자를 더 무서워하는 건 제작진의 첫 방문 날부터 알 수 있었는데요. 3년 동안 키운 할머니도 녀석의 하악지를 이날 처음 보셨다는 것.
3: 처음 발견됐을 때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보통 그냥 남자를 싫어하는 고양이들보다 너무 그게 좀 격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길고양이들 중에서도 그 남자가 뭘 돌을 던졌다거나 그런 뭔가 경험이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좀 이렇게 더 트라우마틱하게 이렇게 막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0: 반면에 여성 제작진만 있을 때는 비교적 덜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낯은 많이 가렸지만요.
1: 근데 얘네들도 남자, 여자를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3: 이게 거의 100% 구별할 수 있어요. 성별을 구별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좀 중점 굵은 소리잖아요. 근데 원래 고양이들은 야생에서도 위협음은 중저음을 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도 남자에 대해서는 소리에 대해서 좀 더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발소리도 달라요. 남자 발소리는 좀 더 터벅터벅터벅거리는 이런 소리고 여자 발소리는 좀 더 가볍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길고양이들도 그 발소리만 듣고 여자 발소리며 나와서 밥 얻어먹으려고 하고 또는 남자 어른이 지나가면 숨어버리고.
0: 적과 적이 아닌 대상을 확실히 구별하는 고양이. 그래서 할머니 앞에서 꼬리를 드는 행동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3: 아유, 방금도 꼬리 이렇게 서가지고 끝에 이렇게 탁 떠는 거 보셨어요? 이게 진짜로 좋아하는 상대가 있으면 고양이들이 그런 꼬리 모습, 꼬리 세우고
1: 예, 항시 이렇게 하고 얘는 물음표 해갖고 세우고 다녀요.
3: 그리고 끝에도 또 바로 떠는 것까지. 예, 예. 야, 지금 비단이가 어머님 좋아하는 게 이게 너무 막 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0: 키운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3: 근데 거의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예.
3: 진짜로 자기 엄마 고양이처럼 처음에 이제 구조되고 나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 어머님한테 다 채운 것 같아요.
1: 예, 그런 것 같아요.
2: 네.
3: 그냥 엄마 고양이네, 예. 지금.
0: 힘든 시간을 견딘 비단이가 정신을 차리고 처음 본 사람, 할머니. 언제나 비단이 곁을 지킨 할머니는 녀석에게 세상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할머니가 잠들어도 언제나 할머니를 부릅니다.
3: 야, 엄청 수다냥이네요. 어머님 근처에만 가면은 울면서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계속해서 우는데?
1: 네, 계속 쫓아다녀요.
0: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찾는 할머니. 말 나온 김에 미아홍철 선생님에게 비단이 자랑이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0: 비단이 음악회에 빵 터진 미영철 선생님.
1: 여기서 웃겨요.
0: 할머니 이제. 보고 또 봐도 그렇게 좋으세요?
1: 대답하셔. 다른 게 달라고. 아,
2: 보니까 다른 집의 고양이들보다 울음소리가 되게 다양해요.
1: 그렇죠.
2: 근데 이게 울음소리가 왜 다양하냐면 평소에 그 사람 보호자랑 계속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던 고양이들은 자기가 그걸 갖다 계속 변조를 시켜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소리를 내면 보호자가 나를 더 예뻐해 줬다거나 아니면 또 이 소리를 내면 자기 먹을 걸 챙겨줬다거나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보 습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 말하는 것 같이 딱 그 타이밍마다 다른 고양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언어 구사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보십니다.
0: 어미 고양이와 대화하듯 할머니와 대화하면서 비단이는 다양한 표현력을 갖게 된 것인데요. 할머니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비단이가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는 점입니다.
1: 올라가서는 못 내리고 시커먼 놀다가 못 내려면 엄매 엄매 조금만 불러요.
3: 네. 내려달라고.
1: 예, 그러면 제가 내려주고 그래요.
0: 관찰 카메라에도 같은 상황이 포착됐는데요. 비단이가 못 내려오고 늘 할머니를 찾더라고요.
2: 아, 제가 봐선 비단이 충분히 혼자 내려올 수 있는데.
1: 제 거에는 눈이 안 보이니까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요.
2: 절대 안 떨어져. 고양이는 원래 이 시각이 전혀 앞을 못 보는 고양이들도 사람하고는 다르게 청각도 있고 그다음에 후각도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이 되게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좀 환경정리만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좀 스스로 하도록 불러도 조금 모른 척 하시면 그래야 좀 자립심도 생겨요.
0: 비단이가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린 거네요.
2: 비단이가 원래 그냥 평소에 잘 올라가는 데가 여기인가요?
1: 네.
2: 잡고 이렇게 올라갔네.
0: 슬쩍 훑더니 거침없이 짐을 옮기기 시작하는 미영철 선생님. 할머니를 위해 제대로 팔 걷어붙였습니다. 뚝딱뚝딱 짐을 재배치하고 나니 비단이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2: 크게 바꾼 것도 없어요. 그냥 위에 치우고 그냥 길만 이렇게 박스 하나 위치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줘도 여기 이제 공간 쓰고 또 여기 창문이 마침 있으니까 이제 그때 날씨 좋을 때는 조금 창문 열어줘서
0: 박스 위치만 바꿨는데 캣타워가 생긴 셈이네요.
1: 봄도 되고 이제 꽃도 피잖아요.
2: 그렇죠. 지금도 벌써 뭐 이렇게 봄꽃이 엄청 많이 폈죠.
1: 그렇죠. 그러면 저도 혼자니까 이제 같이 나가서 이제 바람도 쐬고 좀 구경도 좀 하고 이러고 들어오고 싶어서 이제 여기다 넣어서 나가고 싶은데 아 뭐 조금만 저기 한번 우르렁거렸어요.
2: 일단은 비단이는 자기 집안 영역에서 나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0: 이럴 수가. 할머니의 소원 이대로 접어야 할까요?
2: 기본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당했던 어떤 나쁜 기억, 지금까지 어머니와만 계속 생활했던 어떤 폐쇄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마음의 그 무서운 그 벽을 깨기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고양이들에 있어서 가장 강아지와 다른 점은 수직 공간, 단순히 수평 공간이 아닌 수직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수평 공간에 추가적인 수직 공간들만 배치가 된다라고 하면 비단이가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비단이하고 봄을 좀 느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1: 그래요?
2: 네.
0: 미영철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2: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되게 향 그윽하죠?
1: 예.
2: 네. 박스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0: 향이 독한 백합과 꽃만 아니라면 뭐든 괜찮습니다.
2: 밖에 외출하셨을 때 보이는 뭐 조그만한 건 뭐든 조그만한

0: 나뭇가지를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뭐 구멍만 이제 몇개 뚫어줄 거거든요.
1: 냄새만 맡을 수 있도록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봄 향기 상자입니다.
2: 집 안에서도 저런 식으로 어떤 향기 박스를 만들어서 주시면 야생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뭐 있기 있는 돌일 수도 있고, 나뭇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꽃들일 수 있는데, 그걸 넣어서 야생의 그 향기를 맡게 해준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야생성을 해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1: 사람은 눈으로 봄이 왔구나 느끼지만 고양이는 후각만으로도 충분히 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후각이 사람보다 몇 배나 발달했기 때문이죠. 봄 향기 어때? 비단아, 마음에 드니?
3: 기분이 좋아진다냥.
4: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못해 돌이라도 주워 갖고 들어와서 저기를 이제 해봐야죠. 잘 지내봐야죠. 역시도 잘 지냈는데 더잘 지내야죠. 오직 비단인데.
1: 며칠 뒤
5: 이거 갖고 오려고. 아이고, 아유, 아유, 잘 갖고 내려오네.
1: 비단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으로 모든 계절 할머니와 함께 마음껏 누리길 바랄게. 할머니도 우리 비단이 잘 부탁드려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0: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EBS 퀴즈.
1: 위대한 수업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이나 낳고 싶나요? 2023년 2월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우리는 일본 저출생 문제의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초청했습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격차 사회 등의 개념을 창안한 그는 일본의 저출생이 왜 30년 동안이나 계속됐는지 연구했죠.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내 시간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증상

0: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내가 하수를 넣느라고.
1: 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흔들려요.
2: 체형 두세개 하고 그 다음에 좀 구경하고 갈게요. 써니 의장입니다.
1: 핸드폰만 써야 돼서
3: 일이 끝이 없겠구나. 한도가 없다. 한계가 없다.
2: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용왕님!
4: 안녕하세요. EBS 써니 PD입니다. 저는 지금 7시간을 달려 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예쁜 완도 항인데요. 완도까지 왜 왔을까요?
5: 안녕하세요. 저는 EBS 11년차 최연선 PD입니다. 지금까지 새나게, 위대한 추억, 귀하신 몸 등 다른 사람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 체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됩니다.
6: 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지만 모두 카메라 뒤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PD로그 신입으로 직접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려 합니다. 저의 첫 도전은 시골 이장입니다.

0: 어르신이 계셔서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새 마을 왔어요.
2: 뭐 이장하려고?
1: 이장 시켜주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2: 표를 위해 이장 간다.
1: 알겠습니다.
2: 나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가.
1: 그럼요.
2: 우리 동네하고 좀 관계가 있어야 돼. 아파트.
1: 아파트. 저는 관련이 없는데 이장 못할까요?
2: 그렇죠. 하도 이장이 자랗게 윤소리 술장 보고 시집을 가지 말고 남자 보고 장계를 이리 오라 했어.
1: 아 진짜요?
2: 와.
3: 칭찬 일색 오늘의 베테랑 이장.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베테랑 이장은 등장부터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0: 나이는 어리지만 그가 베테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임으로 완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MG의장이 된 사람. 그는 어쩌다 의장을 하게 됐을까요?
1: 이제 4년차 됐어요. 연임을 3번 정도 했고 이제 2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되게 오랜 기간 사셨던 동네예요. 이제 우연히 전 이장님께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완도를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저희 마을에 어르신들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거든요. 저는 저희 마을 어르신들 같은 할머니 되고 싶어요.
2: 이장님! 안녕하세요. EBS에서 온 새로운 이장, 써니 이장입니다.
3: 안녕하세요.
4: 멀리서 봐도 오신 네. 거 알겠어요.
2: 아, 진짜요?
4: 네. 이장님 하러 오신 것 때문에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2: 네, 그래서 완장까지 차고 옷이랑 바지랑 모자랑 귀걸이까지 준비했습니다.
4: 아, 귀걸이까지.
2: 저희 다른 이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장
4: 3명. 오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하시려고.
2: 네, 세 명이 같이 하겠다. 3인분의 몫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왔습니다.
4: 각오가 너무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요.
0: 아까 어르신 말씀처럼 이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수습이장 면접을 치러봐야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어르신분들 좋아하시는 여기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새로 이장 왔대요.
2: 새로 왔어요. 충성. 네, 감사합니다.
0: 면접 장소는 마을의 사랑방인 경로당.
5: 안녕하세요.
6: 예. 네,
5: 안녕하세요.
4: 새로운 이장을 제가 모셔왔어요.
5: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7: 인사드립니다.
8: EBS에서 온 최현선 이장입니다.
0: 이분들이 오늘의 면접단인데요. 마을 최고참 왕할머니부터 노인 회장님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8: 써니 이장이라고 불러주세요.
9: 써니
8: 네.
9: 이장.
8: 네.
9: 써니 이장.
8: 써니.
2: 써니.
8: 써니.
2: 성 씨.
8: 성 씨는 최예요. 최. 최현선이에요.
9: 최씨요?
8: 네. 네, 최씨예요.
6: 왔다, 귀가 쫀다.
9: 네, 최씨네.
8: 아, 최씨세요?
9: 어디 최씨요?
8: 저 강릉 최씨예요.
9: 우리 마을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라? 뭐 큰 거 해줄라?
8: 제가 용암리에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릴게요, 한번.
9: 네,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우리 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8: 네.
9: 해야 돼요.
8: 잘하겠습니다.
10: 똘똘하게 잘하게 생겼
9: 우리 채찍게 내가 봐줄게. 그럼 우리 이장님 모든 것이 다 이제 안 보여갈게. 그러면 합격! 아!
0: 이장을 하겠다는 제가 기특했는지 흔쾌히 합격!
10: 얼핏도 우리 이장님이요.
8: 네, 맞습니다. 화이팅!
2: 화이팅! 아,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좀 꼼꼼하고 세심한 면이 있어서 좀 관찰력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 어르신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불편한 게 없는지 눈치도 좀 빠른 편이어서 좀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 넘치는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분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8: 어떤 카리스마요?
2: 뭐 이것저것 없나 봐요.
0: 우선 유소리장의 안내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4: 계시고 저희 이제 제 어르신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네. 좀 제일 예의주시하는 골목이에요.
8: 아, 여기 골목도
0: 이곳 용암리는요 좁고 가파른 골목으로 이루어진 60여 가구가 사는 산동네.
4: 그리고 저희 보면은 네. 이렇게 번호가 네. 여기가 8, 여기가 7.
2: 네.
4: 그러면 여기가 짝수, 여기가 다 홀수. 네, 이런 식이거든요, 주소가. 그래서 여기에는 윤자 어머니라고 혼자 사시고요. 여기가 윤례 어머니.
0: 이장이라면 우선 네. 가가호호, 동네 사정 파악이 필수. 그리고 용암리만의 특징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4: 저희 마을 골목이 그런 건 있어요.
1: 진짜 난간 없는 곳은 되게 달리시기 힘들어 하셔가지고 없는 곳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난간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곳을 수시로 체크해.
8: 진짜 일이 많네요.
0: 이장이라면 응당 마을 중요 시설은 꿰고 있어야 하고요.
4: 여기가 네.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골목이에요.
2: 아, 네.
4: 저희 경로당 왕할머니신 네. 최순희 할머니가 살고
2: 최순희
4: 계시고
2: 할머니. 네.
4: 네. 그리고 여기가
3: 네. 김기만입니다.
5: 안녕하세요. 오, 어머
4: 잘했어.
5: 감사합니다. 여기 인심이
4: 이렇게 네. 뭐 먹을 거 챙겨주세요.
3: 잡수님 뭐 또 말씀하세요. 빼드릴게.
5: 네, 감사합니다.
3: 우리 부모님도
5: 감사합니다.
3: 어머니 들어가세요.
0: 마을 이장의 일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1: 마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제 뭐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 먼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을 마을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 없으면 진짜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제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0: 이장이라는 책임 이렇게 막중한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1: 다 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이장일이 찾으려면 끝이 없는 느낌? 저도 처음에는 막 1년차 때는 이것까지 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안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신 거 꼭 다 외워두셔야 돼요.
5: 아, 엄청 집이 많던데.
1: 원래 그 이장님이 네. 한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5: 아, 숟가락까지요?
1: 네, 그래서 주소를
0: 역시 이장 선배님 정말 대단합니다. 유소리장의 사진관. 서울에서 사진일을 하다 고향에 내려온 지 6년.
4: 살짝 이마 힘으로 좀
0: 봉사직에 가까운지라 대부분의 이장은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몇 해 전부터는 용암리 어르신의 장수 사진도 찍어오고 있습니다.
1: 저희 어머니들은 제가 공짜로 찍어드려요.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제 사진 떠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다행이다 내가 찍어서 막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4: 아, 진짜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1: 아 그래요?
0: 이장 월급이 적다고 일도 적은 건 아닙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장 업무가 있는 날.
1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완도 읍내 이장들이 모두 모이는 이장회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중요 사업과 주민 지원 내용이 이 회의를 통해 전달되는데요. 나이 지긋한 고참 이장들 사이 20대 유솔이장이 당당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날 안건은 핸드폰을 통해 주민 개개인에게 사업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 신입인 저는 조금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12: 오늘 2시에 마을 회관에서 마을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0: 최윤소 이장, 고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3: 예, 용암리에서도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예, 우리 다른 이장님들의 또 모범이 돼서 늦게 시작했지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14: 안녕하세요, 어머니.
1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수습 이장이에요.
14: 잘
5: 부탁드립니다.
4: 아까 전에 전화로 가스비 따님분이 나한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확인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한번 보겠다고. 아까 오늘 같이 보러 와주셨어.
5: 가스비 얼마 나와요?
15: 40만
5: 넘게. 40만 넘게 나와요?
15: 어제 한번 또 60 얼마 나왔다고.
4: 올해는 그 에너지 바우처 안 받으시죠?
15: 에너지 바우처?
4: 그쵸, 안 받으시죠? 냉난방비, 값, 돈 안 받으시죠?
15: 아예 우리는 안 받았어.
4: 그니까, 우리 이번에 한번 신청을 해보고.

0: 그것까지 같이 해볼까요?
1: 난방비도 민원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걸 또 정부 지원 사업과 연결시키다니 놀라운 능력입니다. 유소리장이 잠깐 사진관 일을 보러 간 사이 저는 마을을 돌며 아까 배운 것들을 복습 중입니다. 유소리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난간 확인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2: 여기도 폐가고 여기도 폐가고 여기 여기 다 폐가.
1: 사람들이 살지 않는 폐가도 체크. 그렇게 마을을 몇 바퀴 돌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여기 집이에요, 어머니? 저 골목 지나다니면서 여기 길 외우고 있어요.
4: 외우느라고?
3: 네.
4: 그거를 굳이 왜 외워야 돼?
3: 그래도 주민분들 어디 사는지 알아야 되니까.
4: 아직까지 이장 이거 표안 찍어?
3: 살고 있어요.
1: 용암리 주민은 대부분 혼자 사는 어르신.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답니다. 마당 넓은 집에 사는 추님 어머니께 마을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5: 젊은 사람들은 안 살고 나이 먹은 사람들만 살다 돌아가시 보게 다 젊은 사람들이 나가고 이제 집이 이렇게 헌지만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애기들도 다 전주서 좋은 아파트에서 다 지금 살고 그래서 나는 가면 깎아보고 안 좋아. 난 그래가지고 여가 좋아.
3: 그러니까 여기 다들 같이 사시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
5: 나 혼자 살아도
1: 조금 불편해도 용암리가 좋다는 주민들. 근데 이 용암리도 예전엔 달랐답니다.
3: 할머니한테 들으니까 용암리가 명동이었다고 하던데.
6: 시장도 가깝지, 오일장도 가깝지, 또 바닷가도 가깝지. 그때는 바닥에서 배가 들어오면 일거리가 생겼냐. 고깃배도 들어오고 막 짐배가 들어오면 남자들도 일거리가 생기고 여자들도 일거리가 생기고.
1: 마을 곳곳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골목을 돌아봅니다. 저녁 7시만 넘어도 인적이 뜸해집니다.
3: 안녕하세요.
7: 오이, 밤에 촬영하네. 밤에 촬영, 어머니 고생하네. 어머니.
3: 아버님 어디 가세요?
7: 네?
3: 어디 가요?
7: 네, 덮으려고 벼락.
3: 아, 옷, 이거 덮으시려고?
7: 네, 덮으라고.
3: 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7: 혹시 좋겠네. 아유, 고마워.
3: 아니, 이거 덮으시는 거죠?
7: 네, 덮어.
3: 이쪽으로.
1: 작은 도움에도 너무 고마워하셔서 제가 오히려 송구했는데요.
3: 괜찮으세요?
1: 다리도 조금 불편하신데다가 골목길도 어두워 혼자서 하는 게 조금 힘드셨답니다.
3: 됐다. 비 올지도 모르니까.
7: 예, 비 올지 모르게.
3: 그쵸.
7: 아이고, 고마워. 감사해요.
3: 아니에요.
7: 왔다, 왔다. 우리 선생님들 고맙다.
3: 아버님.
7: 이렇게 존재해 주게. 어머니, 아이템. 촬영 가고, 예. 고생한데.
3: 예. 아버님,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불편한
7: 예?
3: 거나?
7: 예?
3: 불편한 거나 필요한 거 없어요?
7: 다른 사람 좋겠대.
3: 아.
7: 너무. 캄캄해, 진짜 못해.
3: 그니까 너무 어두운데요?
7: 이제 나는 여기 괜찮은데.
3: 네.
7: 사람 되지, 아주 곤란해.
3: 오.
7: 예. 좋다.
3: 오. 예. 바로 예. 한번 알아볼게요.
7: 예, 왔다 고마워, 감사해. 예.
1: 아유, 고마워. 그러고 보니 낮에는 몰랐는데, 사람이 다니기엔 골목이 너무 어둡습니다.
3: 쉬세요, 아버님.
7: 예.
1: 가로등 민원 접수로 첫날은 마무리.
2: 하루를 마무리를 했고요. 마무리 다 하고 나니까 지금 8시 18분이 됐네요. 오늘 주민분들 만나면서 그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닌 거를 바탕으로 그 어떤 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몇 분이 사는지, 누가 사는지를 좀 지도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1: 유소리장처럼 마을을 한눈에 익히기 위해 직접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2: 짠! 메인 거리에 사시는 분들의 그림을 완성했어요.
1: 이 지도를 바탕으로 내일은 더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0: 용암리 수수비장으로서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1: 오늘은 선배 이장님이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용암리를 책임져 볼 생각인데 혼자 하는 건 처음이어서 좀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아유,
1: 깜짝. 안녕. 그럼 혼자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0: 첫 민원의 주인공은 마을 왕할머니로 불리는 순이 어머니. 집에 문제가 있다는데요.
2: 내가 건물 한번 끼려볼게.
1: 네.
0: 혼자선 해결이 어려워 저를 부르셨답니다.
2: 잠그는 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3: 모서리를 이렇게 찔러야 된대. 이렇게 생겼다.
1: 엄마 언제부터 이랬어요?
0: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지 한참.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으니 마음이 항상 불안하시답니다.
2: 맞지, 이제. 네. 뭔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1: 네.
0: 안에 들어가서 문을 맞춰봐도 상황은 내한가지. 한 번은 도둑까지 들었다는데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고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할 수 있겠죠? 이장님 생각에?
1: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제가
2: 사람 불러야죠, 당연히.
1: 그쵸, 불러야죠. 네. 그러면 저기 감독님이랑 한번 이거 문을 빼볼까요?
0: 고치려고 사람을 수배해봐도 모두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답니다.
1: 아, 그래요?
0: 기술자 수배가 관건입니다.
1: 아, 네. 여기는 수리는 또 안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 샷시 문이 고장이 났어요. 이게 그 현관문으로 쓰는 문인데 보세요. 혹시 좀 어려울까요? 한번 이거 보러 오시기도.
0: 첫 민원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후에는 유소리장과 함께 다시 마을을 돌아봅니다.
4: 얘네 뭐야 저 난간이 단목이 떨어져 있거든. 영적으로 온다고.
0: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난간이 망가진 것은 주민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어제는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1: 불편하실까요? 어제 왜 못 봤지?
5: 그니까요. 근데 이거를 아 이렇게 떨어져
1: 버렸어. 저기
0: 떨어졌어요. 그냥 흔들리는 정도도 아닙니다. 어르신이 발견 못했다면 사고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아버님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4: 그래 또 줄로 막 묶어서 나중에 했다 여기.
5: 줄로 묶어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으면 저희가 이거 해가지고 읍사무소에다가 말해놓을게요.
4: 그런 거?
5: 응. 원래 이런 것도 읍사무소에 해줘야지.
1: 아 진짜 망했다. 약간 저 자신한테 실망했어요. 그때 가장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난간을 놓쳐버려서 이거는 그 어르신들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인데 아, 왜 놓쳤을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더 잘 체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이런 일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읍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곧바로 난간 보수 요청을 넣었는데요. 간 김에 어제 확인한 다른 난간도 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1: 다시 1번. 길 앞에 난간이 좀 흔들리고요.
6: 용암리요?
1: 네, 용암리요.
0: 마을 곳곳에 흔들리는 난간은 물론 아예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위급한 사안이라 곧바로 조사 인원을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1: 네, 최현선입니다.

0: 몇 시간 후 읍사무소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1: 이게 좀 흔들려요.
0: 이게 수리 전 실태 파악을 위한 단계. 이 정도 흔들려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동네 구석구석 수리해 놓을 생각입니다.
1: 아, 그리고 여기에는 왜 난간이 없는지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0: 이제야 뭔가 제대로 이장일을 하는 느낌입니다.
2: 예, 오늘 현장 전달하고 빠른 조치 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0: 날 좋은 봄날의 아침. 무슨 일인지 김윤자 어머니가 꽃단장으로 분주합니다.
1: 정말 놀러 와요. 우리 장님이 시켜갖고요. 데리고 간대요. 우리 봄놀이 간대요. 꽃놀이. 그렇게 예쁘게 하고 갈래요.
2: 어떤 놈을 입지?
0: 들뜨기는 노인 회장님도 마찬가지. 나들이 옷 선택을 두고 즐거운 고민 중입니다.
2: 이걸로 입어볼까? 햇빛도 쨍쨍 쨍다는데 오늘 그렇게 마음이 좀 설레네요.
0: 오늘은 오랜만에 마을 나들이가 있는 날. 유소리장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봄소풍입니다. 행선지는 청산도. 설레는 어르신들과 달리 저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먼저 단체로 표를 끊기 위해 일찍부터 서둘렀는데요. 유소리장은 배에 차를 싣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청산도행 배가 들어왔습니다.
3: 미리 타셨어요?
1: 아니요. 나갔는가도 몰라. 아까.
3: 아 그래요? 어떡해.
4: 무슨 문제 되셨어요?
3: 지금 할머니, 어머니 두 분이 안 보이셔가지고.
1: 어디냐 너는?
3: 아, 배 타셨어요. 벌써 타셨구나. 어떡해. 가시죠.
0: 나들이에 오신 어르신들은 모두 11분. 그러니 신경이 바짝 곤두설 수밖에요.
3: 제가 팀 들어드릴게요. 어머니 배 처음 타요?
1: 아니 배는
3: 항상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0: 완도에 수십 년을 살았어도 가까운 청산도를 못 가본 분도 있고 아예 배를 처음 타본다는 분도 있습니다. 청산도는 완도에서 배로 1시간, 그리 멀지 않은데 말이죠. 3월의 청산도는 흐드러진 유채꽃으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긴 영화 서편제를 찍었던 언덕입니다.
1: 우와, 무슨 산이에요?
0: 붉게 핀 동백꽃 앞에선 모두가 소녀. 본업이 사진사인 유소리장이 오늘 열일 중입니다.
2: 얼쑤, 정글가 있다 했어. 얼쑤.
1: 총과 이렇게 좋네.
0: 점심은 막걸리에 파전.
1: 저희 막걸리랑 이거 전 먹어요.
0: 날도 좋고 음식도 좋고 기분은 더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긴장을 좀 내려놓고 주시는 잔을 받았습니다.
3: 아니 좀 모르는 또. 내가 당황했다. 브라보.
2: 이런 날만 그래 나와주고
0: 근데 유소리장은 저와 조금 다릅니다.
4: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경로당에서 한 잔씩 하시고 하는데 아, 오늘이 기분이 많이 좋으신 날인지 걱정이 됩니다.
1: 너희 조심.
0: 나들이의 마지막은 단체 사진 촬영.
1: 저보셔. 잠깐만. 근데 꽃이랑 같이 사진 찍을게. 활짝 웃어야 돼.
5: 예쁘게 웃어요.
1: 유채꽃이요.
5: 유채꽃이요.
1: 하트 한번 할까요? 하트 하시고 이렇게.
0: 유채꽃이 만발했던 올해 봄이 저와 함께했던 이 날이 어르신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놀고 왔으니 이제 다시 일해야죠. 골목 끝, 언덕 위에 있는 폐가를 찾아가는 길. 마을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폐가 관리는 용암리 이장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6: 폐가를 둘러볼까.
0: 이 집 역시 주인이 이사 나가고 몇 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리도 수리지만 문제는 늘어나는 쓰레기들.
6: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0: 이거 좀 막막한데요. 다행히 발 넓은 유소리장이 완도 청년조합 사람들을 모셔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넷이서 일해볼 예정입니다. 폐가 청소가 왜 중요하냐면요.
4: 여기가 제일 꼭대기 있어가지고 좀 손질하기도 좀 힘들고 근데 여기 골목을 어르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6: 네.
4: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길이니까
6: 네.
4: 좀 손질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풀이 너무 자라면 막 문제가 생겨도 모를 확률이 높거든요.
6: 네.
4: 그래서 이제 한번 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6: 그러면 여기 잡초를 다 없애볼까요?
4: 네.
6: 네.

0: 원래 완도 청년조합에서는 이렇게 폐가를 정리하고 리모델링하는 마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죠?
1: 그 조합에서 나와서 하신 거예요?
2: 네, 저희끼리 그냥.
1: 아, 거의 봉사하시는 거죠?
2: 네,
1: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 마을이 평균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다 어머니 아버님들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저희 마을에 청년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마을 차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어르신들 다니는 길들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0: 몇 시간을 잡초와 씨름하고 나서야 마당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1: 주민분들이 꼭 용암리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장님?
3: 네, 근데 이런 거 안 시킬 테니까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시킨다고 하면 안 와요. 안 시킬 거예요.
1: 안
3: 여기
1: 시킬
3: 이제 사람이 거군. 들어오면 이럴 일이 없으니까 그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마을에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고민해야 하는 사람. 이렇게 또 한 번 베테랑에게 배웁니다.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모셨습니다.
1: 고치는 거 저쪽이거든요. 같이 올라갈게요. 안녕하세요.
0: 여러 통의 전화와 읍소 끝에 어렵게 연결된 순이 어머니의 문을 고쳐줄 셋시 기술자분들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뭐가 문제인지 수리는 가능할지 걱정인데요.
4: 아, 여기는 또 여기 맞아. 하중이 많이 찾아갖고 건물이 또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0: 집이 오래되다 보니 조금씩 내려앉아 그렇답니다. 우선 틀어진 문짝을 뜯어내고 부러진 바퀴부터 새 걸로 바꿀 예정.
1: 근데 이제 새 걸로 바꾸면은 잘 될 거예요.
0: 처음엔 그거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틀어진 창틀에 맞춰 문짝까지 잘라내야 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대공사입니다. 언제 소문이 났는지 옆집 춘희우 어머니가 구경을 왔습니다. 마침내 민원 해결. 민원인도 대만족입니다.
2: 좋죠.
3: 어.
2: 아이고 이 정도면 돼도.
0: 지켜보는 저도 속이 시원한데 순이 어머니는 오죽하실까요?
1: 그럼 이제 편히 다니세요.
2: 이 장면 덕택으로. 진짜 이 장면 너무 고맙소.
1: 아니 아니. 근데 잘 고쳐서 다행이에요.
0: 유소리장이 말한 이장의 보람이란 바로 이런 거군요.
4: 12시 반 경로당에서 닭볶음탕과 파전 등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예정이니 써니이장이 만드는 음식 먹으러 놀러오세요. 이상입니다.
0: 5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완도산 해산물이 즐비하네요. 5일장을 찾은 건 오늘 경로당 잔치 음식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오늘 닭이랑 다진 마늘, 그러니까 마늘, 간장,
5: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1: 청양고추 정도 사야 됩니다.
6: 음식이 뭔데요?
1: 오늘 만들 음식은 닭볶음탕입니다. 닭볶음탕이랑 파전인데 10분 이상은 오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한 15인분 정도 준비해보려고요.
0: 요리도 잘 못하는 제가 이렇게 일을 벌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촬영 기간 내내 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았습니다. 사먹는다고 하면 야단이시라 계속 얻어먹기만 했는데요. 오늘 잔치상을 그 고마움으로 갚아볼 생각입니다.
1: 이거 대파예요?
7: 대파.
1: 대파?
7: 쪽파.
1: 쪽파?
7: 이거는 시금치.
1: 시금치?
7: 뭐 있대?
1: 그 닭볶음탕에 넣으려고 하는데 닭볶음탕 만들 때 넣으려고 하는데 한 10인분?
7: 넣어놓으면 가져야 될 텐데 이래도?
1: 아, 이만큼이나 넣어요?
7: 넣어야지.
1: 오.
7: 그래야 제맛이 나지.
1: 그러면 이거 하나 주세요.
7: 5,000원.
1: 네.
0: 요리를 못하니 필요한 양도 가늠하기 어려운 게 사실.
7: 따뜻하게 드시려면 이걸로 해야 되고. 안
0: 네, 여쭤보고 네. 사라는 만큼 샀습니다. 이제 해물파전 차례입니다.
1: 어머니 이거 홍합도 있어요?
7: 네?
1: 홍합도 있어요?
7: 홍합은 없는데.
1: 홍합은 없어요? 이건 오징어예요?
7: 어? 아니 이거... 낙지.
1: 낙지예요?
0: 네, 낙지와 오징어도 구분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1: 그 파전 만들려고 하는데 한 10인분. 그럼 오징어 몇 마리 들어가요?
8: 10인분이요?
1: 네.
8: 이거 참 하도 많이 나와요.
1: 네 마리 넣어도요?
0: 괜히 한번 아는 척 해보기도 했는데요.
1: 갑오징어예요?
8: 아니요. 갑오징어는 몇 등에가 뼈 같은 게 하나 있어요.
1: 아...
0: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네.

0: 어젯밤에 미리 동영상을 보고 예습을 해왔지만 막상 닥치니 막막해졌습니다.
1: 뭘 찾아요?
0: 아, 저 제 핸드폰이요. 그거 하는 법 좀 알아보려고요.
1: 아, 내가 알아.
0: 어떻게 해요? 네. 아니요?
1: 여기 바구니가 어디다 붙여놔.
0: 바구니?
1: 내가 닭돌이탕 하면 또 잘해.
0: 아, 또 잘해.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어머니야. 제가 요리는 좀 못해도 시키는 일은 척척 잘합니다.
2: 그러면 이 정도면 될까? 도시에서
1: 네.
0: 해물파전은 좀 더 쉬울 것 같았는데 오징어 손질부터 난관입니다.
1: 아,
0: 이거 좀 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할게요. 결국 어머니들 한 분, 두 분 요리에 붙기 시작합니다.
3: 맛있는 냄새가 지금쯤 나야 되는데.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안녕하세요.
3: 아, 웃겨.
0: 어머니들이 다 도와주고 계세요.
3: 아니, 이장님이 맛있는 거 해주신다 그랬는데? 주방에 다섯 명 있는데요?
5: 이러고 본 게 잔치 같네.
0: 사실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같이 모여 웃고 떠들고 하다 보니 요리는 금방입니다.
3: 와, 맛있겠다.
0: 전 굽는 냄새가 퍼지니 진짜 잔치집 같습니다.
5: 성공!
0: 전이 좀 못생겼다고요?
5: 근데 원래 못생긴 게 더 맛있어요.
1: 근데 먹기도 좀 거기
5: 고기도 좋다.
1: 고기도 좋다.
0: 우여곡절 끝에 잔치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5: 음식 나갑니다. 닭볶음탕이랑
1: 우리 가져달라 주세요.
0: 날이 좋아 팽나무 아래 식탁을 차렸습니다. 준비한 음식에 어머니들이 가져온 밑반찬을 더하니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4: 네, 맛있게 드세요.
6: 잘 먹었습니다.
5: 아, 있네요.
6: 많이 있어, 맛있네.
4: Let's get together, we can talk. 이거 전 드셔보세요. 전 제가 했어요. 맛있게 드셔요.
7: 나중에 와서 또 해드릴게요.
4: 나중에 와서 또 해드릴게요. 뭐가 맛있어요?
0: 요리만으로는 허전할 것 같아 제가 비장의 무기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0: 이렇게 용암리 수수비장으로서의 마지막 말이 저물어갑니다.
1: 어머니, 저 이제 가요.
2: 지금 가요?
1: 지금 가요.
2: 어쨌든 서면서.
1: 네, 서면서.
2: 서면장 다음 주에 갑니다.
1: 네,
2: 같이 다.
1: 다 가요, 같이.
2: 우리 이장님이 의논해서 이렇게.
3: 여러분, 서울 가서 잘 살고 또 놀러 오고.
2: 어쨌든 가서도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잘 가서 아들, 딸 낳고 즐겁게 잘 살아.
0: 며칠 안 됐는데 생각보다 정이 깊이 들었습니다. 모자란 저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감싸줬던 용암리 왕할머니.
4: 진짜로 너무 고맙습니다.

0: 해드린 것도 없는데 자꾸 고맙다는 어머니께 미안해서
1: 응, 저도 눈물 나잖아요.
0: 막상 다친 이별이 서운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용암리에서의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뭔가를 해드리려 노력했는데 돌아보니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이장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관심을 주고 마음을 나누는 법,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 참 많은 것을 베테랑 이장에게 배워갑니다.
1: 하나, 둘, 셋! 용암리!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연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대비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비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 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변하지 않는 가치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금. 작년 한 해만 가격이 약 70%가 상승하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 내 아파트가 뭐 한 20억 정도 한다 치면 골드바 한 10개면 아파트 한 채 사고 남죠.
0: 역대급으로 치솟은 금값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은방인데요.
2: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좀 좋은 가격에 팔려고 왔습니다.
3: 이거 보고 자식아 3천만 원이라고.
0: 섬세한 관찰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금감정.
4: 손님들이 가져오신 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손님들도 모르시고 저희도 모르잖아요. 그동안의 노하우로 눈썰미로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요.
5: 얼마나 나왔을까?
4: 오, 많이 나오겠는데요. 4,500.
6: 마냥 좋죠. 너무 행복합니다.
0: 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곳, 바로 골드바 공장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첨단 기술로 고순도 금을 만드는 현장.
7: 하는 것처럼
8: 금김밥.
7: 1억 3천 정도.
0: 중고 금이 골드바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따라가 봅니다. 최근 중년층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백돈 팔찌. 그 빛나는 가치를 위해 땀 흘리는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9: 순금은 기계를 거의 못 써가지고 바닥을 다 순으로 해야 돼.
0: 금가루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습니다.
9: 손에 금가루가 많이 들어가지고 금이 물들어요.
0: 정성과 노력을 쏟아 완성한 백돈 팔찌까지 금보다 값진 땀을 흘리는 작업자들을 만나봅니다. 귀금속의 성지라 불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곳에 새벽부터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벌써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체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금을 매입하는 금은방입니다.
2: 송파구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6시 반이나 그때서부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20년 전에 산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은 가격에 팔려고 왔습니다.
10: 저 서울 동작구에서 왔어요.
11: 몇 시부터 여기 서 계셨는데요?
10: 오늘 한 아침 7시에 왔어요. 그냥 이런 조그만 거요. 집에 있던 거 갖고 온 거예요. 이거 나중에 팔아가지고 부모님 선물 사드리려고요.
12: 안녕하세요. 네.
0: 대기줄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12: 네. 저희가 원래 오픈 시간은 11시인데 문은 그거보다 좀 일찍 열어드려요. 그 열어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13: 한 번만 보세요.
12: 몇 시에 오셨어요? 5시 반 6시요? 어디서 오셨어요? 거의 보통 막 6시, 막 6시 반부터 막 줄 서 계셔가지고 네, 제가 그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0: 이때 나타난 한 사람.
14: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에서 주얼리업을 종사하고 있는

0: 기사입니다. 안경이 스파케요? 네. 누가 그래요?
1: 안경점에서
0: 스파케라 그랬대요. 엄청 많은데요? 이게 뭐예요?
2: 엄마의 추억을 팔러 왔어요.
0: 엄마의 추억을 팔러 왔어요. 알을 빼도 무게가 이전에는 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꽤 많이 나와요. 얼마나 나왔을까? 925만원.
3: 귀금속 전문가로 SNS에서 유명 인사로 통한다는 분이요.
0: 35년 동안 제가 주얼리 업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금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매입 손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기가 저희 매장 내부거든요. 여기가 제가 매입하는 자리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인기가 많다 보니 이렇게 선물도 많이 받았네요. 아,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사실은 저희 아들이자 저희 직원인데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아,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4: 1차적으로 먼저 분류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먼저 가짜인지 뭐 금인지 감별하는 작업을.
0: 아, 그렇군요. 사장님이자 지금 엄마인데 같이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4: 돈 많이 줘서 좋습니다.
0: 아, 너무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네.
3: 어느새 매장 오픈 30분 전.
5: 오늘 그 마지막 손님이세요? 혼자 오셨을까요?
6: 네.
5: 혹시 그 뒤에 오시면은 그 마감됐다고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그 이동하실 때 혹시 모르게 이거 한 번만 갖고 이동해주세요. 저희 지금 마감했어요. 지금 딱 50초. 이제 양이 많거나 알 뺄 게 많으신 분들은 최대 진짜 한 시간 넘게 걸리시는 분도 봐가지고.
7: 와, 한 사람 한 분이 상담하시는데 한 시간 걸릴 줄 알았다.
5: 네.
3: 드디어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5: 첫 번째 오신 손님부터 여기 순서대로 앉아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3: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찬 매장. 출발한 곳은 달라도 이곳을 찾은 목적은 하나. 금을 팔기 위해 모였습니다.
8: 사실은 지금 너무 생각지도 않게 1년 만에 너무 금값이 이렇게 오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매입을 하면서도 이따 떨어지면 어떡하지? 되게 불안해요. 우리가 금을 매입하러 왔으니까 시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에도 시세가 수십 번씩 바뀌어요.
3: 국제정세와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 가격 때문에 실시간 시세를 반영해 매입합니다.
8: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4: 포인트 없이 다 펼쳐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한 번에 그냥 모아주시면 되고요. 금만 펼쳐주시면 돼요.
3: 집안에 모셔놓았던 금부채를 꺼내놓는 사람들. 저마다 사연이 담겼는데요.
9: 좀 애들 돌반지니까.
10: 이건 반돈인가? 이거는?
3: 사람들이 가져온 금은 먼저 종류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런데 뭘 보는 걸까요?
4: 14. 이거 10K네요.
10: 네.
4: 이건 18K네요. 그 반지 안에는 다 각인이 있어요. 14K. 아니 뭐 18K, 뭐 10K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먼저 제가 판별을 하고요. 그다음 2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14, 18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시약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2차적으로 검증을 다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드리고 있어요.
11: 이것도 14죠?
4: 네.
11: 이거는 어차피 하나씩 긁어서 앞에서 봐주실 거예요.
8: 2024년 제가 10월, 11월에 손님들한테 매입 받을 때도 40만 원대였는데 그때도 손님들이 굉장히 올랐다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평균 가격은 지금 이제 87만 원에서 88만 원, 89만 원 왔다 갔다 해요.
7: 한 분이요?
8: 네, 매입가가.
3: 값이 오르면서 대부분 자투리 금까지 탈탈 털어 가져오는데요.
8: 순금부터 할까요?
12: 네.
3: 그 중에는 오랜만에 세상 빛을 본 금부치도 있습니다.
8: 30년 된 반지예요. 30년 된 반지는 뭐가 다르냐? 함량이 달라요. 지금 나오는 반지는 995 내지는 뭐 999 이런데 옛날 반지는 999.
13: 할머니가 흥주연이라고 몰래 주셨어.
8: 진짜? 근데 너무 중요한 거.
14: 금 가격이 이번에 많이 올라가지고 전부터 팔까 하면은 오르고 팔까 하면 오르고.
3: 금 감정에 앞서 뭘 하는 거죠?
8: 시작하기 전에 손을 보호하려면 이렇게 다 붙여줘야 돼요. 이 장갑을 껴도 이게 워낙 시약이 독하다 보니까 저녁 되면은 이제 손이 이게 스라리게 탈 수가 있어서.
3: 함량에 따라 크게 순금 18K, 14K로 나뉘는 금.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이제 18K가 맞는지 시약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18K 긁었어요. 여기 18K 긁었거든요. 여기에 18K 시약을 뿌려. 뿌렸을 때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18K가 맞는 거고요. 이렇게 지워지면 18K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한번 뿌려볼게요. 그대로 남아있죠.
3: 그렇다면 14K 금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8: 근데 지금 이건 14K 반지거든요. 14K 반지를 긁었어요. 14K 반지에 18K 시약을 뿌려볼게요. 아예 없어졌어요.
3: 18K 시약이 닿자 사라진 14K 금.
8: 그러면 이거는 14K이지 18K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3: 아, 금감정 마냥 쉬운 일은 아닌데요.
8: 하나하나 끊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그냥 깨버려요.
3: 금 중량만으로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장식된 보석은 일일이 제거합니다.
8: 요거는 루비 아까 뺀 건데 버리고 가셔도 되고 그도 그냥 어머니 주시고
3: 가치가 달라진 보석도 있습니다.
8: 이게 사실은 다이아여도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다이아가 예, 다이아 가격이 똥박됐다 그래가지고
6: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8: 몰랐죠. 이거는 고정서가 있어도 2만 원뿐이 안 돼요. 한 100만 원짜리였던 게 5만 원, 10만 원 해요.
3: 일하다 보면 하루에 수백 개의 장신구를 보는 일도 다반사. 반복해서 보석을 떼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12: 14K 모아놓은 거예요?
8: 자, 얼마나 남았을까? 아, 근데 많다, 그지? 자, 우리 14K 7.4돈.
3: 그 밖에 가져온 금도 적지 않은데요. 순도에 따라 현재 시세를 반영해 하나하나 신중하게 계산합니다.
8: 합산할게요.
15: 네.
3: 가장 긴장되는 순간, 총액이 얼마나 나왔길래 이렇게 놀랄까요?
8: 1,652만 9,900원, 1,653만 원 나왔고요. 요거
3: 우와,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가격.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순간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선 보람이 있네요.
8: 215만
16: 원. 재밌었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17: 부자 되세요.
15: 마냥 좋죠. 너무 행복합니다.
17: 상담이 하나에 30분이 못 걸리네요.
8: 아까 가져오시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무게 뚝 달고 딱 얼마 이러는 것보다는 또 자기가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17: 그래서 하루에 50분밖에 못 받는
8: 거예요? 네네네네.
3: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다음 매입. 이번 손님 역시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꼼꼼히 살피는데요. 금값 상승으로 가짜 금까지 늘어나 더욱 신경 씁니다.
8: 아니 그 저게 아까 반응하죠. 예. 철이에요, 철. 철.
15: 맞아요? 다요, 침도요?
8: 이건 이 자체가. 일단 각인이 없을 때는 일단 그동안의 노하우로 눈썰미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반지가 비슷하잖아요.
17: 네.
8: 비슷한데 이거는 진짜고 이건 가짜예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디테일을 보면은 진짜는 이렇게 디테일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건 진짜죠, 그렇죠?
3: 금은 자성을 띠지 않아 자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철이 포함된 가짜 금은 착 붙죠.
17: 가짜 금도 요즘 많아요?
8: 가짜 금이 요즘에 텅스텐 들어간 금이 있거든요.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게 녹였을 때, 녹일 때 이제 검게 올라오면서 금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한 30% 40%가 날아가 버려요. 금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금값이 비싸니까 엄청 차이 나겠죠. 가격이.
17: 네. 30% 40%가 날아가
8: 버려요.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 좀 넘게 봤어요.
17: 하나 너무 예쁜데.
18: 남편 이거 진짜면 팔고 가짜면 그냥 들고 와야 됐어.
3: 유행이 지난 금시계. 과연 진짜 금이 맞을까요?
8: 이분은 이제 운이 좋으신 게 네. 다 줄은 18K고 네. 여기는 18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 거는 다 18이에요.

0: 금식에 하나가 약 10돈.
1: 아, 웃음을 못 감추시네.
2: 저 어떻게 해. 1500이 못 감대.
1: 1500이, 1500이 못 감대요?
2: 네. 1500 받아야 되시네요.
1: 모으는 게 취미세요?
2: 아니요, 아니요. 그냥 갖고만 있어.
1: 아, 그냥 하나씩, 하나 사고 또 하나 샀더라고.
2: 다 돈 받은 거예요. 언니들이 안 찬다고 해서 줬던 거고. 그래서 그럼 죽어라고 1500을 만들어야 돼요. 이쯤 되면 가려야겠죠? 너무 많아, 백화점이야. 자, 2500.
3: 대박!
2: 2500 신상차가 드릴게요.
3: 오, 감사합니다. 네.
2: 이거 팔아가지고 차 바로 내려고 했는데 넘어요.
1: 어, 그럼 나머지로 네. 차익으로 뭐 하실 거예요?
2: 남편 차 사는 걸 보태주려고요. 아.
3: 이거 원래 샀던 데서.
2: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3: 그냥 온다고 했어요.
2: 이렇게 좋다. 어, 너무 좋아, 이거. 죄송합니다.
0: 이처럼 손님들이 가져오는 금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2: 다양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제 슬픈 일, 좋은 일, 기쁜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님이 가져오셨는데, 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에어컨에서 나온, 에어컨인데 이게 진짜 금일까요? 라고 했더니, 아, 이거 에어컨을 고물상에 팔려고 하는데, 고물상에 계신 분이, 이거는 금이니까 뜨세요. 라고 알려주셨대요.
4: 이거 뭐야, 이거. 어머. 아, 이렇게 붙어있구나.
0: 금값이 낮았던 시기에는 일부 전자제품에도 금이 쓰였습니다.
4: 잘도 뜨셨네. 뭐로 뜨셨어요? 아직도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꿀팁이 있다면 글씨 띌 때 어떻게 떼어야 돼? 몰라요?
3: 이런 거 띌 때 보면은 낚싯줄 같은 걸 이렇게 떼더라고요.
4: 아, 낚싯줄
3: 차에 이렇게
4: 치시는 거를 긁어내는 것처럼.
3: 네, 그렇게 떼면
4: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싹싹 떼어오셨네. 자, 핸드폰 요 부분에 있던 거. 요 부분에 있던 거 18K 맞고요. 여기 지금
0: 에어컨뿐만 아니라 휴대폰에도 금이 쓰였습니다.
4: 택배 있던 거 이것도 지금 18K 맞고요. 0.29g. 본수로는 0.6도기.
0: 오후로 넘어가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손님. 화장실 갈 틈도 없습니다.
1: 수상 안 하세요?
2: 네. 잠깐 지금 일 다 끝나고. 다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이 팔도 아프지만 다리도 되게 아파.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다리도 주물러주고 그래요. 예.
1: 좋으시겠어요, 그래도 아들이랑 같이.
2: 그게 든든하죠. 가족들끼리 하니까 사실 든든해요. 예.
5: 도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월급을 많이 주시니까 더 노력하게 되는
1: 거예요. 아, 600원씩 받아요?
5: 예.
1: 열심히 엄마 도와서 해야겠네요.
5: 더 받을 수도 있고.
1: 어, 진짜.
5: 그럼 비공개하겠습니다.
1: 아, 네. 네.
0: 이번에 온 손님은 남자 세 분입니다.
6: 천안에서 왔는데 6시 차 타고 왔어요.
7: 아까. 이거 보고 저 아저씨가 3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0: 아. 3천만 원이요?
2: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오셨구나. 근데 이거는
6: 그 진짜죠. 진짜라야 되거든. 그래. 익선동 소갈비.
0: 과연 이 목걸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10K도 아니에요. 이건 딱 봐도 안 됐어요.
1: 그럼 아니에요?
0: 아이고, 아쉽게 됐네요. 최근에는 은을 가져오는 손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5: 실버바로만 1kg예요. 작년만 해도 한 18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한 두 배 좀 넘게 좀 됐죠.
4: 감사합니다.
3: 8시간 기다렸거든요.
0: 대부분 예물용 은수저인데요.
1: 은수저가 많아요?
8: 어머님이 네. 지금 모으신 거래요. 그러니까 64만 원어치를 어쨌든 그 옛날에 사신 건데 제가 지금 이런 걸 팔아보는 게 처음이어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정찰병으로 은수저를 띄워본 거거든요. 전혀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도 가지고 온 거거든요.
2: 99%에 30돈짜리야. 한

0: 안 냈어.
1: 옛날
0: 이게, 거. 오, 많이 나오겠는데요.
2: 아, 정말요?
3: 어떻게 지금?
0: 11개. 이게 330도네. 이거 같은 거잖아, 지금.
1: 같은 건데 얘는
0: 이제 좀 썼던 거라. 29.77톤. 쓴 거는 아무래도
1: 이렇게 암호가 되는.
0: 네, 네.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우리가 은을 벗겨내잖아요.
4: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지난 한 해 약 150% 동반 상승한 은값. 결과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3: 손을 이렇게 꾹 모으세요.
2: 너무 두근두근거려가지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4: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은수저 가격. 과연 얼마일까요?
0: 838만 5천 원. 한 더 드릴게요. 838만 6천 원.
2: 감사합니다.
1: 10배가
0: 넘어요.
2: 그쵸.
0: 어머니 거예요? 아니면 거예요?
2: 아, 어머니가 용돈으로 쓰라고 주셨죠.
0: 용돈이 커요. 838만 6천 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축하드립니다, 진짜. 은으로 그냥 800만 원.
2: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2: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남편하고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히
4: 계세요. 기분 좋으시겠네요.
3: 선생님도 오늘 사서 오늘 팔아요?
0: 오늘 사서 좀 이따 팔아요.
3: 아, 그냥 네. 바로 파시는
0: 거예요? 바로 이제 판다기보다 넘겨요. 아... 그럼 거기서 다 이제, 왜냐면 이렇게 또 넘겨줘야 저한테
3: 그쵸, 그쵸,
0: 돈을 그쵸. 줘야 또 여러분들한테 또 드리니까.
4: 계속되는 금매입.
0: 154만 3천 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은 2215만 4,900 원이에요.
4: 이번엔 또 어떤 손님일까요?
5: 네,
6: 그리고 요거는 잔잔한
0: 아, 금리 아, 지금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팀이구나.
5: 네네. 네.
4: 모아온 양이 상당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7: 저희 어머님 유품이에요. 아, 네.
0: 어머니 아프셨구나.
7: 네, 유방암.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5월에 출산이어가지고.
0: 아, 진짜?
7: 쓸 돈이 많아요.
0: 쌍둥이야? 아,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네. 엄마의 이제 마지막 선물 같은 거.
7: 맞아요.
4: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딸이 잘 살길 바라며 남겨주신 선물인 셈인데요.
0: 떨린다, 그지?
3: 되게 많이 나오네요.
0: 네네네.
4: 과연 그 가격은?
0: 2,899만 4천원. 46만 2,800원. 15만 7,500원. 4,500. 이 속에 도끼가 들었나봐.
7: 엄마 고마워.
0: 엄마의 도끼가 이름이야.
4: 중형차 한 대 금액인데요. 어머니의 유품이 큰 선물이 됐습니다.
8: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와서.
3: 어, 네.
0: 아까 한 3,000 정도, 네. 아까 한 3,000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14K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라셨을 것 같아요. 어, 네. 그죠?
8: 14가 너무 생각보다 많이
4: 나왔어요. 아침 11시에 시작해 쉬지 않고 50건의 금을 매입한 하루.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 8시가 넘었습니다.
0: 접수한 것입니다. 아, 갑니다. 오. 아, 그나저나 나. 나 이제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3: 아, 못 가셔가지고요.
0: 어, 찍지 마세요. 화장실 가요.
4: 손님이 끊이질 않다 보니 습관이 됐다네요.
0: 살 것 같아요.
3: 한 번은 안 가셔가지고.
0: 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중간에 가게 되면 이게 맥이 끊기고, 어, 제가 이게 막 장갑도 새로 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가지 마라 딱 묶어놨나 봐요.
9: 저 그럼 혹시 제 네. 것도 감정 받아볼 수 있을까요?
0: 어, 당연하죠. 주세요.
9: 이거거든요.
0: 어? 이 정도면 커플링인데? 이거 왜 팔아요?
9: 전 여친 거였어. 이번 기회에 좀 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
0: 그럴까요? 그럼 이거 한번 얼마나 할지 볼까요?

0: 58호 적힌 거 보니까 이게 14K예요.
1: 헤어진 연인과 맞췄던 제작진의 커플링 과연 얼마일까요? 오,
0: 그래. 오늘 시세로 했을 때 108만 4천 원. 아주 108만 4천 원. 네? 와, 이거 언제 샀어요? 이거 샀을 때도 비쌀 것 같은데.
2: 이거 첫 했을 때.
0: 그러면 지금 108만 원이면 와 괜찮은데요?
2: 바로 받을 수 있나요?
0: 당연하죠.
2: 그냥 오늘 처분해 버리겠습니다.
0: 내가 남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지금 되게 좋거든요. 모두들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고, 네, 우리나라 경제도 살리고, 네.

0: 사람들이 판 중고금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공장에 들어온 금은 대부분 14K와 18K 금, 장신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1: 경합은 아니고 이거 이런 게 있거든요.
0: 이건 금으로 만든 기념패네요.
1: 기념이나 명함류 같은 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0: 예상밖의 물건도 있습니다.
1: 반지나 목걸이 이외에도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도 좀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2: 아, 이건 뭐예요, 근데?
1: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네. 술잔 같기도 하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금을 사고 팔고 우리나라 금 유통을 하고 있는 금거래소 대표 김윤모입니다. 여기는 14K, 18K 소비자들이 판매한 금을 코나인 골드바로 정련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금 공장입니다. 아주 고가의 금속을 다루는 업체고 또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고
0: 중고금을 골드바로 재가공하려면 화학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복은 필수죠. 첫 번째 단계는 중고금 녹이기. 14K와 18K는 구리와 은등이 섞인 합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이때 수상하고 비밀스러운 액체가 투입되는데요.
4: 염산과 질산이 섞여 있는 금을 녹이는 왕스러운 액체입니다.
5: 아, 그럼 금이 그냥 물처럼 녹아버리는 거예요?
4: 네, 금이 아예 형체가 없어지고 물로 됩니다. 액체화됩니다.
0: 녹아서 액체 상태로 바뀐 금은 다시 필터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14K, 18K에 섞여있던 구리와 은 같은 불순물은 걸러지고 금만 남습니다.
4: 네, 저 안에 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불순물이 거의 없어진 소수 금물이 났습니다.
0: 금만 추출한 뒤 필터를 열어보면 금에 섞여있던 불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은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5: 아, 은이요?
6: 네. 14K, 18K는 기본적으로 은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당연히 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두 번째 단계, 또 다른 액체가 투입됩니다.
4: 환원수라고 해서 아까 금이 녹여져 있던 물을 네. 금으로 고체화하는 작업입니다.
0: 액체 상태의 금이 환원제를 만나면 가루로 바뀌어 영화통에 남게 됩니다.
5: 흙인데요, 갈색에다가?
4: 보이는 거는 흙이지만 남들은 이제 흙이라고 뭐 안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는 비싼 금입니다. 이게 골드바로는 4kg.
5: 4kg요? 네. 얼마죠?
4: 시가로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5: 10억이요?
0: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더 귀하신 몸이 된 금. 가루로 된 금을 퍼내는 손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떨어진 금 한 톨까지 놓칠 수 없는데요.
6: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거나 이러면 회사에 좀 큰 손해잖아요. 압박감이 좀 있기는 하죠, 아무래도.
0: 이거 모양새가 영락없는 시루떡이네요. 이 상태로 800도 고온에서 반나절 이상 건조합니다. 말리는 동시에 휘발성 물질은 태워서 순도를 높입니다. 이 금이 골드바의 모습을 가시려면 다시 한번 녹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 개 분량으로 나눈 뒤 이번에는 화학약품이 아닌 전문 기계를 사용하는데요.
7: 용역로예요, 용역로.
5: 용역로?
7: 네.
5: 아, 이거 녹이는 거예요, 금을?
7: 예.
0: 천도 이상에서 녹는 금의 특성상 작업자들은 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일해야 합니다. 게다가 0.01g 금도 유실되지 않게 신경 써야 하죠.
7: 지금 병에 붙어있는 금을 긁어주고 있는 거예요.
5: 아, 벽에도 이렇게 붙어요, 근데 금이?
7: 네.
0: 벽에 붙은 금가루까지 싹싹 긁어 녹이면 골드바를 만들 준비가 끝납니다. 다음은 골드바 금형에 액체 상태의 금을 붓는 작업. 이때 금 한 방울도 튀지 않도록 끝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붙이면 우리가 익히 아는 금의 형태가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중고 금의 순도는 99.9%까지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순도 금을 생산하기 위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칩니다. 금을 전해액이 담긴 수조에 넣고 전류를 흘리면 전기 분해된 보순도 금만 판에 붙게 되는데요. 20시간이 지난 뒤 어떻게 변했을까요? 순도 99.99%의 금, 보기만 해도 황홀합니다. 이 상태가 돼야 보순도 골드바가 될 수 있습니다. 판과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라 긁어서 분리시켜줍니다. 이거 모양만 보면 딱 나무 합판인데요.
4: 순도가 높으면 이게 좀 약간 부드럽다고 보시면 돼요.
2: 순도가 높으면요?
4: 네.
0: 젖은 상태에서 골드바를 만들면 금물이 튀어 작업자가 위험해지는데요. 그래서 4시간을 더 건조합니다. 잘 건조된 고순도 금은 물은 특성 때문에 쉽게 구부러집니다.
2: 똘똘 말아주세요, 선생님.
8: 무게도 재야 되고,
2: 네.
8: 예, 나중에 녹일 때, 네. 녹이게 편하게 하려고 김밥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2: 김밥. 네. 저 한 개가 얼마일까요?
8: 그건 지금 시세로 따지면 거의 한 1억 3천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2: 저 김밥 하나. 네.
8: 이 김밥 하나에.
0: 이제 골드바 만들기의 최종 단계, 녹이기입니다. 지금 만드는 골드바의 무게는 1kg.
8: 3도 이상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금이 녹으면서 물처럼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0: 액체 상태의 금은 작은 실수에도 쉽게 사라집니다. 때문에 마지막 금 한 방울을 붓는 순간까지 작업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죠. 수많은 작업자들이 고군분투한 끝에 완성된 고순도 골드바. 요동치는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금값이 오른 뒤부터는 투자 목적으로 찾는 이가 많아져 생산과 보관량도 늘었답니다.
9: 대략 한 350kg죠. 시가로는 한 800억 정도 그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뭐 한 20억 정도 한다 치면 골드바 한 10개면 아파트 한 채 사고 남죠.
0: 금하면 장신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 제품 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순금 100돈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10: 요거는 제품이 많이 요즘에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인데 팔찌 이름은 땡크 시기로 돼서 땡크 팔찌라고 합니다. 땡크.
11: 50, 60대 중년 분들은 이렇게 넓은 걸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많이들 순금으로 팔찌를 많이 해요.
0: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순금 100돈 팔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만드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12: 저는 종로에서 이런 100돈 팔찌를 제작하고 있는 유인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순금 제품 위주로 목걸이나 팔찌 같은 걸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팔찌랑 반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총합 2억 2천만 원짜리입니다. 이런 화려하고 멋있는 주얼리들을 어디서 누가 만드는지 오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2: 네, 여기는 어떤 작업실이죠?
13: 주얼리를 하고 있어요. 금을 녹이고 주물을 붓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 금은 어딨죠?
13: 금고에 꼭꼭 숨겨놨죠.
12: 저랑 일하면서 요즘에 어떠세요?

0: 너무 제자리에 안 놓는 것 같아요.
1: 아, 물건을 제자리에 네. 안 놓는다.
2: 아버지, 저도 할 말은 많지만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0: 고마워.
2: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3: 아, 네. 저는 지금 새돈 팔찌를 만들고 있습니다.
2: 새돈 팔찌가 뭐예요?
3: 금 중량으로 새돈이 나와요. 3돈짜리 여자들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두껍고 큰 제품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잔잔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좀 가끔 만듭니다.
2: 네, 이번에 이제 저희 형한테 가보겠습니다. 형 뭐해?
4: 안녕하세요.
5: 팔찌에 마감 작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2: 네, 마감 작업이 뭐죠?
5: 이제 팔찌의 포인트와 마지막에 이제 좀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2: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랑 가족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6: 100돈 금팔찌 만들기. 금고에서 순금 덩어리를 꺼내면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7: 금입니다, 이제. 순금 100돈짜리 3벌하고요. 10돈짜리 한 7벌, 5벌 이렇게 만들 양입니다. 이제 추고해가지고 786.88입니다.
8: 액수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7: 100돈이 거의 1억 정도 가지 않나요? 정확하게 저희는 이거를 돈으로 생각하면 일을 못합니다.
8: 왜요?
7: 자재로 생각해야지 돈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까워서 일 못해요.
8: 아까워서요?
6: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은 금을 돌처럼 여긴다는군요.
7: 어제 준비해놓은 엄청 두꺼운 도에 이게 또 석고를 넣어가지고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금을 붓는 거예요.
6: 팔찌 모양을 만드는 석고 틀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전날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어지는 금 녹이기. 현재 시세로 순금 100돈 가격이 약 9천만 원.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9: 천도가 넘어갈 거예요. 항상 주의해야죠. 항상 정신 집중해야 되고. 그냥 금이 쳐버리면 안 되니까.
10: 쳐버린다고요?
9: 예, 바깥으로. 너무 뜨거워도 바깥으로 쳐요. 금이 쳐갖고 없어지면.
10: 아, 튀겨서 없어지면.
9: 네, 없어지는 게 그게 또 문제죠.
6: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숙련된 기술자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녹은 금이 굳기 전 조심스럽게 석고 틀에 부어줍니다. 석고 속에서 열기를 머금은 금은 바로 물에 넣어 식힙니다. 이제 형태를 확인할 차례. 그런데 이건 뭔가요?
7: 석고 분쇄기라는 거죠.
6: 고압수를 이용해 천천히 석고만 부숴주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금.
7: 자, 석고.
10: 뿌얘졌네요.
7: 이제 작업을 하면 반짝반짝하게 나옵니다.
6: 석고 틀에서 나온 금은 나무를 닮아 골드 트리로 불립니다. 이 부품들을 연결하면 팔찌가 됩니다. 남은 금 기둥도 다시 활용하는데요.
8: 배는 다시 녹이는 거예요?
7: 예, 다시 녹여서 또 작업을 합니다. 이게 금을 녹이다 보면 네. 그 물 아래,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종로에서는 금이 없어진다는 말을 해리라 하거든요. 그 네. 제가 녹이는 거하고 네. 아들이 녹이는 거하고 나중에 저울에 달아오면 또 틀려가지고.
8: 아, 진짜요?
7: 유리야, 네? 너 가서 이거 금 좀 녹여봐.
6: 손실 없이 금 녹이기 대결. 먼저 금의 중량을 확인합니다. 39.632톤. 같은 중량의 금을 녹이기 시작하는 아버지와 아들. 과연 누가 더 정확할까요?
11: 제 생각에는 제가 녹여도 안 날 것 같거든요.
6: 먼저 시작한 아들 인규 씨. 금세 골드바를 완성합니다. 바로 확인한 결과 녹이기 전과 0.131돈이 차이나는 상황. 약 12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7: 야, 이렇게 되면 일 못해. 이러고 그만둬야지.
11: 아니, 이거는 석고가 원래 조금 껴있어가지고 그 석고가 빠진 거예요.
7: 신기해되고 있어. 봐봐, 내 건 어떻게 되나 봐봐.
6: 아버지 금은 그대로일까요? 이런 0.013돈이 증발했네요.
11: 아버지 좀 빠지셨잖아요.
7: 이상하네. 빠졌지. 참 황당하네.

0: 민트정이라고.
1: 그래서 이제 일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뭐 잠깐 이제 나으실 때까지는 도와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완치 되셨는데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2: 힘들지는 않으세요?
0: 아 저는 아,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힘들어요.
2: 안 힘들어요. 네.
3: 네. 지금은 일을 별로 많이 안 하세요.
2: 아 그래요? 아니 뭐 아들들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런 건 아니고.
4: 한쪽에서는 백돈 팔찌 조립이 한창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섬세함과 힘.
5: 힘이 많이 들어가죠. 순금이 아무리 무르다고 해도 네. 무게가 많이 많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요.
4: 주문자의 팔목에 맞게 길이를 조정하면 이제 연마에 들어갈 차례. 연마 도구를 이용해 금 표면의 거친 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어줘야 하는데요. 무르다고는 하지만 금 역시 금속.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5: 거의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 까다롭고 힘든 과정을 한 자리에서 묵묵히 반복하는 작업자들. 어느새 얼굴에 진땀이 맺힙니다.
6: 이게 따블리스.
5: 너무 힘들어요.
6: 아, 찜질하는 게요? 네.
5: 순금은 기계를 거의 못 써가지고 과정을 다 손으로 해야 돼.
4: 한 개를 완성하기까지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5: 너무 더워서 세수하고.
4: 땀을 씻으러 화장실로 가나 했더니 정작 도착한 곳은 옆방에 있는 작업실입니다. 그러더니 기계에 손을 넣는데요. 뭐라는 걸까요?
5: 효과도 많이 있어가지고
6: 네.
5: 처음에 손바지 찍히거든요 이게? 네. 손에도 많이 묻어가지고
6: 네.
5: 금이 물들어요. 아. 땀이랑 만나면 눈가루가 물이.
6: 그럼 저 총파스 찾기에 나중에 금이 물리나요?
5: 네. 많이 물.
6: 아, 저기 나중에 많이
5: 물려요? 네, 물려요? 많이 물려요. 저기도.
4: 아주 작은 금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인데요. 물을 따라내자 진짜 금가루가 있습니다. 연마에 이어 진행되는 광택 작업.
5: 팔찌 부딪히면서 마찰로 광이 나는. 이렇게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4: 40분간 광택 과정까지 거친 백돈 팔찌. 비로소 순금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황금색을 띱니다.
5: 저거 기계 문양 좀 주세요.
4: 이제 남은 작업은 귀금속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세공 작업. 먼저 높낮이가 다른 팔찌 표면을 커팅 기계로 깎아 수평을 맞춰줍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7: 이제 여기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심플해 보이고 괜찮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 포인트를 한 번 더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4: 정확하고 세심함이 요구되는 마지막 세공. 단 몇 미리의 오차가 생겨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공을 들이는 작업입니다. 드디어 순금 백돈 팔찌가 완성됐습니다. 찬란하게 빛나기까지 어느 한 곳 작업자들의 정성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8: 사장님! 저 이거 의자 좀 버리고 올게요.
0: 잠깐만 기다려봐.
4: 쓰임이 다해 버리라는 의자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0: 봐봐 여기. 10년이 넘어서 이게 모이고 모인 거야 이것도. 의자를 버릴 때도 신중하게 버려야 돼.
4: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7: 많이 나왔네.
4: 자투리 금 무게가 제법 되는데요.
8: 금이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0: 와, 이거 그냥 버렸으면 15만 원 그냥 버리는 거야.
8: 와, 의자 하나에 15만 원.
4: 퇴근을 앞두고 갑자기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직원들.
0: 금 찾고 있어요. 혹시나 떨어진 금 있나 하고. 찾고
2: 아, 작업하다가
0: 혹시나. 네.
4: 남은 금의 양이 맞지 않으면 찾을 때까지 퇴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5: 찾았다.
4: 찾아서 다행입니다.
6: 찾긴 찾네요, 진짜.
5: 네, 이렇게.

0: 몇 개씩 나와요 하다만.
1: 아 오늘 수고했고 퇴근하자.
2: 수고하셨습니다.
3: 집안에 뭐 옛날에 뭐 할머니가 쓰던 금반지나 뭐 오래된 목걸이 이런 것들 다시 리폼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될지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하한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4: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4: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4: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5: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4: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5: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4: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5: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4: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5: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4: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5: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4: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4: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지금 당신의 LDL 수치는 얼마일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고도 정확한 LDL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경고를 받고도 방치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당장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운 병으로 여겨지는 고지혈증.
1: 고지혈증 증세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뭐가 있다 그건 몰라요.
2: 제가 자꾸 그 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0: 특히 여러 속설들 때문에 환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의 권위자 오승준 교수가 본 고지혈증은 어떤 병일까?
3: 이 고지혈증이 본인한테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은 사실 인생이 끝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0: 고지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는 오 교수는 진료실에서 매운맛 의사로 통한다.
4: 저번에 많이 혼났는데.
3: 뭐 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4: 아니요. 괜찮아요.
3: 매일 비슷한 시간대.
0: 덕분에 환자들은 모범생이 되곤 한다.
4: 왜 약을 안 먹고 막 그냥 막 엄청 늦더니. 아니, 날 위해서 해주는데 기분 나쁜 건 없었어요.
1: 고맙지. 올 때마다 늘 시험 보는 입장이에요.
5: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덕분에 이게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3: 환자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또 그런 일을 겪고 있겠구나. 잔소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0: 겉보기엔 잔소리가 심한 의사로 보일지라도 누구보다 환자를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오승준 교수. 오늘은 명희와 함께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고지혈증 치료에 관한 의학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매년 보던 벚꽃이 올해는 참 특별하다. 김태석 씨가 벚꽃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6: 뭐 예전에는 뭐 봄이나 뭐 여름이나 뭐 계절 가는 걸 못 나는, 이번에는 진짜 새롭게 봄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죽다 살았으니까. 요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심장 쪽이니까, 관상 그쪽이니까요.
0: 한 달 전이었다. 태석 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6: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막 마른 듯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이.
7: 지금 생각해보면 전에도 좀 그랬었나 하는 게 있다.
6: 아니, 없어요. 전혀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당해버렸으니까.
0: 평소 병원 한번 찾지 않을 만큼 건강했다는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매운맛 의사로 불리는 오 교수에게 받는 첫 진료.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8: 심근경색증이 한번 오신 걸로 되어 있네요.
6: 예.
8: 그리고 근데 연세가 되게 젊으신데요. 56세. 오, 콜레스테롤 약이 심장내과에서 쓴 약으로 쓸 수 있는 제일 높은 단계를 드렸네요. 고지혈증이 처음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6: 네, 뭐
8: 원래는 모르셨던
6: 예,
8: 거죠?
6: 몰랐던 거죠.
0: 놀랍게도 그는 심근경색을 통해 고지혈증을 발견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LDL 수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3: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어요. 고혈압은 혈압이 아주 높아지면 뭐 어지러울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아주 올라가게 되면 목이 마르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아, 내가 그런 증상이 있어요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고지혈증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병은 혈관에 기름이 쌓여서 혈관 벽이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본인이

0: 알 수가 없습니다.
1: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이다. 일반적인 정상 기준은 130 미만이며 130에서 159 사이는 경계 수준, 160 이상이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단,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 목표 수치는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환이 함께 있거나 나이가 있다면 더 낮게 유지해야 한다. 위험 요인 없이 고지혈증만 있다면 160 이상일 때 약을 복용하고 13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고지혈증에 당뇨병과 고혈압까지 동반됐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LDL을 7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한 번 겪은 환자는 초고위험군으로 분류돼 5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0: 단순히 그냥 고지혈증만 있는 경우가 LDL 160부터 보통 약을 먹기 시작하고 우리가 130이 기준선입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보통 LDL 수치가 100 밑으로 낮춰야 되고요. 심근경색증을 한번 앓으신 분 같이 커다란 이벤트가 발생했던 분들은 55까지 낮춰야 돼요. 심혈관계 질환을 막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위험도인 사람, 초고위험도인 사람에 따라서 그 정상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조금 높다고 그랬는데 왜 제가 약을 먹어야 되나요? 단순히 고지혈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도 있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약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 여기 병원에 오셨을 때 151이었어요.
2: 네.
0: 그게 뭐 얼마나 되는 수치냐. 심근경색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한번 네. 앓으셨잖아요, 네. 최근에. 네. 그럼 55 밑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1: 이미 심근경색증을 앓은 태석 씨는 훨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의 LDL 수치는 151, 초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5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3: 지방층이 많으니까 이제 찌꺼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먹어야죠. 뭐 그래야지 사니까.
1: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을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고지혈증 유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 특히 여성들은 50대를 기점으로 유병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0: 젊었을 때도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요. 여성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자체를 높지 않게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 그 억눌러주고 있었던 그 콜레스테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통 그때부터 여성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1: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세월. 문상은 씨도 갱년기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4: 폐경이 되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5: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4: 230? 하여튼 기준치보다는 많이 높았던 것 같네요.
1: 높은 수치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곧바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진 않았다.
4: 제가 자꾸 그 약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한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뭔가 환자가 된 기분. 오메가3 그걸 좀 장기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1: 환자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믿는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있을까?
0: 콜레스테롤 약 대신에 오메가3를 먹는다 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 오메가3는 현재 저희들이 처방의약품이에요. 그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쓰는 거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건강식품에 있는 오메가3는 투여 용량이 1g 정도 돼요. 그런데 치료 용량으로 사용하는 오메가3는 4g 정도 됩니다. 본인이 먹던 콜레스테롤 약을 중단하고 이걸 먹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에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선생님 요번 달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왜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합성을 낮춰야만 떨어지거든요.

0: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 성분으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 섭취를 통해 얻는 비율은 20% 남짓.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문제는 필수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 가운데 LDL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생기는데 대부분 체내에서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단 조절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식단을 통해 목표 수치에 도달하긴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믿어봤던 달걀이나 새우도 누명을 벗었다.
1: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20% 남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콜레스테롤을 차단시키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다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2: 저는 이제 나름 건강 보조 식품이나 운동으로 내려보고자 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크게 호전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60세 이상 될 때부터는 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0: 과연 약 복용 후의 효과는 어떨까? 처음엔 LDL이 무려 200이 넘었던 문상은 씨. 성적표를 받을 차례다.
1: 콜레스테롤은 뭐 약을 잘 드셔서 굉장히 좋아요. LDL이라고 부르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64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한 번도 그 정상 범위 밖으로 유지가 된 적이 없이 굉장히 저 모범적인 환자분이세요.
2: 항상 뭐 약 잘 먹고 네. 예, 운동 좀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예.
1: 아니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건강하셔야 네. 이제 손주도 보러 다니시고
2: 맞습니다.
0: 네. 모범생으로 거듭난 환자를 볼 때면 인자한 미소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오교수. 처음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걱정했지만 상은 씨는 약을 복용한 후 LDL 목표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약 복용하고 그다음 6개월 있다 이제 와서 검사를 받는데 정상치로 예, 됐어요. 일단 먹고 제가 효과를 보니까 좋아지니까 그냥 습관처럼 그냥 식사 후에 예, 한 알 먹는 거니까.
0: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까?
1: 고지혈증 치료제는 종류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타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공장에서 합성을 줄이도록 이제 그만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 그 주기전과 두 번째는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의 재고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고지혈증 치료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다.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합성하는데 이때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고 LDL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집중적으로 떨어뜨린다.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추거나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한 40대 환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환자는 심장혈관 3개가 막혀 위중한 상황. 심장내과 우종신 교수의 손이 빨라진다. 카테터를 이용해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로 다행히 혈관이 재개통되며 고비를 넘겼다.
3: 43세나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이 세 혈관이 다 병이 심한 상태였고 이분이 담배도 태우시고 그다음에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입니다. 다행히 시술은 매우 잘 됐습니다.
0: 스텐트 시술 전 심장 혈관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꽉 막혔던 상태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40대 환자. LDL 수치는 193에 달했다. 그에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겨 회복 중인 성진 씨. 그는 지난 며칠이 악몽 같기만 한.

0: 심장 쪽에 뭐가 걸린 것처럼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잠깐 정신 잃으면은 못 견딜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얘기를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이 더 무리가 간게 아닌가.
1: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높은지는 기억이 나세요?
0: 아니요, 기억하고 있지 않죠. 그걸 기억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것 같고.
2: 그가 LDL 수치를 간과한 사이 합병증이 찾아왔고 어느덧 초고위험군이 돼 있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0: 건강검진 의례적으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다시 오라고 해서 귀찮게 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시간을 빼서 다시 병원에 가서 그러기가 좀 싫어서.
2: 40대인 그에게 이토록 빨리 합병증이 나타난 원인은 고지혈증 하나만이 아니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뿐 아니라 흡연, 비만, 나이도 포함된다. 연령 기준은 남성 45세, 여성 55세 이상이다. 한눈에 봐도 거구인 성진 씨는 초고도 비만이다. 그는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를 갖고 있을까?
0: 큰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고는 알고 있고요. 흡연을 굉장히 오랫동안 담배를 펴왔고요. 혈압은 있고요. 그래서 혈압약 먹고 있고요.
2: 성진 씨는 이미 여러 위험인자를 안고 있었다.
3: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다 동반돼 있어요. 거기에는 나이도 있고, 가족력도 있고, 혈압도 관련이 있고, 혈당도 관련이 있고, 뭐 비만도, 흡연,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지혈증이 발견 당시에 심근경색증이 바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가 방치하면 전신에 있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켜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른다. 고지혈증은 소리 없이 뇌혈관에 지방 찌꺼기를 쌓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킨다. 심장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와 같은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특히 흡연은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6, 70% 높고 급사 위험은 두세 배 증가한다.
3: 고지혈증 자체로도 혈관이 막히는데 담배는 독립적으로 혈관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있는데 담배까지 핀다. 그러면 기름통을 들고 지금 불을 딱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 폭발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2: 급성 심근경색 진단과 함께 고지혈증을 알게 된또 다른 환자, 태석 씨. 그는 위험인자가 얼마나 될까?
4: 마흔 넘어서부터는 살이 찌더라고. 그리고 빼지지가 않더라고요. 운동도 잘안 하지만 담배도 피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2: 그 역시 비만, 흡연 등과 같이 여러 위험인자를 안고 있었다. 스텐트 시술 이후 오승준 교수를 처음 만난 태석 씨. 위험인자 평가에 있어 오 교수는 꽤 단호하다.
5: 혹시 평소에 담배 하시나요?
4: 네,
5: 어,
4: 폈었어요.
5: 그러시구나.
4: 예, 지금 끊었습니다.
5: 지금 심근경색증 진단받고 시술 받았는데, 아, 지금도 잘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끊기 전에는 하루에 얼마나 피셨나요?
4: 하루에 한갑 정도.
5: 그러니까.
2: 30년 이상 흡연을 하고 복부 비만이 있는 태석 씨.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다.
5: 심근경색증이 와서 시술을 받으셨고,
4: 네.
5: 그때 당뇨병이 처음 발견됐다고 돼 있는데 맞나요?
4: 저는 전혀 문제, 당뇨도 처음 알았고.
3: 당뇨병이 있고, 심근경색증을 앓으시면은 저희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4: 네.
3: 그 거기에 최고 단계예요. 예, 당뇨병은 그럼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 당뇨병은 혈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화시켜요. 거기다 담배도 핀다. 그러면은 뭐 위험.

0: 위험한 건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1: 관리를.
0: 신경 쓰면서 관리하셔야 된다.
2: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추가하게 된 상황. 그런데 단지 태석 씨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시에 잘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0: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공통된 뿌리를 갖고 시작되는 병이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데 평소에 자동차가 1리터 갖고 20km 갔었는데 자동차의 연비가 나빠지면 뭐 10km, 5km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슐린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율이 나빠지면서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필요로 해져요. 그런데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점점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제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을 몸에 만들게 되죠.
2: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포도당이라는 단순단 형태가 되어 혈액 속으로 이동한다.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에너지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그런데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복강 내 지방세포에서 지방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인슐린 저항성을 생기게 한다.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혈액은 고혈당 상태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액으로 과도하게 방출된 유리지방산이 간으로 유입돼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켜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복부 비만은 흔히 삼고 질환이라 불리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공통된 뿌리다.
3: 처음에 고지혈증으로 선생님 진료를 받게 됐는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막판에는 이제 당뇨까지 아직 심한 단계는 아니지만 생겨서
4: 오승정 교수님한테 오면서 이제 고혈압이랑 고지혈 같이 치료받게 됐어요.
5: 고지혈증, 당뇨가 생기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지혈도 올라가고.
0: 당뇨병 환자에서 고지혈증 동반되어 있는 것 되게 흔하거든요. 그한 70%쯤 됩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한60% 가까운 그런 비율이 되고요. 셋다 있는 경우는 한40%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는 10명 중 7명이 넘는 상황. 세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10명 중 4명 이상이다. 과연 삼고질환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
0: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80%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한 20%. 약만 잘 먹어도 웬간히 다잘 돼요. 당뇨병은 또 달라요. 당뇨병 자체는 먹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어서 치료를 할때 식사, 운동, 약물 이 순서거든요. 식사와 운동이 선행돼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건이고,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지방 비만이 심해지면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체중을 보통 5% 이상 빼게 되면 변화가 시작돼요. 혈당도 내려가고 고지혈증도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혈압도 좀 내려가는 그런 첫 단계를 보게 되는데 10% 이상 빠지게 되면 확실히 다 좋아져요.
2: 40대 이후 점점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기 시작했다는 태석 씨. 과연 체성분 검사 결과는 어떨까? 그는 현재 고도 비만 상태로 약물 치료와 함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고지혈증과 당뇨병이 동반된 태석 씨는 어떻게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할까?
6: 꾸준하게 40대부터 꾸준하게 찌셨잖아요. 지금 체중 조절이 필요하긴 해요.
7: 네.
6: 그래서 지금 요 밥량으로 따지면 한 공기 기준에 또 얼마큼 드셨을까요? 두 공기 드셨어요?
7: 밥은 평균적으로 한두 공기 이
6: 한
7: 정도 되는 거,
6: 공기.
7: 예.
6: 그러면 고기는 몇번 정도 드실까요, 일주일에?
7: 많이 먹을 때는 한 4일 정도 먹고요. 못 먹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6: 이 접시로 보시면 몇 접시 드시는 것 같으세요?
7: 요런 접시로요?
6: 네.
7: 이런 접시. 네다섯 개나 먹는 것
6: 네다섯 접시 정도 드시고.
7: 같아요. 네다섯 시더 먹을 수도 있는데.
6: 추가로 간식 드시는 건 없으세요?
7: 과자 같은 거 뭐 초콜릿 뭐 그런 거.

0: 입맛이 완전히 초등학생이네, 생각해보니까.
1: 그가 그동안 즐겨 먹은 음식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대표적인 식품들이었다.
2: 보니까 식습관 교정이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3: 예, 예.
2: 밥량이 너무 많아요.
3: 예.
2: 그리고 채소 섭취량이 너무 적어요.
3: 예.
2: 우리 아버님 원래 드셔야 되는 양이 얼만큼이냐? 3분의 2 공기. 드실 때 그러면 아 배고픈 거 아니야? 하시는데 고기, 계란, 생선, 두부 상관없이 한 종류 선택하셔서 이 접시 분량으로 두 접시 정도 드셔도 돼요. 이렇게 나물이나 샐러드, 정말 생오이나 생당근, 생파프리카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라도 씻어서 드실 수 있는 걸로 끼니 때마다 드시는 게 필요해요.
0: 초콜릿 요만한 그 한쪽도 안
2: 돼요? 또 안 돼요.
3: 와.
2: 아예 끊으셔야 아예 돼요. 아예. 사탕도
1: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단은 대체로 LDL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오 교수는 고지혈증과 관련해 강조하는 것이 있다.
4: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이잖아요. 포화지방산.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주로 네 발 달린 동물 기름이 포화지방산이에요. 소, 돼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발 달린 닭, 다리가 없는 생선 이런 것들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포화지방산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쇠고기의 마블링을 떠올리면 된다. 태석 씨가 자주 먹었던 삼겹살도 고지혈증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다. 또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입이 심심하다고 먹었다간 일일 포화지방 섭취 기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고지혈증 식단의 핵심은 나쁜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견과류나 올리브오일, 등푸른 생선 같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이 동반된 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이 필요한데 소화가 느린 식품을 조금씩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당뇨병 환자가 먹는 식사가 특별한 식사가 아니에요. 뭐 환자분들은 무슨 어디 뭐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의 식사는 단순 당이 좀 적어요. 요즘에 과일이 아주 달기 때문에 과일류, 초콜릿, 사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음료수 요 정도가 좀 제한을 받는 거지 그냥 무조건 조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당은 빼야 돼, 못 빼야 돼, 못 빼야 돼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사는 계속 할 수도 없고 남은 여생 동안 즐길 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당뇨병 식사는 사실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사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돼요, 건강에.
1: 올봄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지는 한 사람. 태석 씨가 영양 교육을 받은 이후 장을 보러 나섰다. 과연 과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일하다 지쳤을 때 과자가 주던 달콤한 위로를 아직 기억한다.
5: 어? 땡이요. 입에도 못 대고 있죠, 지금. 제가 일단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지금 한 번도 안 먹었어요.
1: 처음으로 성분표를 들여다보는데
5: 포화지방 100mg당 120%라고 써 있는데요. 어우, 포화지방이라는 게 되게 많네. 분명히 포화지방 안 좋다고 그랬는데.
1: 직접 확인하고 보니 집었던 과자를 놓게 된다. 그가 향한 곳은 그동안 멀리했던 채소 코너. 입이 심심할 때 먹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오이와 당근을 집어들었다. 태석 씨의 장바구니 분위기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5: 이런 건 전혀 안 샀었는데.
6: 예전에 주로 여기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5: 잘 볼 때요? 햄, 소세지, 뭐 어묵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라면, 과자.
1: 외식이 잦았던 그가 오랜만에 집밥을 준비 중이다.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밥 두 공기를 먹을 정도로 대식가였던 그의 밥상이 몰라보게 단출해졌다. 돼지고기 대신 오리로 바꾸고 채소를 곁들인 것도 놀라운 변화다.
7: 80% 정도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안 먹으라는 건 일단 안 먹고 있고 적게 먹으라 해서 적게 먹고 있고.
1: 고지혈증을 방치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늦게나마 식단을 바꾸고 체중 감량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어들곤 했던 담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를 이식

0: 시작한 이후 그녀는 저절로 성공했지만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로 작정했다.
1: 예전에는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
2: 네, 무조건 하나. 그냥 저한테는 심이었어, 심. 뭐 일하다가 조금 힘들면 한 대. 밥 먹고 조금 이제 소화시킬 때 한 대. 뭐 그런 식으로 심이었는데 그게 쉼이 아니고 죽음이었죠. 이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멀리 해야죠.
0: 이제 식후에 그가 찾는 건 바로 약이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만큼 약의 개수가 많다.
2: 뭐 고지혈도 있고요.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뭐 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외우질 못하겠어요.
1: 몇 알이나 드십니까?
2: 8알이요.
0: 심장약과 혈전 억제제까지 한 움큼의 약을 복용 중인 태석 씨. 고지혈증 약을 빨리 먹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드는 순간이다.
1: 부작용이라고 느껴질 만한 증상이 있으세요?
2: 아니요, 없습니다. 약이라는 게 하루라도 빼놓으면 또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하려고 먹고 있습니다.
0: 오 교수의 잔소리가 효과가 있었던 걸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그가 체중 감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 근력 운동 한 30분 하고요. 유산소 운동 한 30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하죠.
1: 그 사이에 좀 체중이 어떻게 변했어요?
2: 오늘 보니까 한 3kg 빠진 것 같은데요. 원래 허리띠를 안 매는데 허리띠를 메고 왔어요. 흘러내리더라고요. 조금.
0: 생과 사의 기로에서 고지혈증을 알게 된 지 한 달. LDL을 알아보기 위한 혈액검사를 진행했다. 또 혹시 모를 뇌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실시했다.
3: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어요?
0: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 그렇죠.
0: 태석 씨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오 교수를 다시 찾았다.
3: 한 달 정도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심근경색증 한번 앓으셨고 네. 당뇨병 있고 그러니까 그 제일 무서운 병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151을 55까지 낮춰야 되는데 한 달 먹고 지금 얼마냐? 83입니다. 많이 내려왔죠?
4: 예, 많이 내려왔죠. 예.
0: 한 달 사이 LDL이 151에서 83까지 떨어졌다.
3: 공복혈당은 이제 109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 며칠 안 된 사이에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뇌로 가는 혈관인 경동맥도 이쪽도 혈관 상태가 나쁜가를 봤는데 다행히 경동맥은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다행이다. 아,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저는.
3: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지점까지, 어느 목표까지 가는 건 되게 비교적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지입니다, 유지.
0: 첫 발을 성공적으로 뗀 그가 방심하진 않을까. 오 교수는 따뜻한 잔소리를 더한다. 고지혈증의 인지율은 63%, 그 가운데 약 복용률은 56%로 치료 중단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고지혈증 약의 부작용에 관한 속설들이다.
5: 그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근육통. 근육통도 굉장히 적게 생겨요, 사실은. 그런데 근육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여 간격을 좀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약제를 변경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써서 근육통을 피해갈 수가 있고요.
0: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는 속설의 진실은 뭘까?
5: 당뇨병 생길 수 있다. 예,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그 부작용을 얘기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당뇨병의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당뇨병 발생을 10 내지 12% 정도 발생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그분 원래 소인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분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안 썼다. 그러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콜레스테롤 약을 줘서 막을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률은 한 25%쯤 되거든요.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그 발생 비율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울질을 해봤을 때 먹는 게 맞다가 대부분의 의사의 지론입니다.
0: 고지혈증 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과 근육 관련 증상으로 대부분 격리하게 나타난다. 근육 손상이나 간 손상과 같은

0: 높은 치명적인 부작용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환자에서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득실을 따져야 한다. 고지혈증 약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중 상당수는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들로 잠재된 위험을 앞당기는 수준에 가깝다. 반면 약을 복용했을 때 심혈관 질환 예방률은 약 22%에 달해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게 전 세계 의학계의 중론이다.
1: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수천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한 그런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입증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종종 보고가 되죠. 근데 그런 부작용은 사실 예상 가능한 것들이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저도 먹어요. 저는 가운 벗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이라서. 예, 15년도 좀 더 됐을 수도 있는데요. 그 고지혈증 약을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저는 LDL 콜레스테롤이 한 7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꾸준히 약을 먹으면 결과가 좋구나. 내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결과를 내 몸에서도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고지혈증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LDL이 목표 수치에 다다르자 오승준 교수와 상의 없이 약을 끊어봤다는 유영욱 씨.
2: 한 달 정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안 좋아지더라고. 왜 약을 안 먹고 막 그냥 막 엄청 냈더니 나도 나이가 있는데 참 많이 났어요.
3: 이렇게까지 혼나니까 진짜 약 잘 먹고 해야겠다 생각도 드셨겠네요.
2: 그렇죠. 안 넘어가겠니 하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 이번에. 그런 걸 이번에는 이제 다이어트하면서 내가 1월달부터 하면서 많이 한 5kg 빠졌거든요 그때보다는.
0: 다시 약을 복용하며 체중 감량까지 했다는 영욱 씨는 오 교수의 입을 주시한다.
1: 콜레스테롤 수치는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건 뭐 지금 이제 약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82니까 152가 82가 됐으니까 많이 내려왔죠.
2: 네, 저번에 많이 혼났는데.
1: 네, 아니 잘하셨어요.
2: 제가 한 달 정도 안 지금 그래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1: 네, 본인이 그때는 왜 중단했는지 이유는 없어요.
2: 그리고 좋아졌다 이렇게.
1: 아, 약을 안 먹어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 한번 중단해 보신 거군요.
2: 근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네, 올라가고 있을 때요.
1: 뭐 약 먹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세요?
2: 아니요, 괜찮아요. 네. 꾸준히 하루 다 빼고 잘 약 먹었어요.
1: 되게 잘하셨어요.
2: 좋아졌네요.
1: 네네.
2: 네.
0: 다행히 다시 합격 성적표를 받았다. 약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의 LDL 수치가 말해준다.
1: 지금 이게 중간에 약 끊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신 거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71이었고, 그래서 약 먹고 많이 좋아지니까, 에이, 뭐, 의사들 하는 얘기 다 똑같지 뭐. 안 먹어보자? 우선 이제 안 먹었더니, LDL이 바로 152로 올라갔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0: 약을 복용하며 71로 떨어지자, 중단했더니 151로 올랐고, 약을 다시 복용하자 82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고지혈증 치료제는 평생 먹어야 할까?
1: 그 질문은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요. 눈이 아주 잘 보입니다, 지금. 자, 안경을 벗는 게 맞을까요? 계속 쓰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안경 계속 써야지, 이거 왜 벗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면 아마 두 달쯤 뒤엔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0: 고지혈증 약을 끊을 수 있는 환자도 있을까?
1: 보통 좀 젊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고 뚱뚱하고 이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이나 체중 감량을 통해서 좋아지면 약을 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꼭 환경적인 요인 말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또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신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만 갖고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살을 빼도 젊음을 돌려주기 전에 절대 약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0: 은퇴 후 제주도로 내려온 양정수 씨. 고향을 찾은 이유는 하나였다.
4: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집을 바로 그저 지어서 그때부터 모셔서 101살에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하여튼 제가 원 없이 모셔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0: 이제

0: 떨어진 지가 어젠데.
1: 아웅다웅 하면서도 아내 덕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창 일하던 50대의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동시에 진단받은 이후 정수 씨는 운동 마니아가 됐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집이 체육관이다. 틈만 나면 운동기구 앞으로 달려가는데 가장 아끼는 기구가 있다.
2: 제가 그 집에서 그 개조한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파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서 모양은 좀 별로지만은 개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1: 복부 비만을 잡아야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는 말에 눈물겨운 노력 중이다.
2: 남성 표준인데 표준보다 오바가 돼가지고 21년도는 이 정도 컸다가 그다음 줄었다가 이제 좀 요 정도 좀 내려왔습니다.
1: 그의 노력은 허리둘레가 4cm나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 20년 넘게 고지혈증의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의 가장 중요한 비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어온 약이다. 한때 애주가였던 그가 원샷하듯 약을 들이키는데 약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2: 소주 먹는 기분으로 보약을 또 우리 교수님의 강조한 점을 따라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1: 오 교수가 처방한 약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기 위해 약 뒷면에 일일이 날짜를 적어뒀다.
2: 한 보름 정도인가 그걸 약을 못 챙겨가지고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를 받았더니 그때 그 LDL 수치가 아주 좋지 않게 나와서 우리 오승진 교수님한테 제가 아주 따끔하게 상황이 끝난 다음에 무슨 약이 필요 있습니까? 약을 잘 드셔야죠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받아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약에다가 날짜를 써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1: 50대의 진단을 받고 20여 년간 고지혈증 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을까?
2: 전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은 전혀 어떤 느낌인지 뭐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못 느꼈습니다. 주변에 약을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안 먹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병은 자기가 잘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돌연사했습니다. 아마도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든지 하여튼.
1: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생활 습관 관리까지 열심히 했던 정수 씨.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모범생 중에 모범생으로 꼽히는 양정수 씨. 그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3: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좋죠. 약을 꾸준히 잘 드셔가지고.
4: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예,
3: 수치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89로 정상이에요.
4: 예.
1: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LDL이 89로 오늘도 합격. 이럴 때면 매운맛 의사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
2: 이렇게 잘 진료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늘 생활이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3: 뭐 별로 병이 없으신 편이세요. 지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 네. 뭐 이 정도면은 저보다 약을 더 적게 먹는 편이시죠.
2: 아 그렇습니까? 네. 아
3: 제가 더 많이 먹습니다.
2: 그렇군요.
3: 부끄럽지만 예, 그렇습니다.
1: 예. 30여 년간 고지혈증 환자와 함께해온 오 교수가 바라는 건 환자를 오래 지켜보는 일이다.
2: 오수님 교수님 덕분에 그냥 약 먹는 걸 철저히 지키면서 그냥 결과가 오늘도 잘 나와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오늘도 돌아가면서 즐겁게 늘 생각입니다.
5: 그러니까 선생님 뵈러 올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큰 형한테 혼나러 오는 느낌?
6: 선생님이 이렇게 대화하면 진정성 나를 컨트롤 해주는 것 같은 생각 드니까 말 들어야죠.
7: 선생님 만나고 갈 때는 시험 합격한 사람처럼 편안하게 갑니다.
1: 고지혈증을 갖고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환자를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오승준 교수. 그가 30년 넘게 지켜본 고지혈증이란 과연 어떤 병

그래서 고지혈증을 방치하시면 본인이 겪게 되는 첫 증상은 심근경색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약물 치료로 정해져 있는 목표 수치를 잘 유지시킨다면 그런 병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어져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팽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팽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0: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0: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0: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0: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2: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러나 우리가 먹고 즐기는 사이 괴로워하는 장기가 있다. 지금 조용히 살찌고 있는 당신의 간.
1: 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거든요. 근데 간이 이제 그 간암 전 단계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2: 지방간으로 시작했어요. 간 섬유화 됐다가 이제 간 경화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4년.
3: 간에 생기는 질환들이 거의 대부분은 정상이 없습니다.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잃기 전까지는 자기 할 일을 잘해요.
0: 간이 굳어가는 간경변증과 간암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지방간. 그러나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한다.
4: 황달기가 나오더라고요. 몸이 좀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되더라고.
5: 별 생각을 없이 살다가 혈관 쪽이 터졌어요. 성대 쪽으로.
6: 집안 자체가 술을 못 단 집안이라서 간암이라고.
0: 한번 굳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간. 과연 마지막 기회는 언제일까?
3: 지방간은 을 통해서 간경변으로, 간경화로 진행하고 간경화가 되면 간암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0: 간경변증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막을 것인가? 지방간 명의 소화기내과 김지은 교수와 함께 간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에 귀를 기울여본다.

0: 미련하게 참다가 결국 응급실을 찾았다. 참을 수 없는 오한과 복통의 원인은 알코올성 간 경변증이었다.
1: 보통 두세 병은 기본. 맥주, 캔맥주 한 1병, 한 1캔이랑 한 20캔? 간경화가 아니어서도 계속 먹었어요. 일주일 뿌려가죠. 다 물입니다. 복습니다.
0: 만삭의 임산부보다 더 볼록한 배. 숨쉬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복수가 찬다는 건 간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증거. 습관처럼 마시던 술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1: 차면은 배가 부르면 숨이 가끔 뿌겠죠. 우리가 일단 먹지를 못해요. 잘. 소변도 안 나오고 대변도 안 나오고.
0: 그동안 왜 자만했을까?
2: 간경변이 이미 많이 진행을 해서 불응성 복수라고 해서 복수 약제로도 더 이상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복수를 충분히 뽑아들이는 게 유일한 치료 방법이고요.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간이식밖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0: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 있는 분해 효소를 이용해 알코올을 분해한다. 만일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알코올이 들어오면 필요 이상의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데 이를 지방간이라 한다.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면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간세포는 줄어들고 결절 같은 섬유조직이 생긴다. 마치 상처가 지속돼 흉터가 남는 것처럼 섬유화되고 점차 간 조직이 딱딱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경화라고 부르는 간경변증이다. 간경변증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도 나타나는데 간이 심하게 굳어 수분 조절 물질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복강내로 물이 빠져나와 복수가 차오른다. 또 간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식도와 위 주변으로 혈액이 우회하는데 이때 혈관이 부풀어 올라 터지는 위식도 정맥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2: 간은 한 단일 장기로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큰 장기여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뭐 수백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기능

0: 기능을 잃기 전까지는 자기 할 일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간염이 일어나고 간경화가 일어나서 간이 굳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는 경화가 일어난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 파업을 선언하면 그때부터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복수나 황달이나 부종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진행하면 이미 너무 늦죠.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간경변을 호전시키는 약제는 없습니다.
1: 굳어가는 동안에도 아프단 말을 하지 않는 간. 김현석 씨도 응급실을 찾고서야 알게 됐다.
2: 보통 저 슈퍼 같은 데서 파는 봉다리 좀 큰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병원 입원해서 토해낸 것만 6~7개인가를 태워냈고, 그날 좀 특이하게 그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 눈이 하얘져가지고.
1: 원인은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 위식도 정맥류였다.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걸까?
2: 이틀에 한 번씩 먹는다 치면 보통 3병 반? 그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노란, 아니 파란색 병 말고 빨간 병으로 3병 반씩 먹었고, 다들 술을 먹고 뻗어있을 때 저만 멀쩡하게 있으니까, 아, 나는 술을 좀 먹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1: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
0: 네, 잘 지내셨죠?
2: 네, 잘
0: 술을 안
2: 지냈습니다.
0: 드시고 계시고,
2: 네.
0: 좋아요. 요번에 내시경 하신 거하고 전체적으로 예전 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 네.
0: 예전에 보면 이제 이게 처음 오셨을 때막 이렇게 내, 이위 안에 이렇게 피가 막 나고 있었어요.
2: 네.
0: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난 이 혈관을 이렇게 동그랗게 묶어서 혈관을 이 정맥류라고 하는 간경화가 있으면서 생기는 변화거든요.
2: 네.
1: 당시 응급수술을 통해 출혈의 원인이 된 정맥을 작은 고무밴드로 묶은 상태다.
0: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위식도는 보셔야 되고,
2: 네. 간
1: 그러나 한번 굳어진 간은 돌이키기가 어렵다. 술만 안 마시면 간은 문제 없을까? 이는 오산이다.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도 간이 딱딱해질 수 있다. 비만과 각종 성인병은 술만큼 치명적이다.
3: 가정력은 없어요.
4: 전혀.
3: 네네. 술도 안 먹고요.
5: 저는 술을 전혀 못해요. 집안 자체가 술을 못하는 집안이라서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전혀 못하거든요.
4: 평소에 술은
6: 전혀 그런 거안 먹고 계속 좀잘 먹고 먹는 거 좋아해요, 제가.
1: 실제 전체 지방간 중 알코올성 지방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비알코올성, 즉 대사 이상 지방간은 83%를 차지한다. 또한 해마다 비만과 당뇨 등의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0: 대부분은 대사 이상 지방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대인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뭐 성인병들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대사 이상으로서 역시 지방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 식이습관의 소화 또는 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신체 활동이 줄면서 그런 이유로 다시 또 지방간이 생기는 악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1: 흔하디 흔한 지방간이 간 경변증의 씨앗이 될줄 누가 알았을까? 이기우 씨는 10년 전 택시기사로 한창 바빴을 무렵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3년 전 혈색이 달라지고 나서야 간이 굳어간다는 걸 알았다.
7: 굉장히 피곤해요. 못 참아요. 몸을 가누질 못하니까 쓰러질 것 같아요. 도저히 황달을 정도 되면은 돌아다니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 지금은 관뒀지만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매일 담배와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다. 빡빡한 일상 속에서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은 라면 한끼 맛있고 배부르게 먹는 일. 하루 한 끼는 늘 라면에 밥이었다.
8: 대치하게 되면 그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잠깐 이제 손님 없어 잠깐 데려와서 담배 하나 피고 또 점심 시간 되면 이제 가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또 손님 불러면 발로 가라니까는 시간적으로 나질 않아요.
1: 그에게 지방간보다 먼저 찾아온 건 당뇨병. 15년 전부터 당뇨병과 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 혈당 관리가 안 돼서 고혈당 쇼크가 오기도 했다.
8: 글쎄, 쓰러져가지고 제가 병원을 갔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저앉게끔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실려서 갔죠. 뭐 원인은 이제 지금 단위가 높아가지고 쓰러진 것이다 그래요. 500이 넘어갔으니까.
1: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8: 술, 담배 전혀 안 합니다. 한 12년 됐습니다. 저는 현상 유지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 더 늦기 전에 굳은 마음을 먹은 이기우 씨. 당뇨병은 그래도 약이 있지만 문제는 간이다.
0: 지난번 우리 MRI나 이런 검사들 했을 때도 이 간에 지방간이 있으면서 간이 굳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1: 단순 지방간인 줄 알았던 이기우 환자. 2022년 조직검사에서 지방간의 다음 단계인 지방간염을 진단받았다. 이후 염증과 함께 간 성유화가 일어나면서 2024년 간 경변증으로 진행됐다. 간이 딱딱해지면서 정상간에 비해 크기가 줄었고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황달 증상을 느끼기도 했다. 간 상태를 알 수 있는 간 섬유화 검사. 이 검사를 통해 간의 지방량과 딱딱한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기우 씨의 경우 270으로 중등도의 지방에 해당했고 14부터 간 경변증으로 보는데 이기우 씨는 16.2다. MRI 검사상 간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 노랗고 빨간 부분이 점점 굳어가는 모습이다. 현재 이기우 씨는 간 섬유화가 4단계까지 진행된 상태다. 문제는 현재까지 간 경변증 치료제가 없다는 것.
0: 조직검사를 다시 해봤을 때는 간이 경화가 일어날 정도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8: 회생이 좀 될까요?
0: 이제 다음 세대로 나온 새로운 신약을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신 건데 아직은 뭐 치료 효과를 보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8: 현상 유지만 됐어도 그렇고
0: 아닙니다. 이 약은 괜찮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잘 유지하시면서 보시죠. 당뇨 고혈압 뭐 비만이 다 있는 분인데 사실 그것도 잘 조절이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사 이상이 계속해서 지방간 지방간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간의 염증이 더 줄지 않고 호전되지 못하고 유지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비만과 당뇨는 간에 왜 치명적일까? 비만하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에 의해 인슐린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결국 포도당이 제대로 이동할 수 없어 당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이때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한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환돼 몸속에 쌓이면서 지방간이 된다.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간경변증과 간암 등을 유발한다. 혈액검사에서 간수치가 높으면 의심이 시작된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지방간. 그렇게 누구나 다 있는 지방간은 방치되기가 쉽다. 53세 김건회 씨도 20년째 지방간을 갖고 있다. 한때 100kg이 넘을 정도로 과체중이었던 김건회 씨. 지방간은 그에게 그리 불편한 존재가 아니다.
9: 아직까지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데요. 뭐 또

0: 증상은 없고 어디가 아파서 간이 아파서 이렇게 온 그런 건 아닙니다.
1: 38세 나종인 씨도 마찬가지. 지방간은 그리 대수로운 병이 아니다.
2: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5년 넘었던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아요. 아직 뭐 불안한 거나 그런 건 아니라 없어요. 네.
1: 대사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두 사람. 정말 괜찮을까? 지방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중 일부는 이미 간경화로 가는 길목, 지방간염 환자일 수 있다.
3: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간경화, 간섬유화로 인한 그 간경화가 또 진행하면 간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제 지방간염에서 간경변이 20% 정도가 되고 간경화가 되고 나면 간경화 이후에는 약 2에서 4% 정도 연당 간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지방간이란 간 내 5% 이상의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쌓인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간세포 내 지방 축적이 지속되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간염이 될 수 있다. 간 섬유화가 시작되는 지방간염 단계에서 이를 막지 못하면 간이 딱딱하게 굳고 기능을 잃어가면서 간경변증이 올 수 있다. 이런 간경변증 상태가 지속되면 간의 손상과 재생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화가 축적돼 결국 간암에 이를 수도 있다.
3: 지방간에서 일단 지방간염이 일어난다면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굳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중간 매개의 단계가 지방간염이기 때문에 지방간염에서부터 주의를 해야 되고요.
1: 결국 굳기 전 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은 지방간염. 지방간 김건회, 나종인 씨도 최근 지방간염 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 지방간염이 생소한 이유는 입원해서 조직검사를 받지 않고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4: 좀 참으세요. 따끔하세요.
1: 부분 마취 후 미세한 바늘을 삽입해 최소한의 간 조직을 채취한 뒤 병리과로 보내 최종 진단한다. 복잡하지만 지방간염 진행 여부는 이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증상도 통증도 없는 두 사람의 결과는 놀랍게도 둘 다 지방간염이다.
5: 일단은 더 안 좋아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제 치료받고 그 생활하면서 제가 고쳐야 되는 건 제가 고쳐야 되는데 제 몸을 제가 이제 알아서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아파서 그게 이게 느껴지면 좀 더 와닿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서 이 병에 이 질환에 약간의 좀 느끼기에 좀 어려운 질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들처럼 누군가 지방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이 되면 간에는 대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6: 간조직은 슬라이드로 만들었을 때 전체가 분홍색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허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방변성을 일으킨 부분들인데 지방변성이 한 40% 정도.
1: 또 하나 지방간염의 특징 중 하나는 풍선 변성. 지방세포 사이를 염증세포가 파고들어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고 간세포의 손상은 결국 섬유화로 이어진다.
6: 줄처럼 이어지는 부분, 이렇게 줄처럼 이어지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간염으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1: 젊은 나종인 씨의 경우도 간세포에 축적된 지방변성이 40% 정도로 높았다.
6: 간은 섬유화가 꽤 진행된 간경변에 가까운 상태이고 염증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간 섬유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3: 두 분의 조직 검사의 결과로서는 염증 정도는 거의 유사한 정도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김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간경변까지 진행된 섬유화를 보이셨고 나중희 님은 간경변에 아직 문 앞에 있는 정도였죠. 근데 이제 그런 진행의 정도는 아마 오랜 동안 노출되어서 염증이 지속된 차이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희 씨가 조금 더 젊으니까요.
1: 그러나 간경변증과 달리 지방간염은 치료가 가능하다.
3: 환자가 지방간인지 지방간염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현재로서는 조직검사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간에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 우리 AST, ALT라고 하는 수치들은 염증이 있다는 얘기는 간 지방간이 아니라 지방간염이 되고 있을 가능성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섬유화 스캔 검사고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보고 지방량이 정상보다 많고 그리고 섬유화도 2단계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되면 조직검사까지 필요시해서 지방간염을 확인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69세 백주영 씨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지방간염 환자다. 2023년 조직검사 당시 간 섬유화의 4단계 중 3단계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했다.
7: 그때 당시에 간이 구도가기 전까지 간이 구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지방이 이게 장기까지 밀려 들어갔다고. 그때는 100kg 가까이 됐어요.
8: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1: 택시 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 새 30kg이 늘었다.
7: 네, 배고프면 이제 요거를 아이고 참 다 들통 났네. 과자, 빵, 뭐 김밥. 뭐 또 먹고 나서 또 좀 가다가 보면 새벽에 손님 없을 때는 또 떡볶이. 왜냐하면 떡볶이에 오뎅 국물이 맛있잖아요.
1: 간식으로 버티다가 하루 한 끼는 과식. 그러나 정작 쌓인 에너지를 소비할 시간은 부족했다. 그렇게 간의 지방은 점차 쌓여갔다.
7: 이게 자다가 몇 번 죽을 것 같이 이제 숨이 막혔다가 일어나고 막 이랬거든요. 갑자기 죽으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물류에서 하다가 그걸 접었어요. 하다가 이제 갑자기 죽으면 그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1: 그때부터 살을 빼야겠다고 다짐한 백주영 씨.
7: 이걸 입고 다녔는데 이 바지가 줄줄 흘러가지고 이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운동과 식습관 조절로 현재 그녀는 100kg에서 78kg까지 감량했다.
7: 4종 세트 다 먹었거든요. 그것도 다 줄였어요, 지금. 그전에는 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이게 운전사가 눈을 못 뜨면 사고의 원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1: 체중 감량과 함께 그녀의 딱딱해진 간은 많이 좋아졌을까? 간경변증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
9: 잘 지내셨죠?
7: 네. 네,
9: 운동은 잘 하고 계세요?
7: 하루에 한 30분 정도.
9: 아, 그래요? 30분 네. 이상은 하셔야 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우리 조직 검사했을 때 네. 이렇게 간이 네, 염증도 꽤 있지만 굳어가는 네. 정도에 이제 한 아. 3단계까지 와 있었거든요. 아. 4단계가 있는 예. 간 경화인데.
1: 섬유화는 12.1로 간 경변증 초입에 있었다. 지방이 5% 이상이면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주영 씨는 21.1%. 간은 우둘투둘 거칠어졌다.
9: 다시

0: 조직검사 한 거에서는 거의 지방 염증도 거의 없어졌고요.
1: 없어요.
0: 예. 이제 이 섬유화되는 단계도 그냥 한 1단계 정도로 줄어서 체중이 일단 빠지셨기 때문에 정말 전체적으로 안정 잘 되시고
2: 지방량도 줄었고 간 섬유화 수치는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다. 2년 만에 간 섬유화 3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면서 간은 잃어버렸던 탄성도를 되찾는 중. 비결이 무엇일까?
0: 식욕은 어때요?
3: 식욕은 이제 그거 맞을 때는
0: 좀 줄었다가
3: 입맛이 없고 뭐든지 음식이 그전 같으면 더 많이 먹었을 텐데 먹으려면 니끼 해가지고 못 먹겠어요.
0: 네, 그래요.
2: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백주영 씨는 비만 치료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GLP-1 유사체 주사를 맞았다. 현재 유일한 지방 간염 치료제는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GLP-1 유사체다. GLP-1 유사체는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고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체중이 줄면 간의 대사도 좋아진다. 지방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간으로 유입되는 지방이 줄어든다. 또 간에서 생성되는 지방까지 감소하면서 염증과 섬유화도 완화할 수 있다.
4: 이 지방간염 치료제가 유일한데 지방간염 치료제는 일단 지방간염이 있으면서 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5% 이상 체중을 감량하면 지방을 줄일 수가 있고요. 7% 이상 감량하면 간에 생기는 염증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 그러나 약에만 의존할 경우 언제든 요요가 찾아올 수 있다. 현대인의 간 건강을 위협하는 건 술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비만. 지방간은 서서히 악화돼 간암의 씨앗이 되고 생명까지 위협하지만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5: 지방간이 그렇게 뭐 나쁜지 몰랐어요.
6: 지방간이면 대부분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가 갑자기 간경변증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심각한 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가지고
7: 지방간으로 시작했어요. 간 섬유화 됐다가 이제 간경화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4년.
2: 그때는 왜 심각한 줄 몰랐을까? 지방간인 줄만 알았는데 작년에 퇴직을 하고서야 간암이라는 걸 알게 됐다.
8: 전에는 제가 이런 걸 잘 안 먹었어요. 비트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 이제는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간에 좋다는 거 뭐 찾아가지고.
2: 평생 가구 공장의 관리자로 밤낮 없이 일했던 조웅 씨. 퇴직만 하면 위로든 몸도 돌볼 생각이었다.
8: 간 수치가 너무 높다. 뭔가 좀 이상하다. 한번 검사를 받으시라 해서 자기가 그 소견서 써주겠다고 예, 간센터에다가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필히 꼭 받으시라고. 그래서 전에는 직장 다녔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무시했어요. 그 68kg에서 70kg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막 90kg가 돼버리니까는 자꾸 이제 집사람도 뱃살 빼야 된다, 뱃살 빼야 된다, 운동해라 했는데 언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는 맨날 출근해서 밤 12시에 누우니까.
2: 지방간이 모두 간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방간은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였다.
8: 내가 무슨 간암, 난 술을 안 먹는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지방간 때문에 간암은 오지는 않을 거다. 간 경화는 몰라도 암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2: 간암은 아무런 증상 없이 찾아왔다. 잦은 야근과 바쁜 일상에도 멈추지 않을 만큼

0: 만큼 그는 캠핑을 좋아했다.
1: 요거 뭐 텐, 그 침대, 에어 침대, 간이 이동식 그 간이 화장실 할때그 샤워실이나 하는 거 텐트고 히터.
0: 장비를 하나하나 사 모으며 늘 다음 캠핑을 꿈꿨다. 퇴직하면 아무런 구애 없이 마음껏 떠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과연 언제쯤 다시 짐을 챙길 수 있을까?
1: 제주도에서 한 제마 한달 살기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거는 제마 퇴직하기 전부터 집사람하고 둘이서 농담 삼아서 계속 했던 말이기 때문에. 수건 포장하고.
0: 가난 2기 조웅 씨는 시술을 받기 위해 내일 입원한다.
1: 심란해요. 조금 두렵기도 하고. 혹시 아플, 통증이 심할까, 어쩔까. 내 위치가, 칼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아니고 색전술로 하자. 그래서 입원하게 됐죠.
0: 그는 자신을 위해, 또 함께 마음고생 중인 가족을 위해 강해지려고 한다. 다음 날, 조웅 씨가 시술을 앞두고 있다.
2: 조웅님,
1: 네.
2: 입원하셨네.
1: 네.
2: 네, 그래요. 컨디션 괜찮으시죠?
1: 네.
2: 예. 오늘, 예, 내일, 이제, 예, 가남이 있는 부위에 색전술이라고 그래서 혈관으로 치료할 겁니다. 예, 다리에 있는 혈관에, 여기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경동맥, 색전술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혈관에다가 약을 주면서 동시에 그 혈관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예?
0: 조웅 씨는 314로 지방량도 많고 33.7로 간 경변증도 심각한 상태. 현재 오른쪽 간의 위와 아랫부분에 약 1, 2cm에 달하는 종양이 두개 발견된 상태다.
2: 조웅님은 진단 당시 간 경변이 동반되어 있는 간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에 암이 두 군데에 있는데 오른쪽에 아래 위에 있어요.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우측 간을 거의 대부분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간의 한60% 정도를 절제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을 절제했을 때 간이 견딜 수 있다면 절제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이미 간경변에 진행되어 있고 간경변에 의해서 정맥류라고 해서 간에 간으로 들어가는 문맥의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제 간문맥의 압력을 더 받으면서 간의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도, 안전함에 있어서는 좀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고요.
0: 간질환의 종착역이자 한국인의 암 중에서 다섯 번째로 흔한 암, 간암.
2: 색전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색전술 하시기에는 어떠세요?
3: 네, TAC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S7 리전은 페리페랄이고.
0: 간암 화학 색전술은 영상의학과에서 진행한다. 조웅 씨의 시술 준비가 시작됐다. 개복술과 전신 마취가 아니라 오히려 다행인 걸까? 막상 이날이 오니 만감이 교차한다. 지방 간염에 의해 간 경변증이 된 환자의 간에서 1.5cm, 2.5cm 크기의 두 개의 암이 발견됐다. 환자의 암을 수술로 제거하려면 60, 70% 정도의 간을 절제해야 하는 상황. 여기에 남아있는 간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외과적 수술보다는 혈관을 이용하는 색전술을 시행하게 됐다. 먼저 사타구니에 위치해 있는 대퇴동맥에 가느다란 도관을 삽입해 단 동맥에 접근할

0: 종양이 있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색전물질과 항암제를 투입한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파괴하고 색전물질은 종양으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해 암세포가 점차 말라간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 종양에도 항암제와 색전물질을 주입하면 시술은 끝난다.
1: 일단은 간암화학 색전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화학물질과 그리고 색전물질을 같이 간암에다 주입하는 거고요. 간암으로 가는 혈관을에다가 이제 직접 카테터를 끝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화학물질과 함께 그리고 색전물질을 줘서 간암이 먹고 사는 그 혈관을 막아서 이제 간암이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화학물질을 같이 넣어서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0: 드디어 조웅 씨의 간암 시술이 시작됐다.
1: 68. 네, 오늘 간동맥 화학 색전술 하겠습니다.
0: 영상의학과 송명규 교수가 조영제를 투여하고 암덩어리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수술보다 간단하지만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시술은 보통 1시간 이내. 대퇴동맥에서 간동맥까지 미세도관이 들어가면서 항암제가 들어갈 길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 간동맥을 통해 색전물질과 항암제를 투여하게 된다. 보통의 항암치료와 달리 색전술은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킨다. 약물이 종양 전체에 잘 퍼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간암 화학색전술은 암이 퍼져 있는 경우 효과적이지만 수술과 달리 반복 시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종양이 있는 두 곳 모두 항암제 주입이 끝났다.
1: 이 정도는
0: 큰 산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한 고비를 넘었다. 아래쪽에 위치한 종양은 위쪽에 비해 혈관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약은 충분히 들어간 상태. 시술은 잘 마무리됐다. 약에 얼마나 잘 반응할지는 3, 4주 후 경과를 봐야 한다.
1: 병변은 계속 변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갑자기 영양 아터리가 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몇 개월 뒤에는 더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MR이나 아니 이 MRI나 CT나 여러 가지 팔로우 검사에서 좀 더 분명하게 보인다거나 그러면 이제 추가로 TAC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술을 마시지 않는 당뇨병 환자 김승숙 씨도 5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다. 지방간 수치가 늘 불안했는데 발견 당시 간암 2기였다.
2: 제가 간이 수치가 높다 그래서 항상 혹시 간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니까 되게 좀 허망하다고 그럴까?
0: 그러나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걱정보다 기대가 더 크다. 간암 추적 검사를 받기 위해 오랜만에 찾은 병원. 드디어 오늘 간암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3: 그동안 잘 지내셨죠?
2: 네.
3: 그래.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2: 운동은 열심히 해요.
3: 네, 그래. 그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5년 전에 수술을 하시고, 간암 치료하고, 이번에도 MRI 사진 찍어서 봤는데.
0: 5년 전 김승숙 씨는 왼쪽 간에서 5cm 정도 되는 종양이 발견됐다. 복부에 직경 1cm의 구멍을 5개 정도 뚫은 다음, 그 안으로 복강경 기구를 넣어 전체 간의 40% 정도 되는 좌옆 부분을 절제했다.

0: 을 먹었지만
1: 저는 그게 담담했어요. 수술할 때도 그러고.
0: 아, 이 사람이 잘 이겨냈구나, 대견하구나, 칭찬해주 그랬어요. 너무 대견해요.
2: 암 선고를 받고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부부. 수없이 마음을 졸였던 시간 속에서 이제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다.
3: 이번에도 MRI 사진 찍어서 봤는데 간에는 재발한 부위 없고요. 이 부위가 이제 잘라낸 자리거든요. 예, 왼쪽 부분은 잘라냈고 남아있는 부위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 없고 이번에도 재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그리고 또 6개월 후에 제가 다시 뵐 테니까 예, 그때 다시 뵙도록 하죠. 다음에는 CT 찍고 피검사하고 뵐 거예요.
1: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3: 5년 이런 거 없어요, 간은.
1: 그래요?
3: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간암, 위암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암들은 그런데 간은 지금 김성수님이 이미 지방간에 의해 지방간염이 있고 그냥 간이 이제 이 굳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는 곳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보통은 이제 2, 3년 내에 주로 재발. 벌써 5년이 되었는데 간암인데 왜 완치가 아니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암들은 기저의 간그 질환을 일으킬 만한 위험 인자가 뚜렷한 암들이 별로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간암은 간염,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그리고 간경변이라는 네 가지는 분명한 간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간질환이 있는 사람의 간암은 완치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평생 저희와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2: 그녀는 어쩌면 평생 간을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만큼 더 오래, 더 자주 자신의 건강을 살피게 될 것이다.
4: 시작.
2: 김승숙 씨는 병원을 다녀간 뒤로 운동에 더 매진 중이다. 매일 하루 한 시간씩 헬스와 걷기를 병행 중이다. 얼마 전 조직 검사를 통해 지방 간염 진단을 받았던 38세 나종인 씨는 벌써 4kg을 감량했다. 인스턴트 대신 한식과 채소 위주로 밥상을 바꿨고, 운동용 자전거도 새로 구입했다. 간질환은 증상이 없어 병이 깊어진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
3: 운동하고 생활 습관을 계속 조절하고 식이 습관을 조절하는 건 그것 자체만으로도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방간을 호전시킵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사실 둘다다 좋습니다. 이제 단지 적어도 중등도 이상의 강도를 가진 운동을 하루에 한 30에서 60분 정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운동이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냐?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 그리고 평상시에 하는 수영. 그 정도가 이제 이 중등도 운동이고요. 근육 자체가 혈당을 흡수하거든요. 혈당을 흡수해서 저장하게 되면 인슐린 이 저항성을 호전시키고요. 지방간염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도 줄여줄 수가 있죠.
2: 따스함을 몰고 온 벚꽃 사이로 조웅 씨를 다시 만났다. 간암 색전술을 한지 3일째 되는 날. 캠핑하기 좋은 봄날이다.
5: 꾸준하게 이제 운동해야죠.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6: 완치되시면 제일 하시고 싶으신 게 어떤 거예요?
5: 여행 다니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것도 주말 말고 평일날 사람 없는 데 가서 좀 조용히 있다 오는 거.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요.
2: 아무 걱정 없이 바람 부는 길을 천천히 걸을 수 있기를. 그의 바람들이 머지않아 그의 일상이 되길 바라본다. 딱딱하게 굳고 암이 생길 때까지 침묵하는 간. 간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에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다.
3: 지방 간염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이라고 말씀드리면 정상도 없고 불편함도 없으시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지방간은 지방간염을 통해서 간경화, 간암이 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조직검사도 해서 최종적으로 지방간염의 치료까지 필요한 단계인지를 확인하고 치료도 받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중학생 때 나의 봄을 이루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0: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바다를 품은 인천 강화군. 조선시대부터 이 터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이어온 가족이 있습니다.

0: 아버지는 6대, 저는 이제 7대.
1: 네. 그럼 이 집에서만 7대가 그렇죠. 사신 거예요?
2: 8대째.
1: 8대째.
2: 예. 우리 손주까지 예. 8대.
3: 오늘도 물때에 맞춰 바다로 향하는 한 배를 탄 바다 가족.
4: 할머니 선장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얘기해요. 할머니 선장님의 이야기를 아빠가 물려받는 거죠.
3: 도시에서 뿌리내렸던 삶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게 한 건 부모님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수평선을 딛고 솟아오른 해가 강화도의 아침을 여웁니다. 낙조로 익숙한 서해에서 마주하는 일출은 낯설고도 설레는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5: 해 뜨자마자 나가시네요?
4: 물 때마다 달라요. 일찍 나가는 나는 4시에도 나가는데.
5: 4시에요?
4: 그럼.
5: 이렇게 동틀 때 나가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4: 해같이. 그런 거 못 느껴. 야, 이거 저거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6: 쭈꾸미 돼.
4: 쭈꾸미 또 해야 돼?
5: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세요?
4: 예. 네.
5: 아, 며느님?
4: 네.
5: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5: 온 가족이 아침부터 함께 하시네요.
3: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라 밀물에 맞춰 바다로 나섭니다.
5: 어머님이 배를 운전하시나요?
6: 네, 어머님.
5: 아, 진짜요?
4: 선장인데?
5: 아, 어머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4: 아니요, 아들이 하죠. 오. 아들이 하는데 선장 노릇은 많이 있지, 내가.
3: 바닷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조차 없던 시절, 선박 면허를 따고 바다와 살아온 세월이 반평생이랍니다.
6: 빠르게 할게.
5: 바도 더 잘 잡네요.
6: 네. 바쁘면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고.
3: 갯사람이 된 지 15년이 된 아들. 어머니가 곁에 있어 든든하겠네요. 못해서 10km,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바다 한가운데. 이미 많은 배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5: 배들이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 다 조이캐로 오신 거예요.
5: 다 조이캐로 나온 배예요?
6: 네.
5: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두 배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6: 물이 다 나가요. 물이 하나도 없이.
5: 아, 물이 다 빠져요?
6: 네. 여기가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요 위가 수심이 얕은 구간이 있어요. 그 거의 걸리면 여기 못 와요.
3: 썰물이 시작되기 전 미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 물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6: 물 나갈 때까지 이제 그 시간 동안 밥 먹고 이제 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3: 선상에 차려지는 소박한 아침.
4: 얼른 와서 밥 먹자.
6: 어? 제가 먼저 먹기 전에 용왕님한테 하나 혼자 드리는 거예요.
5: 이 음식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4: 어떤 거 이거? 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하죠.
5: 어머님이 이렇게 받아 나와서 같이 드시면 꿀맛이겠네요.
6: 네, 꿀맛.
4: 어머님이 해주셔서 너무 맛있어. 너무 흔들려오나. 이게 물이 빠지면은 바람이 들불지. 네.
5: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4: 파도 소리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들이 물려받고 있는 거죠. 할머니 선장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얘기해요. 할머니 선장님의 이야기를 아빠가 물려받는 거죠.
3: 보통의 갯벌이 마을 앞마당이라면 이곳은 바다가 꼭꼭 숨겨둔 비밀의 정원. 꼬박 두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바다가 광활한 속살을 드러냅니다. 잠들어 있던 갯벌이 내어주는 보물 창고.

0: 부지런하기만 하면 바다는 참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1: 이거 똑딱이로. 이 똑딱이로.
2: 여기는 안 하는 게 좋아.
3: 스윗하시네요.
2: 가장 다담하죠?
4: 이래 또 많이 잡지 않겠어요?
3: 아, 많이 잡으라고? 아, 춥다고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많이 잡으라고 챙겨주는군요.
2: 아니죠. 우리 와이프 추울까 봐 챙겨주는 거죠.
0: 거친 바다의 일도 가족의 다정한 손길이 더해지면 웃으며 즐기는 삶이 됩니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란 아들은 중학교 때 이른바 도시 유학을 떠나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죠.
4: 에스프레소 머신 만드는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힘들다고 하셔서 이제 들어왔어요.
0: 거친 바닷일을 하는 부모님이 마음에 밟혀 고향 바다로 돌아온 지 15년.
5: 난 내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애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아,
0: 아파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기에 부부는 더 열심히 바다니를 배웁니다.
1: 멈출 수 없어요.
6: 왜요?
1: 계속 나와서. 이게 상압조개라는 거예요.
6: 상압?
1: 네, 상압. 백상압은 하얀색이래요. 이게 조개가 하얀색인데 이거는 상압조개라서 모양이 다 다르죠. 예쁘죠.
0: 산골 소녀가 바닷사람이 다 되었네요.
7: 몇 시간 동안 조개 캐시는 거예요?
5: 한 3시간 정도?
7: 3시간?
5: 하다 보면 은 갈매기가 운다고 그 물 들어온다고 심어내신다고.
0: 어느새 밀물이 들어올 시간.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는 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때문에 지체할 틈 없이 서둘러 나와야 한답니다.
1: 물이 들어옵니다.
0: 꽤 묵직해 보이는데요. 이제 조개를 크기별로 선별하면서 바닷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는데요. 큰 조개는 횟감으로, 작은 조개는 칼국수용으로 먹는답니다.
3: 총 수확량이 얼마인 거예요?
6: 167kg.
1: 저기 거 빼면은.
3: 많이 잡으신 편이에요?
6: 네, 많이 잡았습니다.
1: 오, 이거. 이거 회로 먹어야 되겠는데요?
6: 얘가 1년생, 뭐 이거는 4년이다. 얘는 회로 먹어요.
0: 싱싱한 바다를 그대로 맛보는 어부만의 특권. 단단한 껍데기 속에 숨겨둔 쫀득하고 야들한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6: 안녕하세요.
1: 싹싹해요.
3: 일단 빠지네요.
0: 만선의 기쁨 안고 돌아오는 길. 하지만 배는 항구가 아니라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갑니다. 밀물과 썰물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어부의 숙명. 이번에는 주꼬미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6: 소라빵이고 소라 모양인데 여기 주꼬미 안에 들어가서 산란하려고 들어갔다 잡히는 거예요.
0: 봄이 되면 알을 품고 산란을 준비하는 주꼬미를 소라로 유인해 잡는 방식. 미끼도 필요 없이 소라를 끌어올려 그 안에 들어있는 주꾸미를 쏙 꺼내면 끝.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처럼 산란을 앞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랍니다.
1: 주꾸미 커요, 커. 제가 얘가 안 놔줘요.
3: 힘이 엄청 좋네요.
1: 예전엔 정말 못 만졌던 건데.

0: 살아있는 특히 바다 동물들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신랑 일을 가게에서 돕다 보니 이제 정말
1: 자연스럽게 만졌죠.
0: 네, 정말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잡아보면. 네.
2: 줄에 매달린 수백 개의 소라를 하나 하나 확인하는데요.
3: 어이 앞으로 전진 좀 해주실래요?
4: 앞으로 전진이요.
1: 가족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좀 힘이 되시겠어요?
5: 도움이 많이 돼요. 물이 들어올 때 배가 밀리거든요. 이게 줄이 더 팽팽해져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배를 앞으로 전진시켜주시면 좀 이 줄이 느슨해지거든요.
2: 한 배를 탄 바다 가족입니다. 강화도는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터에서 지금도 삶을 이어가는 가족.
5: 얘가 이제 장기 보관하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저장고에 옮깁니다.
2: 아버지 목까지 묵묵히 바다를 짊어지는 법을 배운 아들.
6: 아버지 왔어요. 어휴, 아, 나 진짜 궁금했어요. 오늘 얼마 잡았어요?
5: 오늘 90kg 잡았어요.
6: 혼자서?
5: 네.
6: 오늘 90kg 잡았어, 너 그거? 아휴. 아버지 반갑잖아. 너 그만큼 힘든 거야.
5: 네.
6: 그만가 쉬었다 해라.
5: 네. 아휴. 지금 아버지는 6대, 저는 이제 7대.
1: 그럼 이 집에서만 7대가 사셨나요?
6: 8대째.
1: 8대째.
6: 우리 손주까지 8대.
2: 집 마당을 지키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
6: 내가 쫓고 왔을 때 여기 올라와서 울었어 내가요. 그때는 한 두 아름도 안 됐어. 근데 이렇게 컸어요. 이 동네에서 이 나무가 제일 커.
1: 이 나무는 그럼 누가 심은 거예요?
6: 이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셨을 거야. 저기서 내가 두 나무를 내가 캐다 심은 거고.
1: 저 나무는 왜 심은 거예요?
6: 나도 또 심어야 또 얘들이 또 보호하지.
2: 나무를 심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내리 사랑입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 바다에서 함께 건져 올린 생선과 제철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새벽부터 바다를 누빈 가족. 힘든 기색 하나 없는데요.
1: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힘들지 않나요?
0: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 안 하세요. 네,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저희도
7: 이거 있잖아. 네.
1: 괜찮아.
7: 이거 있잖아. 저기에다가 소금물에다 깨끗해준다. 살을 찌라고요.
0: 소금물에. 그렇죠. 지금 보시죠? 어머니 또 알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소금물에 안 담근 거?
7: 애가 빨리빨리빨리하고 잘해.
1: 어떤 점이 제일 이쁘다, 우리 며느리?
7: 아, 흠잡을 게 없지.
2: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2년 동안 바닷사람이 될 준비를 했답니다. 배를 모으는 면허는 물론이고 일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서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0: 저희 신랑이 잡아온 다연산 숭어랑 동해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저희 집 좀 도톰하게 끌어드렸습니다.
8: 잘 먹겠습니다.
0: 네.
8: 직원들이 먹었대요. 야, 싸면서 빨리 따로 막 이래갖고.
9: 아니, 좀 깜짝하고 쫄깃한데.
10: 숭어가 쫄깃쫄깃하네.
9: 부풀려 진짜.
10: 깜짝 놀랐어.
2: 이제 가족들이 직접 건져 올린 바다의 성찬을 맛볼 차례.
0: 네, 잘 먹겠습니다.
2: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누는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또렷해집니다.
0: 감사합니다.

0: 다른 데가 맛있대요.
1: 엄청 부드러워.
2: 아버지가 먼저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3: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네. 아들 여자가 아버지 둘이서 고생했어요. 더.
1: 그러니까 나 좋아. 아이 그럼요. 아이 아버지 웃지 마세요.
0: 어머니 아버님 사랑한다는 말 그것도 어떻게 진짜 마음만 한다 있지. 네. 아버지 아버님 사랑합니다.
1: 박수해야 되나? 불안해요. 불안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어요.
0: 사랑합니다 어머니.
2: 백마디 말보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가족.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을 오늘 비로소 전합니다.
4: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5: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4: 아,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요.
6: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0: 1년 365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집이 있습니다.
1: 행복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0: 도심을 떠나 전원에 지은 두 번째 집. 모든 상식을 파괴했다는데요.
1: 근데 잠은 꽉 붙어자요. 화장실을 따로 써도.
2: 그건 참 신기하네.
0: 집지기가 체질인 부부도 있습니다.
3: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0: 두 번째라서 가능했던 과감한 도전, 그리고 완벽한

0: 결말까지.
1: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오늘은요, 완벽한 집을 위해 두 번은 지어봐야 한다는 집짓기 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2: 양평하면 정말 우리 전원주택의 아주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비도 내렸다 그치고 공기도 아주 청량하고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갈 집 어디죠?
3: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찾으세요.
2: 언덕 위에 하얀 집이요? 아니 하얀 집은 좋은데 왜 또 언덕이에요? 아 언덕이면 그냥 언덕에서 시작하면 안 되나?
0: 소장님 이참에 공기 좋은 데서 운동 좀 하셔.
2: 야 언덕에 하얀 집 없는데? 어? 저 집인가? 하얀 집이네. 아 근데 평지붕집이구나. 꿍집인 줄 알았는데.
0: 오 서로 다른 네모 공간이 묘하게 겹쳐있는 집이네.
2: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제 벽돌하고 줄눈으로 좀 위협적이지 않게 그렇게 다 분절을 해서 좀 아주 오래된 건물 같지만 현대적이고 그런 묘한 아주 그 균형감이 있네요. 야 오늘 뭐 집이 보통 집이 아니겠는데요.
0: 단단하게 세련된 집 어떤 분이 사실까요?
2: 오, 와 이거 뭐야? 오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 오, 와 이거 완전히 커튼이네 커튼. 와 참 정원 좋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네, 반갑습니다. 네, 네.
2: 아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아이고. 와 집이 너무 멋있어요.
6: 감사합니다.
2: 와 저는 약간 이렇게 박공지붕? 네네. 네, 그런 집인가? 이렇게 상상하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되게 모던한 집이 있네요.
6: 저희도 첫 집은 네? 네 박공지붕이 있는 집이었고요.
2: 그러셨구나.
6: 이번이 두 번째 집입니다.
2: 아 거기서 그러면 이미 이제 많이 그 네. 아, 로망을 네. 한번 잃어보시고
6: 맞습니다.
1: 살아봤으니까요. 아, 두 번째 이제 집이니까
2: 좀 단순하게.
1: 네. 네. 아,
6: 안녕하세요. 처음 집을 짓자마자 두 번째 집을 짓고 싶었던 남편 이규환
1: 아내 조은혜입니다.
6: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집을 짓는 과정, 뭐 설계하는 과정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즐겁기도 했고
1: 저희는 아직도 그 집이 너무 좋아요.
6: 저희가 좀 내향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도심주택이다 보니까 외부와 조금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중정주택을 만들게 됐고요. 중정 안에서 저희들끼리 이제 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어요.
0: 단 하나 단점이라면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주택이라는 것이었죠.
1: 정말 이제 떠나야겠다고 확신을 했던 게 그 지역에 호재가 막 생겼었어요. 부동산적인 호재가. 뭐 굉장히 큰 쇼핑몰이 들어서고 큰 병원이 들어서고 근데 이제 그때 느껴지는 건 굉장히 복잡해지겠구나. 차들이 되게 많아지겠구나. 그때 저희가 살기에는 조금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6: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노출도 되고 해서 두 번째 집은 좀 이런 저런 주택에서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도심 주택과는 달리 필지도 널찍하고 전망도 좋아서 일부러 중정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한층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집이 됐답니다.
2: 네, 요게 이제 벽돌이란 게 네네. 사람의 노동력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그냥 좀 두께감을 더 줘서. 네. 언뜻 보면은 약간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느낌도 좀 나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좀 나랑 친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집이라서 또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었네.
6: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 같은데요. 뭐 재택근무라도 하시나요?
6: 저는 매일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2: 그래요?
1: 네. 저는 뭐 일정에 따라서 인천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꽤 멀어요, 정말로. 편도 저는 115km.
2: 네? 편도?
6: 저는 뭐 왕복 115km는 되는 것 같고.
2: 왕복 115km.
0: 남편은 유연 근무제로 7시 출근해서 4시 퇴근. 아내는 인천으로 출근하는 스튜어디스. 벌써 그 생활이 3년째라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1: 저는 좀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탁탁탁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퇴근길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딱 들어설 때 도심 지역을 다 벗어나서 굉장히 후련한 곳이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끼는 게 쉼이거든요.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곳, 조용하게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0: 부부가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내향형. 이 집이 세상의 절반인 거죠.
2: 어쨌든 궁금해지네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6: 네,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0: 2층 집이지만 단층 집처럼 대부분의 생활은 1층에서 이루어진다는데요.
2: 오, 와, 현관도 뭐 엄청 넓은데요? 통증문을 하셨구나. 와, 완전 화이트 인테리어. 야,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둡지 않고 오, 밝게. 와.
0: 와, 나도 탄성이 절로 나오네. 뭔가 드라마틱한 느낌인데요. 소장님, 설명 좀 얼른 해주세요.
2: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기승전결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현관에 들어왔을 땐 현관이 또 넓고 좋지만 중문을 열기 전에는 뷰가 약간 막혀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창문이 하나 있고 뒤에 후정이 있고 네. 그러면서 천창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펼쳐지는 광경이 거의 약간 기승전결?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간의 리듬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하, 리듬감. 그러고 보니 천장도 높이가 제각각. 네, 리듬 있네요.
2: 제일 높은 데는 한 7m 조금 안 돼요.
6: 7m요?
2: 네. 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네요.
6: 네네네.
2: 아,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6: 여기가 4m 좀, 네, 좀 높고요. 아. 네.
2: 이 위도 층이 젖어 있고,
6: 네.
2: 바닥도 층이 젖어 있어요.
6: 네네.
0: 주방과 분리되도록 거실을 두 계단 낮춘 건데요. 저 집에서 해보니 하나 빼고 다 좋더랍니다.
1: 그 로봇 청소기 하나가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여긴 사실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를 할까 고민을 살짝 했었거든요.
2: 그럼 로봇 청소기 올라갈 수 있나요? 네.
1: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공간의 그 디자인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 싶어서 그건 저희가 포기를 하고 손수 청소를 하고 있죠.
2: 아, 손수.
0: 이 리듬의 백미는 한 스푼 더해진 인간미. 보이시나요?
2: 일단 저는 이 뒤에 벽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스크린이 지금 잘못 설치된 건가. 아. 곡선이 이제 곳곳에 있다 보니까 집의 인상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0: 과하지 않은 곡선 덕분에 집안 곳곳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2: 뭔가 그 몸짓하고 뭔가 닮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그 입구도 보니까 살짝 이게 손을 내미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건축가 꼬르비제도 이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네. 좋은 드로잉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런 게 좀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0: 부부는요, 첫 번째 집을 설계한 건축사와 두 번째 집도 함께 했답니다.
6: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건축가하고 사실 제일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게 흡사 약간 연애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내야 하는데 아, 그러려면 정말 성에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0: 연애하듯 소통한 세월이 첫 집부터 몇 년인가요? 부부는 자신의 취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신 생각이 부딪힐 때에는 설계사의 의견을 존중했답니다. 첫 집 때의 소중한 경험이었죠.
6: 살아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근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게 건축가의 전문가의 경험이고 예,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다만 전문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그 수준의 노력은 필수였고요.
6: 저희 영혼의 파트너의 줄자를 거의 끼고 다녔었죠.
1: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이놈의 줄자.
6: 시안이 만들어지고 공간감이 어느 정도 이제 구획이 됐을 때는 그게 정말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인지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비슷한 공간이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타일 개수, 타일 하나의 사이즈를 잰 다음에 타일 개수를 세어보고 아 이만큼이 우리 거실 공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괜찮겠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0: 이런 완성도 높은 집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온통 하얀색 집에 저 까만 건 뭐예요?
2: 설마 이 집이 목조주택은 아니죠?
1: 목조주택입니다.
2: 요거 하나가 저는 힌트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이건 경량 목구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아 이거 신기하네.
0: 첫집에서 한번 경량 목구조를 경험했는데 쾌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기에 안성맞춤. 대신 커다란 창문과 시원한 공간감을 위해서 공항 목재로 보와 기둥을 추가했답니다.
6: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안쪽에 새 기둥을 받쳐놨습니다.
2: 그래서
6: 받쳐놓고 이제 원목을 뚫어가지고 위로 이제 쌓아놓은 거죠. 지금 3년 됐는데 위에 보시면은 조금씩 움직인 게 보이거든요.
2: 그래요.
6: 예. 예, 목구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금씩 예, 틀이 맞춰지잖아요.
2: 재밌다.
6: 예. 그래서 이것도 하중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집이랑 같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온도 네.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나무도 숨을 쉬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고 네. 계절에 따라서 조금 네. 움직임이 달라질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2: 아, 참 대범하시네요.
0: 두 번째 집이기에 가질 수 있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여유랄까요? 이 검은 기둥은 주방과 거실을 가르는 심적선이기도 한데요. 어머나, 이건 또 뭐야?
2: 와, 이거 제가 본 부엌 상판 중에 가장 특이한. 너무 압도적이어서, 와, 이거 뭐 어떻게 참고할 수도 없는 부엌 상판 같거든요?
6: 원석을 좀 써보고 싶은
2: 미리야
6: 마음에.
0: 가격도 만만치 않고 선뜻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6: 저희가 이태리로 여행을 갔었어요. 이태리가 트라버틴의 생산지거든요. 원 생산지거든요. 막 건물 벽마다 다 트라버틴이고
1: 길바닥이 다 트라버틴.
6: 막 육교 계단이 트라버틴이고
1: 여행하면서 계속 벽만 보고 다니죠.
6: 보면서 아 야,
1: 이거다 이런 느낌이다.
0: 와, 정말 대단하시네.
6: 이태리에서 정말 배로 실어가지고 왔던 거였고 큰 두 장의 원석을 저거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정으로 직접 깨서 디자인이 완성이 된 거였죠.
1: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깨나 저렇게 깨나 사실 잘 몰랐는데 이 두 분이 계속 여기를 좀 더 깰까요? 저기를 좀 더 깰까요? 얘기를 하니까 아, 약간 전 남편이 아니었으면 저 디자인이 어떻게 됐지 제가 모르겠어요.
0: 자연석이 갖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멋. 그런데 요리하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6: 상판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쳐도 닦으면은 다 닦여요.
1: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불편함이 감수하자고 각오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남은 것들을 그냥 다 버린 게 아니라 저희 공간에 다 숨어 있어요. 그 조각들을 네, 계단처럼 만들기도 했고 벤치로 만들기도 했고 저기 옆에 소파 옆에 벤치도
2: 네,
1: 그 다 남은 조각들도 만든 거고 밖에 있는 저 벤치도 그 남은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버림 없이. 네.
4: 건축가분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죠.
2: 그 마음을 또 알고

0: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하나 버리지 않고 쓰는 민족인데.
1: 네, 알뜰하게 다 잘 썼어요. 네.
2: 드레버틴 합성 타일로 바닥까지 이 집이 모던하면서 따뜻한 이유가 있었네요. 다이닝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1: 다이닝 공간을 조금 별도로 분리된 공간처럼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많이 머무는 공간이니까 대신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디자인을 하면서 주방가도 살짝 떨어져 있고 대신 거기에서 첫 번째 집처럼 거실도 보이고 앞마당도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그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지금도 저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2: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가 사는 집을 보라. 이 집은 그야말로 두 사람을 꼭 닮았는데요. 쌓아놓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부부는 팬트리로 공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곳곳에 수납을 알차게 짜놓았습니다.

0: 멋있지. 되게 숨겨져 있다. 오, 여기는 진짜 계단이 내려가네요.
1: 네.
0: 이야.
1: 근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지네요, 공간이. 아, 여기 두 분 세면대랑 드레스룸. 와. 와, 여기 또 확 펼쳐지네요. 또 수평창도 있고, 마당을 이렇게 바로 보이게. 야, 참 신기하네. 아까 거실에서는 전혀.
2: 네.
1: 몰랐는데. 야, 이렇게 완전 숨겨진 방처럼 만드셨어요, 두 분 침실은.
2: 네, 좀.
1: 지금 위상이 부엌 옆이란 말이죠. 옛날 같은 부엌방 위치인데. 네.
2: 저희가 첫 집일 때, 이제 보통 이제 주택 지으면, 2층 집 지으면은 안방이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2: 출근할 때 뭔가 놓고 오면 또 올라가야 되고.
1: 올라가야
2: 되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죽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잘 안 올라가니까.
3: 침실 옆으로 나란히 파우더룸과 욕실이 있는데 1층이다 보니 노천탕처럼 즐길 수 있답니다. 안방에서는 남한강까지 시야가 뚫려 있어서 난간도 유리로 했고요. 반려견을 위해 마당에도 단차를 만드는 섬세함까지. 그야말로 어디 하나 허투루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은 두 번째 집 짓기 때도 있었답니다.
4: 저희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둘 다 그냥 직장인들이기도 하고 뭐 첫 집도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짓기도 했었고요.
5: 지금 결혼할 때 진짜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거든요.
4: 네, 저희가 뭐 오피스텔부터 시작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돈이 여유 있지는 않았고 저희가 산 가격보다는 땅값보다는 좀 잘 받아서 집을 팔긴 했었는데 그래서 양평 올 때는 그냥 빚 없이 아,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 땅값도 싸고 뭐 하니까 그랬는데 그때 딱 코로나 때 이제 뭔가 인건비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뭐 앞자리가 한 두 번 바뀌었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았는데 아내가 한숨 쉬지 말라고
5: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한테 있는 거는 시간이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체력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3: 그나마 돈은 젊음과 패기로 채우면 되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는데요.
5: 시작부터 중단이 됐죠.
4: 시작을 못할 뻔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말만 믿고 땅을 샀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요. 근데 왜 제가 살 때까지 아무도 집을 못 짓고 있었을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설계 다 끝나고 관청에서 나온 지도를 봤는데 우패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다.
3: 우패수관을 연결하려면 앞집 땅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 일단 앞집을 찾아가긴 했는데 아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 같아도 싫죠.
4: 딱 찾아뵀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샀냐. 샀습니다 했더니 이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이 땅 문제 있는지 몰랐냐. 그래서.

0: 수 있게 된 것도 앞집 덕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공간 2층으로 가볼까요?
1: 야, 완전히 뭐 정말 카펫 깔린 것 같다. 와.
0: 2층 역시 막혔다가 열리는 기승전결 구조.
1: 와, 2층에, 2층에 방이 하나가 있구나. 이야, 여기 뭐, 평상이 있네요? 와, 풍경도 끝내주고.
0: 원래 단층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전망이 너무 좋아서 2층을 올리고 또 루마루처럼 만들었답니다. 대돌과 전통 마루까지, 어우, 공간이 참 단정하다.
2: 아, 이런 사방탁자가 있으면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걸 좀 만들었고요.
1: 잘 어울리네.
2: 그리고 이거를 만들고 나서, 만들면서, 아, 그럼 좌식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좌식 의자를 해놓고 나니까 이런 분위기 나서 블라인드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바깥이 비치는 한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명까지 오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야, 두번집 지으시면서는 거의 뭐 건축가가 되신 것 같아요.
0: 한때 밴드 생활도 하고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남편의 아지트랍니다. 화장실이 갖추어진 독립된 공간이라 문을 닫으면 완벽한 손님 방으로 변신. 온돌을 깔아놓은 마루가 침상이 되는 거죠. 이 집에 온지 이제 3년째. 남편은요, 주말마다 가구 배치를 바꾸는 게 취미인데, 글쎄, 아직도 경우의 수가 남았다네요.
1: 바꿨어.
3: 또 바꿨네. 넓어 보인다.
1: 약간 하얀 장이 약간 위치가 애매한가?
3: 어차피 또곧 바꿀 건데요.
1: 그래? 좀 옮겨볼까? 이게 약간
3: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힘들게 왜 저러나 싶은데, 뭐 남편이 힘들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워낙 자주 바꿔서 좀 노하우도 생긴 것 같고.
0: 하나의 작품 같은 집.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4: 일단 집이 굉장히 반전이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얀 외벽에 그냥 이제 그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신 게 아니라 다 벽돌을 일일이 붙이고 그냥 일반적인 줄눈이 아니라 이 위에 덧붙여서 하는 더 줄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줄눈을 하신 것부터가 굉장히 집이 실험적인 집일 거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단차를 둬서 거실을 마치 약간의 이제 둘러싸인 방처럼 꾸민다는 거. 그리고 또 부엌에 갔을 때는 천장을 굉장히 낮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엌의 상판, 또한 그 원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결정들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건축주분들이 한번 집을 지어보면서 그 쌓였던 경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안방 위치 같은 게 마당에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마당의 단차이를 좀 자연적인 단차이를 이용하고, 거기에 가벽을 하나 더해서 시선 차단도 하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경험과 노련미가 넘치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취향으로 완성한 두 번째 집. 이제 집이 사람을 만들 차례.
1: 내가 원하는 공간에 편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총 인생을 다 합쳐봤을 때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정말 세상과 좀 단절되고 조용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다음 도전은요?
3: 왜 집을 세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두 번째는 좀 넘침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절충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노년의 시간으로 이제 슬슬 들어설 텐데, 그때 됐을 때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집 위치나 아니면 구조나 평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노년의 집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을 닮은 멋진 집잘 보고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섬 강화도에서 시작합니다.
4: 서울 근교에 있지만

0: 바다도 있고 이렇게 산도 있고 아 오늘 특히 날씨도 좋아서 야 강화도 더 좋네요. 근데 피디님 오늘 힌트는 뭐죠?
1: 거대한 의자를 찾으세요.
0: 거대한 의자요? 거대한 집 아니고요? 아 참나 오늘 또 힌트 난해하네.
2: 아니 뭐 의자가 거대해봤자 의자 아닌가요?
0: 어? 저 의자 아니야 저거? 이야 엄청 크네. 와 근데 왜 이렇게 큰 의자를 만드신 거지?
2: 어머나 무슨 예술 작품인가 보다.
3: 자기야 전망대 올라가서 소장님 맞이하자.
4: 아니 뭘 올라가 높은데.
3: 아 계속 올라가서 격하게 환영해주자.
4: 넘어져?
3: 안 넘어져요.
4: 안 보이는데? 어 소장님.
0: 어, 예,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야, 오늘 건축주분들이시구나.
3: 아, 예, 오신 줄 고생 많으셨어요.
0: 예, 근데 그 큰 의자에 왜 올라가 계세요?
4: 아, 전망이 끝내줘요.
3: 소장님들 이제 올라와 보세요. 아주 좋아요.
0: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3: 아닙니다. 올라와 보세요.
0: 와, 근데 의자 진짜 크다. 이야, 거의 뭐 전망대네요, 진짜. 와우. 이야.
3: 천안을 다 품었습니다.
0: 이야, 오, 진짜 풍경 좋네요. 와.
3: 아, 여방강이에요. 지금은 벚꽃이 졌는데, 저기가 네. 원래 가로수가 벚꽃이 제 입에서 환하게 비치거든요.
0: 와,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의자를 만드셨구나.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4: 우리 이분 아이디어.
0: 아, 그래요? 와,
2: 오. 아내가 디자인하고 지인이 만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3: 원래는 저희가 그 본체는 먼저 짓고 이 아래처럼 나중에 지었거든요. 저 윗집에서 아랫집을 다리로 통해서 저 아래층 구멍을 뚫어서 그 안으로 들어서 옥탑방을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0: 아이디어 좋네요. 예.
3: 근데 그걸 못하니까
0: 환경도 좋고 하니
3: 작은 노망을 저 의자로 대신했습니다.
2: 두 번째 지은 집 첫 집과는 정반대의 집이라는데요.
4: 제가 그 도시에서 지어보고 시골에 오니까는 도시 같은 주택이 많았어요. 2층 올라가고 그런 것도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이게 모양 보시면 지금 시골 창고처럼 잡은 거거든요.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창고 모양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지은 거죠.
2: 신도시 한가운데에 있었던 첫 번째 집. 평생을 살 줄 알고 힘을 줘서 지었는데 두 딸이 독립하자 부부만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래서 부부의 노년을 책임질 두 번째 집은 우리 마음대로 재밌는 놀이터 같은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3: 저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커튼이 없어요.
0: 커튼도 안 하셨어요?
3: 네.
0: 근데 이제 보통들은요 누가 안 봐도 이렇게 유리가 다 열려 있으면 네. 불안해서라도 뭐 블라인드를 내리든 해서 이 창문 큰 거를 감당을 잘 못하세요.
4: 맞습니다.
0: 야, 근데 두 분 커튼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네, 그래요.
2: 6년 전 본체를 먼저 짓고 지난해 별채를 지었다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담구해 볼까요? 오, 이거 평면도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0: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3: 네, 들어가세요.
0: 오,
3: 아 들어가세요.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0: 현관이 없는데?
3: 네, 신발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0: 야, 그냥 들어가라고요?
3: 네.
0: 뭐야? 아니 설마 여기가 뭐 거실이에요?
3: 아, 네, 거실입니다.
0: 아니 무슨 거실 같지가 않고 마을 회관인데. 카페 같기도 하고요.
2: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실은 소파 대신에 테이블이 곳곳에 있고요. 아, 앤틱을 좋아하시는구나. 한옥 마당 같기도 하고, 야, 참 독특한 공간이네.
4: 저희들도 이제 많이 나가니까 밖에를
0: 왔다 갔다 하시니까
4: 네, 이게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0: 네.
4: 그냥 또 신발 신고 신발 벗으려면 또 한 단계를 더 하니까
0: 네.
4: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0: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런 반외부 공간들이 있잖아요. 중정도 있고
4: 네. 네,
0: 굉장히 그런 데는 이제 공간적인 실험을 한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집에는

0: 이런 실험을 하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요.
1: 예, 그 시공하신 분들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냐라고 말렸거든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청소는 정말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물 걸레질도 해두고.
2: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해 바닥도 타일로 마감을 하고 온돌도 깔지 않았다는데요. 근데 신발도 좋고 풍경도 좋지만 추워서 어떻게 사셔? 강화도 겨울에 춥다던데.
3: 겨울이면은 난방 문제가 해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니까요.
0: 아, 해도.
3: 네, 그 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그 남향이다 보니까는 근거에다 온풍기를 계속 가동을 못하고 좀 있다가 이제 더워지니까
0: 바로 꺼야 돼요.
3: 네, 끄고 또 작동하고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2: 삼중 시스템 창호까지 단열에 신경을 쓴 덕분이라네요.
1: 여기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이 자기도 집을 지으면 이렇게 짓고 싶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2: 그나저나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시원한 구조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0: 어떤 보면 한옥이라 중목 구조 같기도 한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죠.
3: 아, 철근은 아니고요.
0: 네.
3: 이게 이제 H빔으로 세워서.
0: 아, 철골조구나. 아.
3: H빔 기둥이죠. 기둥이다. H빔.
0: H빔이에요.
1: 실내 그 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인터넷 검색해서 이 위에 이 석갈이라 그러죠.
0: 네.
1: 이거는 제주도에서 다 캐왔어요, 사실은.
2: 이 공간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화장실. 남녀 유별하답니다.
1: 저는 남자애가 같이 쓰는 그 공용 화장실이 정말 싫거든요.
0: 설마 두 분도 그럼 화장실 남녀로 구분해서 쓰세요?
3: 그렇습니다.
0: 야, 그렇구나. 아니, 요새 각방, 뭐, 각집, 막 이런, 우리, 뭐, 방송 많이 하고 있는데, 화장실
3: 원래
0: 따로따로 좀.
3: 화장실이 많으니까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방마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1: 화장실이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근데 잠은 꼭 붙어 자요. 화장실은 따로 써도.
0: 그거 참 신기하네. 아니, 다들 따로 주무셔도 화장실은 같이 쓰는데.
1: 저희는 화장실은 따로 쓰고 잠은 꼭 붙어 잡니다.
2: 가만 보면 이집 고정관념을 뒤집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V자로 된이 처마 좀 보셔.
3: 이 앞쪽을 좀 들어서 각도 놓은 게 처마 각도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흘리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이 중간에 모여서 가운데로 홈통으로 흘리게 돼 있죠. 특징이 가져온 걸 원하는 대로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내 취향대로 다시 개조를 해야 되다.
2: 그 중에 제일은 생활 공간. 여름방과 겨울방이 분리되어 있다네요, 글쎄.
0: 가볼까요?
1: 보실래요?
0: 오, 와, 여기도 여기 제대로 현관이 있네.
1: 아, 네.
0: 야, 그리고 한식문. 와.
2: 이제야 진짜 집 같네. 그래, 이게 거실이지. 제대로 된 침실까지. 아, 집 안에 집이 또 하나 있는 거네요.
0: 여기 보니까 여기도 간소하지만 주방이 있고.
1: 사실 손도 씻고 간단한 세탁을 하기 위한 공간인데 여기 싱크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곳이에요.
2: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방. 그럼 겨울방에는 뭐가 있을지 살짝 짐작이 가는데.
0: 한번 열어볼까요?
3: 아, 그러시죠.
0: 네. 오, 여기는 완전히 한식 방이네요.
1: 저희가 겨울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우스 인 하우스입니다.
0: 예상은 했지만 설마 황토방?
1: 네, 맞습니다.
2: 집안의 양옥과 한옥이 공존하는 파격적인 설계는 아내가 직접 했기에 가능했는데요. 두 사람이 신나게 놀수 있는 놀이터. 그런데 놀이터에는 친구가 있어야 제맛 아니던가요? 글쎄, 문지방이 따를 만큼 손님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남편 사만 씨의 고향 친구들이라는데요.
1: 알겠어. 제가 요리를 못해서요.
2: 신발 신고 다니도록 만든 덕분에 친구들도 마음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이거 찰밥 아니에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맛있겠다, 그냥.
1: 새벽 5시 일어나서요.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4: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1: 원래 있잖아요. 먹는 게 목숨 걸어요.

0: 오늘의 메인 요리는 남편 담당 목일래 아궁이 앞을 떠나지를 못하실까?
1: 어제 한 11시부터 됐어요.
2: 전날부터 준비를 하세요 원래?
1: 에, 한 이틀 걸려요 이틀. 이 불이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0: 닭백숙인가 했더니 아니 이틀을 구하는 소고리 곰탕이랍니다. 아니 누가 요즘 집에서 이런 음식을 해줘? 야, 나도 이분들 친구하고 싶다. 친구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집. 근데 방문 조건이 있답니다.
3: 두끼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오후에 오지, 오려면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오면 이렇게 점심 먹고 또 저녁까지 먹고 가야 돼.
4: 갈 때는 또 싸져요? 싸져요. 그래서 친정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죠. 네. 이렇게 좋은 네. 친구가 있어가지고.
0: 사실 부부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의 대표였답니다.
5: 그 가게를 일곱 사람이 다 망해서 나갔어요. 집이 옛날 9억. 9억인데 그 중심과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다 미쳤다. 그거 하면 망한다.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대기가 100명씩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불러 정도였어요. 매일.
0: 그렇게 12년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5: 사람이 목표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나는 이 선을 딱 찼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못 넘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나 더 이상 하기 싫어.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했거든요.
0: 그리고 지은 게 바로 이 집. 돈 생각 않고 순수하게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기로 한 거죠.
5: 사실 행복하고 누리려고 왔는데 둘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 지인분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0: 이 집에서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황토구들방.
6: 야, 아까부터 웬 곳간이 이렇게 있나 했더니 아궁이네요.
7: 예.
6: 한번 열어볼까요?
7: 예.
6: 야, 근데 너무 큰데? 오. 와, 진짜 아궁이 있네. 아니, 근데 이렇게 원래 안 깊지 않아요? 너무 깊게 파신 것 같은데? 야, 어쨌든 기가 막힌다. 와. 제가 구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7: 아, 그래요?
6: 네.
0: 기초를 잘못 파는 바람에 1m 40cm나 되는 구들이 만들어졌다는데요. 남편 아니면 못 만들 뻔했답니다.
5: 남편이요. 이걸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격상 본인이 집에서 그 공부해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몇 도에서 올라가고 그거를 아저씨를 보여주면서 꼭 이렇게 시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0: 구두를 놓는 사람이 없으니 기술자도 사라지는 추세. 남편이 6개월을 매달려 만든 책이랍니다.
6: 불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그렇지. 길을 만드는 건데 예. 이게 왜 어렵냐면은 불이 너무 빨리 나가도 열이 안 남아요.
7: 네, 맞습니다.
6: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굴뚝을 빨리 나가면은 이 방에 남는 열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머물면 일산화탄소의 위험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선생님은 대단하시다.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5: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아궁이에 불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7: 자랑이십니다.
5: 오늘은 추워 불 좀 더 많이 넣어. 오늘은 비 오니까 좀 눅눅하네.
6: 아,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 어떡합니까?
0: 이런 다정한 남편이지만 아내는 조금 불만이라는데요.
5: 우리 남편은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일기에다가 다 표현하거든요.
4: 일기 훔쳐보셨어요?
5: 날마다 훔쳐봐요. 그래서 댓글도 달아요.
0: 이미 공개된 일기 우리도 좀 훔쳐보자고요.
1: 투축나무 가지에 삼가치가 수북하다. 미연님이 항아리를 재배치하려나 보다. 도움을 요청한다. 무거운 항아리를 옮겼다. 온통 하늘이 회색빛이다. 그 겨울에 하루가 또 지나간다. 미연님은 도장이 공부하러 간다. 어제 주문한 속꼬리가 도착했다. 물에 담그어 둔다. 가마솥에 우려낼 예정이다.
7: 미연님도 홍수 보신다면서요?
1: 나 보는 데서는 안 보는데요. 나 없을 때 다 보나 봐요.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요.
7: 자물쇠를 채워놓으세요, 그럼.
1: 자물쇠를 만들라 봤는데 만들기 좀 쉽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0: 두 분 소꿉친 것처럼 재미나게 사시네. 이런 거를 천생연분 찰떡궁합이라고 하던가요. 마지막 공간인 별채는 지난해 완성된 말하자면 세 번째 집인 셈인데요. 역시 집도 아내가 설계하고 시공도 지경으로 직접 했답니다. 세 번째라 그런지 디자인도 소재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골강판으로 전체를 덮을 생각을 하다니 역시 과감하시네.
6: 집 전체적인 배치로 보면 우리 한옥에선 여기가 딱 사랑채거든요. 사랑채 공간이라 여기가 예전에는 우리 남편 선생님의 공간이죠. 응접실 같이 손님도 맞이하고.
1: 아니야, 무조건 아내 분이에요.
5: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이웃들도 차 마시러 오는데 본체를 올라간다는 것은 서로 그치.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6: 맞아요, 맞아요.
5: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차 마시고 더 많은 이웃과 쉽게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부담 없이 여기 와서 사실 즐겁게 지내면 네. 즐겁지 않을까요?
6: 더 행복해지고.
5: 네.
6: 아, 그래서 집 이름이? 행복 작당이구나.
0: 집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 않다는 부부는 이 집을 기꺼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5: 여기 동네 분들도 옆에 할머니는 이제 말동무 하실 분이 없는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편하게 와서 저기 오면 제가 주유 하나씩 주면 드시고 가고 그러거든요. 시골은 자기 재능을 기부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병원 가는데 차 없고 그러면 제가 모시다 드리려고 그래요.
0: 소장님, 참 인상 깊은 집이네요.
6: 아, 오늘 집 여러모로 보기보다 상당히 실험적이었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안에 안치 안에 들어갔을 때 가운데 거의 이제 마당 같은 실내 공간을 두고 양쪽에 생활 공간을 뒀다는 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거, 여러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 손님들이 항상 오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한옥의 컨셉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사의 어떤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건축주만의 순수한 의지로 나왔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건축주분들은 이 집을 지은 경험이 있고 또 공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과감하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적인 집. 참 저 개인적으로도 신기하고 배울 게 많았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손님이 찾지 않는 집은 천사도 오지 않는다지요.
5: 요즘 넘어갈수록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돈이 내 행복을 채워주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지인들도 초대하고 쭉 상황이 되면 쭉 이대로 살고 싶어요.
1: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저러다 보면 이제 세월 흘러갔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뭐.
0: 집이 부의 수단이 되어버린 시대. 반대의 철학으로 지은 집을 보면서 나도 참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법과 적법 절차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다시 법의 기원을 찾는 또 다른 여행으로서 고대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비자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비자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전국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는 나라들끼리 끝없는 전쟁, 신하들의 하극상, 음모와 배신으로 아침 저녁으로 군주가 바뀌고 또 백성이 바뀌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비자는 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사상을 만든 유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유가는 주장을 합니다. 군자와 성인을 만드는 교육,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군자와 성인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각은 한비자로서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비자는 지금 당장 폭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완벽한 성인을, 그러한 성인의 정치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던 것이죠. 한비자는 시스템을 잘 만들기만 한다면 성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도 성인의 정치와 같은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말한 시스템이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것은 덕이 아니라 법을 잘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비자가 생각한 법은 엄한 법입니다. 벌을 엄하게 정해놓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면 모두가 질서 있게 잘살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가 가장 중시한 법은 형법이죠. 엄한 벌일수록 좋다고 생각한 한비자 법가 사상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법가 사상이 말한 법은 권력자의 법입니다. 권력자가 백성들을 겁주고 또더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법일 뿐이고, 백성들은 그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백성들이 법을 만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할수 없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상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법과 사상, 오늘날 모두 폐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비자의 법은 오늘날에도 역시 유효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법의 가장 기본 원칙으로서 법의 동등한 적용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재상이나 거지, 모두 법이 동등하게 취급하고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법과 사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고대 중국을 떠나서 다시 또 다른 법의 기원의 장소,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에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법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발전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얼핏 들으면, 그래, 법으로 통치한다는 원칙이지. 그러면 법과 사상도 법으로 통치하는 사상이니, 이거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원칙은, 두 사상은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법치주의 원칙은 법가 사상과 달리 법이니까 무조건 옳고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옳은 법일 때 준수한다는, 옳은 법일 때만 정당하다는 생각이고,

원칙입니다. 옳지 않은 악법이나 권력자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명령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법치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한번 영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그것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원칙이죠. 이 원칙은 비록 법치주의 원칙이 발달할 당시에는 중요한 원칙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는 법치주의 원칙에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법치주의 원칙을 rule of law, 법의 지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역해서 법치주의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법의 지배 원칙의 가장 시초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은 존 왕이었고요. 영국의 존 왕은 프랑스와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거듭해서 실정을 만들어내고 또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걷어서 모든 평민과 귀족들의 반발을 삽니다. 마침내 영국의 귀족들이 왕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존 왕은 일종의 반성문, 항복문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 항복문서가 바로 대헌장입니다. 귀족들은 그 대헌장을 통해서 군주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고요. 귀족과 자유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헌장의 역사가 법의 지배, 법치주의 원칙의 시작이 됩니다. 대헌장 이후에 법의 지배의 전통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 민주주의 발전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영국 민주주의 발전은 의회파와 왕당파의 끊임없는 대립, 충돌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오랜 갈등 과정 속에서 법치주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주 제임스 1세와 판사 에드워드 코크의 대립입니다. 제임스 1세는 재판권을 나에게 가져와라. 나의 신하들이 재판하도록 하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판사들은 왕의 그림자이고 대리인이다. 왕이 스스로 원할 경우엔 언제든지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장이었던 코크가 대답합니다. 재판은 오로지 독립된 법원의 판사들만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말합니다. 왕은 어떤 사람 아래도 있지 않지만 신과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대립은 누가 이겼을까요? 물론 왕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 대립은 그 이후에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합니다. 마침내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왕은 더 이상 통치를 하지 못하고 단지 존재할 뿐인 상태로 들어가고요. 통치권은 의회가 갖게 되는 의회 주권의 헌법 원칙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의회는 1689년,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죠. 권리장전을 선포합니다. 민주주의 원칙들,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의 원칙들을 왕권에 의해서도, 그리고 의회 스스로 만드는 법에 의해서도 절대로 폐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헌장입니다. 바로 이 권리장전을 통해서 법의 지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법의 지배 원칙. 이것은 학자나 사상가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시민들 스스로 만든 원칙입니다. 자유와 권력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투쟁을 해서 만들어낸 원칙인 것이죠. 자, 이제 이 법치주의 원칙, 이 법의 지배 원칙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법의 지배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은 19세기니까 200년가량 늦은 시기였습니다. 독일에서 법의 지배 원칙은 영국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독일에서는 법치국가 원리라고 칭했는데요. 이것은 시민들의 자유의 헌장이 아닙니다. 이 법치국가 원칙은 형식적으로 선포된 법에 대한 무제한적인 효력 승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독일은 그 전쟁에서 패했고, 그동안 통치하고 군림했던 황제는 이웃나라 네덜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독일은 공화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도 아직 보통선거 원칙이 적용되지 않던 시기에 보통선거 원칙을 규정했고요. 사회적 기본권을 자유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의회주의 원칙도 규정한 꽤나 현대적인 진보적인 헌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조문은 있었지만 그 헌법이 의회를 통과해서 제정되었지만 이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법관, 공무원, 당시 독일 사회 엘리트들이 이 헌법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과거 황제의 통치를 그리워하고 그 통치의 회귀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헌법을 진짜 최고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재 제정된 헌법 아래 법률들, 그리고 법률을 해석한 판례, 그것들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법부와 법관이 그러니 다른 국가기관들도, 다른 공무원들도 헌법이 준수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차츰 멸망의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나치의 집권이 도래한 것이죠. 1932년에 히틀러는 집권하자마자 법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그 이름은 전권위임법 해서 그 내용으로서 헌법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헌법마저도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의 학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패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독일의 법률가들 가운데서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전범재판에 넘깁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재판에서 그 법률가들은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법률가로서 성실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했다. 그것은 나의 책임이었다. 진짜 잘못은 그 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변명이 과연 옳은 변명일까요? 이 사람들은 과연 무죄 판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학살을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법을 아무런 가책 없이 적용하고 집행한 그들도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독일 국민들은 이
형식적

법치주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그리고 그 법률을 해석하는 법관들의 판단이 헌법의 가치를 존중할 때만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헌법과 시민들의 자유는 오늘날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법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의 진정한 헌법 수호자는 사실은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독일 시민들은 법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것이 권력자들도 겸손해집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를 먼저 찾아서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다시 되돌아보고 또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치주의의 원칙은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더 나은 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법의 큰 기둥인 민사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산과 산이 만나 물길을 만들고 물향기 물씬 꽃향기 흠뻑 만개한 벚꽃 아래 봄 내음을 만끽해 봅니다.
1: 말 못한 내 가슴을 이 밤도 울어야 하나.
0: 그윽한 술향기에 자연을 머금은 풀향기는 손맛 좋은 솜씨를 만나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데요. 고즈넉한 풍경 앞에 삶의 속도를 멈추고 잠시 쉬어갑니다.
2: 소개해 줄까요?

0: 자연을 벗삼아 어느새 기분 좋은 힐링의 시간.
1: 배추도 먹어요?
2: 광주란 소중하고 많이 아껴줘야 될 곳이라고 생각해요.
0: 마음을 준 풍경, 자연의 살얼이랐다. 호남의 젖줄 만경강을 품은 도시 완주. 전주를 둘러싸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면적이 큰 땅입니다. 완주군의 가장 남쪽에 자리한 부이면. 경각산과 모악산을 사이에 두고 구이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푸른 호수 위 연두빛 산, 군데군데 분홍빛 봄에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 와, 화려한 봄꽃 잔치가 열렸네요. 둘레길 따라 한 바퀴 걷다 보면 절로 흥이 나는 구이 저수지.
3: 사랑한 죄라서 말 못한 내 곁을 이 밤도. 이 바람도 천에게 잔잔히 암만 센 바람도 산이 앞에 막아줘가지고 같이 항상 오나에게 그런 느낌을 갖는 구이의 매력이 바로 구이 저수지입니다.
0: 잠시 멈추고 바라본 모악산.
3: 저 모악산을 보면 꼭 멀리서 보면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 모양이 꼭 숫자 같이 쓰여 있어요.
0: 산을 보고 술을 생각하셨다? 꽤나 애주가이신가 봅니다. 구이 저수지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박물관.
3: 우리나라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0: 술 박물관이라라라라라라고요?
3: 그 모악산에 왔다가 거기서 술 한 잔을 먹고 나서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는데 구이 저수지 반대편에서 무지개가 제가 태어난 너무 뚜렷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지개가 나를 부른다. 나보러 이 자리에다 술 박물관을 해내는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술박물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0: 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요.
3: 이게 국내에서 유일무일하게 이게 3단위로 된 소주꼬리. 여기 이 중에서도 최고의 보물적으로 보시면 돼요. 소주꼬리.
0: 소주꼬리는 양조주를 증류시켜 소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웅기랍니다. 와우, 이 거대한 탑은 전부 술병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3: 이 탑 이름이 황금술탑. 우리나라 술에 대한 어떤 탄생서부터 모든 것을 찾아야 되겠다고 출발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전국 팔도로 고물상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겁니다.
0: 전국 팔도 안 다녀본 곳이 없답니다. 술이 좋아 술 박물관까지 차린 박영국 관장. 술 문화와 밀접한 농경 문화가 발달한 호남에 박물관 터를 잡았죠.
3: 옛날에 술을 만들어서 여기다 담아놨던 거.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자기네 나라 거를 다 가져갔냐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뒤에를 보면 우리나라 그 지명이 다 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내가 확인시켜줬더니
0: 술을 멀리 운반할 목적으로 만든 술춘. 본래 우리 것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죠. 술의 종류부터 역사까지 오롯이 담겨있는 역사관. 일제강점기 전통주 말살기. 사라졌던 역사적 자료를 복원하려고 노력했죠.
3: 우리나라 술에 대한 게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술의 어떤 탄생과 모든 거를 어떤 역사성을 찾아야 되겠다고 전체 수집하게 됐습니다.
0: 박영국 관장의 모든 열정이 녹아있는 박물관.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추억의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풍류와 여유가 가득했던 우리의 술문화.

0: 술은 같이 앉아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풀고 마음과 마음을 같이 가는 게 술입니다. 술은 과하면 몸을 다쳐요. 적당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1: 오래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술 문화. 술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 추억에 젖다 보니께 출출해지는디요이. 맛있는 향기 따라 부이면 어딘가를 찾아가 봅니다. 봄 내음 가득. 산에 들에 봄나물도 한가득.
2: 머이요. 머이. 짭조름한 맛이 있어서 입맛을 더 돋구게 하거든요. 된장 고추장 해서 무쳐놓으면 손님들 잘 드세요.
1: 머이 향이 여기까지 나네요.
2: 얘도 나물이에요. 민들레 아니고요. 이건 풍년초라고 하기도 하고 겨운에 땅에 잠자고 있다가 햇볕이 이제 따뜻해지고 봄 기운을 느끼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 싹을 튀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겨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영양분들을 우리가 이제 싹이 올라오면 지금 제철에 먹는 것이 정말 몸에 좋은 거죠.
1: 봄이 오면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보물 중 하나가 바로 봄나물입니다.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싱그러운 봄나물. 된장으로 조물조물 무쳐내면 없던 입맛도 살려낸다죠.
2: 저만의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농사짓는 거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입에 맞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1: 제철식 재료와 직접 지은 농작물로 영양 가득한 밥상을 완성하는데요. 이 집의 대표 메뉴이자 사장님이 가장 자신 있다는 요리? 묵은지와 닭볶음의 절묘한 만남, 완주 오미. 다섯 가지 맛 중에 하나라는 묵은지 닭볶음탕입니다. 묵은지 닭볶음탕의 맛을 좌우하는 건 묵은지 김치.
2: 아직도 싱싱하죠?
1: 오랜 시간 숙성시킨 묵은지를 사용하는데요. 맛의 깊이가 다르다고요?
2: 배추를 농사질 때도 비료를 많이 쓰질 않아요. 그래야 배추가 짱짱한 맛이 있거든요. 물르지 않고.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3년 이상 숙성된 걸로 해야 맛있더라고요. 32년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 아가씨 때도 음식 해놓으면 맛있다고들 많이 했어요. 그게 그거를 믿고 남편이 자꾸 해라 했는데
1: 잘한다 칭찬 받으면 할만하죠. 부모님과 함께 살던 주택을 개조해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2: 여기가 저희 시 어른들하고 함께 30년을 살은 집이고요. 이제 여기 아래채를 개조해서 이제 식당으로 한 거죠. 식당 일은 안 해봤죠.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시작한 거예요.
1: 욕심은 덜고 인심은 더하니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죠.
2: 저는 큰 욕심 안 부리고요. 내 집이니까 새 안 나가고 집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름아름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좀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고 그랬죠.
1: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장사. 지금까지 잘 뿌려온 데는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식품공학을 전공한 딸까지. 천군만마가 따로 없는데요.
3: 같은 재료로 요리를 해도 손맛이 좀 달라서 같은 맛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 하지만

0: 깊은 향이 담긴 묵은지의 새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입맛이 절로 돌게 한다 하는데요.
1: 묵지가.
2: 아, 이게 침 쫙쫙 돌리네. 아,
0: 맛이 어떠신지요?
3: 맛있네요.
4: 기억이 오래 남는지.
5: 제철 음식으로 해주는 반찬들이 다 달라요. 올 때마다. 그래서 여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2: 다른 집에는 특히 없는? 딱히 없는 이 감자마치.
6: 사실 반찬만 있어도 닭볶음탕 나오기 전에 밥이 한 반 공기는 무조건 사라집니다.
0: 맛있게 드시면 그게 더 없는 보람이죠.
7: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맛있게 먹고 갑니다. 손님들이 인사해 주실 때예요. 그리고 반찬의 접시들이 다 비워져 있을 때. 힘들긴 해도 그게 제일 큰 보람이죠.
8: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0: 자, 이번엔 힐링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소양면으로 가봅니다. 완주, 종남산 아래에 자리한 송광사.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평지에 자리한 사찰인데요. 대웅전에는 크기가 6m에 달하는 최대 크기의 불상이 있습니다. 송광사 앞은 봄이면 분홍빛 벚꽃 터널을 이루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한 곳이죠. 종남산과 위봉산에 둘러싸인 오성 한옥마을에는 오래된 고택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9: 철거 위기에 있는 한옥들을 해체 작업해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오래된 고택들이 버려지고 없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0: 원래 완주에 있던 고택들이 아닌 대부분 다른 고장에서 옮겨온 고택인데요. 해체 작업을 거쳐 옛 모습 그대로 완주에서 복원한 한옥입니다. 고택 안에 자리한 카페, 전통과 문화,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힐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쁠 길 없는 여행지에서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이죠. 와우, 현대식 갤러리와 전통 한옥의 풍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고택.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마주하는 자연. 탁 트인 풍경 속에 삶의 쉼표 하나. 깊은 산 속 옹달샘. 아니, 작업실. 오, 빵을 만드는 곳이로군요.

0: 제빵 작업의 한창인 완주 토박이 임성원 씨.
1: 한 달 됐는데 아직도 많이 어려워요.
0: 아직은 초보 제빵사. 빵은 제법 그럴듯한데요.
1: 빵 만들기 전에는 저희가 꽃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꽃감을 한창 많이 할 때 저희가 이제 재고가 많이 남아요. 근데 그 재고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제 꽃감빵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빵을 만들려면은 그래도 빵을 좀 배워야겠다

0: 청년 농업인 석원 씨가 농사에 이어 제빵에도 도전하는데 아내의 응원이 컸죠.
1: 아, 여보, 빵은 잘 돼가요?
2: 너무 잘 돼갑니다.
1: 오늘은 딸기 케이크예요?
2: 처음 만드는 건데 네. 나는 시식을 한번 해보고
1: 진짜 맛있겠다
2: 해야 되지 않을까.
0: 남편의 빵은 언제나 100점.
1: 이거 오늘랑 반응 보면 좋겠다. 이거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2: 사이즈가 딱 올라갔으니까.
0: 이곳이 부부가 함께 일하는 일터인데요. 하지만 여느 카페와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일명 치유 카페. 카페가 자리한 곳은 큰 농장. 농장의 가장 위에 있는 온실에는 갖가지 식물들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요. 바로 치유 농장입니다.
1: 저희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카페를 하나? 약간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는 주가 카페보다는 치유 농장이 주예요. 농촌에 있는 이제 이런 식물,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 농촌 경관, 푸드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0: 농업을 기반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예 치료를 전공한 미나 씨. 퇴원 후 남편을 만났고 잃었던 건강도 회복했죠.
1: 지금도 특별해요.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정착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요. 그래서 꿈을 많이 이룬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완주가요.
0: 농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와우, 와우, 와우. 오늘은 꼬마 손님들께서 농장을 방문했네요.
3: 저번에
4: 올라타셨어요.
3: 얘도 궁뎅이 팡팡 좋아해요?
4: 궁뎅이 팡팡 좋아해, 얘도. 봐봐. 좋아하지? 좋아하지?
5: 너무 귀엽지?
0: 자,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 저희 먼저 그 가족 정원 봄꽃 화분 심으시러 온실 올라갈 거고요.
6: 가보겠습니다.
1: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면 저기까지 올라갈 거야. 온실까지.
7: 지금 온실이에요. 온실.
1: 온실에서 지금 향기가 나는 식물들이랑 유칼립투스들이 있어요. 한번 향기도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코로 갖고 와봐. 무슨 향기 나는지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손으로 해서 민트 향 같은 것도 나고 얘네들이 상쾌한 향기라는 걸 내요. 근데 그게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 향이래요. 그래서 이게 로즈마리라고 하는 향기예요. 사과 향기 나지? 음료 만들 때도 이걸로 해요.
8: 얘네 민트 좋아하잖아.
0: 자연의 향기도 맡아보고 말도 걸어봅니다.
1: 손으로 이렇게. 아하! 배수망을 넣어주세요.
9: 두 번 더 넣어주세요.
10: 네.
0: 자연을 만지고 경험하면서 더불어 힐링하는 시간.
11: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 화분, 큰 화분에다가 이 식물들이 오손도손하게 같이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심어줄 거예요.
12: 나 이거 하는 거 쉬운데.
0: 쉬운데.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 이리 와.
14: 알았어.
0: 가족과 함께하는 유대감의 추억은 덤이죠.
15: 아버지도 같이 보시고.
0: 다음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체험.
16: 사케를 손으로 줘도 되겠다.
17: 맛있게 먹어.
18: 잘 먹어요.
17: 잘 먹네.
18: 잘 먹네.
17: 빨리 먹는구나. 토끼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8: 토끼.
16: 토끼 집이에요.
17: 토끼? 저기요?

0: 여기는 꼬꼬닥치.
1: 아, 아직도 먹고 있잖아, 너.
2: 꼬꼬닥치.
3: 아, 그래?
2: 배추도 먹어요? 뿌이뿌이 해줘, 뿌이뿌이.
0: 하나, 둘, 셋.
4: 이거 다 하시느라고 관리하시느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접으시면 안 된다고 말을 하세요. 신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날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5: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6: 다이마 오늘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7: 밥 주는 거? 먹이주기 체험이 정말 동물들과 같이 있으니까 정말 너무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6: 아이들하고 좀 약간 흙이나 물이나 이렇게 만지면서 교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좀 되게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5: 자연의 설레는 삶.
4: 이 공간에 왔더니 같이 기쁘다. 이 먼 곳까지 들어오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아깝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드리고 싶어서 식물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5: 자연에서 찾은 인생의 적정 속도. 누구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돼 반겨주는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뜨거워. 뜨거워.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네.
2: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갱,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길쭉한 선부터 그리고
1: 린다쌤, 오늘은 어떤 그림 그려요?
0: 하리야, 안녕. 선생님이 버스를 타고 유치원에 오는데 창밖을 봤거든?
1: 창밖을요?
0: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였어. 응? 짠! 이게 뭘까요?
1: 응? 뭐지? 아! 감자튀김!
0: 아, 감자튀김? 잘 봐봐.
1: 네.
0: 네모 모자.
1: 네모 모자.
0: 세모 모자를 씌우면
1: 세모 모자.
0: 이게 뭘까요?
1: 어? 네모 세모 모자? 어? 알았다. 이거 아파트. 이건 또 빌딩. 또 마트.
0: 그래, 세모 네모로 그린 우리 동네 우리 도시지.
1: 세모 네모. 재밌어.

0: 그런데 하리야, 아직 끝이 아니야. 더 들어봐.
1: 응?
0: 갑자기 하늘에서 우당탕탕 세모네모가 떨어지는 거야. 세모네모가 길을 다 막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1: 어떡해요, 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0: 하하, 나는 그린다 쌤이잖아. 세모네모를 얼른 치울 방법을 떠올렸지. 바닥에 떨어진 세모네모 중에서 네모를 고르고 그 위에 길쭉한 세모를 골라서 이어주고 또 작은 세모를 붙여주고 세모 네모를 붙여서 뭘까요?
1: 목이 긴 기린?
0: 딩동댕. 맞아, 기린이야.
1: 근데 다리가 좀 짧은데요, 선생님?
0: 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잘 달릴 수 있겠지?
1: 우와, 다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0: 꼬리까지 휘날리며 쌩 달아난 이 그림은 뿅!
1: 우와, 세모네모 기린이다.
0: 세모네모 기린이 쌩 하고 달아나서 버스도 쌩 하고 달릴 수 있었지.
1: 어? 네?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데.
0: 진짜라니까. 친구들도 세모네모로 그려볼래요?
2: 세모네모난 도시에 나타난 세모네모 기린. 세모네모 세상에 뭐뭐라면 너 어째 나보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

0: 섬섬
1: 이세모가 좋겠다.
0: 루이야, 뭐 만들고 있어?
1: 응? 내가 하는 거 보고 맞춰봐.
0: 알았어. 나 맞히는 거 잘해. 세모가 있고 네모도 있네. 뭘까? 그 다음은 뭐지? 작은 세모다. 루이야, 혹시 이거 책상이야?
1: 아니.
0: 그래?
1: 힌트 줄게.
0: 힌트 줘. 동물? 동물 친구구나. 저 큰 세모가 머리였구나.
1: 응, 맞았어.
0: 삼삼, 나 이제 알겠어.
1: 뭔데?
0: 혹시 여우?
1: 딩동댕.
0: 우와, 삼삼 맞췄다. 여우였다. 루이야, 이건 뭐야?
1: 나무야.
0: 나무? 잠깐 가만 보니까 삼삼이 닮았는데 혹시 삼삼인가?
1: 이따가 보면 알아.
0: 보고 있을게. 뭐지? 책 같은 게 달려있네.
1: 이제 보게.
0: 네모난 나무 열매인가?
1: 과자 열매야.
0: 과자? 나무에 과자가 달려?
1: 여기 얌.
0: 맛있다.
1: 나도 얌 먹어야지.
0: 루이가 그린 세모네모 그림 너무 멋지다.

0: 묵구묵구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만 하수구에 빠지고 말았어요. 불쌍한 묵구묵구, 그리고 속상한 꼬미. 꼬미는 과연 묵구묵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꼬미야, 울지 마. 아빠가 꼭 찾아줄게.
2: 꼭 찾을 거야. 기다려, 묵구묵구.
1: 우리가 앞질러 가면 돼. 하수구는 이쪽으로 연결돼 있을 거야. 됐다. 이제 여기서 기다렸다가 잘 꺼내면 돼.

0: 잡았다.
1: 이제 됐어 꼬미야.
0: 묶어 나야다. 괜찮아?
2: 꺼내줄게. 걱정 마. 자, 조금만 기다려. 묶어
3: 역시 거품 목욕이 제일 재밌어. 그렇지, 캣지?
0: 응, 제일 재밌어. 어?
3: 아참!
0: 아참!
3: 깜빡했네.
0: 깜빡했네. 나도.
3: 목욕이 끝난 물은 이렇게 빼야지.
0: 응, 빼야지.
3: 묶어
1: 옳지 다 돼간다.

0: 저쪽이야. 저기로 날아갔어.
1: 안 돼. 묶어.
0: 이거 큰일인데.
1: 왜요?
0: 저대로 가면 강을 만나고 바다로 이어져.
1: 그럼요.
0: 영영 못 찾게 돼.
1: 안돼. 묶어.
2: 난 네가 정말 좋아, 묶음묶음. 구할 거야. 반드시 구할 거야. 좋은 생각 있어요. 여긴 구불구불하니까 우리가 곧장 앞질러 가요, 아빠.
0: 기회는 한 번뿐이야.
1: 네, 아빠.
2: 구해줄게, 묶음묶음.
0: 꿈이야, 한 번에 잘 잡아야만 해.
1: 네, 아빠.
2: 날 믿어, 묶음묶음.
1: 됐다.
2: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3: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꼬미와 묶음묶음은 무사히 다시 만나게 됐답니다.
4: 꼬미, 꼬미 아빠 다녀왔어요.
2: 난 네가 정말 좋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쌓고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4: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4: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3: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4: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5: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12화 잡차비를 찾아서. 잡차봐. 영상 소리였구나. 잡차봐. 그리피, 옷 좀 찾은 게 있어?
1: 밤새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찹찹이는 안 보여.
0: 매드 쿼카, 대체 찹찹이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2: 덫이 발견된 곳 중심으로 더 찾아보자.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산악기후 지역. 희귀종의 이름은 검독수리입니다.
0: 슈퍼탐사대 X, 우선 출동하자. B.
2: 검독수리의 둥지는 보통 절벽에 있어. 절벽 주변을 우선 찾아보자. 로디!
0: 잡혀봐!
2: 로디, 어디 가는 거야?

0: 찹찹인 줄 알았구나.
1: 어, 정말 찹찹이 소리랑 비슷하네.
2: 근데 왜 이렇게 우는 거냐, 핑? 검독수리!
0: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날카로운 부리, 커다란 날개와 크고 억센 발톱, 우리가 찾고 있는 검독수리가 맞아!
2: 검독수리가 왜 이렇게 낮게 날고 있는 거냐, 핑!
0: 그건 아마도... 검독수리가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쥐는 힘은 사자가 무는 힘보다 강해.
1: 와, 사자보다도?
0: 그래서 자기 몸집보다 큰 동물도 거뜬히 낚아챌 수 있다고 해.
3: DNA 코인을 어떻게 확보하지?
1: 캔디코가 잡혀갔어.
3: 모두 얼른 차에 타. 그리피, 검독수리가 캔디코를 잡아갔어. 따라가는 중이야.
4: 뭐? 캔디코 통신을 이쪽에서 연결해볼게.
3: 캔디코! 캔디코! 괜찮아, 캔디코?
2: 로티?
4: 내 쪽에서 통신을 연결했어.
3: 우리가 지금 차로 쫓아가는 중이야. 주변에 뭐가 보여?
0: 절벽에 있는 둥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3: 얼른 보여줄게! 모두 꽉 잡아!

0: 미치겠어.
1: 로티, 어? 터치스크린 아래쪽에 빨간 버튼 보이지? 어? 이럴 줄 알고 슈퍼 X 로켓 부스터를 준비했지. 어서 눌러봐.
0: 좋았어. 로티카 슈퍼 X 로켓 부스터.

0: 켈리코!
1: 켈리코가 쓰러져 있다니!
0: 고산병이 있을 수도 있어. 얼른 치료해야 하는데.
1: 고산병? 그게 뭐냐, 핀?
0: 고산병은 해발 2000m 이상 지대에 갑자기 올라갔을 때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이야.
1: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핀?
0: 우리는 괜찮아. 검독수리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둥지를 만들거든. 다만 검독수리는 해발 3000m 높이 이상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새라서 붙잡혀서 같이 날았던 캔디코가 괜찮을지 걱정돼.
2: 어? 저기 봐! 다른 검독수리가 있어.
1: 핑! 갇힌 거냐, 핑?
0: 탈진한 건가? 저쪽도 상태가 위급해 보여.
2: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0: 일단 어서 산소부터 마셔. 고산병에 도움이 될 거야.
1: 괜찮냐, 핀?
3: 고마워, 얘들아. 덫에 걸린 친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유인한 것 같아.
2: 저것도 그 매드쿼카가 놓은 덫인가?
0: 그런 것 같아. 일단 검독수리를 구해주자. 이런 족쇄잖아.

0: 풀 수 있겠어?
1: 걱정 마. 이럴 때를 대비한 슈퍼 팝들이 있거든. 만능 열쇠가 여기 있다. 열쇠를 이렇게 돌리면 됐어! 자, 이제 괜찮을 거야.
2: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씨!
0: 놀라게 해서 미안하대. 아깐 마음이 너무 다급했다고.
3: 이해해. 괜찮아.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아! DNA 코인 확보 성공!
2: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핑!
0: 아니, 뭐라고? 왜, 뭐라고 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표시가 있는 친구를 봤대. 우리보다 더 작은 동물인데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2: 그거 찹찹이 아니냐, 핑!
3: 이렇게 생긴 동물이 맞아?
0: 어디서 봤어? 찹찹이는 무사해?
4: 조용히 해! 내 검독수리! 이 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장 이리 와봐! 가만 안 둬!
0: 검독수리들의 말이 바다 한가운데 동물들을 가두고 있는 거대한 배가 있대. 거기에 찹찹이도 갇혀있나 봐.
3: 바다...
2: 다른 단서는 또 없냐, 핑? 너무 막연하다, 핑!
1: 괜찮아.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0: 검독수리 DNA 퀸 저장하여. 그리피 매드코카의 배를 찾았다고?
1: 테라피아를 중심으로 동남쪽 방향에 거대한 크기의 미확인 물체를 확인했어. 크기나 이동 속도로 볼 때 검독수리들이 봤다는 배가 분명해.
2: 그동안 우리가 육지만 찾았기 때문에 매드코카를 찾을 수 없었던 거야.
3: 잡잡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4: 매드코카 절대 용서 못한다.
0: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야. 슈퍼탐사대 X 준비됐지?
5: 어?
0: 가자, 우리 친구 잡잡이를 구하러.
4: 저기요? 점점!
6: 잡점?
7: 역시! 전설이 사실이었어! 니 녀석만 있으면 이 행성의 생태계를 우리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0: 접촉아! 접촉아!
1: 동물들이 갇혀있다니!
2: 로티, 지하에 수

0: 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얼굴엔
8: 순하게,
6: 눈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매드코카 기지 발견. 매드코카 기지 발견. 탐색 시작.
11: 로티, 입구를 찾았어.
12: 가자, 슈퍼탐사대 X! 우리 친구를 구하러! 13화! 희망의 빛!
13: 모든 것은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뭐야! 녀석들이 여기를 어떻게!
12: 코카, 무슨 일에 꾸미고 있는 거지?
11: 로티, 지하 2층 복도 끝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확인해봐.
12: 알았어. 하트핑, 베블리, 너희는 동물들을 구출해줘. 캔디코는 나랑 찹찹이를 찾아보자. 어? 캔디코, 뭐하고 있어?
8: 어?
12: 찹찹이 소리야!
8: 로티, 먼저 가. 곧 따라갈게.
12: 잡잡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빨리 꺼내줄게. 기다려봐. 놀라지 마. 너희를 구하러 왔어.
8: 이제 걱정 마라, 삐!
12: 캔디코! 어?
8: 로티! 잡잡아!
12: 무사했구나! 맞다! 베블리랑 하트핑은?
14: 동물들을 무사히 구조해서 지금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어.
12: 다행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
8: 응.
12: 우와! 뭐지?

0: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위대한 계획을 파괴하다니! 이 배창근 후회하게 해주마!
1: 헤비코!
0: 네? 이거 왜 안 돼?
2: 뭐지?
3: 오, 혹시 드론들을 부르려는 거야?
0: 뭐?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3: 소용없어. 지하의 드론들이 한가득이더라고. 모두 고장나서 한 대도 못 올 거야.
0: 와, 말도 안 돼!
1: 오, 역시 캐비코!
0: 이 녀석들이 이렇게까지 날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1: 이 녀석이 뭐라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0: 너희 중 누구도 이 배를 빠져나갈 수 없다!

0: 캔디코!
1: 잘 가라,

0: 사람이 미쳐!
1: 첩첩이야, 엄마, 아빠!
0: 귀찮게 울지 마!
1: 점점! 안 돼!
2: 점점!
3: 캔디코! 이제 그만둬, 매드코카!
0: 어떻게 나에게?
3: 어? 캔디코!

0: 잡아. 너라도 어서 도망쳐. 어서.
1: 모두 조용해졌군. 모든 건 마스터 크레인임을 위해!

0: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고. 어?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아니, 있습니다.
1: 대체 무슨 일이지?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0: DNA 코인? 이건 뭐지?
1: 루티, 괜찮아?
0: 잘 모르겠어. DNA 코인들이 날 도와주려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제 저 녀석에게 절대 질 것 같지 않아.
2: 슈퍼 탐사 엑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1: 루키!
2: 데스트로니!
1: 잡혀!
0: 찹찹이가 가족을 찾아준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대.
3: 그래, 알았어. 그만.
0: 너희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 고마워. 슈퍼탐사대 X!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거야!
4: 테라피아와 생명의 나무를 위해!
1: 이 행성의 위협진!
0: 모든 동식물들을 위해!
1: 그리고 우리를 위해!
5: 슈퍼탐사대 X!
6: 이번에도 날 방해하려는 건가? 슈퍼탐사대 X!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성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성 제로 오렌지.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사이즈가 커졌어요. 간식 먹자. 간식. 누가 보면 굶은 줄 알겠네. 그러게, 방금 아침 먹었잖아.
1: 간식 배는 따로 있다, 큐. 맛있습니다, 뮤. 또 먹고 싶다, 큐. 주주, 하나만 더 줘라, 큐.
0: 어?
1: 큐? 뮤! 귀여워.
0: 또 줄 거냐, 큐? 그건 안 돼. 그렇게 계속 먹으면 퉁퉁 붓는다.
1: 주주 밉다, 큐.
0: 갖고 온 빵 냄새 너무 좋아요.
2: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좋아할지 걱정이야.
0: 제가 시식해볼까요? 제 입은 정확하잖아요.
2: 그럴래? 빵이 다 어디 갔지? 오다가 흘렸나?
0: 설마? 못 살아. 핑크비즈, 너?

너 베이커리 출입 금지야.

0: 조용히 해라껴. 지금부터 빵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어떤 빵을 만들고 싶냐고. 슈슈. 난 아주 아주 큰 빵을 만들고 싶다.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슈슈. 좋은 방법이 있다고? 뭐냐고?
1: 슈슈. 슈슈. 슈슈슈.
0: 이야. 여기 든 부풀어 가루를 뿌리면 빵이 커진다고. 슈. 내가 다 먹는다 큐.
2: 핑크비주 일어나, 학교 가야지.
0: 벌써 아침이냐 큐.
2: 어? 핑크비주 왜 그렇게 부었어?
0: 슈슈슈슈.
2: 크림비주가 뭐래? 심각한 표정인데?
0: 별거 아니다, 큐. 어? 주주, 이러다 지각하겠다, 큐.
2: 어? 빠! 지각이야!
0: 슈.
2: 핑크비쥬, 점심시간에 운동 좀 해. 어제 뭘 먹었길래 점점 붓는 거야? 뭐야?
0: 주주, 네가 지각하는 바람에 아침을 못 먹었다 끼어.
2: 슈! 안 되겠어. 너 이리 와. 따라해, 핑크비주.
0: 하기 싫다 끼어.
2: 얼른 하라니까.
0: 알았다, 큐.
3: 주주? 괜찮아? 어떡해.
2: 핑크비주.
0: 슈슈.
3: 핑크비주?
0: 어떻게 된 거냐, 큐?
2: 이렇게 커진 주비주는 본 적이 없다뇨.
0: 이러다 큰일 난다 뷰.
2: 당장 운동을 실시합니다 뷰.

0: 큐. 이럴 땐 먹고 힘내야 한다 큐. 핑크비쥬, 너 뭘 먹는 거야? 어떡하냐 뉴.
1: 저건 부은 게 아니라 마법에 걸린 것 같아.
2: 핑크비쥬,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말이지, 뀨.
2: 뭐라고? 핑크비쥬,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크림비쥬, 너?
3: 주주,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보자. 그래, 크림비쥬, 작아지게 만드는 마법의 가루는 없어?
0: 슈슈.
1: 그게 작아지는 마법의 가루야?
0: 슈슈!
2: 그럼 얼른 핑크비쥬한테 뿌려줘.
0: 슈?

0: 어떻게 된 거냐, 큐. 드러 가루가 아니라 나라나라 가루를 뿌렸다고 한다, 큐. 핑크 뮤즈.
1: 변신해서 따라가자.

0: 놓치면 안 돼. 레인보우 립스틱.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고마워 신디. 너무 뜨겁다 뀨. 저러다 녹아버리겠다 뀨. 이미 반쯤 녹은 것 같다 뀨.
1: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0: 간지럽다 뀨. 조심해, 빈터미주. 봤지? 걱정 마라, 뀨.
2: 빈터미주, 앞에 봐.
0: 신호가 왔다, 뀨. 나스와 다 됐다. 걱정 말라고 했잖냐, 큐. 난 너무 재밌었다, 큐.
3: 어휴, 요 말썽쟁이들.
0: 아참. 빵이 좀 남았는데 먹어볼래, 큐?
3: 어, 아, 아니, 됐거든. 도망쳐, 아니요.
0: 자, 큐, 먹어봐.

0: 드디어 동화나라 문이 열렸어.
1: 이게 다 레드위즈랑 루시 덕분이야. 고마워.
0: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어? 와! 여기 동화나라 맞아?
1: 맞아. 여긴 플레로마 성인데 왜 이렇게 됐지?
0: 두두, 이거 봐라, 뀨.
2: 그 쓰레기는 뭐야?
3: 쓰레기라니, 이건 요정의 보물이다뇨.
0: 보물이라고? 뭔데, 뭔데?
3: 내 거 재봉틀이다뇨.
1: 이건 요정 주주가 쓰던 거울인데?
4: 누구야? 나를 깨운 게?
1: 너 요정 주주가 어디 있는지 알아?
4: 요정 주주? 걘 루이 왕자를 찾으러 갔는데.
0: 떠났다고? 어디로? 언제 오는데요?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0: 여긴 날씨가 왜 이래?
4: 차가워. 난 갈래. 여긴 춥고 아무도 없다고.
1: 안 돼. 하지 마.
5: 로사가 동화나라 독감에 걸렸다, 큐.
0: 어떡해. 얼른 나아야 할 텐데.
1: 추워.
0: 어머, 얘 떨고 있잖아. 담요랑 이불이 더 필요해.
5: 우리가 덮어줄게, 큐. 사두르자, 큐.
1: 너무 추워.
0: 아직도? 어떡하지?
5: 짠! 바느질의 고수 옐로비즈를 소개합니다.
3: 동화나라에서 찾은 재봉틀로 이불을 만들 거다뇨.
5: 맞다. 옐로비즈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을 만든다. 뀨.
0: 정말이야?
3: 나만 믿어라뇨. 아차!
0: 잠들었어. 이제 안 추운가 봐. 너 제법인데?
5: 푹 자게. 그만 나가자, 큐.
0: 내가 너희들 뒤치다 거리나 하다니.
5: 투덜대지 말고 얼른 가자, 뿅.
0: 알았어.
6: 피곤해.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힘들어.
3: 멈춰라뇨.
0: 왜 그래?
3: 내가 저 사람에게 꿀잠을 선물하겠다뇨.
0: 제 봉틀에 나쁜 마법이 걸려있어. 당장 멈춰야 해.
2: 아저씨!
6: 뿅!

0: 도시가 너네한테 간 지 한참인데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찾아보자. 모두 잠들었어. 다들 뭔가 덮고 있는데?
2: 큰일 났습니다, 뷰! 옐로비즈의 재봉틀이 이상해졌다, 뷰!
0: 얼른 변신하자. 치링치링치링링!

0: 주주? 주주?
1: 일어나, 로사. 친구들이 위험해.
0: 주주, 너 어디 있어?
1: 난 항상 네 곁에 있어. 먼 데가 아니라 바로 네 옆을 보라고.
0: 이건...
1: 친구들이 위험해!
0: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2: 이게 뭐야?
3: 나 좀 도와줘라뇨!
2: 옐로비즈, 조금만 참아!
1: 조심해! 택택 레인보우 스틱!
3: 스와이 댄스
1: 링!
2: 옐로비즈! 이대로는 안 되겠어.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4: 주주, 노래 연습 좀 해.
3: 신디! 뇨!
1: 뇨!
0: 주주, 스텔라, 로사!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지?
1: 노래를 불러줘라, 뇨!
3: 그래, 이건 우리가 해결한다, 뇨!
1: 알았어, 얘들아, 시작하자.
3: 응.
1: 뉴!

0: 됐어.
1: 야, 잘 잤다.
2: 어, 아이고, 깜빡 잠들었네.
0: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루사, 너도 다 나은 거지?
3: 응. 있잖아. 나 너희를 잃는 줄 알고 걱정했어. 더는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4: 우린 어디 안 가. 사라진 이 친구는 같이 찾아보자.
5: 나도 좋을게.
3: 뭐지?

0: 고마워.
1: 옐로 비츠, 뭐 하는 거야?
2: 너의 우정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드는 중이다, 뉴!
3: 안 돼! 멈춰!
2: 받기 싫으면 넌 빼고 주겠다, 뉴!
3: 그거 더 안 돼!
2: 어쩌라는 거야, 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7: 옥스퍼드 상.
8: 해보고.
7: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1: 내일 떠나자.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4: 순한 킹킹.
12: 진물엔
15: 덕분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것도 가져오고. 이것도? 그럼 이건? 네, 그럼 이것도? 어디로 간 거야? 이게 뭐야? 토끼? 틀림없지? 그럼 이건 늑대? 이게 늑대야? 그럼 이거? 그럼 저거? 그럼 저기 저거? 이거 늑대?

아빠! 바로 토끼야! 그거 봐! 내가 말한 게 정말 맞았지?

뭐 보고 있었던 거야?

정말 신기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지? 아하! 그럼 이것부터 시작해볼까? 고마! 내가 맛을 볼게.

이쁜 코.

술인 거야?

숨을 깊게 들이시라고?

이런 딸꾹질 걸렸네.

것 같아.

0: 선에 문제가 생겼다.
1: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도와줄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덮어놓은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타운.
2: 해보고
1: 주유소 4억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8: 얼굴엔
11: 순한 길길,
8: 줄무랜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분필 작품을 지켜라. 모델해줘서 고마워.
15: 언제든지. 우리 강아지는 원래 타고난 모델이니까.
16: 잘 그렸는데 아주 훌륭해. 줄리우스가 그린 체이스는 정말 영웅답잖아. 알렉스랑 저스티나도 상상력이 넘쳐. 이렇게 멋진 분필 바닥 그림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야.
4: 진짜야?
16: 그렇다니까. 다 그렸으면 다른 모델들도 그려볼까?
4: 그럼 어떤 포즈예요?
16: 그냥 자기답게 변하게.
4: 흑! 마셜?
17: 나다운 건 이런 거잖아. 어?
4: 아니, 사실 이게 더 나다운 건가? 자, 됐다.
18: 우와, 진짜 잘 그렸다.
16: 그치, 어린이 화가가 따로 없다니까.
15: 우리도 이런 그림 그려보고 싶다.
18: 너희도 본부에 가서 하나씩 그리면 되지.
4: 우와,
16: 좋아.
4: 재밌겠는데?
17: 바로 가자.
19: 세상에, 누가 이런 걸작을 그린 거지? 박물관에 걸어야겠어.
16: 그치, 사촌. 우리 어린이 화가들이 열심히 그려낸 보람이 있다고.
19: 근데 곧 폭풍우가 몰려올 텐데 아까워서 어쩌지?
16: 이번만큼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금방 비 오겠어. 가자, 얘들아. 안으로 피해.
4: 맞다. 비가 오면 우리 봄비 그림이 전부 다 씻겨 내려갈 텐데. 어?
20: 비를 안 맞게 하면 되지. 미니 구조대, 나머지 브로치 일당.
4: 미니 구조대, 곧 폭풍우가 몰려올 거야. 그럼 우리 그림이 망가지니까 우리가 그림이 젖지 않게 잘 막아야 돼. 그거야, 치카레타. 그럼 미니 구조대 출동하자.
21: 미니 구조

좋아. 넌 여기서 이 그림을 지켜줘.